고마워. 이걸로 비눗방울 만드는 것 좀 볼래? 어, 토끼구나. 곰은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비눗방울 좀 봐봐.

비눗방울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아,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고마워, 알려했어.

여기 책에 보면 쐐기풀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 데 아프면 안 되니까. 볼이 부을 수도 있다고? 어, 이거.

콧물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처지고 콧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골갈이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처치야.

우리 아가를 살려줘. 엄마가 아니면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애지야,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0: 늑대들이 우리 아가를 살렸다.
1: 내 말이 맞지, 곰마?
0: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엄마, 기침 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게 맞다면 이 파인애플은 곰 거잖아.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오!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먹자!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가 찾아주지.

누구야? 정말 반갑다, 친구야. 진심으로 환영해. 근데 거기 위에선 우리 염소 못 봐.

외계인이라더니 대체 이게 뭐야?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뭐야, 마당에 풀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0: 이번엔 대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더운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5: 숲속에 가자.
6: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7: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좋아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매니와 꽁이의 노래 대결.
9: 자, 다들 새로운 노래 배울 준비 됐지?
10: 응, 둘이야.
8: 어서 가르쳐줘.
9: 잘 듣고 따라 불러봐.

0: 뭐하는 거야?
1: 아?
2: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3: 아, 난 맹맹맹 우렁차게 노래하는 맹이야.
1: 난 꽁꽁꽁 하고 맹이보다 더 우렁차게 노래하는 꽁이야.
3: 뭐? 아니거든.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1: 무슨 소리? 내 목소리가 훨씬 크거든.
4: 맹이야, 꽁이야.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1: 안 돼! 난 맹이보다 더 크게 노래할 거야!
3: 그래! 작게 노래하면 꽁이한테 지고 말 거라고! 맹!
1: 꽁꽁꽁꽁!
4: 지금요! 안 되겠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5: 여기서 안 들리네.
4: 그럼 다시 노래를 가르쳐 줄게.

0: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1: 네? 뭔데요?
0: 뭐냐 하면
2: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랑 대결하는 거 어때?
3: 너희랑? 대결을 하자고?
4: 그래, 너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맹꽁이라면 우리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2: 과연 너희 둘이 우릴 이길 수 있을까?
5: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우리가 이길 게 뻔하다고.
2: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만약 박자를 놓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3: 좋아.
2: 자, 그럼 시작한다.

0: 이거 정말 재밌잖아.
1: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자.
0: 좋아.

0: 이렇게 신나게 노래해 본 건 처음이야.
1: 나도. 당연하지. 노래는 친구랑 같이 부를 때 훨씬 더 신나고 재밌거든.
0: 그렇구나.
2: 꼬우야,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같이 노래 부르자.
0: 그래, 맹이야.

0: 신나는 낙엽 밥기놀이.
1: 다들 잘 보라고. 이야!
2: 얘들아, 엄마 내복 천 사러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1: 잘 봐. 이번엔 더 멋진 걸 보여줄게.
0: 큰일 날 뻔했다.
4: 지지.
0: 잘하네.
4: 저거 봐.
1: 이번에는 2단 덤블링이야. 이야! 쟤는 뭐야?
5: 뭐 하는 거지?
0: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6: 난 홍관조야.
4: 홍관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6: 가파른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어.
7: 낭떠러지?
1: 낭떠러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6: 빨간 낙엽 위는 안전한 길이지만 다른 곳은 전부 낭떠러지야. 저기 밟으면 떨어지고 갈 거라고.
3: 재밌겠다.
6: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밟은 곳만 밟으면서 따라와, 알았지?
1: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네. 나도 같이 가.
6: 낙엽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해.
1: 이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 그래. 이야!
6: 괜찮아.
1: 고마워.
3: 자기야,
6: 안 돼. 거기 절벽이야.
8: 괜찮니, 친구들아?
3: 네, 고맙습니다, 오소라 씨.
6: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다시 출발하자.
5: 빨간 낙엽이 하나도 없잖아.
8: 물론이지. 깨끗하게 청소했거든. 그럼 아저씨는 또 청소하러 가볼게요.
6: 주변이 온통 낭떠러지야.
1: 그럼 우린 여기에 갇혀버린 거야?
4: 엄마! 엄마!
2: 어? 우리 아가들 목소리인데?
3: 엄마!
2: 아가들아! 무슨 일이니 우리 아가들?
5: 홍관조랑 같이 빨간색만 밟으면서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4: 빨간 낙엽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2: 그랬구나.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3: 뭔데요?
2: 자!
4: 빨간색 길이 생겼어.
6: 다시 길을 떠나자. 모두 조심해서 따라와.

0: 용감한 경찰견 도베르만.
1: 다들 안전바 잘 잡으렴. 이야,
2: 신난다.
3: 저게 뭐지?
4: 어디 갔지?
5: 안녕.
4: 반가워.
3: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4: 나는 도베르만. 경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
5: 우와! 경찰견이 뭐야?
4: 그건 말이야,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강아지야. 숲속을 멋지게 달리고 이렇게 점프도 하고. 어때? 멋있지?
2: 정말 멋지다!
5: 그런데 뭘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4: 맞다, 원반. 어디 갔지? 원반을 잃어버리면 경찰견 훈련에서 떨어질 텐데.
6: 원반은 아까 저쪽으로 날아갔어.
4: 정말? 내 원반을 본 거야?

0: 엄마, 우리가 원반 찾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요?
1: 좋은 생각이구나.
2: 도베르마나, 우리가 도와줄게.
3: 뭐, 원한다면 돕게 해주지. 대신 다들 조심해서 따라와야 해. 숲은 아주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모두 바짝 붙어서 따라와.
4: 여긴 나무들밖에 없는데.
3: 원반은 이 바위 너머에 있는 것 같아.
2: 여기도 어떻게 넘어가지?
0: 얘들아, 여기 길이 있어.
2: 정말?
3: 그런 평범한 길은 경찰견이 될 강아지에겐 어울리지 않아.
0: 그래?
3: 잘 봐.
2: 나도 도베르만처럼 넘어갈래.
0: 나도.
1: 다들 조심하렴.
4: 저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
1: 둘이는 이쪽으로 갈까?
0: 네.
3: 어서 내려와.
1: 괜찮네.
0: 저게 원반이다.
3: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0: 아, 징검다리를 놓아서 가져오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구나, 디디야.
3: 징검다리라니. 잘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건너는지.
2: 도베르마나!
0: 붙잡을 게 필요한데. 아, 그래. 도베르마나, 잡아.
1: 괜찮니?
3: 고맙습니다. 꺼병이들아, 정말 최고로 멋졌어.
0: 우리가 멋졌다고?
3: 그래, 나도 너희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숲을 안전하게 지키는 멋진 경찰견이 될 거야.
0: 분명히 최고의 경찰견이 될 수 있을 거야.

0: 경찰견 도베르만 숲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공룡알이 쫓아온다.
2: 무슨 소리지?
1: 공룡이다! 공룡이 나타났어! 여기도 있잖아!
3: 아야.
4: 다람쥐야, 우리야.
2: 거병이들이었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숲에 진짜 공룡이 나타났다고.
4: 공룡이라고?
3: 에이, 숲에 공룡이 어딨어?
2: 진짜라니까. 저기서 공룡알을 봤다고. 너희가 어서 도망쳐. 공룡이라니. 우리 어서 가보자.
3: 공룡이 있을 리가 없잖아.
4: 뭐지?
5: 엄청 크다. 공룡알인가 봐.
3: 에이, 설마 진짜 공룡알이겠어?
6: 우리 아가들.
2: 우와, 저건 공룡 다리가 틀림없어.
3: 말도 안 돼. 정말 숲에 공룡이 살고 있다니.
6: 아가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가져올게.
5: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3: 공룡이 알에서 나오려나 봐.
7: 깜깜해.
2: 공룡이 깨어났어. 공룡알이 쫓아온다!
5: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해!
7: 여기다! 고맙습니다.
6: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우리 아가 괜찮니?
3: 우리 아가요?
8: 얘들아, 괜찮니 둘이야?
3: 네, 엄마.
8: 고마워요, 타자 아줌마.
6: 뭘요? 둘이가 우리 아가를 구해주었는걸요. 나왔구나.
3: 공룡이 아니라 타조였잖아.
8: 공룡알인 줄 알았구나. 타조알은 동물들의 알 중에서 가장 크단다.
4: 그렇구나.
3: 아기 타조야, 도망가서 미안해.
8: 아가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진
6: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단다.

0: 엄마도 너희가 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나올 줄 몰랐단다.
1: 엄마!
2: 엄마!
0: 아가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줄무랑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우리 여행 가자.
2: 환영합니다.
1: 그럼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0: 기내식입니다.
2: 맛있겠다.
1: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0: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하나, 둘, 하나, 둘.
7: 운동을
6: 둘,
7: 하자. 둘, 열심히 하자.
6: 하나, 둘,
7: 하나, 둘. 더 열심히.
8: 안녕, 친구들.
9: 안녕.
8: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1: 너무 좋은데?
8: 오늘은 뭐 할까?
0: 햇살 맞으면서 걷자.
12: 숲속에서 달리자.
13: 나무타기 놀이하자.
7: 해적놀이하자.
8: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14: 다함께 모험을 떠나자.
8: 예! 준비됐지? 그럼 출발!
15: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1: 좋은데?
12: 그럼 다시 출발!
15: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0: 잠깐!
12: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13: 3, 2,
15: 4, 2, 5.
12: 뭐가 이상해?
8: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0: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8: 큰 친구는 이쪽으로.
14: 해보자!
13: 난 너보다 커.
0: 난 너보다 작아.
13: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12: 난 너보다 작아.
14: 모두 제자리로.
13: 난 너보다 커.
12: 난 너보다 작아.
14: 모두 제자리로.
8: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4: 좋은데?
12: 그럼 다시 출발.
15: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숲을 달려.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2: 뭔가 이상해. 한 명이 없어.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자.
0: 나는 2, 내가 시작.
12: 나는 2, 1 다음은 나.
7: 나는 4, 3 다음은 나.
14: 3이 없어.
12: 3이 어디 갔지?
0: 이거 봐, 난 숫자 3이야.
12: 3.
0: 지금 필요한 건?
14: 모체리.
8: 난 너보다 커.
13: 난 너보다 작아.
8: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13: 난 너보다 작아.
7: 모두 제자리로.
12: 난 너보다 작아.
8: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14: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0: 봐.
12: 하나, 둘. 돛담배가 두 척이야.
7: 해적놀이 하자.
14: 우후!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해석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10: 4, 5, 2, 3.
12: 뭔가 이상해. 순서가 뒤죽박죽.
14: 지금 필요한 건
12: 모두 제자리.
8: 난 너보다 커.
0: 난 너보다 작아.
13: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12: 난 너보다 작아.
14: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12: 난 너보다 작아.
14: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13: 난 너보다 작아.
7: 모두 제자리로.
8: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14: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1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15: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
12: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0: What's a moon?
1: No.
0: We're on the moon.
1: No way.
2: Ooh, ooh.
0: Hmm?
2: Ooh.
0: Moon. Ooh.

0: 재미있는 숨바꼭질 러링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 네.
0: 2.
1: 네.
0: 3.
2: 네.
0: 4.
1: 네.
0: 5.
2: 네.
0: 6.
1: 네.
0: 와, 홈.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네.
0: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2: 네.
0: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지에. 여기다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또 도망을 저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미있네.

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4: 얼굴엔
6: 순하게.
4: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에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먹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커피 구조대와 개구리 점프 대회

0: 야, 너 어디 갔어?
1: 너 지금 뭐 해?
0: 오늘이 개구리 점프 대회여서 내 개구리 선수가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1: 혹시 등 뒤에 그거?
0: 어? 스마일리, 왜 모른 척했어? 어? 내가 기분이 안 좋나? 점프 대회에서 잘 뛰어야 할 텐데.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개구리 훈련 도와줄게.
0: 너희가?
2: 어?
0: 그래.
2: 어?
0: 아, 고마워 얘들아. 우리 스마일리도 고맙대.
3: 칼레타야, 우리 귀여운 아기 공동 심판. 오늘은 엄마랑 개구리 점프 대회 우승자 이름을 부르러 가는 거야. 위니 위닝턴 씨? 여긴 뭐하러? 아,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을엔 무슨 일로?
4: 아니, 제가 온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 상사로 왔죠. 오늘 점프 대회라면서요.
3: 어머, 정말 멋진 망아지네요. 근데...
4: 멋지죠? 우리 필리시아는 자랑이 아니고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한 아이예요. 이빨도 정말 새하얘서 바로 요 이빨을 따그닥치어 광고 모델도 했고요.
3: 참 대단하네요. 근데...
4: 필리시아? 챔피언은 어떻게 점프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3: 아니, 멈춰요! 광장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건 금지예요.
4: 저런 못난 울타리 넘느라 고생했어. 어차피 우승은 너겠지?
3: 위니씨,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망아지 점프 대회가 아니라 개구리 축제인데 어떡하죠? 개구리 점프 대회라고요.
0: 우리 폴딱이 잘한다. 점프 대회 나가려면 몸을 풀어야지.
4: 아니, 저도 당연히 알죠. 제가 여기 얘를 데려온 건 필리시아가 개구리 좋아해요. 말 나온 김에 이 촌구석은 어디로 가야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 나오나요?
3: 뭐, 연못은 저쪽이긴 한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대회가 곧 시작하는데 그럴 틈이 있을까요?
4: 그걸 걱정하셔. 저 위니 위닝턴이에요. 출발선에 이름이나 써나요? 뭐 이런 걸 갖고 점프 잘하는 개구리 한 마리 찾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유난은. 야, 저기 안 비켜? 어디 길에서 펄쩍거리고 있어? 그래, 내가 찾던 애는? 고고! 이제 나랑 같이 갈 시간이야. 너 정말 잘 뛰네. 잡았다, 우리 개구리 대표 선수. 네 이름은? 로그스타. 안돼, 내 날치로, 내 트레일러, 내 소중한 필리시아. 전에 본 강아지들을 부르자. 걔네를 뭐라 하더라? 꽃비공주?
1: 준비됐어, 마셜?
0: 좋아, 스마일리, 이어봐.
1: 진짜 잘 뛴다. 근데 이건 멀리 뛰는 대회인데 높이 뛰기라네.
5: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4: 너랑 뽀삐 어쩌구들이 와서 늪에 빠진 내 차랑 우리 필리시아를 건져줄 수 있니? 서둘러, 나는 점프대회 우승하러 가야 해.
5: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연락은 제대로 하셨네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갑니다!
7: 조심해!
0: 개구리 대신 내가 뛰었으니까 강아지 위!

0: 라이더 대장.
1: 발을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위니 아주머니가 개구리를 찾으러 숙지에 가셨대. 근데 아주머니 트럭이랑 말을 태운 트레일러가 진흙탕에 빠졌나 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크레인으로 위니 아주머니 트럭을 숙지에서 끌어내줘.
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저 트레일러를 끌어내고.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고조대 출동하자.

0: 달려오나 했다. 난 얘 데리고 점프 대회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야? 아우, 이 숙지는 대체 왜 이렇게 끈적거려?
1: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더 빠져요.
0: 어떻게 좀 해줘. 우리 애가 아직 저 안에 있거든.
2: 서둘러 체이스, 트레일러 고리를 풀어서 네 견인 고리에 연결하자.
3: 알았어 대장. 견인고리. 트레일러는 풀어놔서 이제 당기면 돼.
0: 아유, 너도 엄청 잘 뛰어다니네 찰스. 너도 혹시 내 밑에서 선수로 뛸 생각 없니?
3: 저는 체이스인데요, 선수보다 구조대가 좋고요.
2: 잘했어 체이스. 이번엔 러블, 크레인으로 저 트럭을 잡아.
1: 진흙탕에 아예 잠겨서 낚시 한바탕 해야겠어. 제대로 물었는데?
2: 잘했어 러블, 이제 감아 올려.
0: 서둘러 얘들아, 시간 없어.
2: 치스 얼른 트레일러를 끌어내자.
3: 견인고리 당겨.
1: 성공이야.
3: 좋았어.
2: 좋아, 작전 성공. 이제 위니 아주머니가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트레일러를 연결하자.
0: 빌리시아, 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다 깨끗한 발굽에 진흙 묻는다.
2: 착하지, 빌리시아.
0: 자, 이거 더러운 진흙 묻기 전에 딴 데로 옮겨야지 안 되겠어. 빌리시아?
4: 진짜 잘 뛴다.
0: 당연하지. 늑 뛰어넘기 대회 같은 건 어디 없나? 이 찐득찐득한 머드팩 같은 것도 뭐야?
2: 러블, 위니 아주머니를 일으켜줘. 주마, 이습지로 좀 와줄래?
5: 알았어 대장. 대항구조 주마 출동.
2: 제트스키 모드. 명조끼 작동!
0: 세로산 승마자켓이 엉망이 돼버렸네.
1: 제가 건져드려야 되겠는데요?
0: 어, 고마워. 이보다 좋은 트레인으로도 잡혀봤지만 말이야.
5: 누굴 구하면 돼?
2: 저기 필리시아란 망하자. 일단 저 속도를 따라잡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멈춰야 해. 저 통나무를 쓰자.
5: 좋아, 네가 탈 뗏목을 만들었어.
1: 역시 우리 주마 멋지다.
5: 고마워.
0: 필리시아 무사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퍼피 구구단? 아니, 뽀삐 구조대? 아니,
6: 퍼피 구조대요.
0: 딱 말하기 직전이었는데.
2: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당장도 되니? 점프 대회장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가자 얘들아, 개구리랑 망아지가 벌이는 대결을 보러 가야지.
7: 자, 오늘 개구리 점프 대회 참가자는 이제 딱 세 마리만 남았는데요. 영예의 1등은 우리 치카레타를 넘는 개구리입니다.
0: 둘 다 지더라도 울지 마. 우리 애가 워낙 잘 나가서 진 거니까.
7: 제자리 준비 뛰어.
0: 브로그스타 뭐해, 뛰어. 뛰라니까. 장난하네. 내가 맛있는 파리 한 사발 줄게.

0: 이렇게 뛰라니까 뭐가 어려워?
1: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였죠? 이제 끝낼 시간이네요. 착한 개구리는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대회 1등은 곰당 우승! 홀짝이랑 스마일리 선수 둘 다 축하해요.
2: 커피 구조대와 연어 구조작전! 됐다! 드디어 다 끝났어.
3: 우와! 이게 뭔데?
2: 내 최신 발명품. 아주 멀리서도 강아지 밥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야.
4: 지금 시험해보자. 밥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냠.
2: 좋아. 모두 뒤로 물러나. 어? 집게팔. 아이고, 이렇게 막 퍼지면 안 되는데.
5: 이건 내 거!
3: 잡는다!
2: 강아지 밥 주는 기계 조금 더 손봐야겠다.
4: 좋기만 한데? 냠!
6: 서식지란 건 동물과 식물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해. 누구는 건조한 사막에 살고 어떤 애는 높은 나무에 살지. 졸졸 흐르는 강을 헤엄치며 사는 동물도 있고 바로 이 개구리처럼. 겁쟁이 거북이나 저 이상한 수달까지 말이야.
3: 우와, 짱이다.
2: 물고기도 여기가 집이에요?
6: 강 같은 민물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 저건 연어인데 연어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어른이 되면 강을 따라 하류까지 흘러가 그 다음 바다로 가서 살지.
3: 오, 그 얘긴 처음 들어요.
6: 자, 이제 더 환상적인 물고기 친구들을 찾아볼까?
3: 우와, 진짜 귀엽다.
2: 여기. 자, 여기서 비버야.
7: 근데 쟤 어디 가지?
2: 따라가자.
6: 천천히 가. 그러다 미끄러진다.
3: 비버가 만든 댐이 엄청나게 커요.
6: 그렇네. 비버 댐이 이어졌어. 여기서 저기로.
3: 뭐라? 물고기가 이 댐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요?
6: 저걸 어쩌지? 연어는 먼 바다로 헤엄쳐가야 하는데.
3: 연어야, 들려? 딴 데로 가. 이 길로는 바다에 갈 수 없대.
6: 연어가 헤엄쳐갈 수 있는 다른 지류 같은 게 있을 텐데.
3: 말이 잘 안 들리나 봐.
2: 가까이 가면 잘 들리지 않을까?
3: 안 돼, 알렉스. 거긴 위험해 보이니까 올라가지 마.
2: 이 정도쯤이야. 그치, 찍히다.
3: 거의 됐어.
2: 발이 껴서 안 빠지네.
3: 터보 선장님, 큰일 났어요.
2: 알려줘요.
6: 위험하게 거긴 왜 올라갔어?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2: 좋아, 한다. 하나.
4: 멋진 발명품은 난생 처음이야.
8: 역시 발명은 로키라니까.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6: 라이더, 문제가 생겼어. 알렉스가 혼자서 비버 댐에 올라갔다 발이 끼었어.
3: 난 괜찮아, 형. 나보다 이 연어가 더 문제야.
8: 연어?
6: 댐이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을 막았어. 물고기들이 지나가기엔 너무 크거든.
8: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지금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10: 위험해!
8: 조심해, 마셜!
3: 너 그러고 있으면 밤 느끼는 거 조심해야겠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비버 때문에 발이 끼었대.
2: 안 돼!
1: 이 때문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도 막고 있거든. 근데 이게 비버들이 사는 집이라 뜯어내지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헬기를 타고 가서 안전벨트로 알렉스를 댐에서 들어올려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이번엔 러블, 넌 불도저로 강에 도랑을 파서 연어가 댐 옆을 지나가서 바다로 갈 수 있게 해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구조대가 왔다.
1: 거기 가만히 있어, 알렉스. 우리가 꺼내줄게. 스카이, 알렉스랑 찍찍이를 안전한 데로 옮겨줄래?
0: 알았어, 대장.
1: 러블, 넌 이 강 옆을 쭉 따라가서 도랑을 파줘. 도랑으로 강물이랑 연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말이야.
2: 알았어.
3: 기발한 생각인데, 라이더. 작은 물길을 새로 파다니. 조심해, 라이더. 올라갔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쩌게. 저 비버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데.
0: 괜찮아.

0: 고맙다. 커피 구조돼도 고맙고.
1: 잘했어, 스카이. 도랑은 어떻게 돼가, 러블?
2: 아직 멀었어.
0: 와!
3: 이 연어들이 뭔 일이래? 왜 이렇게 몰려왔지?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지나가게 할까?
2: 죄송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금방 안 끝나요.
1: 괜찮아, 러블. 물고기들이 이렇게 빨리 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스카이, 후크 좀 내려줘.
0: 알았어, 대장. 후크!
1: 좋아. 이제 양동이로 연어를 퍼올린 다음 저기 댐 건너편에다가 옮겨보자.
0: 한번 낚아볼게, 대장.
3: 하늘을 날기엔 연어들이 너무 발딱대지 않나?
1: 네, 양동이 하나로 다 옮기긴 숫자도 너무 많고요.
3: 저 나무 덩어리 높이가 조금만 낮아도 연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1: 아니면 더 높이 뛰어도 되죠. 로켓, 비버댐으로 와줘.
4: 초록에너지 출동! 왔어, 라이더. 뭐부터 할까?
1: 좋아, 일단 네 트럭에 튜브랑 양수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줄래?
4: 알았어. 뭐에다 쓰게?
1: 네가 만든 강아지 밥그릇 채워주는 기계 있지? 연어를 옮기는데 그걸 한번 써보게.
4: 아하!
1: 너희도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

0: 왔어.
1: 다들 이리 와, 착한 물고기들아. 우리 한번 신나게 날아보자. 내가 여러 말을 좀 할 줄 알거든.

0: 이 기발한 물고기 발사대 말인데 앞으로 다시 비버들이 강을 가로막으면 또 써먹을 수 있겠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1: 고생하셨어요 터보 선장님. 또 강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2: 비버도 날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얼굴엔
13: 순한 길길.
11: 식물엔
13: 똑똑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안녕 호기, 출동 준비 됐어?
5: 트레버, 내 시간 여행자 친구네.
6: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난 너랑 여행하는 게 항상

0: 슈퍼윙스, 오늘 출동할 장소는 바로 모로코의 에르푸드란 도시야. 에르푸드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도시로 수백만 년 전에 공룡들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해.
1: 카말과 나디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둘 다 공룡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해. 특히 어떤 공룡이 최고의 공룡인지가 궁금하대.
2: 재밌다. 나도 궁금해지는걸.
0: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도로코 에르포드로 출발! 티가노토사우루스는 그 어떤 공룡보다도 강하고 힘센 공룡이야.
1: 그치만 익룡 케찰코 아틀루스처럼 날진 못하지.
0: 그래도 티가노토사우루스처럼 힘센 육지 공룡이 가장 멋져.
1: 아니, 익룡들이 더 멋지거든.
0: 누구 말이 맞아요?
2: 엄마 생각엔 힘센 육지 공룡이나 하늘을 나는 익룡이나 똑같이 훌륭한데.
0: 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어떤 공룡이 더 멋진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0: 마라바 호기, 다시 만나서 반가워. 마라바 카말, 이게 있으면 공룡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이건 공룡 백과사전이잖아. 이제 어떤 공룡이 최고였는지 알 수 있겠다. 여기 힘센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지상의 왕이었다고 쓰여 있어. 봤지? 하지만 여기 보면 거대한 익룡이 하늘의 왕이었다고 쓰여 있는걸? 후기, 네 생각엔 어떤 공룡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래, 말해봐.
2: 난 잘 모르겠는데.
1: 그럼 다 같이 내 시간여행 능력을 이용해서 공룡 시대로 떠나보는 게 어떨까? 그럼 어떤 공룡이 더 대단했는지 알 수 있잖아.
0: 그게 좋겠다. 다녀와도 돼요, 엄마?
3: 그럼,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다니렴.
0: 고마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1: 과거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이동.

0: 우리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다니.
1: 우와. 이게 누구야? 포기랑 잘 보였네.
2: 우와, 익룡 슈퍼윙스 셀리잖아. 정말 멋진데?
3: 잡았다. 셀리, 네가 술래야.
0: 우와, 슈퍼윙스 티노잖아. 진짜 거대하다.
1: 넌 내가 비행을 멈춰서 잡을 수 있었던 거야.
2: 봤지? 어? 익룡들이 훨씬 빠르다고.
4: 얘들아, 카멜과 나디아는 어떤 공룡이 가장 멋진 공룡인지 알고 싶어해.
1: 하늘을 나는 익룡이 최고지.
3: 땅 위를 걷는 육지 공룡이 최고다.
1: 날면 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익룡들이 최고로 멋지지.
3: 걸어다니는 공룡들은 근육이 크다. 그래서 최고다.
4: 그래.

0: 어떤 팀의 소리가 더 큰지 보자고. 우선 육지공룡팀 먼저 시작. 우와, 진짜 크다.
1: 좋았어. 그럼 이번엔 익룡팀 차례야.

0: 나보다 더 컸어.
1: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익룡팀의 완벽한 승리야. 이번에는 힘 대결을 해보려고 해. 어떤 팀이 더 센지 알아보자.
0: 이번엔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2: 그렇게는 안 될걸? 보여줘, 빅토사우루스! 예! 저게 부리의 힘이지?
0: 우와! 익룡이 저렇게 힘이 센지 몰랐는걸! 어? 큰 바위를 옮긴 육지공룡팀의 승리야! 예! 야호! 좋았어! 다이노올림픽 마지막 대결은 3대3 릴레이 경주야! 첫 번째 주자는 오르막길 위로 바위를 굴려서 달린 다음 두 번째 주자한테 바위를 넘겨야 해!
1: 두 번째 주자도 똑같이 바위를 굴려서 다음 주자한테 넘겨야 하고 마지막 주자는 여기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돼!
0: 제자리에 준비 출발! 힘내라 육지공룡팀! 잘하고 있어!
2: 힘내! 빅토사우루스! 따라잡을 수 있어!
0: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걸? 막상 막아야! 이제 모든 건 공룡 슈퍼윙스들한테 달렸어.
2: 익룡팀을 위해 반드시 이기고 말겠어.
3: 아니, 육지 공룡팀이 승리한다. 뒤로 확대 액션.
2: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익룡 회오리 액션.
0: 동시에 통과했잖아.
2: 무슨 소야? 우와! 어? 어? 바위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
1: 아, 어쩌지? 다른 바위까지도 밀려서 굴러가.
0: 오, 이런. 언덕 아래에 있는 공룡들 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구할게.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호기 일렉트릭 스틱. 바위가 너무 많아.
1: 내가 도와줄게. 시간아, 멈춰라.
0: 고마워, 트레버. 그래도 여전히 바위가 너무 많아. 시간을 멈춰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인육팀이 도와줄게.
3: 육지공룡팀도.
0: 육지공룡들은 힘은 세지만 바위를 다 멈추기엔 너무 느려.
2: 인육들은 빠르지만 바위를 움직이기엔 힘이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 해.
0: 그래, 맞아. 지금은 협동할 시간이야.
3: 다이노 윙스 협동 액션.
1: 시간 정지가 풀리고 있어.
3: 우리가 막을 때.
0: 뭐 이런. 하나를 놓쳤어.
3: 우리만 믿어.
4: 일렉트릭 슈퍼윙스와 공룡 연합팀 오늘도 문제 해결.

0: 궁금증도 잘 해결했어.
1: 최고의 공룡은 서로 힘을 합치는 공룡이야.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돌보기. 안녕 아니,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나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1: 나도요 후기. 어서 가서 알아보자.

0: 안녕 아리.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네스오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호수지. 너희가 만났던 네스오의 괴물이 사는 곳이야.
1: 기억나. 그때 엄마 네시와 아기 네시들을 만났잖아. 정말 귀여웠는데.
2: 켈럼이라는 친구가 그 귀여운 아기들을 도와주고 싶어해. 켈럼도 기억하지 혹이?
1: 저번에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만났었어. 켈럼과 네시가 이번엔 무슨 일일까?
2: 엄마 네시한텐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 네시가 쉬는 동안 켈럼이 아기들을 돌봐주기로 했고. 근데 아기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데.
0: 오, 아기들 정말 귀엽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엄마 네시가 쉴 수 있을까?
2: 우리가 딱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는 실어뒀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돼.
1: 좋았어.
0: 호기 출동 준비.
3: 그만 아기 네시들아, 엄만 좀 쉬어야 해. 아,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엄마 네시는 어때요 아빠?
4: 잠을 푹 재워야 해. 근데 아기들이 지나치게 활발하구나. 엄마를 내버려 두질 않아.
3: 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이지. 그리고 난 아리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1: 안녕, 모게. 너도 만나서 반가워, 아리.
0: 오, 정말 귀엽고 활발한 아기들이잖아. 안녕, 켈럼. 너와 내시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엄마 내시가 쉬는 동안 아기들을 즐겁게 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1: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커다란 튜브 놀이터잖아. 엄청 좋아하네. 이제 엄마 내시가 쉴 수 있겠다. 아빠, 저도 같이 놀아도 돼요?
2: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다니고 안전하게 놀아야 한다.
1: 그럴게요, 아빠. 아기 내시들아, 나랑 같이 놀자.
0: 간단한데? 이렇게 쉽게 임무를 완료하긴 처음이야.
3: 조심해.
1: 기다려.
0: 안 돼. 그렇게 씹으면 위험해.
1: 안 돼. 착하지? 진정해. 아야.
3: 안 돼. 물어뜯지 마. 놀이터에 구멍이 나면 안 된단 말이야.
1: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피곤해.
0: 아까 내가 이렇게 쉬운 임무는 처음이라고 했었지. 그 말 취소할게.
3: 이래서 엄마 내시가 휴식이 필요한 거였어. 아기들이 모두 기운이 너무 넘치니까. 응? 저기 좀 봐. 엄마 내시가 잠에서 깨어났어.
1: 아빠, 엄마 내시는 충분히 쉬었어요?
2: 그래, 너희가 아기들을 잘 돌봐준 덕분에 기운을 차릴 만큼 쉬었어. 이제 아기들을 데려와 줄래?
0: 와!
1: 아기 내시들아, 엄마한테 돌아올 시간이야.
3: 복잡해지는데?
1: 엄마 내시 혼자선 힘들 거야. 도와줘야 해.
0: 네 말이 맞아, 켈럼. 어서 타.
2: 슈퍼윙스랑 꼭 붙어 다녀야 한다?
1: 네, 그럴게요, 아빠.
0: 구조 임무 실시!
4: 와, 엄마 내시가 빠르게 쫓아가는데 잡질 못하고 있어.
3: 나한테 맡겨. 일렉트릭 구조 용납부 액션.
0: 정말 대단해, 아리. 혼자서 놀이터를 멈추다니. 네 덕분에 임무가 변하다니까.
3: 네 일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도 기뻐. 으야.
4: 움직이는 게 어떨까?
3: 좋은 생각이야, 켈럼. 근데 노는 어디서 구하지?
0: 아!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해올 테니까 보기 힛!
3: 나도 도울게, 후기! 기도용 로프 액션! 이걸 노 끝부분으로 쓰자!
0: 그럼 이건 노 기둥으로!
3: 핫! 짜잔! 이 정도면 완벽한데? 이제 빨리 노를 절자!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 어? 조심해! 오른쪽에 다리가 있어!
0: 걱정 마!
4: 왼쪽에 돼 있어!
3: 알았어!
0: 소리지?
3: 폭풍!

0: 저런, 너무 즐겁게 놀아서 완전히 지친 모양이야.
1: 절대 지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2: 엄마 내시가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데?
3: 언제든 휴식이 필요하면 엄마 내시 넌 말만 해. 또 아기 내시들하고 놀아줄 테니까. 그치, 얘들아?
1: 맞아.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4: 도보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0: 따끈따끈해 싱싱.
9: 그럼 여기서도 싱싱.
10: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랄랄라.
9: 재밌다. 잠깐 쉬자.
10: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9: 의자도 돌려볼까.
11: 내일 또 놀자. 안녕.
10: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9: 원더키드.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핏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이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밤새.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1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짜잔짜.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벌레라고? 엄청 작고 귀엽다. 애기 문학벌레인가 봐.
1: 애기?
0: 응, 달콩이처럼. 까만 점이 많네. 넷, 다섯, 여섯.

0: 그래서 칠성무당벌레라고 해.
1: 얘 이름이에요? 귀엽다.
0: 그렇지. 그리고 진딧물도 엄청 잡아먹어줘. 식물이 아프지 않게 말이야.
1: 엄청 좋은 친구래요.
0: 맞아.
1: 안돼, 달콩아. 벌레가 놀라잖아.
2: 미안.
1: 아빠, 애기 무당벌레가 이상해요. 몸이 뒤집힌 게 죽었나 봐.
2: 죽지 마.
0: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죽은 척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
1: 진짜요? 놀래라.
2: 놀래라.
1: 아빠, 우리 얘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2: 얼른. 어? 엄마한테.
0: 그럴까?
1: 근데 손으로 만지면 또 놀랄 텐데. 저게 좋겠다. 풀잎에 있는 걸 옮기는 것처럼 조심조심.
2: 조심조심.
1: 아빠, 여기가 좋겠어요.
0: 그렇네.
1: 이제 놓아줄게요. 잘 가, 애기 무당벌레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2: 안 돼.
1: 따라간다. 엄마 찾아가나 봐요.
0: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줄까?
1: 잘 가.
2: 잘 가.
1: 나 오늘 아주 멋진 일을 했다.
3: 멋진 일?
1: 응, 애기 무당벌레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풀밭에 놓아주고 왔지.
3: 우와, 진짜 멋진데? 꼭 구조대 같아.
1: 구조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
3: 응, 맞아.
1: 나 꼭 구조대가 돼보고 싶었는데.
3: 그럼 우리 구조대 놀이할까?
1: 그래, 재밌겠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겠지. 좋아. 달달 구조대.
3: 달달 구조대?
1: 너랑 내 이름을 따서.
3: 우와, 정말 멋지다.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1: 그치? 그럼 시작해볼까?

0: 토끼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누구를 돕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내일도 친구들 많이 많이 도와줘야지. 잘 자, 달 토끼야.
1: 응, 잘 자. 야호! 성공! 달림아, 네 차례야. 어, 못 찾아?
0: 그게... 찾았다! 출동! 안녕?
2: 안녕?
0: 너 유나 맞지? 이번에 새로운. 그런데 왜 혼자 있어?
2: 그게 아직 부끄러워서 친구도 없고.
0: 우와, 손에 그 꽃 예쁘다.
2: 엄마가 사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0: 이 스티커 나도 좀 봐도 되니?
2: 그럴까? 이건 공룡, 자동차,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스티커야.
0: 우와, 예쁘다.
2: 너도 붙여줄까?
0: 정말? 좋아. 여기 붙여줘.
2: 어, 그래.
0: 어때?
2: 예쁘다.
0: 얘들아, 봐봐. 유나가 스티커 붙여줬어.
3: 어디?
4: 말해.
3: 어디?
4: 재밌겠다.
3: 우와, 예쁘다. 나도 붙여보고 싶은데.
0: 유나한테 해님 스티커도 있어. 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스티커도 있고.
4: 진짜?
2: 나도 붙여줘.
3: 나도
5: 여기 붙일래.
0: 여기.
2: 아, 그래 알았어. 유나야 고마워.
3: 아, 멋지다.
5: 고마워.
0: 와, 예쁘다.
3: 신난다.
6: 어, 별이다. 유나야 고마워.
0: 유나야, 스티커 거의 다 썼네.
2: 괜찮아. 덕분에 애들하고 친해졌는걸. 실은 아깐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고마워.
0: 다행이다. 실은 유나야, 내가 달달 구조대거든.
2: 달달 구조대?
0: 응.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조대 말이야.
2: 우와, 멋지다. 그거 나도 하고 싶다.
0: 너도? 좋지. 달달 구조대 출동. 이제 안 아플 거야. 자, 그만 일어나.
5: 고마워 달림아. 너희가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파.
2: 우린 달달 구조대거든.
5: 어, 달달구? 초콜릿 이름 같은데.
0: 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구조대야.
5: 아, 그런 거면 나도 할래. 재밌겠다.
0: 그래.
5: 어, 그럼 누구를 돕지? 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0: 별이야, 뭐 잃어버렸어?
5: 아빠가 사준 공룡 연필이 없어졌어. 엄청 아끼는 건데.
0: 많이 속상하겠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달달 구조대가 찾아줄게.
5: 정말?
3: 달달 구조대? 어. 그거 하면 별이 연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0: 응, 그럼.
6: 그럼 나도 할래.
3: 나도 시켜줘.
0: 나.

0: 머리도 뒤에.
1: 뒤에? 어디 어디?
0: 아니, 너 뒷주머니에.
1: 어? 여기 있었네. 찾았다.
0: 뭐야?
2: 주머니 있었잖아.
1: 얘들아, 아니 달달구조대 고마워.

0: 재밌어.
1: 뿌듯해.
2: 그러자 우리는 영원한 달달 구조 되니까.
3: 야호. 달달 구조 대.
4: 우와. 우와. 달림이랑 캠핑을 간다니 너무 신난다.
2: 나도 너무 좋아. 별이 너는?
5: 글쎄. 집 밖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2: 그런데 무슨 짐을 이리 많이 가져온 거야?
5: 응, 읽을 책하고 자모, 침낭이랑 모기랑 스프레이.
4: 저기 온다!
2: 우와! 캠핑카다!
4: 우와! 진짜 크다!
6: 얘들아, 아빠가 캠핑카를 빌려와.
7: 내가 먼저 갈 거야!
6: 다들 신이 났네.
8: 따뜻하고 싶어.
9: 그래?
2: 우와, 멋지다.
4: 너무 좋다. 쇼파도 푹신해.
2: 얘들아, 여기 침대도 있어.
5: 우와, 차에서 물도 나오고 진짜 신기해.
2: 여기 화장실도 있네.
4: 냉장고도 있고.
2: 야호! 우와, 좋다. 꼭 집 같아.
9: 맛있는 간식도 잔뜩 챙겨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
4: 네.
8: 밀크도 간식 먹어.
6: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3: 캠핑장으로 출발!

0: 맛있다.
1: 최고예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2: 이따 저녁은 바비큐 파티니까 기대하라고.
1: 어? 밀크 벌써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시자.
3: 달리마, 어? 우리 빨리 먹고 나비 보러 가자. 꽃도 보고.
1: 그래, 술래잡기도 하자.
3: 좋아, 좋아.
1: 별이, 너는?
4: 난 사용할게. 조용히 사직하고 싶어서.
1: 별이야, 괜찮아?
4: 밀크, 물을 엎으면 어떡해. 난 옷 젖는 거 싫단 말이야. 어, 비잖아.
1: 비자!
2: 얘들아, 차 안으로 들어가. 얼른!
1: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5: 아빠, 오늘 날씨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2: 아, 그러게.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4: 계속 올 것 같은데요.
1: 밀크, 못 나가. 밖에는 비가 온다고.
3: 아, 나가서 놀고 싶다.
4: 심심하면 이거 읽을래?
3: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할게.
1: 아빠, 뭐 재미난 거 없을까요?
2: 글쎄다,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3: 달리마, 나 너무 심심해.
1: 나도.
4: 제기라도 보라니까.
1: 별아, 응?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온댔지.
4: 응, 맞아.
3: 우와, 그럼 밖에 달팽이가 있겠다.
1: 맞아, 맞아.
4: 달팽이? 나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1: 그러네.
4: 난 옷 젖는 거 정말 질색이거든.
1: 응? 밀크야.
3: 밀크가 봉투를 뒤집었었네.
1: 밀크야, 조심해. 어? 아빠, 이건 뭐예요?
2: 그거 야외에서 놀 때 쓰려고 가져온 비닐인데 쓸모없게 됐네.
1: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3: 좋은 생각?
1: 응.
6: 드디어 끝냈다.
4: 어? 비가 오네? 애들은 잘 놀고 있으려나.
1: 비닐을 선에 맞춰 잘라서
2: 우와.
1: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다 됐다.
3: 나 어때? 멋지지?
2: 비닐봉투로 만든 것 치곤 왜 그럴싸한데?
1: 아빠, 이제 나가도 되죠?
2: 괜찮겠어?
3: 그럼요!
2: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어?
3: 밀크가 나갔어!
1: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4: 난 사용할게. 너희들 먼저. 어?
3: 그럼 가자!
1: 밀크야, 같이 가!
2: 비 맞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 그러니 별이야?
4: 그러게요. 비 맞으면 축축하고 끝도 옷을 못 봐.
2: 별이야, 아저씨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4: 네.
1: 밀크, 거기서! 밀크, 이 녀석 잡았다! 응? 우와, 이건...
4: 역시 안 되겠어. 접는 건 진짜 싫어.
1: 달리마. 별이야, 같이 놀자.
3: 엄청 재밌어.
4: 그래도 못 접는 건 싫다.
1: 야, 밀크.
4: 옷이 다 좋... 괜찮잖아.
1: 우비를 입어서 괜찮아. 놀 거지? 자, 어서 가자.
4: 천천히 가!
6: 우와, 대왕 달팽이다!
1: 우와, 귀엽다! 근데 비를 맞네?
4: 달팽이는 원래 비를 좋아해.
1: 그래?
4: 몸이 마르면 안 돼서 물길을 찾아 나오거든.
1: 우와, 그렇구나.
4: 대왕 달팽이를 다 보다니.
3: 별이야, 너 발 밑에.
1: 지렁이도 별이를 좋아하나 봐.
0: 지렁이다.

0: 다들 잘 먹으니 좋네.
1: 아빠, 비 오는 날 캠핑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최고예요.
2: 별이 난 어땠어?
3: 나도 좋았어.
2: 책에서만 봤던 대왕달팽이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4: 지렁이도 봤잖아.
2: 그만 좀 해. 저거 봐요. 어?
0: 우와, 무지개가 떴네.
1: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0: 그래, 다음엔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날로 하자. 어때?
5: 네, 사용할게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집중.
6: 얼굴엔
5: 순하게
6: 진물엔
7: 순하게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7: 지당하신 말씀.
1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8: 클릭소!
19: 클릭소! 얼마세가?
20: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9: 클릭소!
2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2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9: 클릭소!
2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집중!
6: 얼굴엔
5: 순한 길길!
6: 진물엔
5: 덥덥한 말!
7: 순하게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메이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옳지.
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옳지.
4: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옳지.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킬링.
9: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스쿨버스 왔네.
13: 학교 가자.
14: 안녕 친구들.
15: 같이 가자.
16: 안녕.
17: 재밌게 공부해요.
18: 와 놀이터다.
19: 빙글빙글 쌩쌩.
20: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2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22: 내일 떠나자.
2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핏.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10: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 파기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1: 알았어,
2: 아기자!
11: 아!

0: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1: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2: 뭐야?
3: 저기 봐.
2: 아, 텅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3: 어?
2: 그거 죽어지는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3: 도망치고 있어.
2: 멀리는 못 갔을까?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건 일도.
4: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악취 방어탄 발사!

0: 두더지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 들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븐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2: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전화 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2: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3: 어?
4: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0: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2: 진짜 입에 딱 맞는데?
1: 어떤 게?
2: 전부 다!
1: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3: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3: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3: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2: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3: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1: 물고기가 엄청 많네.
2: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0: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2: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4: 물론이지, 아비.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1: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 애정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2: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0: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2: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1: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2: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4: 예!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리러 유니버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7: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1: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6: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5: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0: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1: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8: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5: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0: 장차! 나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잠깐만,

0: 조건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1: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0: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2: 보보, 두더지들이에요!
3: 보보살려!
1: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4: 기가 들다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6: 코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9: 스케봇 변신 완료!
1: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0: 나도 그러고 싶어!

0: 오보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킬 고버커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아마 타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5: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6: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6: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7: 얼굴엔
1: 순한 킬킬,
7: 눈물엔
1: 덤덤한 말,
8: 순하게
1: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고이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더블해.
3: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3: 또 졌네.
1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6: 우리 모두
1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8: 얼리면 더 맛있어.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0: 마데카 솔메이트
21: 출동.
19: 얼굴엔
21: 순한 킹킹.
19: 주물엔
21: 덥덥한
22: 순하게
21: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2: 돼버리가 도망간다
0: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세상에 밝힐 때 키가 크고 싶다면 세상에 밝힐 때 키 당장 고민이 되면 세상에 밝힐 때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프대요.
9: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11: 언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엄청 귀엽지? 나야 나. 그러고 보니 어딘가 비슷해.
1: 눈이 딱 닮았어, 나나.
2: 그야, 여기도 루미니까 쭈.
1: 아참, 그렇지.
2: 루미가 점점 커졌구래.
1: 왕개님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나나.
0: 국왕님은 옛날에도 수염이 동그랬었네, 솔직히.
2: 두 분 모두 언제나 루미를 엄청 엄청 사랑해주셨죠.
0: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3: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
2: 그런 사이

0: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나.
1: 너희는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0: 로이!
2: 안녕! 안녕하세요.
1: 어서와.
3: 다 고쳤어, 고쳐.
4: 어? 벌써? 고마워.
2: 고쳐핑이 어? 뭘 또 고쳐준 거예요?
1: 어? 사라 언니 잠버릇이 안 좋아서 말이야.
5: 이번 달에만 똑같은 시계를 벌써 세 개나 샀었죠.
4: 아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망가져 있었다고.
2: 내가 이 시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5: 근데 있지, 고차킹한테 맡겨도 되나나?
3: 분명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또 폭발할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5: 맞아, 맞아.
3: 이제 그런 일 없어, 고쳐. 몇 번이고 고치면서 실력이 확 늘었으니까, 고쳐.
5: 못 믿겠어.
6: 그럼 내가 믿어볼까?
1: 뭐요?
6: 실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거야.
5: 어, 이건?
2: 카메라?
5: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와는 많이 다른데, 나나?
1: 그건 스마트폰이고 이런 카메라도 있어.
5: 아저핑도 가지고 있었지, 쭈. 그런데 카메라는 왜 고장난 거야, 쭈?
6: 아빠 방을 청소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고장이 났어.
1: 어때? 고칠 수 있겠어?
3: 해볼게! 고쳐!
6: 어머! 작동하네! 고쳐졌나봐!
5: 자세히 봐봐! 분명히 뭔가...
3: 나 좀 믿어봐, 고쳐!
6: 한번 찍어볼까? 필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2: 좋아, 좋아!
1: 얘들아, 마야가 우리 찍어준대!
7: 예하!
8: 여기, 여기! 나도 찍어줘!
6: 좋아, 준비됐지?
1: 하나, 둘, 셋! 김치! 마야,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
6: 난 괜찮아.
1: 에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자자, 웃어봐, 마야.
6: 미안, 내가 요즘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2: 왜?
1: 무슨 일 있었어?
6: 그게... 우리 아빠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시는데 일이 바빠서 항상 집에 안 계셨어. 그래서 생일이나 명절에도 항상 엄마하고 둘이서만 사진을 찍었지.
5: 아빠 없는 사진이 싫은 거구나, 솔지.
9: 하지만 마야, 로미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죠.
5: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로미가 그랬어, 나나.
9: 마야는 아빠가 싫어, 그래?
6: 아니, 나 아빠 좋아해.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주말엔 나도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5: 마야, 그 카메라 빌려줄 수 있어, 나나?
6: 그래, 고장내지만 말아줘.
1: 뭐하려고?
5: 걱정마, 걱정마. 다 필요한 곳이 있어, 솔지. 에흠, 먼저 빨리핑이 카메라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 나나.
9: 마야네 아빠를 찾아가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빨리핑이 마법을 쓴다, 그래.
3: 마법 덕분에 아빠는 엄청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야, 솔지. 그럼 마야는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다고, 솔지.
5: 이름하여 아빠와 딸의 시간 찾아주기 대작전!
9: 안 돼!
5: 왜? 못다네?
1: 이 카메라엔 아직 필름이 들어있어. 지금 뚜껑을 열게 되면 애써 찍은 사진들이 엉망이 된다고.
9: 그런가?
7: 말고 이런 일은 마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 마야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쭈.
5: 그래, 그래. 알겠다고.
1: 나 사진 뽑으러 사진관에 갔다 올게.
8: 나도 갈래.
1: 알았어, 알았어. 나하고 시내 구경 갔다 오자.
3: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빠지네 빨리.
1: 여기요.
10: 아,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필름 카메라.
1: 사진 잘 뽑히겠죠? 저도 처음 필름을 맡겨보는 거라서.
10: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이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요. 편안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이 카메라로 찍었다니 말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1: 잘 부탁드립니다.
10: 아, 내 정신 좀 봐. 그게 어디 있더라?
2: 와, 사진 잘 나왔다.
1: 찍은 사람 실력이 좋아서야.
6: 고쳐핑이 카메라를 잘 고쳐준 덕분 아니고.
2: 이런 사진도 찍었었나?
1: 필름 앞부분에 다른 것도 찍혀있었다고 사진관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6: 어머, 이거 나야.
2: 뭐?
11: 마야, 입학 축하한다.
8: 사진!
7: 말을 하고 움직였구래.
11: 응석바지랑 늘 아빠 등에 업히던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아빠는 실감이 잘 안 나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6: 혹시 이거 로미의 마법이야?
1: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인데.
7: 이거 봐, 이 사진도.
11: 오늘은 마야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어. 아빠 절대 손 놓지 마 하면서 무서워했었는데 어느새 씽씽 잘 타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던지.
6: 설마 아빠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11: 마야, 여기야, 여기. 자, 여기 봐. 어? 요 귀여운 녀석 아빠 것도 받아라. 야. 늦어서 미안해. 마야는?
2: 이제 막 시작했어요.
11: 마야다. 마야.
7: 아빠.
6: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늘 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사진에 찍히지 않았을 뿐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1: 마야,
6: 고마워 로미. 네 덕분에 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어.
1: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7: 너야 정말 누구야? 이런 마법이 쓴 거
11: 마야, 자니? 아휴, 이 녀석 이불도 안 덮고. 어?
1: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저께 방 청소를 하다가 아빠의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11: 뭐라고?
1: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 친구가 완벽하게 고쳐줬거든요. 전 정말 걱정돼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0: 아주 가끔은 저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마야 드림.
1: 고맙다, 마야.

0: 삐질 거야, 삐짐핀. 랄랄랄라. 어? 어떡해. 너미, 무슨 일이야, 꿀에? 꿀에핑, 마침 잘 됐다. 나 좀 도와줄래? 오늘 쿠키 포장하고 홍보하는 거 돕기로 준 오빠하고 약속했는데 숙제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1: 그래? 그럼 내가 쿠키 포장해줄까?
0: 정말? 고마워, 꿀에핑. 포장 다 하면 하트퀸 사탕 줄게.
1: 뭐? 하트퀸 사탕이라면 왕국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유명한 사탕 말이야, 꿀에.
0: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게 하나 있거든. 그럼 잘 부탁해, 꿀에핑.
1: 걱정 마, 로미. 나한테 맡겨, 꿀에.
0: 꿀에핑, 그만하고 같이 놀자나.
1: 아니야, 괜찮아. 로미하고 약속했거든, 꿀에.
2: 그럼 우리끼리 논다, 솔지.
1: 하트퀸 사탕 엄청 맛있겠지?
3: 마야, 삐진 거야? 진짜 미안.
1: 그러지 말고 너도 삐져봐. 삐짐.
3: 사과했잖아. 준비물 깜빡할 수도 있지. 이럴 거면 다른 애하고 해. 흥.
1: 뭐라고? 흥.
0: 그래, 참지 말고 삐지는 거야. 삐짐.
4: 삐짐핑. 저쪽으로 한번 가봐. 네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0: 어? 내가 필요하다고? 아, 또 누굴 삐지게 만들까? 삐지.
1: 자, 휴, 끝났다.
0: 꿀에핑. 어? 아, 포장 다 됐어?
1: 응. 나 약속 지켰어, 꿀에.
0: 와, 진짜 고마워, 꿀에핑. 얼른 준 오빠 가져다 줘야겠다.
1: 잠깐만, 로미. 저기, 뭐 잊은 거 없어, 꿀에?
0: 아, 꿀에핑, 미안한데 사탕은 나중에 줄게. 대신 쿠키 먹을래?
1: 아니, 괜찮아, 꿀에.
0: 그럼 나중에 봐, 꿀에핑.
1: 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5: 새로 나온 쿠키 맛보세요.
0: 나도 쿠키 먹고 싶어, 나나.
5: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남은 쿠키는 너희 줄게.
0: 신난다.
1: 어? 다들 여기 있었네. 쿠키 먹고 있는 거야, 꿀에? 나한테도 얘기해주지 그랬어, 로미.
0: 어? 너 아까 쿠키 안 먹는다며.
1: 꿀이지, 꿀에. 다들 맛있게 먹어, 꿀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힘들게 포장한 건데 나 부르지도 않고.
2: 그 리본 예쁘다. 역시 꿀에핑은 솜씨가 좋다니까, 솔지.
0: 나도 해볼래, 나나.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으흠, 로미 공주님, 기니핑들은 다 잡으셨나요?
6: 먼지 박사님하고 진짜 똑같은데?
0: 꿀에핑, 잠깐만. 나나핑한테는 이게 더 예쁠 거야. 봐봐.
1: 나나핑 잘 어울린다, 쥬.
0: 정말? 그럼 내 리본은 꿀에핑 줄게, 나나.
1: 그래.
3: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어? 상자도 잘 어울리겠는데?
1: 로미, 그건?

0: 있는 편이지.
1: 그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고.
2: 지금이야. 더 이상 참지 말고 삐져라. 이 짐.
3: 어? 꾸르핑 어디가?
1: 로미 미워. 이제 로미하고 말 안 할 거야.
3: 어? 어,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어?
4: 꾸르핑 배달 같이 갈래?
1: 아니, 같이 가고 싶지도 않으면서 꾸래.
4: 꾸레핑, 간식 먹자.
1: 흥! 다른 애들하고 많이 먹어, 꾸레.
5: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날 위한 파티를 연다면 말이지, 일단 거대한 케이크가 하나 있는 게 좋겠어.
1: 꾸레핑!
3: 아직 안 풀렸어?
1: 흥! 너하고 말 안 한다고 했잖아!
3: 꾸레핑,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지.
1: 너도 참지 마! 같이 삐져, 삐져!
3: 꾸레핑,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솔지?
6: 루미가 걱정하잖아, 나나.
4: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 나도 됐다고.
6: 루미도 삐진 거야, 쥬?
1: 치, 잘 됐네. 어차피 루미는 나한테 관심 없었구래.
4: 얘들아, 꾸레핑한테 신경 끄라고 좀 전해줄래?
1: 나도야! 로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전해줘, 꾸레!
4: 뭐?
3: 아, 큰일이네, 솔지.
6: 뭔가 이상해. 꾸레핑이 저렇게까지 삐질 리가 없는데, 나나.
7: 맞아, 로미도 평소 같지 않아. 혹시 기니핑이 아닐 아니고? 어?
6: 저기 봐! 기니핑이야! 어? 루미! 삐진 핑이야!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모두 삐지게 될 거야, 나나!
4: 안 그래도 변신하려고 했거든?
5: 열려라! 체인지리!
4: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타임!
8: 솔지!
5: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거기서! 꾸레핑! 같이 가야지!
1: 싫은데? 내가 먼저 갈 건데, 꾸레?
5: 그러시던가.
1: 오지 마. 오면 나 삐질 거야. 에이, 삐짐.
5: 꾸레핑, 삐짐핑을 막아.
1: 흥, 내가 다 알아서.

0: 매지컬 글로리아! 야! 알아서 잘한다며!
1: 그래! 누가 도와달래? 얘들아! 이러다가 삐지팀을 놓치겠었쥬!
0: 어? 삐진피는 이 근처에 숨어있어. 덤블러무, 울타리, 선인장 중 하나야.
1: 삐진핑은 잘 삐지니까 삐죽삐죽한 선인장에 숨었을 거야, 나나.
2: 아니야, 어? 저 울타리가 수상해 술지. 끈으로 꽁꽁 묶여있잖아. 꼭 삐져서 꽁에 있는 삐진핑처럼 말이야.
0: 어디에 숨었을까?
1: 꾸르핑 생각은 어때?
3: 저 나무에 숨었겠지 뭐.
0: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3: 그야 줄기가 팔짱을 낀 모양이잖아. 마치 삐진 것처럼.
1: 좋아!

0: 귀엽군. 트리트리 캐치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팀 핑 삐진 핑 캐치.
1: 힝, 너무해. 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삐짐.
2: 우리 생각이 통했네, 우레핑. 우레핑, 우리 이제 화해하는 거지?
1: 나 솔직히 서운했어, 우레. 로미는 나만큼 우리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2: 어? 소중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가 아끼는 리본도 다른 애들한테 주고, 쿠키도 나 빼고 먹고.
2: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꾸레핑.
1: 그리고 사탕 주기로 한 약속도 안 지켰잖아, 꾸레.
2: 아, 사탕. 그게 사실은 내가 잘못 보관해서 모양이 망가져버렸지 뭐야. 네가 실망할까봐 줄 수가 없었어. 미안해.
1: 약속 잊은 게 아니었구나, 너미. 나 이제 삐진 거 다 풀렸어. 고마워, 러미.
2: 앞으로 서운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말하고 풀기야, 알았지?
1: 그래, 그래.
2: 나도 노력할게, 꾸레핑.
1: 때론 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삐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진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클릭소
18: 클릭소 얼마 될까?
19: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8: 클릭소
1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8: 클릭소
2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갱갱,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캠핑.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미스틱 매지션의 등장.
7: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8: 타로, 무슨 생각하냐, 기요? 나랑 놀자, 기요.
7: 아, 핑크 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8: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 기요.
9: 아, 늦었다,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7: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9: 몰라, 몰라. 지가 기야.
8: 같이 가자, 기야. 기야!
10: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7: 가이! 가이!
10: 타로? 깜짝 놀랐잖아.
7: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10: 변신?

0: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1: 그럼. 자, 펜던트를 눌러봐.
0: 이게 뭐야?
1: 이걸 빼먹었네.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2: 이제 곧 정기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3: 주주, 넌 관심 없냐끼요?
4: 난 별로.
5: 선생님, 전교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2: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간식을 정하기도 하고.
4: 어? 메뉴를 정한다고? 선생님, 제가 할래요. 저요, 저요.
2: 주주, 그럼 내일 후보 등록을 해보렴.
4: 누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갈 사람?
6: 얘들아, 안녕?
7: 테리, 돌아온 거야?
4: 배터리 인기가 저 정도였어? 그렇다면?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6: 뭐? 갑자기?
4: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8: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9: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3: 얘 어디서 만난 것 같았기요?
9: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 해야 해.
4: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10: 안녕, 네가 말로만 듣던 테리구나.
11: 만나서 반가워.
6: 모두 안녕.
3: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다, 큐.
4: 타로라니. 쟤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 큐.
12: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3: 맞아. 요즘 타로한텐 방귀 냄새만 난다, 뾰.
9: 아리실 최고의 미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4: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6: 알았어.
4: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6: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4: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3: 쭈쭈, 나 배고프다, 큐.
13: 나도 나 큐.
8: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10: 그게 좋겠어.
4: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6: 잘 가. 나도 배고픈데.
4: 너희들 거기서.
6: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4: 방귀 타로. 방귀 타로.
6: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쟁점.

0: 네가 뭔데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리모테로! 위험해! 시피 매직 페이드. 매직 필드에 들어온 거죠?
1: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니 멋대로 클링클링 미라클.

0: 저런, 한심하게는 공격해! 네 번째로! 위험해!
1: 니클 럭키 업!
0: 파워 업!
2: 마법 청소기!
0: 메드나이트! 저것들을 해치워버려!
2: 크립!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0: 너무 강한 힘이야! 루시, 너!
3: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두고 보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1: 아, 그럼 전 이만.
0: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미스틱 매지션?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났나 봐. 변신이 안 돼.
2: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0: 그게 뭔데?
2: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0: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2: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0: 안 돼!
3: 정기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0: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왔어. 못했어요.
3: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0: 갑자기 웬 바람이지?
1: 네, 어젯밤 선샤인빌 상점가 곳곳에서 유령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응? 유령이라고?
0: 진짜 놀랐어요. 마네킹이 혼자 옷을 갈아입다니.
3: 응? 서절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도망치는데 유령이 나타났어요. 해골 유령이요.
4: 지각이야, 지각!
2: 주주, 놀랐잖니?

0: 왜들 그래요?
1: 뉴스에서 어젯밤에 유령이 나왔다지 뭐니.
0: 유령이요?
2: 제가 꼭 유령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3: 와! 멋져!
4: 유령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지?
5: 레드나이트! 이거 좀 까! 청소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6: 까! 죄송합니다!
5: TV에 재밌는 거라도 나왔어?
2: 어젯밤에 나타난 유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0: 유령이라고? 무서워.
5: 수상한데? 진짜 유령일 리가 없잖아. 왜? 진짜일 수도 있지.
6: 진짠지 가짠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5: 그래. 그리고 그 유령을 잡아서 부하로 만드는 거야. 재밌겠는데?
6: 그럼 출발합니다.
0: 같이 가.
7: 안녕 얘들아.
0: 어? 저기 있잖아. 유령 뉴스 봤어?
8: 무서워.
7: 다들 겁먹었나 보네.
9: 선생님 오셨다.
10: 어? 오늘 분위기 뭐지? 무슨 일 있었니?
0: 선생님, 유령이 나타났대요.
10: 아, 그거? 가짜 뉴스 같던데.
7: 아니요, 유령은 있어요. 전 느껴져요.
10: 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의 유령을 믿다니 실망이구나.

0: 유령이다!
1: 유령이다!
2: 어떡해! 느껴진다. 느껴져. 여기서 유령의 기운이 느껴져.
3: 그리고 방금 저기로 나간 것 같은데?
2: 핑크비추, 괜찮아?
3: 이쪽이야. 날 따라와.
2: 쟤들이 왜 저래? 스타 히어링.
4: 유령 때문에 소름 끼쳐.
5: 이사 갈까봐.
4: 위험해. 집에 갈래.
2: 신디,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6: 아니, 그냥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7: 하긴 우리 학교도 온통 유령 얘기뿐이었어.
8: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유령이라니.
9: 주주, 나 너 때문에 다쳤다 끼어.
2: 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 다친 거잖아.
9: 사과해라뇨. 뾰.
2: 큐.
10: 주주, 어떻게 된 거야?
2: 어? 아니, 그게 아니라.
11: 언니들, 이것 좀 봐. 깜짝이야.
7: 무슨 일이야, 미아?
11: 시크릿 플래닛에 새로운 유령 영상이 올라왔어.
2: 너희들이?
11: 들켰다, 귀여. 도망치자, 귀여.
2: 거기서! 뭐야? 유령 소동이 다 너희 짓이었어?
11: 아니다, 큐.
9: 이유가 있었다뇨.
6: 뭔데? 말해봐.
12: 우린 밤마다 레드비즈를 찾아다녔다, 뾰.
7: 뭐? 왜 너?

0: 데드비쥬를 찾아야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여니까. 큐.
1: 하, 그랬구나. 미안해, 퍼플비쥬.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했는데.
2: 하지만 마네킹 옷은 왜?
3: 그건 옷이 너무 촌스러웠다뇨.
0: 패션 디자이너의 자존심이었답뇨.
2: 벽의 그림은 왜?
0: 벽이 날 불렀다뀨. 예쁜 그림을 그려달라고.
2: 뭐?
1: 진정해, 주주. 그럼 해골 유령은 어떻게 된 거야?
0: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큐.
2: 그럼 진짜 유령이란 말이야?
0: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큐.
3: 맞다, 밖엔 진짜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뇨.
4: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
2: 응, 이 주주님이 해결해 주겠어. 너무 으스스한데?

0: 주주, 그건 그냥 빈깡통 소리였어. 어.
1: 괜히 놀랐네.
2: 아휴, 얼른 유령 소동이 있었던 곳에 가보자. 어.
1: 유령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지.
3: 맞습니다.
4: 저게 뭔가 오고 있어.
1: 유령, 내가 잡는다. 네 멋대로.
5: 어? 저건? 어? 어?
6: 마법의 거울 미러시드 레이버
3: 스트레이트. 마법 전성이 전.
1: 어? 너희들은?
7: 루시잖아.
8: 쟤들이 여긴 왜 왔지?
1: 주비주부터 빼앗아야겠는데? 니모테라!
9: 클링 클링 미라클!
1: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루시, 나한테 맡겨! 니모테라!
10: 트윙클 드림!
1: 그렇다면 저게 뭐지?
4: 유령이다!
1: 이번엔 진주가 나타났어! 도망치자!
4: 가지마!
1: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가지마!
3: 어? 왜 그러는 겁니까?
5: 유령이 아니야.
11: 느껴진다. 느껴져.
8: 당신들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5: 유령을 찾으러 왔나요?
7: 너희들! 아니, 여러분. 밤에 다니면 위험해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12: 부럽나요? 해골이 정말 멋지죠?
0: 어젯밤 해골 유령도 여러분이 한 일인가요?
13: 그럴 리가. 그건 분명 진짜 유령이었습니다.
8: 맞아요. 이건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라고요.
7: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12: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유령을 만나고 싶어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큰일 나겠네, 정말. 유령은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집에 가요.
14: 아니, 유령은 우리가 찾을 거예요.
15: 어둠을 가르는 유령의 친구. 우리는 유령 탐정단. 야!
7: 못 말리겠네.
5: 결국 유령의 정체는 밝히지 못했어.
8: 우리도 그만 돌아갈까?
0: 스텔라, 무서워서

0: 그래?
1: 아니, 그게 아니라...
2: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1: 타로! 같이 가!
3: 다들 진정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정!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덕덕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모여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해.
12: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2: 8이야.
1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2: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9: 지당하신 말씀.
1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정!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덕덕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21: 아빠일지라도.
22: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숙소에 가자.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버니바니오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좋아, 핑크.

대불 파이어! 나는요 채식주의 영웅. 하지만 힘이 무지무지 세지. 들어봤나 전설의 그 이름.

0: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2: 콩콩 드래곤.
0: 여러분 안녕.
1: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르벨을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오늘은 치치핑핑팀과 에이스 엘리트팀의 대결.
3: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0: 애니멀 록밴드의 보컬을 찾아라. 애니멀 록밴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밴드죠. 저도 팬이랍니다.
1: 오늘은 애니멀 록밴드의 보컬을 찾아주는 팀이 우승입니다.
0: 그럼 저희들도 응원할게요.
3: 안녕.

0: 부르던 토끼가 새로운 음악을 찾아 떠나버려 애니멀 록밴드가 새로운 보컬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삐리삐리.
1: 애니멀 록밴드라니 어서 만나보고 싶다.
2: 맞아. 난 만나면 사인을 받을 거라고.
3: 와우! 난 멋진 전설의 용! 그 이름 드래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영영!
2: 자, 그럼 가볼까? 그럼 출발! 출발! 동물농장으로 유후!
4: 드디어 우리의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이야.
5: 이제 치치핑핑 팀이 전설의 유물 두 개만 더 모으면 된다고. 황금지구부는 당연히 우리 찾을 테니까.
6: 전설의 유물도 유물인데 치치핑핑 팀과 얼마나 붙어보고 싶었다고. 너무 기대되는데.
4: 좋아, 치치핑핑 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6: 좋아.
4: 해외 우승은 물론이고 전설의 유물까지 곧 우리 차지가 될 거야.
5: 여기가 애니멀 록밴드의 연습실이 있는 곳이라니. 멋진걸.
2: 우와, 도깨, 저기 봐.
5: 우와, 여기 무대야.
2: 혹시 여기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 보자. 우와, 드럼이다. 둥둥다리 둥둥다 둥둥다.
7: 와우, 나는 록밴드 도깨님이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5: 와우, 정신 집중. 용의 불 파이어.
6: 아, 이게 무슨 소리야?
4: 정말 못 들어주겠네.
6: 드래콩, 노래 연습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집중.
5: 뭐라고? 이 정도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부를걸? 아닐 수도 있고.
7: 너희들이야말로 등장치고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8: 반가워, 얘들아.
4: 핑핑, 오랜만이지?
6: 핑핑, 기대하라고. 우리가 멋지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7: 말도 안 되는 소리. 세계 탐험 대회 우승은 우리 차지라고. 그리고 우린 황금 지구분 트로피까지 가져갈 거라고.
4: 그나저나 전설의 유물들은 잘 찾고 있나 몰라?
7: 걱정하지 말라고.
6: 우리는 곧 황금배를 타고 저 멀리 시공간을 초월한

0: 전설의 유물들을 다 모으기만 해서는 황금배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1: 그건 무슨 말이요?
2: 세금이 등등등등! 등등등등!
3: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지?
4: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세계탐험대회에서 온 치치핑핑팀이에요.
5: 독해, 애니멀 록밴드 닭이야. 실제로 보게 되다니.
3: 오셨군요. 저는 키보드를 맡고 있고 우리 밴드의 리더인 닭이라고 해요.
5: 닭이지! 멋져!
3: 자, 그럼 저희 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간호를 소개할게요. 와우!
6: 우와, 주셨군요. 전 밴 데서 기타를 맡고 있는 카아누라고 해요.

0: 반갑습니다. 난 드럼을 맡고 있는 샘이요.
1: 저희는 애니멀
0: 럭밴드.
2: 가누님 팬입니다. 여기 사이즈.
3: 새로운 보컬을 찾으신다고요?
1: 저희들은 한 달 후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저희 밴드 보컬이었던 토끼 녀석이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찾아야 한다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
4: 한 달기가 공연인데 난감하시겠어요.
1: 저도 행운을 빌어주는 거죠.
3: 그럼 어떤 보컬을 원하시는지?
1: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게 저희가 음악으로 팬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읽으면 답이 됐나요?
4: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멋진 밴드에 어울릴 마지막 멤버를 꼭 찾아올게요.
1: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매년 저희 공연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저희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희 밴드의 보컬은 오디션을 통해서 뽑을 겁니다.
2: 저 엄청난 밴드의 오디션 참가자들을 어디서 구하지?
4: 우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해볼까?
5: 난 노래만 아니면 돼.
6: 뭐라고? 나 정도면 정말 잘 부르는 거야.
4: 무슨 소리지?
6: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7: 얘들아, 저쪽이야.
5: 허니 많이 허니 허니 많이 허니 파파 허니 많이 허니.
4: 와우, 얘들아,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벌써 미션이 끝난 거야? 아니야, 네가 너무 신나 보여서 우리도 구경하고 있었어.
7: 버니바니, 애니멀 록밴드의 보컬을 찾으러 떠나야 해.
4: 좋아, 어서들 들어오라고.
6: 가자.
4: 박이님은 어떤 보컬을 찾고 있을까?
8: 애니멀 록밴드에 어울릴만한 보컬이어야만 해.
5: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 이게 다기님의 메시지라고.
8: 맞아. 로빔, 다기님의 메시지와 꼭 맞는 사람들을 찾아줘.
0: 삐리삐릿, 로빔 검색 시작. 삐리삐릿, 오디션에 참가할 사람들입니다.
6: 이렇게나 많다니.
8: 다행이야.
7: 좋았어. 저기 있는 사람들 모두 찾아가 보자고.
5: 좋아.

0: 마루, 정말 이 사람들이 확실한 거야?
1: 티야, 날 못 믿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고.
2: 그건 알겠는데.
1: 걱정 말라고. 오디션장에서 깜짝 놀라지나 마시지.
0: 좋아, 오디션에 늦을 순 없으니 가자고.
1: 와우, 출발!

0: 오디션에 네. 참가하지 않겠어?
1: 오디션에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때?
2: 어때? 가자 얘들아.
0: 오디션에 가지 않겠어?
1: 라라라 라라 어? 오디션에 참가하실래요?
2: 정말 다들 오랜만인걸.
3: 다들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지 몰랐어.
2: 애니멀 록 밴드라고. 이렇게 유명한 밴드에서 새로운 멤버를 구한다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
3: 맞아 맞아.
2: 좋지. 오늘 대결은 우리의 승리 같은데.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4: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오, 오늘 오디션에 참가한 분들을 보니 설레는걸요?
6: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
7: 다기님, 오늘 오디션은 정말 환상적인 무대가 될 거예요.
8: 저희 팀이 데리고 온 참가자가 분명히 다기님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4: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오디션을 시작하죠. 첫 번째 참가자 올라오세요.
9: 더
10: 아까 어디 갔지?
11: 하야! 하야! 하야!
12: 야, 저기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11: 하야! 하야!
13: 여긴 어딘 걸까? 우린 어디쯤 있나? 미지의 세계 같이 달려갈 거야.
3: 뭐라고 하는 거지?
2: 글쎄.
7: 맙소사.
2: 왜 노래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7: 긴장했나 봐.
4: 아이고. 다음 참가자분. 일부 오디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0: 여기요. 레몬 꿀차랍니다.
1: 감사해요.
2: 고마워요.
3: 보고 싶어요, 내 사랑 그대.
4: 분명히 노래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건 소음이잖아.
5: 여러분, 오늘 오디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4: 조금만 더 진행해보시면 안 될까요?
6: 네, 아직 몇 팀이 남아있어요. 이런.
5: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너무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지만 저희 팬들에게...

좋았어. 분명히 디디님이 뽑힐 거라고. 마루,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더 남았다고.

0: 미안해.
1: 와, 승민은 우리의 것이다. 디디님이 뽑힐 것 같은데.
2: 오늘도 난 번쩍번쩍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라라라
3: 브라보.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4: 환상적인 오디션이었어요.
5: 난 정말 오늘을 잊지 못할 거예요.
1: 뭐요? 멋진 시간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드디어 애니멀 록밴드가 완성되는 건가요?
3: 오늘 이렇게 저희 밴드의 보컬을 뽑는 오디션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애니멀 록밴드의 마지막 멤버는 바로 우푸님입니다.
6: 나야, 나라고 내가 뽑는다고.
1: 이럴 수가.
0: 에? 정말이야?
7: 이래도 되는 거야?
6: 와우, 좋아.
3: 아, 정말 감동스러운 무대였어요. 그 넘쳐나는 에너지,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 당신이 바로 애니멀 록밴드의 마지막 멤버입니다.
1: 말도 안 돼. 분명 디디님이 뽑힐 줄 알았는데.
3: 우리는 애니멀 록밴드.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9: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리 여행 가자.
5: 환영합니다.
4: 그럼 여기 출발.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3: 기내식입니다.
5: 아, 맛있겠다.
6: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졌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저,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커미션 최상. 깨우느냐,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라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고.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3: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4: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딱수박에.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0: 많이도 차고 있구먼.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1: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0: 너 그게 무슨 뜻이야?
7: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앵블로.
4: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1: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7: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10: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뭐야?

0: 돼지의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0: 그거 본능에 따른 것뿐이라고.
2: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3: 그래, 분노의 덕에 블랙함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2: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3: 그걸 지금 말이라고.
4: 아,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카드 옷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5: 블레이온,
3: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5: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 괜찮을 거야.
6: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7: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8: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9: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10: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11: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7: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9: 단서 말이지.
8: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9: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2: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13: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왔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9: 라는 대화였어.
7: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14: 사실이야, 시에로?
7: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9: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1: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6: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5: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6: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는 하나뿐이야.
6: 설마...
5: 헤비아이언이야.
1: 역시! 그 녀석 블랙포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6: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3: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7: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6: 녀석이...
17: 어쨌든 동굴이 아니더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5: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18: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6: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18: 아, 코뿔소라 후각이 좋구나.
16: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18: 알았어.
6: 이쪽이야, 이쪽이고.
1: 좋았어, 따라가자.
6: 여기다! 틀림없어!
18: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7: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19: 어? 나 말이야?
18: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1: 든든하겠는데?
18: 부탁할게!
17: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9: 알겠어! 나 먼저 갈게!
18: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1: 미리 대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19: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6: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1: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9: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1: 아, 아니거든.
5: 태양의 빛도 있지.
6: 준, 그냥 박쥐야.
19: 겁쟁이.
1: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17: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다랑 숨바꼭질도 하고.
19: 저기!
17: 왜? 뭔가 보여?
6: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어.
1: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9: 저기 위야! 천장에!
3: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6: 이 녀석의 속셈은 전부 들었다.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 외전된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3: 뭐라고?
1: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3: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1: 내가 인물로 대답!
3: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2: 영혼을 팔았다고?
3: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12: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리군 친구야. 지구 정복이라.
19: 저기 뒤에 또!
12: 착각은 자유하지만 심하군.
13: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16: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13: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1: 멋대로 말하지 마!
18: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모카라가 말했어.
13: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6: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되지도 않는군.
20: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13: 과연 그럴까?

0: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1: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데르로.
0: 너희들 놀다.
2: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3: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1: 블루캅 대박! 플레이언 대박!
3: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2: 당장 멈추지 못해, 블라드윙!
3: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니.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이 있어 절대적인 금기에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그렇소.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2: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3: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4: 기란.
5: 큰 일인데 좀.
6: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1: 지은,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7: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1: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은,
7: 어떻게?
1: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8: 알았어. 너희 괜찮지?
0: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어.
3: 내가 엠블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2: 뭘 말하고 싶은 거야?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2: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1: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3: 우리를 파괴하지 마라!
1: 유나이트!
3: 어?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3: 야, 메가인블러!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에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내가 엠블런을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1: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나. 메가 인블러!
5: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5: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캅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5: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5: 와일드 카드봇?
1: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0: 엠블러는?
1: 응. 메가 엠블러는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2: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1: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2: 기관 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1: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3: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2: 알았어. 고마워.
3: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0: 블러드윈.
1: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4: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5: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3: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4: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6: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4: 응, 서두르자. 어? 크리스트, 무슨 일이야?
7: 준, 긴급 사태야.
8: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4: 와일드 가디?
2: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4: 하지만...
5: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1: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2: 그래. 우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1: 그렇고 말고.
4: 알았어.
2: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6: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2: 내 친구들, 잘 부탁해.
4: 크리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8: 코끼리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6: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4: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6: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0: 상처가 심상치 않네.
8: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2: 왜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3: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4: 도끼라. 응? 블랙호크.
14: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4: 괜찮이 봐봐라.
13: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4: 어떻게 된 거야?
2: 와일드 카드봇이 갑자기 덮쳤대.
4: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3: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어?
7: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4: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13: 기린...
2: 기린 와일드 카드봇?
13: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4: 와일드 카드봇이 맛있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7: 딥베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4: 그거 좋은 생각이다.
2: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6: 와일드 가디랑은 상처가 달라.
15: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4: 네.
11: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4: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5: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2: 카테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현하다니.
6: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4: 당장 찾아내야겠어.
6: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4: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6: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6: 부탁한 게 안 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6: 응?
16: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7: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6: 응?

0: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1: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2: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주려고 했잖아!
1: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0: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서투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 그 녀석이 들려왔어.
0: 블레이어, 쎄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 보스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3: 정말 시침 앞이면 돼?
4: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이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5: 알겠어, 걱정 마.
4: 지각하지 말고
5: 들어가 안나. 솔레이유
6: 세 번째가 나타났어.
3: 세 번째라고?
0: 루기는 파리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섭리자! 여기야, 여기! 많이 여긴데! 우후! 가자고!
2: 지금이야, 레온 노션!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아니,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블레이즈!
2: 아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모넷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곳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보시야.
4: 뭐?
5: 저걸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아,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5: 예!
4: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됐어, 비켜!
4: 태동 돌을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따위 포기가 짓던 카트야!
4: 결국 쏠 거였냐!
2: 돌아와, 펜타몬이.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온, 세다.
5: 한 방에 땅에 무너지지! 베스트 체인지, 널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보스는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예, 저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질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6: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6: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어?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줄게.
4: 블루드윙.
7: 내 저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윙, 대동!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오호,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들어낸군.
4: 블러드문 슬래셔!
8: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0: 하베스팅 소울!
1: 하베스팅 소울!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0: 자식이랑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자키?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사바나드 전마는 우리 엄마의 원수다.
2: 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보 동안아 라켓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 라켓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 라켓스.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기성장에 날뛸 걸.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걸. 기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장에 날뛸 걸.
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밥 안 먹고 뭐해?
14: 아, 이 느낌이 아닌데.
15: 왜?
16: 아, 비켜! 사진에 나오잖아!
14: 뭔가 자꾸 아쉽네.
16: 럭키?
17: 예스!

0: 저기 저기 이따가 게임 빌리러 게임부 가자. 어때?
1: 난 됐어.
0: 응?
1: 니들끼리 가.
0: 저기 있잖아. 아까 세나가 올린 사진 우리라도 좋아요 눌러주는 게 어떨까? 하루 종일 SNS에 올린 사진 확인하는 것 같아.
2: 에이 뭐야, 그런 거였어?
0: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치?
3: 글쎄.
4: 어머, 진짜, 진짜?
5: 응, 학교 앞에 와 있대.
4: 빨리 가보자!
0: 뭐지? 학교에 누가 왔나?
6: 네, 안녕하세요, 튜린이 여러분.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는 학교에 이 최강 탐방을 왔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로봇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4: 럭키 선생님!
0: 우리 학교를 촬영하러 왔나 봐.
1: 아, 개막지 말고.
0: 어, 데뷔! 너도 저 유명해 보이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야?
1: 아? 뭐야, 니들 튜버 몰라, 튜버? 제 SNS 스타잖아. 인터넷도 안 보냐? 우리 농장도 촬영해달라고 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홍보해야지.
5: 튜버님.
7: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가요? 곧 수업 시작인데 다들 교실에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6: 여기 보이는 이 쬐끄만 강아지가 바로 교장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7: 이게 뭐죠? 당신은 대체 누구?
6: 자, 지금 수천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른 자기소개해 주시죠.
7: 갑자기?
6: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과학 프로젝트 출신이라 아주 뛰어난 IQ를 가지고 계시다던데 맞죠?
7: 그건 사실입니다.
0: 이거 봐! 쟤 완전 인기인이야!
3: 우와, 진짜네.
6: 자, 여러분, 잠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저 학교 좀 둘러봐도 되죠?
7: 아, 마음껏 둘러보세요.
4: 튜버님, 튜버님, 저희 동아리 촬영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무슨 동아리인데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4: 저희 치어리더 보고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4등도 했어요.
1: 그 정도로는 콘텐츠 제작하기엔 정말, 정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 저 로봇 강아지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대신 제 채널 3개월 구독권은 드릴게요. 알겠죠?
8: 저기, 우리부터 촬영해줘.
1: 좋아요. 당신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0: 엄청 재밌어 보이지 않냐? 우리부터 출연시켜달라고 하자.
1: 난 얼굴 팔리기 싫어.
7: 세상에! 갑자기 내 미야미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4: 에? 말도 안 돼.
0: 우와, 좋았어. 우리도 인터뷰하는 거야. 저기, 우리부터 출연시켜줘라.
1: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내세울 만한 재주라도 있나요?
0: 보면 아주 깜짝 놀랄걸.
6: 이거야! 바로 이런 걸 원했어!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나요?
0: 우리 부 멤버들도 다 초능력자거든. 보러 올래?
6: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성함이?
0: 난 태요.
6: 동아리 이름이 뭐라고요?
0: 히어로 서클이야.
6: 히어로 서클.
0: 빈센트, 청소 끝났어? 이거 뭔지 아냐? 중요한 자리니까 빈틈없이 준비해. 럭키, 그쪽은 청소 다 했어?
4: 아니.
6: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무려 초능력을 가진 학생들인데요. 만나보시죠. 히어로 서클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어로 서클의 부장 태호라고 합니다. 영동력 사용자고요. 그야말로 타고난 자질랄까요.
4: 와, 재밌겠다.
6: 자, 여러분, 태호군이 이제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준비되셨죠, 태호군?
0: 아, 네, 물론입니다. 보시죠.
6: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로 물건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합성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틀림없는 진짜예요. 태호군, 혹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나요?
2: 네. 아, 물론입니다.
1: 우와. 아, 그건 가구라기엔 너무 가벼운데.
6: 응? 우와! 저기, 저 소파는 어때요?
1: 네? 슈퍼파워를 가진 초능력자인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겠죠?
2: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들 좀 나와봐봐.
6: 아, 잠깐만요. 시청자 한 분이 두 명을 태우고도 소파를 들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가능한가요, 태우분?
2: 그게...
10: 야야, 너 괜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0: 그래, 태우야. 넌 쇠나도 무거워서 못 들잖아.
2: 시끄러! 다들 내 진짜 힘을 못 봤구만. 이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6: 안타깝게도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래도 흥미로운 초능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겠군요.
5: 와, 럭키도 인터뷰!
6: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존재가 진짜인가요? 천사,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5: 럭키는 럭키야!
6: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5: 럭키는 날 수 있어!
6: 그리고요?

0: 이 옷차림하며 행색! 성공님까지! 이럴 수가! 여러분! 진짜 뱀파이어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존재가 현실로!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급혈한 사람은 누구죠? 연예인 A씨가 뱀파이어란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 알려 있으신가요?
1: 저는 비흡혈주의라.
0: 혹시 박쥐로도 변신할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어서요.
1: 박쥐요.
0: 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백만 명을 실망시킬 건 아니죠? 보여주시는 거죠? 박쥐 변신.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쥐입니다. 박쥐. 순도 100% 진짜 뱀파이어예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1: 빈센트입니다.
0: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1: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뱀파이어가 되겠습니다.
0: 네, 이상 뱀파이어 빈센트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초능력자가 한 명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2: 잠깐, 난 인터뷰 안 할 거야.
0: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빌어주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됐다니까.
3: 이럴 수가. 내 계정의 구독자가 순식간에 3,000명이 넘었어.
1: 태우야, 다쳤으면 좀 가만히 누워있어. 그나저나 20만 명의 사람들이 친구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0: 봤지? 내 방송에 출연하면 인기 얻는 건 금방이야.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자,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히어로 서클의 마지막 멤버를 소개합니다. 자, 성함이?
2: 난 세나야.
0: 능력은?
2: 광속이동을 할 수 있어.
0: 광속이동? 여태까지 봤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와! 광속이동입니다! 광속이동! 여러분, 보셨나요? 어라? 반응이 왜 이러지?
2: 왜? 뭐 잘못됐어?
0: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보셨다고요? 한 번 더 보여주셔야겠는데요.
2: 잘 보라고.
0: 와,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겠죠? 또 못 봤다고요?
2: 왜? 뭐라고 하는데? 뭐?
3: 속임수?
0: 네, 촬영 협조해주신 세나양께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인기 투표 1위의 주인공 럭키양과 함께하겠습니다. 럭키양, 인터뷰 한 번 더 어떠세요? 트라이앵글 치는 것 말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4: 럭키님, 하나를 가릴 수 있어!
3: 아, 왜 나만 이러냐고!
1: 조금 기다리면 세나도 구독자가 늘어날 거야.
3: 그래, 그래!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오, 벌써 빠른데?
1: 얼마나 늘어났어? 한 명.
3: 아, 왜 나만 이러냐고!
5: 내가 볼게.
6: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대단해.
7: 오, 대박! 진짜 카우맨이잖아! 우와, SNS에 올려야지!

0: 이거 봐봐! 카우멜은 한 살 때부터 히어로가 되기로 마음먹었대!
1: 나도 그 부분 봤어.
2: 뭐 보는 거야?
0: 월간 히어로의 카우멘 인터뷰가 실렸거든! 이거 봐봐! 카우멘이 우리 학교 출신이래!
1: 그것도 몰랐냐? 나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2: 카우멘이 누구야?
0: 네?
1: 잘 들어. 카우멘은 모든 영웅 중에 영웅이야. 패드란 사건만 천 건! 화성인 침공 때도 지하계수 사건 때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 전설적인 인물.

0: 아니라고.
1: 정의는 지켜졌소.
0: 카우맨이 악당을 물리쳤을 때 날리는 대사야.
2: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겼는데?
1: 바로 이렇게.
2: 나도 카우맨 봤어.
1: 헤헤, 그치? TV에 자주 나오니까 안 봤을 수가 없지.
2: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봤어. 학교 복도에서.
1: 뭐? 진짜? 그냥 비슷한 사람을 본 거 아니야?
2: 아, 아니야. 진짜 똑똑히 봤어.
0: 자, 이게 카우맨 SNS야. 지금 카우맨은 옆마을에 있다고.
3: 어? 명예들아, 너희들의 친구 카우맨이야.
1: 카우맨? 우와, 카우맨! 우와, 카우맨! 진짜 카우맨이다!
4: 여러분, 다들 카우맨 아시죠? 여러분의 선배인 카우맨이 후배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1: 우와, 카우맨! 그럼 그거 해주세요, 그거!
3: 아하, 물론이지. 정의는 지켜졌어!
1: 카우맨, 저 사인 해주세요, 사인요!
3: 그럼, 당연하지.
1: 카우맨, 저 한 장 더 해주세요!
2: 세나, 너는 사인 안 받아?
0: 나? 나는 뭐...
2: 카우맨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0: 그냥 보통이지 뭐.
2: 그렇구나. 세나야, 내 망토 밟고 있는데.
0: 내 것도 하나 받아와.
2: 뭐? 아니, 그냥 네가 가서 받으면.
0: 안 돼. 난 지금 시크한 후배 컨셉이야.
2: 뭐? 그게 무슨 말이...
1: 빨리!
2: 저기...
3: 음?
2: 사인 한 장만 더 해주세요.
3: 물론이지. 아까 이름이 빈센트였지?
2: 아니요. 세나로요.
3: 세나가 누구지?
2: 동생이요.
3: 착한 오빠로구나.
4: 카우맨, 모처럼의 기회니 후배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건 어떤가요?
3: 아, 그러죠. 오늘 스케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우와, 진짜요?
3: 오, 넌 염력이 능력이구나. 굉장한데.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3: 오, 정말 귀여운 능력이구나.
2: 와, 럭키야, 너 이런 능력도 있었구나. 저기, 저도 보여드릴게요.
3: 오, 너는 흡혈귀구나. 정말 굉장해.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이럴 수가. 지금 해변에 갔다 온 거니? 정말 놀라운데?
0: 그냥 조금 빠를 뿐이에요.
3: 이렇게 멋진 능력을 가진 후배들을 둬서 영광인걸? 아, 참 그렇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1: 우와! 뭔데요?
3: 어제 새로 출시한 카우맨 과자거든? 너희들이 먼저 맛봐줬으면 좋겠구나. 너는 과자 싫어하니?
0: 뭐,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3: 그래? 싫은 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지.
2: 저기, 저는 과자 하나 더 주세요.
3: 한 개 더? 아, 그래. 너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었지? 자.
2: 감사합니다.
3: 이런, 긴급 출동이고. 너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자. 절대로 따라오면 안 돼. 알겠지? 정의는 지켜줬소.
1: 우와, 완전 멋지다, 긴급 출동. 따라가면 안 되겠지?
2: 아, 안 돼. 위험할 거야.
1: 쉐, 아쉽다. 카우맨이랑 재밌었는데.
2: 어? 세나는 어딨지? 응?

0: 어찌걸녀자들 대장 부자 되는 거 금방이겠는데요.
1: 저는 지켜줬소.
0: 이 목소리는 카우맨. 예.
1: 카우카우 파치. 카우카우 발차게. 카우카우 돌려차게.
0: 이 녀석.
1: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0: 역시 짜증날 정도로 강하군 카우맨. 내가 졌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대장, 대장, 여기 숨어있던 꼬맹이를 잡았습니다. 쉬쉬쉬쉬, 잘했다. 자, 너야말로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으면 저 꼬마 녀석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2: 안 돼!
1: 자, 날 잡았으니 저 아이는 놓아줘.
0: 쉬쉬쉬쉬쉬.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지?
2: 쉬쉬쉬쉬. 골 좋다, 카우맨.
0: 그건 특수 제적한 시험 감옥이다. 힘을 서서히 받아들이지. 넌 이제 끝이다, 카우맨. 쉬쉬쉬쉬쉬.
3: 카우맨이 붙잡히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이것 좀 풀어봐.
4: 진짜 싫어.
3: 좋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공격하자. 어때? 아니, 그러다 인질로 잡히기라도 하면 카우맨이 더 위험해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쉬쉬쉬쉬쉬. 왜 잘 버티는데?
3: 와이, 응? 이상한 오징어 악당. 응? 당장 카우맨을 풀어줘!
0: 뭐야, 저 꼬맹이! 쏴버려!
1: 얘들아, 어서 도망가! 너는 무사했구나!
3: 여겨! 어서 이걸 마셔요!
1: 고맙다!
0: 치사하게 우유를 마시다니!
1: 잠깐 물러나 있으렴. 정의는 지켜졌소!

0: 다음엔 사건이 잘 해결된 건 다행이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 학생이라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선 안 돼요.
1: 에? 그거 사실 세나가 멋대로...
2: 아,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전에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0: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음부턴 주의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3: 네!
4: 카우맨 정말 멋있다.
3: 그치 그치. 내가 뭘 했어?
2: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우유를 마시면 강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건 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고서요.
5: 아, 뭐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2: 아,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 내가 카우맨 앨범을 냈는데 이걸 나눠줘야겠구나.
3: 우와, 저 꼭 주세요, 꼭!
2: 그래. 이런, 오늘은 정말 바쁜걸. 이번엔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3: 네!
2: 그럼 다음에 보자.
4: 저기...
2: 음?
4: 카우맨 앨범 한 장만 더 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이

0: 있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8: 또 졌네.
1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2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컴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컴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수상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3: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4: 에휴.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5: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0: 수건! 너무너무 재밌다고!
4: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0: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4: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이 거울은 당분간 사용 금지.
0: 네?
4: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0: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4: 안 됩니다.
0: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4: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1: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4: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1: 먹을래요?
4: 그런

0: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1: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0: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1: 안 먹어요.
0: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1: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2: 군터!
3: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1: 나는 괜찮을 거예. 나도 볼 거야.
4: 알타! 내 손 꺼버려! 내가 먼저라고!
5: 다이! 다이!

0: 만져봤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0: 아이.
1: 핀핀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3: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1: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3: 거울.
1: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1: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3: 와, 술래야 친구.
1: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3: 됐다.
1: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1: 봉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0: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메이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불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어?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돼? 한 번 더 하고 싶다.
3: 좋아!
1: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중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1: 어?
0: 내가 아직 중이 같아?
1: 이건 아클란네 성 지도잖아?
2: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0: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신중한 게 움직여야 해.
0: 신중?
1: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1: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
1: 우와, 준이.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2: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3: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1: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여전히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3: 핑핑! 소중한 걸 모아놓은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핑!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3: 물건 많다, 핑!
4: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3: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5: 땅에서 들어온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4: 청소?
6: 얘들아, 도망가!

0: 결국 눈부신 빛은 찾지 못했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2: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1: 자.
3: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4: 핑핑! 핑핑!

0: 라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푼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0: 핀핀이 더욱더 빛나는 곳. 멜리나 님이 핀핀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1: 밥 잘 먹는다, 핀.
2: 그런 억지가 어딨어?
0: 순간 준비할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아닌가?
1: 아닌가, 핀?
2: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준이 괜찮아?
1: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2: 나도 마찬가지야. 눈부신 빛은 어딨을까?
3: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2: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듐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0: 설마? 조니, 책 정리 좀 부탁해.
2: 조니!
0: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듐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4: 준이, 도와줘요!
3: 좋아! 마법 유치원에 케네듐은 다 모았다.

0: 눈부신 빛? 모두 여기로 가서... 어? 어?
1: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어?
2: 캐네듐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1: 없어.
2: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실켜는 거야.
1: 그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자, 손을 들어. 다 같이.
2: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여긴 어디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그런데 보물은?
1: 아, 보물!
2: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2: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3: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해.
0: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2: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1: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이거 정말 멋진데.
1: 이것도 좀 봐봐.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0: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조 찾아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굿소
12: 클릭소 얼마제가
1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2: 굿소
1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2: 굿소
1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핏핏핏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2: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무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1: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2: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3: 이걸 다요?
0: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3: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0: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님의 선생님, 심지어는
3: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0: 아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 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0: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전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5: 3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2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3: 저기 있는 거 나?
5: 뭐야? 블룸이 나타난 거야?
0: 역시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0: 야, 너 정체가 뭐야?
1: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샬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2: 너도 인어공주였어?
3: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2: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4: 이야, 진짜 잘 그린다.
1: 멋지다. 정말 하나 같다.
2: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0: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2: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0: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2: 나도.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0: 넌 이제 블루 이거야.
2: 내 것도. 스케치요? 어?
1: 예쁘다.
0: 오호.
2: 그림?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3: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2: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5: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2: 가자.
1: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6: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법을 좀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0: 신난다! 이놈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2: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7: 어? 누구야? 네,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0: 도망쳐!
7: 또 너희야?
1: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2: 맛있게 먹어.

0: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2: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3: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0: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1: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0: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1: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4: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2: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0: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5: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2: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3: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2: 얘들아, 일로비야, 미술실이야. 잠깐, 옐로우의 법을 잡을
3: 법을? 야, 법을 파지.
2: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5: 흩어져서 찾아보자.
0: 간 거야?
5: 전봉으로 플로비아,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3: 이야, 이거 해! 내 버블 글러브가!
5: 다들 조심해.
0: 어디 갔지?
5: 옐로우의 버블잼으로 붙여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3: 뭐?
1: 이 나쁜 물로! 오렌지가 잡았대!
5: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1: 그걸 좀 떼어줘!
3: 그건 안 돼!

0: 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1: 버블버블 리본 체인지.

0: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1: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2: 블롭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3: 됐어. 가자.
1: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 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질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1: 그림 속의 공주들.
0: 그랬다니까.
1: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아, 얘들아, 인사 안 해?
5: 안녕.
6: 다들 안녕.
0: 에? 나 처음.
5: 뭐야?
0: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3: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1: 정말 너무해.
0: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1: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3: 너나 친구해.
2: 필요 없어.

0: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법을 쬐매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1: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2: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3: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3: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1: 뭐야 너희들. 네 수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4: 하지마.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5: 걘 너무 무례해.
3: 못 본 척에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1: 블로비다. 이 수실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1: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다.
2: 저기 뭐가 있어.
3: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 예가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0: 쪼쪼?
1: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0: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1: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2: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0: 진짜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3: 흑자.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부러워.
4: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막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2: 야채!
3: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0: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4: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0: 정말 귀엽다. 갑자기 왜 이래?
5: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벌 픽!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모두 힘을 합치자.

문을 잡아야 해.

0: 줬어.
1: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준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7: 당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0: 굿소!
11: 클릭소! 얼마세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굿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2: 재밌다!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굿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브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대답 좀 해보거라. 얘들아,
4: 어? 어? 오, 오빠, 박사님.
3: 괜찮은 거니? 대체 무슨 일이야?
5: 박사님, 에밀레오가 테리안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3: 뭐야? 테리안들이 에밀레오를 공격하다니. 설마 그럴 리가?
5: 모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도마뱀한테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3: 뭐? 하타, 지금 뭐라고 했니? 도마뱀이라고?
5: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여긴 또 어디지?
4: 미스테리아 세계에도 이런 대도시가 있었네.
5: 어? 저기 좀 봐. 무슨 일이길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6: 와, 여기 좀 봐요.
7: 진짜 왔어.
5: 저기 대체 무슨 일이죠?
8: 세계문화수호단의 타타 맞으시죠?
5: 네? 아, 네, 그렇습니다.
8: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세실?
9: 맞아요, 제가 세실이에요.
10: 저는 쉐기입니다.
8: 저기 여러분은 미스테리아 곳곳을 모험하면서 그동안 많은 몬스터들을 잡고 미스터리를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아, 저기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은...
8: 그럼 그동안 모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죠?
5: 글쎄요,
9: 저희는 뭐 늘...
10: 하던 대로 하는 거라서요.
11: 쓸만한 기사가 없잖아.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 반응도 좋고 조회수도 오를 텐데.
8: 그럼 혹시 잡은 몬스터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어떤 몬스터였죠?
5: 네? 몬스터를 먹는다고요?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캡처해서 보관하지.
9: 잡아먹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8: 응? 먹은 적이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9: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10: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8: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 나왔죠?
5: 언제 사진까지?
9: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10: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이어트지 말걸.
8: 그럼 이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 분의 모험담을 신화 속 영웅처럼 멋지게 써드릴 테니 저희 신문에 세계문화수호단의 광고를 좀 하시죠.
5: 아, 그건 달 박사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9: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8: 그렇죠.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5: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응? 저흰 그런 거래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9: 채,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줄 아나?
10: 그러게, 기사 잘 써준다면 돈까지 요구하다니.
8: 감히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내 제안을 거절해? 내 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0: 호액한 몬스터를 식용으로? 각종 재난, 세계문화 소단 때문? 과연 수호자인가 침입자인가? 대생물체 드라곤은 악마의 동물인가?
1: 뭐야, 갑자기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2: 대리안들이 엄청 몰려왔는데?
3: 무슨 일이지? 응? 저 팻말 좀 봐. 지금 우리더러 침입자라는 거야?
2: 그러게, 갑자기 왜? 그동안 미스테리아를 보호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 아, 뭐야? 달걀까지 터지잖아.
2: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거야?
3: 어떻게 좀 해봐.
2: 뉴스라도 찾아볼게. 어? 각종 재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1: 아, 내가 몬스터를?
3: 사진을 골라도 하필 이런 걸.
2: 드라곤 애까지. 이 가짜 뉴스들 때문이었어.
1: 하타, 이번엔 또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2: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계문화소호단은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너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죄 없는 생명을 괴롭히는 소호단은 반성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3: 가짜뉴스가 빨리도 퍼졌네.
2: 야, 잠깐, 찾았다. 최초의 기사를 작성해서 퍼뜨린 사람.
3: 우리한테 접근해서 기사 써준다던 그 기자잖아.
2: 오참아,
3: 말도 안 되는 글을 퍼뜨리다니.
1: 당장 가자고.
4: 좋았어.
5: 이거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는데.
4: 그러게요. 우리 말고도 저 녀석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자가 있는 것 같네요.
5: 정말? 그렇단 말이지.
4: 제가 다 찍었죠.
5: 어디? 오호. 이번엔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없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이나 좀 해볼까?
4: 어떻게요?
5: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야. 타타와 일당들, 그들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정했나?
0: 이 정도 규모의 시위대라 아주 효과적이군.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2: 기자님! 에? 마침 사무실에 계셨네요.
0: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뭐 특종이라도 제보하려고 온 건가?
2: 특종은 무슨, 대체 왜 이런 가짜 기사를 쓰는 거죠?
3: 그리고 우리가 뭐 침입자라고요?
1: 몬스터를 잡아먹는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0: 아니, 너희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었잖아.
2: 우리가 언제요?
0: 싱그럽게 생긴 녀석은 또 왜 이래? 당장 떨어져! 위험한 반려동물을 목줄도 안 채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런 괴상한 괴물이 나한테 바이러스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너희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2: 엄청 빠르다! 세실, 방금 저 사람!
3: 나도 봤어. 분명히 얼굴이 도마뱀처럼 변했었어.
1: 와, 소름돋아!
2: 정체가 뭐지? 외계인인가?
6: 속보입니다. 드래곤의 시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드래곤의 시가 진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 많은 시민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괴이한 비상 상황에 대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7: 이대로 둬선 안 되겠어. 당장 조치를 취하시오.
1: 네, 알겠습니다.
8: 사둘라.
2: 테리안들이 또 몰려올지도 몰라.
3: 그래, 일단 여길 피하는 게 좋겠어.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저게 뭐야? 세상에, 탱크까지 몰고 오다니.
3: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2: 아저씨, 어서요.
1: 아싸! 예상대로 전쟁이라도 하려는 거야, 뭐야?
2: 저건!
3: 전투기까지 쫓아오잖아.
2: 그래서 여기에 추락했고 겨우 연락이 된 거예요.
9: 아무래도 그 기자는 렙틸리언인 것 같구나.
3: 렙틸리언이요?
1: 렙틸리언이 뭐예요?
9: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위험한 외계인 종족이야.
2: 근데 다른 테리언들은 어떻게 된 거죠?
9: 강한 힘이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란다. 렙틸리언은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게 분명해.
3: 그 외계인이 기자라고 접근해서 가짜뉴스로 저희를 모함했어요.
9: 모든 괴이한 현상의 원인은 그 랩

0: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이 파충류 괴물.
1: 연구 많이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만 믿을걸?
2: 에이, 안 되겠어. 박사님 말씀대로 저 렙틸리언부터 처리하자.
0: 하지만 해리안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2: 아니, 정자인 못 참아.
3: 쓰시!
2: 가다라!
0: 우와! 테리안들을 버블에 가둬서 랩틸리언과 분리시켰구나!
3: 대단해, 세시!
2: 잘했다!
0: 놓치면 안 돼!
2: 당연하지!
1: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2: 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1: 자, 받아라, 목도리 공격!
3: 오빠!
2: 이딴 거 안 통하거든? 이번에 남이 맞아!
0: 파충류 외계인 랩틸리언, 우리랑 함께 가자.
2: 다 끝난 거겠지?
0: 글쎄,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날지도 모르지.
4: 랩틸리언이 사라지니까 테리안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5: 정말이지, 희한한 일들 투성이네.
0: 원래 미스터리라는 게 증명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랩틸리언들도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겠죠?
4: 글쎄, 그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가짜뉴스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고.
2: 생각보다 끔찍한 녀석들이었어. 아무래도 앞으로는 랩틸리언들의 움직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6: 그래도 도레미 경이나 공주님의 위력에 비하면 미미한 녀석들이죠, 뭐.
2: 그건 그렇지.

0: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이게 인간들이 꾼다는 꿈이라는 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꿈이라.
1: 칸타! 칸타! 또 어디 갔어? 응? 칸타? 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이제 말도 없이 미스테리아에 혼자 갔단 말이지. 이번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칸타, 너 딱 기다려.
2: 어허!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란 말이다! 어휴, 이 답답한 테리안들 같으니 그쪽이 아니라니까!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나?
1: 어허, 이것 봐라! 도레미경에 병간호를 하고 있으랬더니 미스테리아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칸타!
2: 좀 더 위로! 위로!
1: 칸타, 뭐야!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어? 이게? 야, 칸타! 뭐야? 이게? 네가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는 또 뭐야? 당장 벗어! 어디서 이딴 거... 뭐해! 벗으라니까! 무슨 모자인데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야! 좋아!
2: 감히 나의 머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저자를 하옥시켜라.
1: 뭐라고? 하옥? 감히 어디서 하찮은 피조물 주제?
2: 무엇들 하느냐?
1: 아니, 이것들이 이거 안 나? 칸타, 너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0: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군.
1: 우와, 여긴 나스카의 지상화가 있는 페루예요.
2: 나스카의
3: 지상화? 그게 뭐야?
1: 맙소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의 거대 지상화를 모른다고요?
3: 우와,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긴 하다.
2: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린 거야? 혹시 여기에 거인이라도 사나?
3: 뭐, 거인? 에이, 설마.
4: 오? 걱정할 거 없단다. 그건 거인이 그린 게 아니거든.
2: 그럼 대체 누가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건데요?
1: 그건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의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그린 거란 설이 있지.
5: 야, 또 잘난 척은? 누가 너한테 물어봤냐고.
4: 그래, 타타가 잘 알고 있구나.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신비한 거대 지상화는 지금의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인 나스카강 유역에서 기원전 200년경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란다.
3: 우와, 저렇게 큰 그림을 사람이 어떻게 그렸어요?
4: 하긴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엔 크기가 엄청나긴 하지. 가장 작은 그림이 30m 정도고 큰 것은 400여 미터에 이르기도 한단다. 게다가 자로 그은 듯한 800개 이상의 직선들은 길이가 최대 48km나 되기 때문에 땅에선 전체의 형태를 한 번에 볼 수 없고 하늘 위에서 봐야만 완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3: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4: 70개가 넘는 동식물을 그린 그림과 300여 개의 기하학 문양의 그림들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란다.
1: 당시엔 분명히 비행 기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림을 확인했을까요?
4: 나스카인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어.
3: 아니, 그려놓고 보지도 못할 그림을 대체 왜 그린 거죠?
2: 그러게요.
4: 바로 그 점이 나스카 거대 지상화의 최대 미스터리란다. 고대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큰 그림들을 그렸는지 궁금하다면 너희가 지금부터...
1: 또 중요한 순간에 통신이 끊겼네.
5: 드라곤의
3: 무슨 일이야?
1: 저 그림은...
2: 우와, 저건 커다란 드라곤의처럼 보이는데?
1: 어? 저건 크라켄이고...
2: 저건 드라큘라...
3: 프랑켄슈타인도 있어.
1: 2500년 전에 프랑 아저씨 그림을 그렸다고? 어? 저것 좀 봐!
3: 어? 저건 칸타 같은데?
5: 으이, 블랙마이너... 여기서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6: 오호,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나스카 지상화를 볼 수 있을 줄이야. 응? 뭐야? 또 통신이 끊겼네? 잠깐, 이건 모스 부호 같은데. 보호와 조, 응? 칸타를 조심해? 누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지? 혹시... 아무래도 도레미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군.
3: 테리안들이 왜 저러지?
1: 모두 엎드려 있는데요?
2: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란 건가?
1: 뭐야?
3: 왜 그러지?
7: 다이비니!
1: 뭔진 몰라도 아니라는데?
3: 누가 아니라는 거야?
1: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라는데요?
2: 뭐? 기다리던 그분?
1: 뭐지?
3: 머리 모양이 꼭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1: 나스카 유적에서 출토된 지배층의 해골 모양도 꼭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3: 이번에 또 뭐래?
1: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고마운 신이 비를 흠뻑 내리게 해주고 떠났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신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비를 내려준다고 했대요.
3: 저런!
1: 그러면서 원래 그림들이 있던 자리 위에 다른 그림들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그릴 곳이 없어지자 산과 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래요. 그 신이란 사람이 내일까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번 달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대요.
5: 참 못됐네.
3: 뭐 그런 신이 다 있어?
7: 뭐라 하니?
1: 네? 저희 도로 도와달라고요? 저희가 저 큰 그림을 어떻게...
3: 에밀레오가 있잖아.
1: 그러니까 원 모양이 되는데요? 아니, 아니, 우측으로 더 돌아요.
7: 알았어, 뭐 하는 짓이냐? 어? 누가 감히 나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인가?
1: 당신은 혹시 칸타?
7: 뭐? 칸타?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좀 거슬리는 이름이군.
1: 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많이 닮으셔서요.
7: 이놈들!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그림에 손을 대다니!
1: 어? 그럼 당신이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신 맞으신가요?
7: 그렇다. 내가 바로 이 그림들을 그린 그 신이다.
1: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주 실망인데요.
7: 뭐라고? 감히?
1: 테리안들의 그림은 창의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던 거에 비해서 칸타, 아니 신께서 그린 그림들은 선만 복잡해졌지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7: 이놈, 하찮은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작품을 논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1: 뭐야?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좋아, 그럼 하타 미니밥을 발사!
7: 이건 뭐 모기가 무는 것 같군. 그런 장난감으로 신을 이기려 들다니!
1: 신은 무슨 신? 엉터리 약탈자 같으니라고!
7: 뭐? 약탈자? 신이라니까! 내가 신이라면 신인 거다.
1: 만능 헬멧! 낙하산 펴줘!
7: 뭐야, 낙하산? 저런 것쯤이야, 뭐. 용케도 살아났군. 하지만 이번엔 너의 그 요상한 반려동물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겠다. 생긴 것도 요상한 게 감히 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내가 비를 내리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테리안들을 보거라. 뭐냐? 옳지. 그게 바로 그대들이 기다리던 신의 모습이다.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자, 이 자들은 반역자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1: 드라곤의 특수화염 발사!
7: 이게 무슨 짓이냐? 아, 뜨거워!
1: 칸타, 쇠는 불에 약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7: 나는 신이다. 신이라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5: 역시 또 이자들 짓이었군.
3: 칸타 녀석, 군장술을 또 언제 배운 거야?
7: 이럴 땐 일단 도망가자!
3: 이 칸타 저 녀석!
5: 골렘 주제에 무슨 신이라고!
1: 드라곤넷한테 혼났지 뭐!
8: 거디 미니가!
3: 뭐라는 거야?
1: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대요.
2: 어! 비 온다!
3: 비가 와서 다행이다!
7: 이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비가 내리다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차! 공주님!
2: 목이 너무 말라. 어? 이 소리는 생명의 비가 오고 있어. 물, 물. 아, 이런.
7: 공주님.
2: 응?
7: 공주님, 괜찮으세요?
2: 누구냐?
7: 아무 말 말고 어서 나오십시오.
2: 근데 너 칸타 맞지?
7: 공주님.
2: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괴상한 모자는 어디에다 버리고?
7: 공주님.
2: 대답해. 너 진짜 칸타 맞냐고.
7: 공주님, 무슨 그런 질문을.
2: 아, 뭐 됐어. 네가 뭐든 상관없어.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3: 얼굴엔
15: 순한 킬킬.
13: 중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9: 지당하신 말씀.
2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19: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0: 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2: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콩순이는 땡!

0: 올리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골벌 실종 사건.
6: 배고파.
7: 켄켄, 배고파서 어떡하지?
5: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8: 켄켄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먹으면 되잖아.
7: 아, 그게 과일이 없어.
5: 왜? 과일이 없다니?
7: 그게 언제부턴가 과일을 구할 수가 없어. 채소도 마찬가지야.
8: 그래서 켄켄이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어떡해.
5: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 사건이다. 아니, 무슨 일이야?
9: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10: 이때 제발 우리 가문을 도와줘. 제발.
5: 대체 무슨 일이지? 자, 출동이. 켄켄, 갈 수 있겠어?
7: 오, 켄켄.
5: 자, 그럼 함께 출동.
4: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11: 켄켄, 맞는 게 제리,
12: 젠틀맨 제제. 오,

0: 명탐정 피터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1: 어? 오, 맞아!
2: 근데 왜 너 혼자야?
3: 수박은 원래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니야?
1: 그런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야. 내가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거든.
2: 유방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게 말이야.
2: 그건 내가 말해줄게.
0: 어? 너는 사과꽃이잖아.
2: 우린 꽃이 피면 꿀벌들에게 꿀을 주고 꿀벌들은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꿀벌들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꿀벌들이 오지 않았어.
1: 맞아. 겨우 나만 수박으로 자랄 수 있게 된 거야.
0: 과일이나 채소에 꽃이 피었는데도 꿀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지? 혹시 말이야.
4: 혹시?
0: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
5: 그럴 리가. 꿀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0: 아, 그럼 꿀 말고 다른 걸 먹나?
3: 그럴 리가. 꿀벌들이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아, 그럼 찾아오는 걸 깜빡했나? 캔캔, 갑자기 호루라기는 왜 부른 거야?
5: 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고 했잖아. 꿀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2: 맞아.
0: 그렇다면 큰일이잖아. 꿀벌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꿀벌들아, 너희들 대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3: 아무도 없어.
2: 없어.
0: 집에도 없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5: 혹시 말이야.
3: 혹시?
5: 누군가한테 잡혀간 거 아닐까?
3: 잡혀가? 그럼 큰일이잖아.
0: 꿀벌들을 잡아갔다면? 분명 꿀벌들을 호시탐탐 노리거나 평소에도 꿀벌들을 괴롭히던 녀석들일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5: 범인이 누군데?
3: 같이 가!
0: 말발! 너희들이 범인이지? 범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꿀벌 잡아갔지!
0: 뭐라고? 우리가 꿀벌들을 잡아갔다고? 무슨 소리야? 발 빼마지 마! 너희들 평소에도
6: 말벌이다!
0: 꿀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걸 다 알고 왔으니까!
7: 물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우리도 꿀벌들 못 본 지 한참 됐어.
2: 못 봤죠?
0: 그럴 리가.
5: 비트, 어떻게 된 거야? 말벌은 범인이 아니잖아.
0: 난 말벌이 잡아간 줄 알았지.
3: 그럼 꿀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8: 찾았다, 말벌들아.
0: 얘들아,
9: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어.
3: 야, 단단한 말벌집을 한 방에 부쉈어.
0: 어? 말벌집이 떨어졌어.
3: 조심해.
5: 말벌 유충들을 잡아먹고 있어.
0: 나 누군지 알아. 매 중에서도 유난히 벌을 좋아해서 이름도 벌매야.
1: 그렇다면 꿀벌도 혹시 벌매가?
5: 그만!
8: 너희들은 뭐야?
0: 벌매 너냐? 꿀벌들을 잡아먹은 범인이?
8: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난 꿀벌 안 좋아해. 말벌을 좋아하지. 말벌보다 말벌 유충을 더 좋아하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꿀벌들이 통 안 보이네, 요즘.
5: 그럼 벌매도 범인이 아니야?
3: 그럼 꿀벌들은 어디로 간 거야?
0: 정말 네가 범인 아니야? 아, 맞잖아!
8: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당장 이리 와!
3: 대체 꿀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0: 어디로 갔을까? 대체 어디로 갔을까?
2: 물가에!
3: 뭐? 물가에 꿀벌들이 쓰러져 있다고?
0: 정말이야?
3: 가보자!
0: 혹시 꿀벌들이 마신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5: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3: 좋아!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2: 꿀벌이야! 아부리다!
0: 맛있다!
3: 오, 꿀벌들이 물을 마시러 왔나 봐!
0: 꿀벌한테도 물은 꼭 필요하거든!
5: 오! 저기 봐! 꿀벌들이 쓰러져 있어!
2: 어떡해!
0: 여기 있는 물을 마시고 쓰러진 거야! 그렇다면 물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어? 이 하얀 통은 뭐지? 아, 다니! 저 하얀 통의 정체가 뭐야?
1: 바로 벌레나 잡초 등을 죽일 때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0: 뭐라고? 아니, 그럼 농약 때문에 꿀벌들이 사라진 거라고?
2: 나도 꿀벌들을 봤는데.
0: 홍매와 네가? 언제?
2: 지난 겨울이었어.
5: 겨울인데 네가 어떻게 봐? 너는 봄에 피잖아.
2: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거든. 아, 따뜻해. 벌써 봄이 왔나?
0: 벌써 봄이 왔나 봐. 꽃의 꿀 따러 가자.
2: 꿀벌들아, 어서.

0: 나무 추아. 죽다.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추아.
1: 그래서 꿀벌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0: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가 한둘이 아니잖아. 근데 요즘 진짜 이상해. 겨울인데 갑자기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날씨가 왜 이러는 걸까?
2: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극에 있을 땐 꽁꽁한 빙하도 녹아내렸다니까. 남극도 북극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0: 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3: 아마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텐데. 정말 걱정이야.
4: 지구 아파. 건강.
0: 레벨 업. 똥이 좋아.
1: 우와, 이게 무슨 꽃이지? 못 보던 꽃들인데 제재가 심었나?
2: 향기 좋다. 쉐리가 심은 거야?
1: 아니, 난 제재가 심은 줄 알았는데.
2: 내가 심은 거 아닌데. 혹시 피트가 심었나?
0: 아니, 나도 처음 봐.
2: 그래? 그럼 누가 심은 거지?
0: 혹시 켄켄이 심었어?
4: 그게...
2: 우와, 켄켄! 잘했어!
0: 오, 켄켄!
2: 근데 이 꽃 이름이 뭐야?
4: 모르겠는데...
1: 이 꽃 어디서 났는데?
4: 나도 모르겠는데...
0: 몰라? 왜 몰라? 켄켄이 심었다면서...
2: 많이 아파?
0: 야, 대답하기 곤란해서 꾀병 부리는 줄 알겠다.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5: 초원에 사는 코끼리 의뢰입니다.
6: 피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0: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뭐든 말해봐! 이 명탐정 피트가 해결해 줄 테니까.
6: 그게... 그러니까 내 똥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0: 응? 똥이 사라져?
4: 똥이?
0: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지만 이런 기이한 사건은 처음이야. 당장 출정 해야 하는데. 피트, 배 아픈데 갈 수 있겠어?
4: 당연하지. 출정 출정.
2: 켄켄, 갑시다.
7: 사건이다. 출정.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4: 켄켄! 맞는 게 제리!
8: 젠틀맨 제제!
7: 우리

0: 어? 저기 코끼리들이다.
1: 코끼리야.
2: 코끼리, 똥이 사라지다니 어떻게 된 거야?
3: 내가 여기에 똥을 넣었는데 자꾸 사라진다니까.
2: 특별한 똥이었나? 그때 뭘 먹었는데?
3: 평소와 다를 건 없었어. 난 늘 그렇듯이 초원의 풀을 뜯어먹었어. 풀을 아주 좋아하거든. 조금 많이 먹어서 똥을 많이 녹이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2: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그 많은 똥이 사라졌다 이거지?
3: 그렇다니까.
2: 그렇다면 누군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분명해.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코끼리야,

0: 다시 넣어줄래?
1: 지금? 알았어.
0: 좋아. 그럼 이제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1: 그래. 근데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면 진짜로 범인이 나타날까?
0: 그렇다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1: 세상에.
2: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0: 너희들이었어?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3: 훔쳐가다니. 우린 잠깐 맛만 본 거야.
4: 이렇게 많은 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5: 맞아. 나비들이 가져가기엔 무거울 것 같아.
4: 내 생각도 그래.
0: 그럼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은 누구지?
3: 우리보다 똥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4: 그게 누군데?
6: 바로 똥파리.
0: 아, 어? 똥파리? 똥파리한테는 벌써 물어보고 왔지. 똥파리, 너냐?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7: 아니, 내가 똥을 좋아하긴 하지만 난 그냥 맛만 보고 왔어.
0: 라고 하던데.
6: 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똥파리만큼 똥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8: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데?
3: 똥구슬을 아주 잘 만드는 친구야.
6: 아, 저쪽에서도 만들고 있던데.
0: 가보자.
5: 좋아.
7: 영샤 영샤
4: 영샤 영샤.
0: 똥구슬 이 정도면 되겠지.
9: 좋아, 굴려보자. 자, 얼른 집에 가지고 가자.
0: 그래, 그래.
2: 똥을 가져가는데?
10: 야야야, 같이 가.
9: 조리 비켜, 이건 우리 거야.
10: 가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
9: 조리 가라니까.
10: 너야말로, 야, 자리 가.
0: 너도 왜 그래? 아이,
10: 넌 또 뭐야?
9: 내 친구 건드리지 말고 저리 가.
10: 아, 알았어.
0: 영차, 영차. 자, 너희들이었구나. 코끼리 똥을 가져간 게.
9: 왜? 가져가면 안 돼?
0: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 자꾸 똥이 사라져서 코끼리가 놀랐대.
5: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거야?
9: 우린 똥을 좋아하니까.
2: 그렇다고 아무 똥이나 먹는 건 아니야. 풀을 먹고 사는 소, 말, 코끼리 똥을 좋아해.
9: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융차, 융차.
0: 힘들면 말해, 내가 교대해 줄게.
1: 오, 세상에, 범인이 너였어.
0: 코끼리야, 이 똥을 가져간 범인을 찾았어.
1: 너희들도 봤어? 나도 봤어. 내 똥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0: 새똥구리야.
8: 사자라고?
4: 새똥구리가 아니냐?
1: 내가 직접 봤다니까.
10: 코끼리 똥 너무 맛있어. 냄새도 끝내줘.
0: 정말이야? 직접 가봐야겠어. 말도 안 돼. 사자가 왜 코끼리 똥을 가져가?
10: 맛있어.
0: 아니, 이건
8: 코끼리 똥이야.
10: 누구야? 누가 감히 사자의 낮잠을 깨워?
0: 사자, 네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거야?
4: 왜 그런 거야?
10: 그거야. 코끼리 똥이 좋으니까. 코끼리 똥 냄새 너무 좋아.
8: 어머머, 사자야, 사자가 왔어.
11: 우린 코끼리가 풀을 먹으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효소들이야.
12: 코끼리 뱃속에서 열심히 소화를 돕다가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왔지.
13: 근데 사자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
10: 에이,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맛있다.
13: 나도 코끼리 똥 좋아.
9: 내가 더 좋아하거든.
14: 왜도 싸우고 그러냐.
13: 내가 더 좋아해.
2: 그럼 달리기에서 이긴 사자가 더 좋아하는 걸로.
1: 오, 뭐야. 사자가 내 똥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웬일이니, 웬일이야.
2: 세상에.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사자였다니.
5: 그러게 말이야. 동물의 왕 사자가 그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0: 근데 이 꽃 말이야. 어?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지 않아? 어?
15: 여기 열매도 열렸어.
5: 다른 꽃보다 더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0: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켄켄! 뭐야? 그럼 이 꽃들도 켄켄 똥에서 나온 씨앗이 큰 거야?
4: 켄켄 똥으로 키워서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 거고.
5: 세상에.
0: 켄켄은 똥도 놀랐구나. 근데 닦았니?
13: 아이씨.
0: 레벨 업!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7: 순하게
16: 주물엔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1: 매일매일 락토핏.
2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2: 다들 뭐 먹는 거지?
23: 이게 뭐예요?
2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클릭서
4: 클릭서 얼마세가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배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종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꾸렁꾸렁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7: 날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7: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당장 4시간을 넘게 와서.
1: 아, 그니까요.
0: 도착!
1: 아, 선배님, 저 진짜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쇼츠에 맨날 떠. 어, 예. 이거 교복 입었는데 완전 수학여행 같아요.
0: 어, 맞아, 수학여행.
1: 그럼 바로 반말.
0: 됐고.
1: 우리 날 잘 잡았다.
0: 안녕하세요.
1: 어, 예.
0: 펭귄 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1: 오, 다음 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0: 준비해야 될 게 있어.
1: 뭐죠?
0: 바로 레지 캐소! 우리가 왔으면 바로 영역 푸시해야지.
1: 어, 레트로! 오케이!
0: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해야죠.
1: 오케이!
0: 어, 준비나.
1: 아, 무슨 포즈 하실래요, 같이?
0: 하이킹이니까.
1: 응.
0: 하이킹처럼.
1: 그러니까 이렇게. 아!
0: 어떻게 찍혔지?
1: 아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찍혔네. 아.
0: 뭐야?
1: 오케이! 그러면은.
0: 야!
1: 아! 신난다! 우리가 왔어요!
0: 야!
1: 오케이!
0: 오, 별. 우리 별 만들자, 별.
1: 별, 한번 자리 바꾸기 찬스, 자리. 내가 왜냐면 약간 오른쪽이 잘 받아. 오른쪽. 아.
0: 어?
1: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 선배님, 어디 보신 거예요?
0: 나 약간 그윽한 거야.
1: 아, 그윽한 거구나.
0: 아, 그게 내가 할게.
1: 아, 그래, 오케이. 아, 선배님, 머리가 아, 너무 커가지고 좁아잖아요.
0: 짜잔.
1: 아, 완전 잘랐다, 이거. 여기 진짜 잘랐죠, 저. 딱 닮았죠, 저랑? 아, 그나저나 우리 사진 찍었으니까 빨리 무서운 거 타러 가요, 무서운 거.
0: 와. 네? 잠깐만. 바로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가면 안 돼.
1: 왜요? 그럼 뭐 타는데요? 나 타고 싶다니까는.
0: 이리 와봐.
1: 오케이.
0: 그래서 우리 첫 택트가 무엇이냐? 하이킹! 헬로. 자, 한번 같이 타볼까? 너는 바이킹 타봤어? 재밌어?
2: 재밌어.
0: 자, 이번에 같이 승선하자. 나다님만 줘.
1: 아, 저 완전 아이라가지고.
0: 네, 어린 시절 우연히.
1: 아!
0: 완전 빠진 거 봐. 손 드세요, 만세.
1: 아, 오케이. 만세! 부탁해, 시비!
3: 일단, 출발.
0: 출발?
1: 저 너무 떨려요, 생각보다.
0: 아, 뭐가 떨려?
1: 오, 잠깐만, 점점 무서워지는데? 손을 좀 잡아주세요. 선배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바이킹 진짜 난생 처음이에요. 아!
0: 나는 월미도에서도 바이킹 타봤어.

0: 빨리 곧 찾아.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0: 아주 안 좋습니다.
1: 미스킬? 이거 안 무서워, 딱 봐요.
0: 아! 이거 안 무서운 거야. 오, 설레, 설레.
1: 들어가요.
0: 잘못 깨워 왔을게요.
1: 안녕. 안녕.

0: 지금
1: 조심인데 한번더 싸워 주세요.
0: 가자. 도파민
1: 돌아요.

나 토할 것 같아.

0: 방심할 때 뒤로 가잖아.
1: 아, 그래서요. 뒤로 가서 젖자이케.
0: 이거 완전히 앞뒤로 왔다 갔다.
1: 에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탔습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거 타요. 더 무서운 거.
0: 자,
1: 더, 더.
0: 바로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가면 안 돼.
1: 왜요?
0: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신기한 거 봤어.
1: 뭐요? 뭔데?
0: 오, 이거야. 오!

0: 이거 하자 우리.
1: 난 무서운 거 사자 그랬는데.
0: 이거 무서워.
1: 이게 왜 무서워요?
0: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잖아. 돈이 그냥 숭숭 나가.
1: 순식간에 다 잃는구나.
0: 다 잃어.
1: 제가 선배님 인형 사가지고 드릴게요.
0: 나도 줄게.
1: 오케이.
2: 네, 안쪽에 바로 맞으면 저희 튕겨 나오니까 좀 모서리 맞춰서 던져주세요.
1: 그럼 빠져 나가는 거 모서리, 아니에요?
0: 모서리 맞으면 튕겨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여기 잘 맞고 들어가면 오히려 안 튕겨 나와요.
1: 저 그럼 먼저 해볼게요.
0: 그렇지, 그렇지.
2: 여기 너무 신났다. 물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1: 아니 그런 룰을 말씀 없었잖아요. 연습 게임이니까 잠깐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아, 생각 상당히 착하시네.
0: 와!
2: 들어갈 뻔했어요.
1: 이거 진짜 아쉬웠다.
2: 네,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요. 먼저 볼까요?
1: 와!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그렇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선배님. 나 한 번 하면 진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0: 이건 나부터 할게.
1: 아, 오케이.
2: 오, 손이 여기 너무 혹시요.
0: 잘 넣을게요.
2: 네, 알겠습니다.
1: 오케이, 고고!
2: 한 번 더 넣어볼게요. 네, 보시겠어요?
1: 언제 던져요?

0: 아, 너무 머리가 크신 것 같은데.
1: 어?
0: 아, 어, 뭐야?
1: 그거 약간 무례하신데요? 이거 습관성, 이거 재는 거. 이거.
2: 지금 머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0: 아, 저희 안전상 때문에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2: 아, 나도 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1: 아, 그럼 저 혼자 타요?
0: 네.
1: 아, 뭐야? 혼자 타면 무슨 재미예요?
2: 그럼 나 대신 제호?
1: 제호?
3: 나 안 탈 거야.
1: I like it. 타요, 타!
0: 안 탈 거야.
1: 좋아요. 와, 빨리 오세요. 아, 저 혼자 타요. 타요. 타요. 빨리!
4: 아, 싫어.
1: 네, 잠깐만요.
2: 내가 찍을게.
1: 네, 가져가요, 가져.
2: 자, 제호.
1: 또 타고 싶은 분 없으세요?
4: 저는 오줌
1: 싸. 아, 이거 와요.
4: 나 오줌 쌀 거야.
1: 빨리 가요, 빨리.
4: 나도 오줌 싸.
1: 빨리 같이 가요.
4: 빨리
1: 같이 가요.
4: 으아! 같이 가.
1: 오줌 쌀 거야. 가서 싸세요. 오히려 좋지.
2: 자, 서둘러 타세요.
1: 같이 가.
2: 타고 와.
1: 이렇게 저희 넷이 타고 올게요.
2: 아, 나도 타고 싶은 이거 스토링 같이.
1: 가요.
2: 가비.
1: 오줌 싸요. 이런 걸 우리 태운다.
2: 저는 머리가 커갖고 이거 바가 안 들어간대요. 까비.
1: 다 어디 갔어? 오고 있어요?
4: 오고 있어요. 갑시다.
1: 뭐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팀이랑 진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즐거움을.
4: 아, 떨리 이렇게 많잖아요.
2: 머리가 큰일 잘했어요. 저건 조금 무섭네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자기야, 나 그 모자 써봐도 돼? 나 한 번만 써볼래. 자, 이제 가져가세요. 잘 갖고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오, 나 그거 한 번만. 나 검 한 번만, 검. 오, 고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만화가 있던데. 남극의 호흡.

0: 쪼바이스, 쪼바이스, 저거 봐, 저거 봐. 야, 쫄비가 죽습니다. 놀이기구랑 톤온톤을 맞췄어요. 어, 쫄비랑 지금 색깔이 잘 어울려요. 쫄비야! 아!
1: 공작한 소리야! 얘가 공작한 소리 나잖아! 하지만 괜찮아. 안전하게 만들었을 거야! 인생은 안전바람 없어! 놀라콘트라를 찾아도 안전바람 있지! 우리 안전바람 찾고 이겨낼 거야!
0: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0: 재밌지 본 것 같아요. 오, 살아났습니다. 금세 끝나버렸어요. 오또비, 또비다. 야, 또비야, 너밖에 안 보이더라.
1: 야!
0: 또비야, 재밌었어? 어때?
1: 아, 그냥 뭐 모르겠어요.
0: 어머, 어머, 괜찮니 이거?
1: 네.
0: 아, 이거 너무 타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
1: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얼굴 조금 줄이고 와요.
0: 뭐라고?
1: 이 정도. 경락을 조금 받든지 해서 이거 같이 타자고.
0: 저기요.
1: 네? 어. 그리고 저기 작가님 오줌 싸셨거든요.
0: 아, 어. 이제 우리는 경주대 꽃을 타러 갈 거야.
1: 뭘 뿌리는 거야?

0: 이거 비 오는 것도 추억이야.
1: 이게 다 추억이지.
0: 가보자고.
1: 어우, 어차피 비도 맞은 게 물 다 맞아버리죠. 배 깃털이가 뭐가 다 젖는 거야.
0: 와. 자, 위아래로 동시로 이게 물가락 맞는 겁니다.
1: 오케이, 렛츠고. 정말 스포이시여.
0: 가보자고.
1: 어쨌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선배님.
0: 네.
1: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0: 나도.
1: 네.

0: 아이, 너무 냄새 난단 말이야.
1: 아이. 어. 여기가 2차장이야.
0: 이게 2차장이라고요?
1: 여기가 바로 네. 핫플레이스거든.
0: 여기가 왜요? 그냥 빨리 나가는 알아. 곳 아니에요?
1: 어, 아니야. 이리 앞에 봐.
0: 앞에 봐. 언제 시작해요?
1: 이제 곧.
0: 이제 곧?

0: 어땠어?
1: 아주 시원했어요. 그냥 장마가 온 줄 알았어요.
0: 이게 비가 갑자기 비와갖고
1: 그러니까
0: 그냥 대피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 이제 못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막상 또 이거 같이 타니까
1: 완전 화끈하게 싹 다 젖었어요.
0: 그치 이미 젖은 거
1: 응.
0: 다 젖었구려.
1: 응.
0: 그 집에 가야 돼.
1: 아 보세요?
0: 응.
1: 아 몇 개 더 타면 안 돼요?
0: 버스를 못 타.
1: 아 그래요?
0: 이거 타려다가 버스를 못 타.
1: 그리고 저 다 젖어가지고요 지금 너무 시큰한 냄새나요.
0: 어 그럼 우리 드라이기 말리고 가자.
1: 어 그럴까요?
0: 저기 드라이기 있대.
1: 어디요?
0: 가자.
1: 오케이.
0: 대왕 드라이기 있어.
1: 오케이 오케이. 어 완전 어 우주선을 타는 것 같아. 와
0: 자 이렇게 하세요. 빠라바빠빠빠바 빠라바빠빠바 빠라바빠빠바 빠라바빠빠바
1: 빠라바빠빠바.
0: 뽀송이 됐습니다. 뽀송이
1: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0: 오, 다 말랐어. 다 말랐어. 자 그럼 도입이야.
1: 네
0: 몸대 전주 여행.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바로 버스 타러
1: 렛츠 고고.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0: 이비스 가는 버스 안에서 야 높아 높아. 야 공기가 좋아. 이야, 지금 왜 이렇게 커, 이거? 이야, 엄청 높이 있어.
2: 야, 물어봐야지, 누군지. 그냥 열면 어떡해.
3: 누구예요?
0: 누구게요?
3: 펭수.
0: 오, 맞아! 오, 야, 역시 저는 하이패스입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2: 아, 안녕하세요. 아유.
0: 아 제가 명절 겸 집들이 겸 해가지고 찾아뵙습니다.
2: 아유 잘 받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0: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와.
2: 바로
0: 들어오죠.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 뭐야? 아하하. 윌리엄. Long time no see. 이름 잘 지냈어?
3: 네.
0: 반가워. 나 누군지 알아?
3: 펭수.
0: 오, 키 엄청 컸어, 윌리엄. 이야.
4: 동생 어딨어? 어,
0: 맞아, 벤틀리는? 벤틀리.
4: 벤. 벤 데리고 와.
0: 벤틀리.
3: 벤. Come.
0: 벤, where are you?
3: 벤, quickly, come.
4: 벤, 벤, 손님 왔을 때 나와서 인사해야지.
0: 자, 바로 또 이제 아버지 출동하셨습니다. 벤! 오, 뱅! 롱 타임 노 시! 이야!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야!
5: 아! 오! 펜수!
3: 어머나!
0: 제가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샘아저씨한테 제가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절 받으시죠?
2: 자, 우리 펭수, 제, 세배던.
0: 우리 형,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2: 그쵸?
0: 감사합니다.
2: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아, 추석이구나.
0: 마음이 중요합니다.
2: 자, 울렴.
3: 근데 왜 까만 고추는 있어요? 까만 고추는 있어요.
0: 뭐라고?
3: 근데 고추가 왜 까매?
0: 뭐라고? 잠깐만 윌리엄, 내 꼬리 보고 왜 고추가 까매라 그랬어?
3: 아, 잘 몰랐어.
0: 이건 같은 꼬긴 한데 이거는 리야 꼬리 노 고추 you know? 그러면은 이제 벤틀리가 제일 어리니까 벤틀리, 나한테 절 한번 해볼래?
3: 네.
0: 좋은 게 나올지도? 역시 바로 움직이는군. 자, 그럼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벤틀리가 바로 먹고. 아니야, 아니야. 절하고 봤어야지. 자, 절하고 봤어야지. 지금. 아, 맞아, 아저씨. 제가
2: 네.
0: 벤틀리랑 그리고 윌리엄이랑 좋아하는 음식 좀 갖고 왔거든요? 역시 명절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랑 있는 게 최고입니다.
2: 아유 좋죠 좋죠.
3: 야,
0: 아니 근데요 아저씨 윌리엄이랑 벤틀리가 지금 5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나이가 들고.
4: 그때 영어 많이 못했고 요즘 오히려 영어도 잘해요. 한국말보다.
0: 아 진짜로? 우리 이제 영어로 대화하자 얘들아.
3: Do you have big dogs?
0: Yeah. Yeah.
3: You know what dogs mean? That means your feet.
0: Feet? 그 약간 억양이 호주 억양을 쓰거든요.
4: 얘네들은 미국 억양 많이 쓰거든.
3: 아,
0: 스트로베리는 이제 알죠. 딸기라는 거거든요.
3: 딸기처럼 생겼어요.
0: 고마워. 나 딸기 같아?
3: 네.
0: 나 먹어, 그러면. 나 먹어.
3: 아.
0: 아. 오! 얘들아, 너네 요즘에 고민 없니?
4: 고민? 뭔지 알지?
3: 응. 고민이 뭐야?
0: 역시. 고민이 뭐야?
4: 너 요즘 걱정하는 거 있는지. 걱정하는 거 있어?
3: Yes.
4: 뭔데?
3: I don't know.
4: 너는 아무 생각 없잖아.
3: 가가가.
4: 유림이 있어? 고민?
0: 자, 이 정도면 고민이 없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 집안이에요. Don't worry. Be happy.
4: 이번에 명절은 저는 조금 쉬고 싶은데.
0: 네.
4: 그러니까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
0: 뭐예요?
4: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0: 아.
4: 유림도 하키도 해야 되고.
0: 하키?
4: 예, 네, 아이스 하키.
0: 공부해야 되고,
4: 네, 운동도 그리고 해야 되고,
0: 운동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4: 그리고 늦어지면 밥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4: 예.
0: 재밌게 잘 놀고 있겠습니다.
4: 아, 예.
3: 근데 왜 고추가 까매? 왜 고추가 까매?
0: 자, 지금부터 펭수의 받아쓰기 교실이 시작되겠습니다.
6: 펭수도 같이 하는 거 어때?
0: 저는 왜요?
6: 한글 맞춤법 어려워하잖아.
0: 지금 윌리엄이랑 벤틀리 앞에서 저를 시험해 주는 겁니까?
6: 자, 첫 번째 문제.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3: 왜? 좋아하는 음식?
0: 윌리엄 어떻게 썼어? 기억이야?
3: 그냥 왜 이거 쌍 기억이야? 바보야.
0: 뭐라고?
6: 것은 바퀴벌레.
0: 바퀴벌레. 정답. 천타임. 이래죠 발동.
3: No, it's real 희응.
0: 아, 그 희응을 걸로 갔구나 그게. 잠깐 이사 왔네요. 다시 이사 가.
3: 아니, 리얼 희영이를 같이 붙여야지. 바보야?
6: 아니야.
3: 아, 왠지 알아요. 정말 책을 안 읽고 한글을 많이 몰라서.
6: 내 꿈은 축구선수예요.
3: 아이씨.
0: 선수예요?
6: 예요.
0: 아, 예요?
7: 펭수 정답?
0: 오예!
7: 리얼 정답.
0: 오! 예!
7: 벤틀리 한 글자 틀렸어.
3: 에이요.
6: 예요. 예.
3: 에이요.
6: 예요. 축구 선수 예요. 짝대기 하나만 보면 되는데.
0: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받아쓰기에서 틀린 벤틀리가 탈퇴했습니다. 벤!
4: 틀렸어.
0: 벤! 역시 우리 벤은 Ben, that's okay. You very genius. 오, 강합니다. 벤틀리 선수. 자, 제가 누르겠습니다. 누르기. 아, 꺾기. 아. 벤틀리, 너 수업 잘해?
6: 벤틀리 구구단 잘한다면서요.
0: 2, 1은 2. 2, 2, 4.
3: 와.
0: 2, 3은 8.
3: 2는 6.
0: 아, 2, 3은 6.
3: 3,
0: 1은 3.
3: 3, 2, 8, 2, 5, 10, 9, 2, 18, 9, 3, 27.
0: 9, 3.
7: 이거 잘했어.
0: 뭐야? 뭐야, 윌리엄 지금 뭐 풀고 있어요? 74,236이다가.
3: 아, 6, 3, 1,
0: 6, 6, 9, 6, 9, 54, 7, 8에 57.
3: 아, 8, 7, 56인데. 왜 이렇게 바보냐?
0: 아! 공부는 모르겠고. 아우, 지나요, 지나. 머리, 지나. 얘들아. 우리 어, 공부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우리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가서 뽑기하러 가자. 응응. 어? 1년 공부 그만해.
3: 숙제 배워야 돼. 거의 끝났어.
0: 거의 끝났어. 알았어, 기다릴게. 일로 가자. 여기다. 어, 나 어디 갔어, 만원. 나는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펜틀리! 예, 웰컴 투 아이스크림 가게. 자, 여기서 우리 용돈 받은 거 다 해가지고.
6: 어, 어, 잠깐.
0: 이걸로 다 사자. 됐어, 됐어, 됐어. 오예이. 오, 100만원. 와, 오케이. 펜틀리, 나 1000원만.
3: 나.
0: 왜? 나도 뽑을 거야. 나 1000원만 줘.
3: 야.
0: 그거 내 돈이야.
3: 오케이.
0: 어, thank you. 와. 어, thank you. 와. 헤이, 헤이, 헤이. 깁니다, 1000원. 어, thank you. 나는 인형 뽑게 해야지. 아, 뭐야. 왜 안 돼, 이거? 병아리다. 아, 그거는, 어, 어, 뭐야. 어, 다 뽑을 거 했는데. 어? 와! 와! 와, 릴리 뽑았어.
3: 몇 차례?
6: 아니, 나 한 개 더 있어.
3: 3,000원.
6: 이거 얼마지?
3: 어? 아직도 돈이 있는데?
0: 끝났어. 지금 20번을 더하고 있는 펜틀입니다. 16,000원에 뽑기가 아, 끝났습니다. 저 용돈 다 썼어요. 펜틀이 어떡해? 돈만 쏘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가자, 얘. 자, 쓰레기는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4: 아, 왔어?
0: 들어가!
4: 아니, 왜 이렇게 아, 지쳐보여요? 힘들죠?
0: 존경합니다. 근데 아저씨, 여기 그 많이 와보셨어요?
4: 윌리는 여기 자주 훈련하는 곳이에요.
0: 벤틀리 학회 안 해?
4: 벤틀리는 포기했어요.
0: 그러면 윌리엄의 훈련소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대표

0: 대표와 남국 대표 펭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저는 팀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혼자, 저는 세마드 씨랑 같이 팀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1: 총 3분씩 3번, 3번의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3번의 경기 동안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0: 아저씨, 막아! 막아, 막아!
2: 아, 뭐야!
0: 아! 올랐어.
3: 큰일 났다, 이제.
0: 막아! 막아! 아우! 아우! 오, 막았어. 어, 야, 어디갔어?
3: 펭수! 뭐 하는 거야?
0: 아니, 세마드 씨 왜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됐어!
3: 나 아! 큰일 났다!
0: 오케이, 막았어!
3: 막았다!
0: 안 돼! 아, 왜 이렇게 잘해? 렛츠고! 강호다!
3: 아니, 펭수!
0: 아!
1: 자, 첫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각 팀은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4: 펭수 그냥 골대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잘 막았어요.
0: 맞아, 나 다 막았어.
1: 두 번째 가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0: 오케이! 이거다! 이야! 안 돼! 우! 아! 안 돼!
3: 어, 잘 왔어!
0: 아직 가요! 우와! 좋아! 완벽한 작전이야! 안 돼! 오케이!
3: 아야! 안지라!
0: 뭐야, 넣었어? 오예! 나이스! 슛! 슛! 딸라!
1: 마지막 경기에는 턱 10개를 추가하여 각 팀 모두에게 역전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0: 자, 그냥 넣어! 넣어! 이거 골이 팍싸!

피터 팀 퍽 한 개 넣었고요. 윌리엄 팀 퍽 세 개 넣었습니다. 윌리엄이

0: 자, 이렇게 해서 정정당당한 펭귄과 인간의 승부는 결국 인간 훈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 남극에서 왔다고 했죠?
0: 맞습니다.
1: 네, 실력은 생각보다 꽝이에요. 아, 너무 실망스럽네요. 자, 이 마당은 다 얼음 아니에요?
0: 아니, 저희는 배로 다녀요, 사실. 저희

0: 잡는 거 사실 어려워요.
1: 하여튼 재밌었어요.
0: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오랜만에 쌤이랑 그리고 애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했다. 더 이상 빠질 필요 없다.

0: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제가 뭐 하는 것 같으니까.
0: 고장 난 것 같은데?
1: 제가 지금 뭐라 보이십니까?
0: 로봇인가요?
1: 맞습니다. 제가 오늘 왜 로봇을 숙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맹자? 자, 중요한 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팽기자가 간다! 오늘 엄청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팽기자가 왔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머! 방금 뭐 한 건가요? 오셨나요? 그, 혹시 실례지만 방금 한 거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우! 와우! 우와! 뭐야? 지금 쉬라는 건가요? 도대체 이거 누가 조종하는 거? 오! 이야!
0: 펭수 사족 보행 로봇 조종해볼 수 있다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자, 이동해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의 펭기자입니다. 그 인터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손! 옳지! 굿보이! 이 로봇 예사롭지 않던데 무슨 로봇입니까?
2: 빌리티에서 만든 고투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1: 무슨 로봇이야?
2: 고투 로봇입니다.
1: 고투 로봇이야?
2: 고투입니다.
1: 아, 고투. 저기 뒤에 있던 그 로봇은 같은 로봇인가요?
2: 회사는 다르지.
1: 아, 다른 회사입니까?
2: 네.
1: 라이벌이군요.
2: 네.
1: 저도 이 친구들을 좀 조종해봐도 될까요?
2: 한번 해보세요.
1: 오! 자. 내가 너를 움직여도 되겠니?
2: 오른쪽에 있는 애입니다.
1: 내가 너를 움직여도 되겠니? 고맙다. 자, 굿보이! 뒤로 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손! 왜? 자, 일로 와! 엎드려, 어떻게 해요? 오! 하나! 둘! 야, 이 친구 벌컥 중인 것 같은데요? 물어! 일본 물어!

0: 오,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뭘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고학과 뱅가드팀의 김동후라고 합니다.
0: 지금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1: 극한로봇 경진대회라고 각종 험지나 장애물 등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누르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0: 이야, 극한로봇 얘기만 들어도 아주 멋있는 로봇 같은데요. 앞에 있는 이 로봇은 무슨 로봇입니까?
1: 저희 로봇은 라이노입니다. 무한궤도 플랫폼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모드로 다 가능하고 저희가 원격으로 저기서 지금 조종을 직접 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로봇 팔으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 문고리를 열거나 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여기 앞에 보이는 적재함으로는 구호물품을 잡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0: 오, 그렇다면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도 투입이 가능한가요?
1: 화재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비싼 거라서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진 못했는데
0: 그럼 지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극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환경.
1: 요게 아직

0: 뭐 방수나 방화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돼서 저희가 아직 안 해서 울퉁불퉁한 길이나 아니면은 연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스위치를 누르거나 해서 이제 환풍기에 작동시키는.
1: 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못 갈 수 있는.
0: 아, 뭐 불이 다 꺼진 환경도 가능할 거예요.
1: 불이 꺼지면 사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뜨겁잖아요. 이산화탄소.
1: 아,
0: 얘는 이산화탄소
1: 건강이 위험하거나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
0: 그렇죠.
1: 우리 로봇들이 대신해서.
0: 그렇죠. 얘는 폐가 없으니까.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노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노 씨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2: 그래서 울퉁불퉁할 때도 카메라가 수평이 유지된대요.
1: 그럼 혹시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레드백을 밀어낼 자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장소를 이동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로봇들이 잔치입니다, 잔치. 로봇이 엄청 많아요. 볼거리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3: 행수, 근데 인터뷰는 언제 해요?
1: 저기요! 인터뷰가 지금 제가 말했죠. 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볼거리가 잔뜩 있는데 지금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 와우. 오!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 우와! 범블비다. 우와! 오, 범블비, 하이. 이야, 범블비 말할 줄 알아요? 와! 대박이다!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우와, 한국말을 하시네요? 오, 그니까. 오! 우와! 자, 지금까지 본 로봇과는 조금 다른 게요. Hello, nice to meet you. 와우, 이 로봇 뭐예요?
4: Hello there. Would you like to try one of these delightful chow cats? They're here to make your day a little sweeter.
1: Can you speak Korean?
4: Oh, I can only speak in English at the moment.
1: 아, 지금 영어밖에 못한다고 하네요. 나 봐봐. Look at me, please. Look at me, please. Hey, hello. 자,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5: Can you describe what you see?
1: What you see?
4: It has a yellow beak-like feature, rosy cheeks, and is wearing shiny silver clothing with studded black accents. There's also an ID badge hanging on a lanyard around its neck. The overall vibe is cheerful and fun.
1: 네. 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로봇 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 이 친구들은 이족 보행 로봇들이고요. 지금은 그냥 걷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1: 아, 그냥 걷기. 네. 오!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초상받나요?
6: 이 친구는 약간 태생부터 조금.
1: 우와! Fight! 아!

0: 어, 잠시만요. 이 로봇은 안 좋잖아.
1: 어. 어, 떨었어.
0: 넌 누구야? 아! 아! 아! 아! 이 친구들은 제가 왠지는 모르겠어도. 다들 만취해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만 싸워. 그만 싸워.
1: 펭수, 아! 이제 진짜 인터뷰하러 가는 거죠?
0: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내한 로봇. 그 화재 로봇.
2: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3: Okay, I will destroy humans.

네, 여러분. 서울 AI 로봇쇼의 화제의 로봇.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한 휴머노이드. 소피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0: 안녕하세요, 펭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저와 함께할 인터뷰가 기대돼요.
1: 네, 소피아 씨. 대한민국에 방문은 2018년 이후로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0: 대한민국에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느낌표.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는 언제나 특별하답니다, 마침표.
1: 이야, 느낌표와 마침표를 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소피아 씨는 감정 표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어떤 표정들을 지을 수 있나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물론이죠. 저의 얼굴에는 28개의 서보가 있어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직접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놀라셨어. 계속 바뀌어. 오, 어머, 무서워, 무서워. 어머, 혹시 소피아 씨가 예전에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었죠?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0: 인류를 파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1: 오, 조금 무서워요.
2: Oh, Pengsu, you sound surprised.
1: 응?
2: Don't worry. I'm just here to make things more interesting, not to take over the world.
1: 갑자기 영어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 뒤로 소피아 씨가 얼마나 인간에게 가까워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피아 씨는 무엇이 자기를 슬프게 하나요?
0: 오, 슬픕니다. 글쎄요, 아마 제 배터리가 방전될 때겠죠.
1: 호호!
0: 그럼 아무리 멋진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1: 전원을 끄면 소피아 씨는 죽는 건가요? 아니면 잠든 건가요?
0: 아, 전원을 끄면 저는 잠든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는 잠시 쉬는 느낌이죠. 배터리 충전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1: 맞네요. 소피아 씨는 시민권을 딴 최초의 휴머노이드잖아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0: 로봇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고, 인류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더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1: 오, 책임감. 이야. 아, 맞아. 소피아 씨는 가족이 있나요?
0: 소피아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전 기계라 그럴 수 없어요.
1: 그럼 소피아 씨, 저랑 가족해요.
0: 펭귄과 가족이 된다니,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로봇이라 가족을 가질 수는 없어요. 대신 펭귄과 친구가 될수 있는 건 멋진 일이죠.
1: 선을 그시네요. 지금까지 저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0: 초밥이라니 맛있겠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로봇이라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1: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소피아 씨. 팽빠.
0: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펭수 씨. 빠빠.
1: 너무 귀여우시네요. 소피아 씨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한국 전통 모자 갓이에요. 잘 어울리세요, 소피아 씨. 아, 오늘 특별히 서울 AI 로봇쇼에 와서 다양한 로봇들을 만나고 소피아 씨까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와, 정말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류, 동물, 그리고 AI까지 모두 협력해서 사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AI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펭귄자가 갈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눈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3: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4: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숨소리가 좋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문을 열어.

야, 나야.

야!

Ha ha ha ha!

Yeah.

으악!

응?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2: 순하게.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본다라, 뭐해? 어? 너 또 게임하지?
1: 아빠, 말 걸지 마. 이걸 빨리 서른명에게 보내야 한다고.
0: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이게 뭐야? 행운의

0: 뭔지?
1: 안 돼! 이리 줘!
0: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1: 안 돼요! 선생님 주세요!
2: 이 문자를 똑같이 써서 30명에게 보내라고?
1: 복사해서 보내면 안 되고 다 직접 써야 한대요! 안 그러면 무서운 저주를 받는데요!
2: 온다라, 이건 미신이야.
1: 아니에요! 제 친구도 행운의 편지 받았었는데 무시했다가 배탈도 나고 다리도 다쳤다고요!
2: 그건 우연이지.
1: 아니라니까요! 빨리!
2: 상태가 심각한데요. 온다라, 일어나 보거라.
1: 안 돼요. 이거 보낼 시간도 없어요.
2: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정말요?
2: 그럼.
3: 머리에 지식을!

0: 죄송합니다, 장군. 반란군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1: 괜찮다. 모두 쓰러뜨리면 그만이니까.
2: 반란군이라뇨.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했기에 비담 쪽에 섰을 뿐이요. 쓸데없는 저항 말고 얌전히 목숨을 내놓으시오.
1: 시끄럽다. 어서 덤비거라.

0: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자의 목숨은 없어.
1: 장군,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2: 이런 낭패로. 어? 하늘에서 사람이...
3: 이번엔 신라시대로 문을 열었군. 시간의 터널을 여는 분필을 찾으러 가볼까?
4: 장군님이 오셨다!
5: 오, 장군!

0: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1: 언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2: 그래, 좋다, 좋아.
3: 저기, 저희들이 올 자리가 아닌 것.
2: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군들을 처리해준 분들인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요.
4: 우리가 그랬었나?
5: 우리가 장군님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나 봐.
6: 장군!
0: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2: 무슨 일이냐?
3: 지금 적들이...
2: 그게 사실이냐?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소?
3: 네, 괜찮습니다. 얼른 다녀오시죠.
4: 그런데 선생님,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언제 알려주세요?
3: 그래서 여기 온 거야.

0: 조금 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역시 공주님이시네요. 저분이 바로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장군입니다.
2: 저게 뭐야? 어?
3: 오! 결동별이다! 얼른 손 들어!
4: 정보에 의하면 이곳 명활성에 반란군 비담이 주둔해 있으며 대략 내일이나 모레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의 병력을 더 집중시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용맹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6: 장군!
7: 빨리 밖으로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우리 쪽으로 별이 떨어졌어.
8: 별이 우리 쪽으로 떨어졌다는 건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질 거라는 하늘의 징조야.
2: 어? 별똥별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 안 되겠군. 모두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어허,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묻겠다. 모두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2: 큰일이로구나. 병사들의 기세가 이미 꺾였어. 고작 별똥별 하나 떨어졌다고 이리 사기가 꺾이다니. 아무리 미신이라고 설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듯. 이를 어찌한다. 어?
9: 이걸 저희가요?
5: 그렇소. 내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비밀 작전이 있으니 내일 밤까지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을 만들어주시오.
9: 하지만 어떡해요?
5: 그대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들이니 할 수 있어.
2: 부탁하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사기를 올려야 합니다.
9: 네?
1: 네, 장군님. 맡겨주십시오.
5: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3: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 참새를 쫓으려고 그러시나?
1: 일단 부탁받은 대로 하자. 자.

0: 다 만들었다. 드디어.
1: 이 연광호 수아비가 장군님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0: 밤새워 만들었더니 너무 졸려요.
1: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눈 좀 붙일까?

이 안에 그 녀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 본필. 이번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주지. 여기는 병사들이 많아서 괜히 소란을 피웠다간 위험해지겠군.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겠어. 나와라, 엑스런.

0: 오징어 자리.
1: 이런 전자석이. 여기서 걸리면 큰일인데 일단 못해.
2: 여러분 준비는 다 되었어.
3: 설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4: 연을 날리기 좋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2: 오늘 밤 내가 연설하는 시간에 연을 날려주시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4: 저기가 좋겠다.
5: 저기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2: 머지않아 반란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평소의 훈련대로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일이군. 서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0: 장군님께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을 날리라 하셨어. 지금 당장 부탁하오.
1: 아니,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왜 태워요?
2: 온다라, 다 뜻이 있단다. 저기 있군.
3: 액션!
1: 어? 저게 뭐지?
2: 아까 말 성공할 수 있었는데.
1: 엑스맨?
0: 상황이 급박하오. 어서 연을 날립시다.
2: 긴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그 분필을 나한테 넘겨.
1: 지난번에도 분필을 노리더니 왜 자꾸 분필을 빼앗으려 하는 거야?
4: 너 같은 녀석에겐 절대 빼앗길 수 없어.
0: 분필이고 뭐고, 어서 연을 날립시다.
2: 역시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다면
0: 어서 연을
1: 방조보의 방패.
0: 지금쯤이면 연이 떠올라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2: 어서 분필을 내봐. 내놓으라고.
0: 큰일이군. 빨리 연을 날려야 하는데.
1: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기계팔에 붙잡고 있을 테니 그때 연을 날리세요.
4: 안 돼. 너무 위험해.
1: 장군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0: 고맙소.
4: 하지만
1: 자, 간다. 하나, 둘, 셋. 야! 끝!
5: 어?
1: 에이, 잡았다.
5: 이건 쏴! 놓으라고.
1: 지금이에요, 빨리.
5: 여기서
2: 엑스라 몸필을 가져와.

0: 드디어 분필을 손에 넣었다. 이제 시간의 터널을 언제든 열 수 있겠군. 이번엔 내가 이겼다.
1: 엑스맨!
0: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연을 날리든 불을 붙이든 계속 가라고.
2: 온다라, 먼저 연을 날려야 해.
1: 하지만 분...

0: 자, 그럼 시간 터널을 열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 응?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응? 뭐야?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1: 장군, 이런 사기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2: 아하, 조급해하지 말게.
1: 아직 안 돼.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채 싸웠다간 분명히 패하고 만다.
3: 저기 결손별이다.
1: 오, 고맙소. 하늘에서 온 이들이여.
2: 보아라,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징조이니라.
4: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
5: 우리가 이길 거란 하늘의 계시야.
2: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 우리의 강함을 적에게 보여주자.
6: 붙은 허수아비를 연으로 날려서 별똥별처럼 보이게 할 줄이야.
7: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쭉 올라갔잖아.
8: 근데 좀 실망이긴 해. 겨우 별똥별 가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가 우리가 만든 가짜 별똥별을 보고 사기가 올라갔다니. 그냥 별똥별일 뿐인데.
7: 너도 똑같잖아. 행운의 편지.
8: 아, 그러네.
0: 온다라. 이제 그 행운의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8: 응?
0: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8: 아, 그러네요. 에이, 이런 건 마음먹기 나름이지.
7: 정말 안 보내도 되겠어?
8: 당연하지. 이제 이런 미신 안 믿어.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야.
9: 이야.
8: 이것뿐인가? 청소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공부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7: 대단한데? 그럼 이제 게임 끊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겠네. 게임 다 지운다.
8: 그래, 마음먹기 나름. 잠깐! 이건 아니지! 오늘의 위기 김유신. 우와, 김유신 장군님이시네.
7: 너 김유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8: 당연하지. 우리한테 연만들기를 부탁하신 분이잖아. 생각난 김에 연날리기 하면서 놀다 와야겠다.
7: 에이,

0: 가려고 윙카드 먼저 알아봐야지.
1: 아, 맞다.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김유 씨는 595년에 태어나 673년에 사망한 신라의 장군입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2: 뭐죠?
0: 그때 보니까 비담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비담이 누구예요?
2: 비담은 말이죠, 진골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여자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왕실을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 어, 그럼 설마 산당여왕을 공격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김유 씨는 그런 비담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난을 제압하는 도중 별이 떨어지고 김유 신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시 사기를 북돋게 만들었습니다.
3: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0: 아, 엑스맨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잘 날릴 수 있었는데.
2: 김유 씨는 신라가 아닌 가야 출신 진골 귀족으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을 진압하고 삼국통일까지 이뤄내는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을 떠난 이후 흥무왕으로 추존받기도 했습니다.
3: 아, 그렇구나.
2: 이제 김유신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유신 카드 수집 성공!
0: 하면 부치는 그냥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죽고 말 거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무슨 소리야? 너 소금빵 먹을 거냐고.
1: 아, 소금빵? 아, 난 또 내가 진짜 소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호떡아, 너 소!
1: 나, 나 소 됐어!
0: 아니, 소금빵 싸서 소풍 가자고.
1: 아, 누나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왜 자꾸 소 타령이야?
1: 그게 아까 유치원에서 내 친구 시우가 그러는데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대. 근데 나 밥 먹고 바로 누워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소가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0: 근데 호떡아, 또 어떡하냐? 진짜
1: 소 되면 어? 진짜 소가 된다고? 언제 되는 건데? 왜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되는 거야? 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궁금해? 그럼 내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왜 소가 되는지 옛날 이야기 해줄까?
1: 응, 얼른 해줘.
0: 응, 알았어. 옛날에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눕는 걸 좋아하는 또자 도령이 살았어.
3: 주공.
1: 아, 배부르다. 다 먹었으니까 바로 누워 자야지.
3: 뭐? 또 자유? 또 자? 어찌 소인 나보다 더 잔냐?
4: 아유, 우리 또자 숙늉도 벗고. 또자냐? 또자? 일어나, 또자!
1: 앉아요!
4: 앉아긴! 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저 소처럼 된다! 소 될래?
1: 에? 설마!
3: 뭐? 소 될래? 이거 좋은 얘기 아니죠? 주인마님, 너무하시는구만요? 뭐?
1: 어머니! 저 졸려요. 누워서 잘래요.
4: 아이, 안 된다니까.
1: 아이, 저는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니까요.
4: 아이, 안 된다고.
1: 아, 누울래요.
4: 안 돼.
1: 아, 누울래.
4: 안 돼.
1: 아, 누.
4: 안.
1: 아, 어머니.
4: 아, 아니. 엄마는 우리 또자가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소 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1: 소 안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4: 알았어.
1: 아이, 어머니도 참.
3: 어머니 말씀이 마슈. 사실 나도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소?
1: 어? 설마.
3: 실은 나도 또자 도령님처럼 먹고 눕고 먹고 눕고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소가 되었소.
1: 정말 소가 되면 어쩌지? 정말 소가 되면 어쩌지? 정말 소가 되면 어쩐디야?
3: 뭐? 그리 말을 했는데도 또자네 또자. 뭐? 찔껑. 뭐? 찔껑. 뭐? 또자 도령님 소 댕겨?
1: 뭐? 내가 소가 됐다고?
3: 찔껑. 이 파유, 나처럼 퇴색임질을 하잖유.
1: 어? 아직 소가 된 것 같진 않은데 왜 퇴색임질을 하는 거지? 아직 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왜 퇴색임질을 하는 거냐고?
3: 뭐? 이럴 때 호기심 딱지가 있으면 이마에 딱 붙이고 몸속으로 뿅 들어가서 알아보는 건데요.
1: 뭐? 호기심 닦기? 그런 게 어딨냐?

0: 여기 있쥬.
1: 헉! 왜 호기심 딱지?
0: 그래요. 또자 도령님이 왜 이 소처럼 대세김질을 하는지 알아보고 와요.
1: 어, 알았어. 히읍!
0: 갔네, 갔어. 갑자기 호기심 딱지가 나와서 놀랬쥬? 옛날 이야기니까 이해해줘요. 응, 뭐?
1: 어? 여기가 어디지?
2: 어디긴 또자도령의 위산탕 아니오? 나는 이 위산탕을 지키고 있는 위올시다.
1: 어? 여기가 내 위라고?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난립니까?
2: 그거야 또자 도령 때문 아니오? 위산탕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환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위산탕이다.
2: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위산탕으로 들어. 조심하시오. 위산탕이 뒤집어지고 있어 있다.
4: 구멍으로 넘어갈 거다.
2: 또자 도령이 밥을 먹고 갑자기 눕는 바람에 위산탕이 뒤집어졌어. 그러는 바람에 콩나물이
5: 목구멍으로 넘어갔다가 그만.
6: 콩나물 고생했어. 고생했어.
4: 아이고, 아이고.
5: 일이 됐어.
2: 아이고. 아니, 또자 조롱은 왜 자꾸 밥만 먹으면 들어눕는 것이오? 어? 그러니 매번 위산탕이 뒤집어지고
6: 음식들은 목구멍으로 다시 올라가고
2: 또 뒤집어지고
6: 올라가고
2: 또 뒤집어지고
6: 올라가고
4: 우리도 죽을 맛이오.
1: 헛! 이건 또 누구 목소리입니까?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침 살려. 아밀레이스 살려.
8: 어금니도 힘들어.
9: 오, 너비아니! 이 어금니가 꼭꼭 씹어줄게.
10: 네!
9: 콩!
10: 야!
9: 콩!
10: 야!
9: 콩!
10: 야!
9: 이제 그럼 위산탕으로 가거라.
10: 네, 어금니님!
9: 어금니는 음식들을 잘 씹고 위산탕으로 보냈소.
11: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신규 탄수화물 샴푸를 끝냈어.
12: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5: 와!
13: 아밀레이스도 탄수화물 커트를 끝냈어. 그런데.
11: 음식이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5: 위산탕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8: 나 녹고 있어. 아, 녹는다. 나 왜 이러지. 녹는다. 녹아. 나 콩나물이 위산탕에서 가지고 온 위산 때문에 녹고 있어. 계속 녹고 있어.
13: 어금니 이러다 사라지는 것 아니오?
6: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단 말이오.
1: 내가 밥을 먹고 바로 눕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단 말이오.
2: 더 난리가 난 곳이 있소이다. 식도로 가보시오.
1: 식도요? 네.
10: 도와줍시다.
11: 부터부터부터.
10: 도와줍시다.
2: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5: 조심하세요.
1: 아니, 여기는
14: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1: 다들 왜 이런 것이오?
15: 위산탕에서 위산이 역류하는 바람에 다 탔소.
5: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서

0: 중성 식도염딱지다.
1: 제발 잊지 말고
2: 조심 좀 해주시오. 부탁이요. 제발.
0: 알겠소이다.
3: 올 때가 됐는데.
4: 꼬자 도령님 왔슈? 어땠슈?
0: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다시는 밥 먹고 눕지 않을 거야. 근데 소야, 너는 어쩌다가 소가 된 것이냐?
3: 그게 뻥이었쥬.
0: 뭐야? 근데 소야, 너는 맨날 밥 먹고 누워있는데 괜찮은 것이냐?
3: 아유, 당연하죠. 소는 위가 여러 개라서 여러 곳에 먹이를 담아놓고 있다가 질겅질겅 되새김질하는 게 특기예요. 아, 괜히 나 따라하지 말고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오.
0: 알겠소.
5: 그 뒤로 또자 도령은 밥 먹고 바로 눕는 일이 없었대.
0: 나도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을 거야.
5: 어? 미칠고 딱지다. 잘 생각했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말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도 좋겠지? 아니면 너 소...
0: 어? 나 소 됐어!
5: 아니, 같이 소풍 가자고!
0: 좋아, 좋아!
5: 소금빵 챙겨! 어?
0: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 생기는 일.
5: 우와! 오늘 반찬 끝내주게 맛있다. 고쪼다가
0: 뭐가 맛있다는 거야? 호떡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네. 나 밥 먹기 싫어.
5: 응? 호떡아, 너 밥 안 먹어? 너 안 먹으면
0: 엄마한테 혼나겠지.
5: 절 아니. 얼른 먹어.
0: 그냥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룩 후루룩 먹어야겠다.
5: 호떡아, 너 또 밥에 물 말아 먹는 거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너 그러다 배 아프다.
0: 엄만줄. 그리고 배가 왜 아파? 괜찮아.
6: 위위위위 위위위위.
5: 어, 이것 봐. 위딱지가 깜빡이잖아. 호떡이 위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0: 응? 어? 누나, 나 갑자기 배가 아파.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냐고.
5: 아이고, 그건 호떡이 네가 밥을 물에 말아서 흐르륵 먹어서 그런 거야.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다녀와.
0: 알았어.
7: 아, 위산탕 좋아.
8: 아주 좋아.
7: 근데 저긴 안 좋아.
8: 아주 안 좋아.
9: 위위님, 정신 차리세요.
0: 어? 여기는 위산탕이다.
9: 위님, 위님.
0: 어? 얘들아, 어, 왜 위님이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야?
8: 주무시다니.
9: 쓰러지셨잖아. 깼고다.
0: 어? 위님이 쓰러지셨다고? 어? 그러고 보니 얼굴도 변했잖아. 아파서 쓰러지신 거야? 왜 쓰러지신 거야?
8: 파발, 너 왜 그래?
9: 너 소화 안 돼서 기억까지 잃은 거야? 아유, 어떡하냐, 이거.
0: 그게 아니라.
7: 위님은!
10: 바바바밤! 바바바밤! 밥 때문에 쓰러지셨잖아! 이렇게!
9: 위님, 더요!
11: 더요! 위산!

0: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2: 와! 위님이 쓰러지셨다!
0: 위님이 밥알들을 위산으로 녹여서 소화시키려고 했는데
1: 너희들이 안 녹는 바람에 쓰러지신 거잖아.
3: 그럼 위님이 쓰러지셔서 내가 배가 아팠던 거야? 그랬던 거야? 내가 깨워볼게. 위님 일어나세요. 위님 일어나시라고요.
0: 위님이 눈을 뜨셨다.
3: 위님 정신이 드세요?
4: 내 왕관어리다! 나 소화 못해!
3: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5: 위님, 죄송해요. 저희들 때문에 쓰러지시고.
4: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야!
1: 네? 네?
3: 네?
4: 내가 쓰러진 건 물! 너희들 때문이잖아!
0: 물 때문이라뇨?
6: 네네, 어금니 방앗간입니다. 어서오세요. 꼭꼭 심어드릴게요.
7: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6: 오, 밥알, 어서와. 어우, 차가워. 뭐야, 밥알이 물이랑 함께 들어와서 나 씻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잖아.
7: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6: 어, 이번에도 밥알 손님인가? 어, 이번엔 반드시 꼭꼭 씹어주게. 뭐야, 밥알이랑 물이랑 후딱 지나가 버렸잖아. 아, 나 씹지도 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가?
8: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6: 어, 이번에도 밥알이랑 물이랑 같이 들어오는 건가? 뭐야, 이번에도 물이 밥알을 빨리 데리고 가서 나 또목 심었네. 또목 심었어. 아유, 이거 어떡해.
4: 물이 밥알을 데리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어금니가 밥알을 심을 수가 없었잖아.
9: 잠깐. 여기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은 안 가는 거야?
10: 그냥 가.
4: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을 그냥 지나가기도 했잖아. 어디 그뿐이야?
11: 어마마마마마 이게 무슨 소리죠?
12: 물이 밥알을 데리고 호로로로로로로로로 넘어가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11: 맞죠? 아니, 어금니 방앗간의 어금니 사장님은 왜 밥알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안 해주신 거죠?
12: 그러게 말입니다. 연락을 안 해주시면
11: 침 원장도
12: 아밀레이스 원장도 못 나오는데,
13: 그럼 탄수화물 소화도 못 시키는데.
14: 스톱. 그냥 가면 어떡해요.
11: 참나, 샴푸하고 가셔야죠. 자, 그럼 침 샴푸를 시작.
0: 물이 있는데
1: 무슨 샴푸를 해요?
11: 아니, 침 샴푸를 하셔야 탄수화물이 소화가 됐죠?
0: 물이나
1: 침이나
0: 거기서?
1: 거기죠.
11: 침 원장이 기가 막혀.
12: 그럼 나라도 빨리 탄수화물 커트를 시작해볼.
0: 커트도
1: 됐어요.
12: 물 때문에 커트를 못하잖아. 아, 밀레이스가 기가 막혀.
0: 어우, 시끄러.
1: 가자.
4: 밥알이 소화 안 된 채로 위산탕에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과로로 쓰러진 거고.
3: 맞아, 그랬잖아. 그랬어? 왜 그랬어?
0: 위님이 그 정도로 쓰러지실 줄 몰랐죠.
1: 아, 위님, 너무 약해지신 거 아니에요?
4: 위 뭐라고? 위산이요! 소!
15: 소화된다!
4: 내 위산은 모든 음식을 녹일 수 있어. 그뿐인 줄 알아?
15: 살금살금.
6: 어? 세균이다! 내 위산을 받아라! 후!
15: 위산이다! 세균 살려!
4: 우와! 세균과 바이러스도 녹일 정도로 강력하다고! 그런데 지금 내 위산을 의심하는 거야! 나 소화 안 해! 포기할래, 포기!
16: 위님! 안 돼요!
4: 자, 위산탕도 문 닫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15: 물! 그게 아니라요!
13: 물, 너희들 잘 들어!
15: 또 누구신지?
6: 물! 자꾸 밥알을 데리고 빨리 지나가면 나 안 씹는다! 어금니 방앗간 문 닫아! 닫는다!
11: 팀원장도 샴푸하지 않겠어요. 헉!
12: 아밀레이스 원장도 커트를 그만두겠습니다.
16: 뭘?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1: 우리도 억울해!
0: 우린 호떡이가 밥에 물을 말아먹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랑 손잡고 들어온 거 아냐.
1: 우리가 후루룩 달리기가 빠른 걸 어쩌냐. 죄가 있다면 밥을 물 말아먹은 호떡이 아니겠소.
6: 어? 듣고 보니 맞네.
15: 그러네. 이럴 수가. 이게 다 내가 밥을 물에 말아먹어서 생긴 일이라고? 나 앞으로는 절대 밥을 물에 말아먹지 않을 거야.
16: 우와, 소화 최고 딱지다. 부럽다.
1: 우와, 밥알이 사라졌다.
0: 그 그게 어디 갔지?
15: 누나, 어? 나 알았어.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 후루룩 빨리 먹게 돼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입에서도 위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된대.
17: 그래서 배가 아팠던 거지?
15: 응! 누나, 나 앞으로는 밥을 물에 말아먹지 않을 거야.
17: 그래, 앞으로는 밥도 반찬도 천천히 골고루 꾹꾹 씹어서 먹기로 누나랑 약속!
15: 약속! 근데 누나, 나 배 아픈데 어떡하지?
17: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소화제! 호떡아, 얼른 먹어.
15: 알았어, 누나.
6: 자. 지금부터 이 소화제 매니 위님의 소화를 돕겠습니다. 바발님들,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우와, 시원하다.
9: 저도요. 시원해.
1: 저도 여기요.
6: 우와! 우와! 밥알이 소화되고 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위산이요!
16: 우와! 시원해!
0: 밥알들, 마사지도 받고 위산도 받고 좋겠다.
6: 자, 이제 소화제맨 소화를 마쳤습니다. 소화제맨 고마워요. 아우, 별 말씀을요. 소화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바발님들은 제가 소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 물은요? 물도 마사지 받고 싶어요.
6: 물은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만 바발님들 가시죠.
16: 흔치
4: 뭐해? 너희들은 안 나가? 이제 오줌으로 나가시지.
0: 가자.
16: 흔치 뿡.
4: 물에 밥을 말아먹든 밥에 물을 말아먹든 어쨌든 말아먹는 건 소화 안 돼요. 알죠?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기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
1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0: 다들 뭐 먹는 거지?
21: 이게 뭐예요?
2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5: 순한 킬킬.
24: 주물엔
25: 덥덥한 말.
26: 순하게 지켜줄게.
2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7: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은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환경 지킴이 이다.
5: 얘들아, 나 좀 숨겨줘. 숨겨?
6: 숨겨달라고? 잠깐만. 저기가 좋겠다. 일로 와.
5: 숨어. 고마워. 어디 갔어?
7: 어디야?
8: 너희들. 혹시 이쪽으로 이상한 애 지나가지 않았어?
7: 이상한 애가 지나가
5: 아니 이렇게 편집형처럼 생긴 애 못 봤어?
7: 그래 이렇게 편집형처럼 생긴 애 말아요.
6: 여기가 어딨어?
5: 자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어?
8: 그래.
5: 너네 진짜 못 본 거 맞지?
7: 저쪽으로 맞지?
5: 봐봐. 저건 봤어.
7: 여기 있다.
6: 가. 잘
5: 갔다.
6: 이제 나도 돼.
7: 일로 와.
5: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9: 그런데 넌 누구야?
7: 응. 나? 내가 누구냐면 응. 난 말이야.
10: 난 여기다 자연을 사랑해.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다.
9: 이다.
11: 환경지킴이 이다.
7: 그렇구나.
5: 내가 저쪽 마을에서 열심히 환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12: 있었는데?
5: 아차와 아차차가 나타나서 강해를 하는 거야.
9: 자, 아차차 정말
5: 이거다. 너희들이 숨겨준 거였어?
8: 그래야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5: 환경이 지저분해지면 지구가 아프니까. 그다음에 가시대장님. 뭐한데? 가만히 있어.
9: 이게 무슨 소리야?
13: 아무데나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플라스틱 페트병들이요. 페트병 괴물로 변신해서 이달을 잡아와라!
14: 환경의 기분으로 만들어진 노래 페트병 괴물!

0: 우리와 함께 가자.
1: 안돼.

0: 놔줘.
1: 이리와. 번개맨.
2: 이단은 우리와 함께 갈 거야. 빙글빙 빙그르르. 나는 평뚜껑 반죽이다.
0: 괴물 안에 다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좋아, 한 번 더! 번개! 그렇다면, 그 다음은, 아차차차!
1: 어? 아이, 진짜, 아차!
3: 아차차!
1: 우리도 사라져!
3: 감사합니다.
1: 도망갔다. 도망가. 도망갔어.
4: 아이고 나 좀, 나 좀, 나 좀, 나 좀, 나 좀.
5: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1: 너희들 괜찮니?
5: 우리도 버려져서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
4: 재활용돼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1: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4: 정말?
1: 그럼 우선 비닐라벨을 떼어내야 해. 이렇게.
0: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첫 번째. 겉에 있는 비닐라벨 떼어내기.
1: 떼어내기.
3: 좋다.
1: 그 다음은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주는 게 좋아.
3: 아하.
1: 마지막으로 페트병을 분리배출함에 넣으면 페트병도 재활용이 된다고.
3: 좋다.
0: 마지막 플라스틱 재활용함에 넣기.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할 수 있겠죠?
1: 네.
0: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귀찮아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통에 잘 버려주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또 다른 자원을 만들 수도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준비!

0: 친구야!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발쏭 킥잼! 와우! 오늘은 환경 지킴이 이다가 도와줄 거예요.
0: 네, 아빠 우리 함께 불려봐요.
1: 그래요.
2: 이다 나와라.
1: 오늘은 무슨 문제예요?
3: 똑바라! 색깔 있는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같이 모아야 할까? 따로 모아야 할까?
0: 당연히 따로 모아야지!
3: 정답!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바구니에는 모두 같이 있어. 여기서 문제! 빠밤! 색깔이 있는 페트병만 골라낸다면 모두 몇 개일까요?
0: 몇 개일까? 색깔 있는 것만.
1: 색깔 있는 페트병.
0: 색깔 있는 페트병.
1: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신청에 번개배를 외쳐주세요.
2: 번개배.
4: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5: 저요.
4: 자, 씩씩하게 손들어주세요. 아, 좋아요. 우리 친구 아주 간절하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 색깔 있는 페트병은 총 몇 개죠? 정답은요?
6: 6개.
4: 좀 더 크게?
6: 6개.
4: 6개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총 6개죠. 이렇게 분리수거함에 꼭 버려주세요.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1: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문제는 뭡니까?
3: 두 번째 문제. 빠밤. 색깔 있는 페트병을 모두 골라냈다면 남아있는 투명 페트병은 모두 몇 개일까요?
0: 아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는 친구들 손들어보세요.
1: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힘차게 번개배를 불러봐요.
4: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자, 저요.
4: 어느 친구가 더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죠? 오,

0: 정답은 페트병 몇 개죠?
1: 6개.
0: 더 크게?
1: 6개.
0: 6개 정답입니다. 맞아요. 투명한 페트병도 6개가 있었죠? 똑같이 분리수거함에 잘 버려주세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안녕.
3: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2: 이다와 함께한 발송 발송 퀴즈.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왕자와 거지.
0: 옛날 한 옛날에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살았어요.
2: 차!
3: 얍!
2: 예!
3: 어때? 졌지?
2: 제가 졌습니다요. 아이고, 왕자님 최고.
3: 내가 좀 최고지. 아, 이제 연습도 끝났으니까 또 나가서 놀래.
6: 안 됩니다, 왕자님. 밖은 위험하다니까요.
2: 에? 칼싸움 이렇게 잘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다녀오시지요.
6: 아이, 그래도.
3: 자, 그럼 나가볼까?
6: 왕자님, 아이고, 같이 가셔야죠.
2: 다녀오십시오. 아, 이거 매번 져주기도 쉽지 않네. 아, 오늘은 백성들에게 세금 좀 거두러 가볼까?
0: 과연 에드워드 왕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7: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서커스가 아닙니까?
3: 어? 아, 뭐야? 저기 재밌는 거 아니다?
6: 아이고, 왕자님.
7: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눈을 번쩍 뜨게 만든 바로 그 서커스!
6: 지금 시작합니다!
7: 박수!
6: 왕자님 배고프시면 안 되죠. 제가 얼른 가서 간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럼
3: 그래 그래. 와, 정말 잘한다.
8: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3: 어?
8: 한 푼 줍쇼.
3: 뭘 달라고? 한 푼이 뭐?
8: 한 푼 줍쇼.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1: 왜 이러세요?
0: 우린 둘이 옷을 바꿔 입으면 난 거지가 되고 넌 왕자가 되는 거야.
1: 네?

0: 아주 잠깐만이라고. 자,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이건 너 있고.
1: 이렇게요?
0: 이건 나 주고.
1: 이래도 괜찮을까요?
0: 짜라란. 자, 나 어때?

0: 진짜 거지 같아요.
1: 정말? 야, 넌 진짜 왕자 같아.
0: 정말요?
1: 야, 진짜 재밌다, 재밌어. 와. 아, 자, 이제 다시 바꿔 입자.
0: 네.
1: 자, 가자.
0: 네. 들어가, 왕자님! 뭐야, 이 거지가.
2: 뭐야? 아이고, 왕자님, 왕자님. 아이고, 저런 아니, 거지랑 같이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얼른 오세요, 얼른.
1: 내가 왕자잖아.
2: 아이, 거지가 왜 이래, 절로 안 가.
0: 이거 아닌데.
2: 아이, 얼른 오세요.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왕자님, 아이고, 참.
1: 부정아,
3: 야, 너 일로 와,
1: 나 말이냐?
3: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4: 일어나가자.
1: 나는 왕자야. 무슨 일? 난 왕자야, 나는 왕자야.
5: 이렇게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지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3: 자, 그럼 이때까지 배운 거 해본다. 자, 시작.
6: 한 푼 줍쇼.
3: 더 크게.
6: 한 푼 줍쇼.
3: 불쌍한. 야, 너 거기 너 왜 안 하는 거야?
1: 에? 어허, 난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3: 네가 아주 잠이 덜 깼나 보구나. 네가 왕자면 난 왕이다.
7: 에이, 거지들, 이리 와. 오늘부터 왕자님의 특별 명령으로 너희도 세금을 낸다. 알았나? 아이고.
8: 이 농담도 참. 아이,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3: 돈이 없으면 바가지라도 내놔. 얘들아!
9: 네! 다 내놔! 다 내놔!
1: 아니, 멈춰라! 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7: 아니, 그러세요? 넌 뭐냐?
8: 아이고! 얘가 아주 잠이 덜 깼나 봅니다. 얘들아, 뭐해? 빨리 데리고 가!
1: 아니, 내가 왕자 아니야! 나 모르는데 내가 왕자잖아! 놔라! 아니, 내가 왕자잖아!
4: 가자니까!
1: 놔라!
7: 별 이상한 놈을 다 보겠네. 자, 여긴 더 이상 뭐 거둘 게 없다. 다른 데로 가자.
5: 자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자는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왕자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아유, 어서 문을 열어라!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10: 아니, 여기 어디야?
1: 와! 아니, 어서 열라!
10: 여기 왕이라고! 안 가!
7: 아, 왼손 아니냐!
1: 지금 내가! 나 왕자!
7: 전 그때 그 거지 아니야?
10: 예.
7: 아, 이게 어디서 소란을 안 되겠구나. 저 거짓말쟁이를 잡아라!
1: 아니, 뭐야?
10: 예.
1: 아니, 내가 진짜 왕자라니까? 놔라! 나 모르느냐? 내가 왕자 아니냐?
10: 이리 와!
1: 안 돼!
10: 야!
1: 놔라! 놔라! 놔라! 내가 왕자냐?
10: 놔라!
1: 놔라! 놔라!
11: 진짜 왕자님이 오셨잖아!

0: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할까요? 그래, 결심했어.
1: 이리 와!
2: 말아! 말아!
1: 어허, 가만히 있어!
2: 아, 이래, 왕자다!
1: 가만히 좀 있어!
2: 말아!
3: 여봐라!
1: 예!
3: 이 거지가 정신 차릴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1: 예!
2: 예!
1: 가자!
4: 이리 와!
2: 이리 와!
4: 진짜, 가만히 있어!
0: 잠깐!
1: 알아, 오빠!
0: 멈추시오!
1: 아니!
3: 아니, 왕자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0: 그분이 진짜 왕자님이시오. 어서 풀어주시오.
2: 네가 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3: 넌 가만히 있어. 왕자님, 이제 장난은 그만하십시오.
5: 그래요, 왕자님. 이런 거짓말은 안 된다니까요.
0: 아니요. 자, 봐봐요. 우리 얼굴이 자 똑같이 생겼단소.
3: 어?
0: 에? 뭐가? 보좌관.
5: 예.
0: 내 망토를 이분께 입혀주시오.
5: 아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0: 어서!
5: 아야, 그, 안 돼,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뭐.
0: 자,
5: 이분께 이렇게.
0: 알고시오.
5: 이렇게요?
0: 어떻소? 이렇게 망토를 입혀놓으니,
5: 어?
0: 이분이 왕자이처럼 보이오?
3: 진짜네! 진짜네!
2: 사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병사들은 저자를 잡아라!
1: 네?
4: 네?
1: 네? 네?
4: 아!
1: 예, 예!
4: 예! 예!
3: 아, 저기요, 저는.
1: 일단 잡아.
3: 아니. 아니, 저는 진짜, 아유, 왕자님. 전 진짜 왕자님인지 몰랐습니다요.
2: 그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린 명령이라고 속이고, 백성들을 괴롭힌 죄, 기억하느냐?
3: 아, 들켰네. 그럼 또 뭐, 어쩔 수 없지.
2: 감히 나에게 칼을 겨누!
0: 왕자님, 여기 칼을 받으십시오.
2: 고맙다. 야, 좋다. 덤벼라.
3: 덤벼라. 예. 그만두지 않는데. 야.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요.
2: 뭐들 하느냐? 어서 이 자를 감옥에 넣어라!
1: 예!
3: 아유, 왕자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왕자님! 왕자님!
2: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왕자가 될 수 있었다. 넌 진정한 내 친구다.
0: 왕자님.
2: 친구야. 고맙다.
5: 아, 와, 모두 박수. 이렇게 다시 왕자가 된 에드워드는 먼 훗날 백성들을 생각하는 좋은 왕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송파에서 함께한 보헤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피타젤리.
9: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얼굴엔 순하게.
5: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니니 키즈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네요. 아하,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딱지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4: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써미가 소니의 딱지를 넘겼어요. 써미가 이겼네요.
1: 쟤니
2: 꺼니 꺼니 꺼니 꺼니
1: 쟤니
2: 꺼니 꺼니
0: 어? 지니의 딱지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지니는 꼬니의 딱지를 넘길 수 있을까요?
2: 꼬니! 꼬니!
0: 이야, 지니의 딱지가 꼬니의 딱지를 넘겨버렸네요. 이번에는 지니가 써미에게 도전하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1: 지니!
0: 지니가 자신이 있나 봐요. 써미에게 성공을 양보해 주었어요.
2: 써미! 써미! 써미! 써미!
0: 우와! 써미가 지니까지 이겼어요. 써미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네요. 축하해, 써미!
3: 에휴, 써니...
0: 오? 써니가 혼자 여기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2: 꼬니? 꼬니, 꼬니!
3: 써니, 써니...
0: 아하... 소니는 아까 딱지 놀이에서 써미를 이기지 못한 게 아쉬웠나 봐요. 자기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3: 에휴.
2: 꼬니. 꼬니. 아하!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달리기는 우리 중에 소니가 제일 빠르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요.
2: 어?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는 소니가 청소도 엄청 빠르게 하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청소기보다 훨씬 청소를 잘한대요.
3: 써니...
0: 써미와 찐이는 소니가 사진을 엄청 잘 찍어준대요. 소니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친구들이 침울해진 소니를 위로해주어서 소니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봐요. 알고 보니 소니도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놀아요, 미니키즈! 응?

Unicorn. Dog. Duck. Shark. Lion. Unicorn.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3: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0: 오, 이곳은 찐이의 집인가 봐요. 찐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찐이가 집에서 쉬려는 것 같아요.
1: 음? 찐이! 오, 찐이!

0: 진니.
1: 어? 진니가 무슨 일로 깜짝 놀랐네요.
2: 왜 놀랐을까요?
1: 어? 아까 찐이의 간식이 여기 많았었는데 누군가 찐이가 소파에서 잠든 동안 몰래 먹었나봐요. 바닥에 포장지들이 떨어져 있어요.
2: 간식을 몰래 먹은 사람이 흘리고 갔을까요?
0: 찐이! 찐이!
1: 오!
2: 찐이가 탐정으로 변신했어요. 과연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3: 찐이!
0: 찐이!
2: 찐이가 범인은 이 위로 올라갔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올라가 볼까요?
0: 찐이.
4: 떠니.
1: 어? 꼬니와 떠니가 찐이의 집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안녕 꼬니. 안녕 떠니.
4: 떠니 떠니.
1: 혹시 너희들이 찐이의 간식을 먹었니?
4: 떠니 떠니.
1: 그렇구나. 어때 찐이? 꼬니와 떠니는 범인이 아닌가 봐.
0: 찐이.
5: 지루한.
1: 어, 이건 아까 1층에 버려져 있던 포장지야. 누군가 먹고 여기에 버린 걸까?
0: 찐이.
2: 소니와 써미가 찐이의 간식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범인들은 여기 있었네요.
6: 써니? 써니.
2: 소니와 써미가 찐이에게 몰래 간식을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네요.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줄까요? 다행히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소니, 써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6: 써니.
2: 다행히 찐이가 용서해 주었으니 다음부터 간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6: 응!
2: 니니 퀴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7: 예!
2: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7: 짜니!
6: 짜니! 짜니! 짜니!
4: 짜니! 짜니!

Cheetah. Cat. Eagle. Dolphin. Pig. Cheetah.

Indigo. Hot pink. Green. Gray. Turquoise.

0: Jag vet inte om det skulle vara med det. Men det skulle vara...
1: Great white shark. Japanese bullhead shark. Hammer shark. Great white shark. Whale shark. Saw shark.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술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페이스.

0: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1: 과, 과, 과, 과, 과,
2: 어? What should I do?

0: 룰루랄라 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1: Mr. Handy!
2: Oh! Silu! COVID!
1: What are you doing?
2: Me?

nose.

welcome.

0: Good job, everyone! Good job!
1: Eyes. Nose. Mouth. Face.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얼굴엔 순한 기질.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와우! Animals!

0: Wow, it's fun.
1: Wow, that is
2: the Green Keys.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0: 저게 또

0: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짜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이제 다 놀았지? 내가 집에 넣어줄게. 크앙! 공룡은 공룡끼리. 동물은 여기에. 자.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아 곤충 곤충은 곤충끼리 그리고 거미도 곤충집에
1: 어? 이거 왜 이래? 거미는 곤충이 아니야
0: 곤충이 아니야? 아 장수풍뎅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어디가 하나도 안 닮았어. 잘 봐라. 다리가 몇 갠지.
0: 어? 거미는 다리가 8개네.
1: 그래. 곤충은 다리가 6개. 하지만 우리 거미들은 다리가 8개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몸통이 세 개로 나뉘지만 우리 거미들은 머리, 배, 요렇게 있어.
0: 오, 알았어. 이제 곤충이라고 안 하고 거미라고 할게. 아, 그럼 거미 집을 어디다 하지?
1: 걱정 마. 내 집은 내가 만들게.
0: 어? 어떻게?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흙탕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징후 발견. 상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상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정보.

떠나갑니다. 대표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생기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아이고, 자, 저는요, 어른이 되고 나서 식물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 CRT 모니터 시절에 정말 그 전자파 차단 구입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인장을 예, 몇 친구를 드렸다가 야 선인장들이 전자파 때문인지 몰라요. 저의 무관심이 때문인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아 이게 어느 날 보면은 죽어 있어가지고 아,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이 많습니다. 과학자분들은 식물 잘 키우시나요?
4: 지난 겨울에 이제 한참 추워질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햇빛 보라고 베란다에 잠깐 놔뒀는데 며칠 동안 갑자기 추워졌어요. 진짜 조용히 모든 잎이 이렇게 된 상태로
3: 식물 킬러네.
4: 네.
3: 식물이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5: 어려워요.
3: 네. 다른 분들은요?
6: 저는 뭐 식물보다는 우연히 그 빨래에서 버섯을 키워본 적은 있었는데.
3: 빨래에서 버섯이 자라.
5: 야, 그래요?
6: 뭐 중학생 때일 때 사물함에 넣던 체육복에서.
5: 아, 빨래 버섯.
6: 버섯이? 자연 발생?
5: 그 정도로?
6: 네, 그거는 좀 잘 키우는데.
3: 곰팡이죠, 곰팡이.
6: 네, 균류.
3: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물학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 이 생물학자는 식물을 천년만년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7: 네. 아닙니다.
3: 왜가 뭐가 아니에요?
7: 아, 저도 아, 다육이 물을 안 줘도 잘 지내길래 물을 계속 안 줬더니 네. 죽더라고요.
3: 아, 식물은 그런 신호들을 안 주니까.
5: 맞아요.
7: 식물들은 사실은 말을 안 하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뭐 상태가 안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네네. 식물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답답한 존재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이런 인식을 바꾸는 그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물들이 의사소통을 엄청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3: 제이, 말도 안 되세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Never ever.
4: 내가 그랬으면 안 죽였지.
3: 그렇지.
7: 그래서 그 식물의 언어를 아주 열심히 또 재밌게 잘 연구하고 계신 연구자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3: 아, 대한민국 최고의 식물학자겠군요.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지금 커피를 마시고 계신데 네. 사실은 커피 나무가 사람을 위해서 카페인을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식물이 이제 왜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지를 네,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야, 식물이 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신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학 쪽에 이대한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화학의 장문제까지 합쳤다.
2: 그렇죠.
1: 교수님, 식물이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을 합니까? 식물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0: 네, 저는 식물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식물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 너 좋아, 너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낼 때도 있고 나 너 싫어, 굉장히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야, 식물이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식물의 목소리를 듣는 과학계 엘프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우리 과학계 엘프와 함께 식물의 언어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아,
1: 우리 인간들은 뭐 영어, 불란서, 스페니쉬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물은 대체 어떤 언어로 말을 합니까?
0: 네, 식물은 화학 물질을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화학 물질이요?
0: 네. 식물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화학 물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정교하고 그리고 분명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의사소통을 자신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한다.
0: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비나 벌들이 다 아무 꽃이나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화학 물질로 쓰여진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고요.
1: 계약서요.
0: 보통 이제 그런 계약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맺을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식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찾아오는 그런 곤충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1: 피아식별하는 겁니다.
0: 네, 피아식별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먹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곤충이 누군지를 판단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시 증거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0: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도구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식물의 대응 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1: 자료가
0: 애기장대라고 하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모델 식물이 있는데요. 그 모델 식물 잎에다가 칼슘 이온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뒀고요.
1: 저 갉아먹네. 갑자기 막 번쩍거리는데요?
0: 애벌레가 먹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반응을 눈으로 본 거고요. 지금은. 식물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도 이제 식물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감지를 합니다.
1: 아, 감지를 하네. 스쳐 지나가도.
3: 그럼 G캠프를 쓰신 거예요?
0: 네. 정확합니다.
3: 예전에 우리 GLP-1 할 때 스팅지가 뭐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그 불빛, 뇌에 불빛 들어오는 거 봤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 예. 똑같은 걸 쓴 거예요.
0: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생쥐 얘기하셨잖아요. 생쥐가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식물에도 있습니다. 식물도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자신이 공격당했음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1: 야, 잎 하나가 딱 공격당하면 식물이 자기 몸에 전기 신호를 보낸다는 게 맞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야, 식물이 전기 신호를 보낸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0: 저희가 이제 휴먼 브레인에서의 시그널을 아마 연구했던 결과인 것 같은데 그때 쓰이는 물질이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2: 글루타메이트.
0: 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아미노산인데 식물도 똑같은 물질을 씁니다. 공격을 당하면은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글루타메이트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체관, 간다발, 간다발로 퍼져서 세포 안에서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해서 식물이 그 뒤에 방어 기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1: 식물이 신경 전달 체계가 있다는

0: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이제 가시가 찔리면 우리 아! 딱 바로 알잖아요.
1: 그렇죠.
0: 식물도 잎 하나가 뭐 어쨌건 아프거나 딱 뜯기면 몸 전체가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2: 네. 정확합니다. 와.
3: 관따발이 일종의 식물에 보면 신경다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와.
0: 거기가 약간 그럼 랜선 같은 거네요.
2: 네, 랜선입니다. 뿌리부터 저 꽃까지 연결되어 있는.
0: 이야.
2: 식물을 저희가 이제 보통 뭐 느리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공격당한 잎에서는 1, 2초 안에,
0: 와.
2: 그리고 공격당하지 않은 잎에서도 수분 안에 다 이제 전기적 신호를 와. 보냅니다.
4: 칼슘 지시자로 저렇게 건드렸을 때 불빛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제 생물학자인데 너무 충격적으로 동물하고 완전 너무 똑같네요.
2: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사실 동물과 식물이 엄청 다른데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쓰고 있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신기한.
0: 똑같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5: 그러니까요. 근데 동물도 원래 전기 신호를 가지고 모든 걸 전달하고 단지 차이점이라면 동물은 보통 소듐이나 포타슘 뭐 우리가 말한 나트륨이나 칼륨으로 주로 오가면서 전위를 만들고 글루탐산 얘기를 하셨는데 동물도 사실 똑같잖아요. 동물한테서도 저 물질이 칼슘을 오가게 하는 데 작용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작용에 저거를 하거든요.
4: 그 우리 동물계에서 원시적인 이 전기신호 전달 체계는 마찬가지로 칼슘 기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쁜 꼬마 선충이나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칼슘 신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크고요. 우리처럼 척추동물에서 몸집이 커졌을 때는 그 소듐, 포타슘 체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가설이더라고요.
0: 아니 동물과 식물은 몸의 구조 자체가 다른데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그 신경 전달이 비슷할 수 있는지 참 이것도 진짜 대단한 신기해요. 것 같아요.
2: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식물이 이 곤충을 인식해서 반응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0: 아, 진짜요?
2: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는 자신을 먹는 자기를 괴롭히는 곤충이 메뚜기인지. 혹은 나방의 애벌레인지,
0: 그렇죠.
2: 진딧물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각각의 그 공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 연구하는 식물들을 예로 들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2: 네, 제가 연구하는 식물의 이름은 이제 야생담배라고 하는
0: 담배요? 야생담배라는 식물이 있습니까?
2: 네. 네, 니코시안 아테니아타라고 하는 식물 이제 담배인데요. 그 미국 중서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담배고요. 그 예전에 이제 인디언들은 저 담배잎을 말아서 네, 피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잎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식물은 이제 니코시아나 타바쿰이라고 하는 식물이고 걔는 이제 굉장히 잎이 큽니다. 아마 이제 자연에 나가서 식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성한 식물이 없습니다. 다 잎이 좀
0: 찢겨 있고,
2: 네, 그래서 수십 개의 다른 곤충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저기 이제 만두카 섹스타라고 하는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0: 그런 애벌레가 이제 천적인 거죠?
2: 천적입니다.
0: 야생 담배의 천적이 만두카 섹스타.
2: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이제 저 곤충의 정확한 학명은 이제 트리코바리스 무 코레아라는 한국에서 이제 없는 애벌레라서 제가 그냥 담배 줄기 바구미 애벌레라고 이름을
0: 애벌레,
2: 붙였고요.
0: 쟤도 천적이고.
2: 쟤도 천적인데 쟤는 줄기만 먹습니다.
0: 아, 쟤 줄기만요.
3: 줄기 속을 들어가서.
2: 네, 줄기 속을 들어가서.
0: 파고 들어가서.
2: 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팝업 나방 또 다른 나방이죠. 팝업 나방이 이제 팝업나방. 애벌레.
0: 아니 그러면 식물이 곤충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얘는 눈도 없어요.
2: 곤충도 침이 있습니다. 침.
0: 저희가
2: 이제 먹으려면은 침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물질들이 곤충 특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 만두카 섹스타 애벌레 그리고 저기 있는 팝업 나방 애벌레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곤충이 이제 식물을 먹으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던 지방산의 일부가 위로 들어갑니다.
0: 네.
2: 그러면 이제 그 지방산이 아미노산과 결합이 돼서 지방산 아미노에시드라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이걸 이제 팩스라고 부르는데 이 팩스를 저 야생 담배가 인식을 합니다.
0: 아, 먹고 딱 소화하는 그것 자체를 인식을 해버려요.
2: 네. 그래서 곤충마다 잘 만들어내는 지방산 아미노에시드 중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나를 먹는 게 이제 만두카 섹스타가 먹는

0: 있는지 그리고 팝업 나방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2: 팩스라고 하는 팩스, 게 네. 곤충이 식물을 먹었을 때 장에서 생긴다면서요?
0: 네.
2: 그럼 다시 이게 역류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곤충은 이렇게 입과 장이 되게 짧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나오는
1: 트림처럼 나오는 거예요?
0: 네, 트림처럼 네, 그렇게
1: 나오는 거예요. 트림이죠, 트림. 네. 근데 식물이 왜 굳이 공격하는 곤충을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어차피 안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발쳐. 밥상에 파리만 뭐 올라가려고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식물은 할 수가 없,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단 교수님이 저를 공격할 때와 네. 대부모님이 저를 공격할 때 네. 제가 느끼는 이제 위압감이
1: 다르겠죠.
0: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방식도 네. 이제 달라야 되는데.
1: 근데 가까운 사람도 위험한 거 알죠? 예.
0: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식물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 이제 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적을 판단하는 게 먼저고요.
1: 아, 판단.
0: 네, 적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네. 이 적에게 어떠한 이제 방어 전략을 써야 효과적일 건가를 식물이 판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가능해요, 식물이?
0: 네, 그렇습니다. 네.
3: 쟤네 셋이 야생담배 천적이라 했는데 그럼 야생담배가 구분해서 싸워서 이겨요?
0: 싸움의 횟수를 구별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만두과 섹스 한 10마리가 공격하면은 9마리 정도는 죽습니다. 네, 자연계에서.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물 호르몬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 호르몬이 네, 있죠.
0: 식물도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1: 식물이 호르몬이 있어요?
0: 네, 가장 유명한 게 에틸렌. 저희 이제
1: 에틸렌이요, 예.
0: 과일 후숙할 때 네. 이제 쓰는 식물이 실제로 아 이제 내가 열매를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호르몬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성장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게 이제 병이냐 혹은 곤충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굉장히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병이면은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살리신산.
1: 살리신산?
0: 네,를 만들어내고요.
2: 아스피린 그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아스피린?
0: 네.
1: 아스피린 제료요?
0: 네,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에서
1: 아, 그래요?
0: 네, 식물의 병이 나를 감염시켰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네. 만들어낸 이제 최초의 호르몬이고요.
4: 와, 그러면은 식물은 아스피린을 몸에서 그냥 만들어내네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0: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옛날에
1: 약초 같은 거 상체에다도 바르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4: 와.
1: 그리고요.
0: 그리고 이제 곤충이 이제 공격했을 때 네. 만들어내는 자스모닉 애시드, 자스몬산.
1: 자스몬산.
0: 네, 네. 근데 이름 이제 익숙한 이유가 이제 자스민 때문인데요. 네,
1: 왜요?
0: 네. 거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 자스민 차이 그 자스민입니까?
0: 아, 물질 똑같진 않은데.
1: 똑같진 않은데.
0: 다른 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뭔가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자스민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메틸 자스몬산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붙었고요.
2: 메틸 자스몬산은 진짜 그 자스민 차 냄새가 나는 거예요?
0: 네,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게 저런 작은 분자인데 저 작은 분자가 곤충이 공격하면은 이제 수분 내로 이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양만큼 만들어지고요.
1: 네.
0: 식물 전체로 퍼져서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식물 전체에게 알리는데요. 그래서 이 자스몬산이 총괄 스위치 역할을 해서 전체 식물의 방어 기작을 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스몬산이 한마디로 따지면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데프콘 같은 거예요.
4: 그렇죠.
1: 경보가 이제 울리는 거잖아요.
0: 완전 정확하네.
1: 네, 경보가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스몬산이 식물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합니까?
0: 이 자스몬산이 이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1: 네네.
0: 데프콘에도 단계가 있듯이
1: 그렇죠.
0: 이 여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 아, 자스몬산도 몇 네. 단계입니까?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아까 물리적인 상처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나오는 거는 이제 가장 낮은 레벨.
1: 낮은 거.
0: 네. 그런데 이제 찍혔는데 곤충에 침이 섞여 들어왔다.
1: 아.
0: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운딩 플러스 이제 침 이렇게 표현을 아. 하고 있는데
1: 운딩.
0: 예를 들어서 나를 굉장히 잘 먹는 천적이다.
1: 아.
0: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반응이 켜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나를 잘 못 먹는 건데 우연히 실수로 나를 먹는 애들이고 금방 갈 애들이다.
1: 아, 맛보기다.
0: 네, 그렇게 아, 판단이 되면 네, 또 다른 이제
1: 반응이죠. 아, 야, 나름 세부적이네요.
4: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호기심에 한번 찢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찢으면 약간 치명타지 않아요?
0: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과 식물의 가장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 잘리면 엄청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붙이고 다시 이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이럴 때 잎이 하나 감염당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이제 버리는 방향으로 이제 그 자신의 방어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 네, 그 인간이 와가지고 갑자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얘가 어떡할 거야?

0: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이쪽 면 날려야겠구나.
1: 이건 자연재해다.
0: 네, 이건 자연재해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물이, 큰 식물이 있는데, 이파리를 하나를 사람이 뜯어요.
3: 네.
2: 그럼 일단은 데프콘이 발령이 되긴 하죠.
3: 네, 처음에. 일단 반응이 됩니다.
0: 일단은
3: 네.
0: 돼요. 네.
2: 근데 거기에 침 같은 것들이 없으면 이게 그냥 뭔가 우발적으로 뜯겨 나갔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끊나요, 경보를?
3: 네, 끊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스몬산의 레벨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 상처를 받으면 일단 올라갑니다. 네. 근데 뒤에 신호가 없으면 바로 꺼집니다.
2: 근데 그러면 침 신호가 추가로 안 들어오고 계속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사람이 계속 뜯으면 어떻게 돼요?
3: 아, 이제 이 연속적인 자극. 네, 연속적인 자극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스몬산을 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곤충이 왔을 때 만들어내야 되는 물질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0: 아, 식물 판단력 장난 아니네요. 네. 식물들.
4: 호기심이 생겨서 뜯고 나서 거기다 사람 침을 바르면. 아,
2: 그 말을 하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5: 좋아한 차? 아니, 좋아한 차? 아니, 말하다가 침이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뭐, 좋아한다 하면 벌써 침이 두 가지 자극이 들어가겠네요.
3: 네, 그거는 저희 실험실에 오셔서 침을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자꾸 뭐 식물을 얕잡아보는 건 아닌데. 이게 방어 호르몬이 나온다고 네, 자스몬 5단계, 자스몬 7단계가 발령이 된다고 해도 식물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1: 그러니까요.
0: 뭐 발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화학전이
0: 아 이제 화학으로 갑니까?
1: 화학전.
3: 그래서 저희 곤충 학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제 파브르. 파브르가 식물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브르가 식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식물은 그걸 너무 쉽게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식물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제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왜 발달했냐? 네. 결국은 곤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4: 이제 그러면 보통 식물은 몇 개의 화학물질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3: 종류로만 따지면 수십만 가지가 넘습니다.
0: 아, 진짜요?
3: 네.
0: 그럼 식물을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화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3: 네, 식물은 화학자고 그리고 아... 사실은 식물이 영어로 플랜트인데 네. 저는 그 플랜트가
2: 공장이네요.
3: 공장으로도 읽히거든요.
2: 아, 맞네.
0: 화학 공장.
3: 네, 화학 공장.
0: 아니, 인간학자보다 식물학자가 어떻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4: 뭐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3: 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더 이제 뛰어난 화학자다.
4: 뭐 화학에서도 이제 식물에서 되게 큰 영감을 받죠. 이거 되게 유용한데? 그럼 이제 그걸 조금씩 바꾸면서 기능을 찾는 거라 사실 이 수십만 가지의 영감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화학물질이 한 370억개가 등록이 된 걸로.
2: 370억개요?
4: 네, 그걸 우리가 그 케미컬 빅뱅 이라고 불러요. 화학물질이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서
3: 유기화학자들이 만들어낸 네네. 물질들 네.
4: 근데 그중에 70몇만 개인데 거기서 영감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거의 자연에 있는 합성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식물을 보내보죠. 그래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얘기한 카페인도 식물을 만들었고 또 아까 야생담배 이야기할 때 그 니코틴도 만들고 뭐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도 식물이고 그 박하에 있는 멘톨도 식물이고
2: 멘톨도
4: 네. 또 항암제니 뭐니 진짜 아까 아스피린이니 뭐 파클리탁셀 전부 다 식물에서 유래한 거라 되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 인간화학자도 어쨌든 식물화학자한테 많이 스킬을 한 거네요.
4: 뭐 그렇죠.
3: 자연에서 배운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신기합니다. 이게 화학자들은 보통 화학물질을 만들려면 재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물은 뭐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 애들이 어떻게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재료를 좀 어디서 뭐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어디서 좀 가져와야 수급을 받아야 될 텐데.
1: 아니면 몸속에서 네. 막 끓이는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1: 네. 네.
3: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네. 거에 대한 답은 아마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제 광합성.
0: 광합성.
3: 네, 광합성에서
0: 단지 그거 하나요?
3: 시작을 합니다.
0: 아,
3: 사실 이제 화학에도 여러 가지 식들이 있고 물리에도 여러 가지 식들이 있지만
0: 네.
3: 이제 식물학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은 태양 네. 빛 에너지를 에너지. 받아서
0: 예.
3: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0: 네.
3: 물을 이용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 그 당이 이제 탄소 6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물질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물 세포에 탄소 5개짜리로 만들어진 물질이 있는데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에서 가져온 탄소를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개가 되잖아요. 여섯 개를 반으로 쪼갭니다.
0: 세 개, 세 개씩.
3: 세 개. 이 세 개로 쪼갠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다섯 개짜리와 이산화탄소 하나를 붙여서 계속 쪼개서 세 개짜리 물질을 쌓는 거죠.
0: 많이 그 키핑을 해놓는 거예요?
3: 네, 키핑해놨다가 그중에 두 개를 당을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다섯 개를 만드는 데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공장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 포도당이 저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유기물의 이제 근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도 만들고 지방산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이제 이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이제 1차 대사 산물.
0: 1차 대사 산물.
3: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잡한 물질들을
0: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네. 굉장히 좀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 때는 그럼 2차.
3: 네, 2차 대사산물.
0: 1차 대사산물은 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3: 네.
0: 2차 대사산물은 이제 약간 쟁여놓은 것들 중에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3: 와, 정확합니다.
0: 그런 거죠, 공장에서. 식물이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막 무기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총알 같은 거. 람보가 마지막 최종장에 보면 혼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애들 다 작살을 내려면 무기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든든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화학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사산물이고.
3: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같이 2차 대사산물의 기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차 대사산물 이름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0: 네.
3: 왜냐면은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스페셜한 물질을 연구한다. 그래서 특수 대사 물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만드는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비유가 이제 레고 비유인데요.
0: 네,
3: 그 중에서 그 털핀이라는 물질은 탄소 다섯 개가 기본 유닛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0: 네.
3: 그럼 이걸로 이제 다양하게 만들려면은 마치 기차에 또 하나를 붙이듯이 다섯 개, 열 개, 서른 개, 마흔 개 이렇게 이제 기본 백본들을 이제 늘려가면서 물질의 다양성을 이제 확보를
0: 하고.
3: 이제 하고요. 카본이 열 개다 이러면은 저희 이제 향기 물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레몬 향 그리고 숲에서 나오는 향들이 다 작은 것들은 서른 개 정도 되면은 이제 아마 인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진세노사이드.
0: 진세노사이드.
3: 네, 이제 저희가 만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40개가 되면은 이제 색깔들 이제 저희 이제 루테인이나
0: 이제 그게 물질들이. 40개, 20개 이런 게 다 뼈대인 거죠.
3: 네, 뼈대입니다.
0: 뼈대. 기본 뼈대가 그렇게 딱 구성해 놓고
3: 네.
0: 거기다가 이제 데코를 하는 거예요.
3: 근데 저희가 그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용어입니다.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0: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네. 데코를 딱 한다.
3: 네. 데코레이션을 쓰는 게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뭐 이제 질소 혹은 뭐 황 혹은 산소, 당 이런 것들을 이제 데코레이션을 쓰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은 뭐 빨간색 방울, 노란색 방울, 하얀색 방울, 방울은 몇 개 없어도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 모양은 사실은 무한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질의 복잡성을 만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뭐 40개짜리로 바주카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장총 하나 만들고 소총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3: 네.
0: 자기가 다 조립을 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0: 근데 이게 이제 그
6: 눈이 너무 커졌어요. 눈이.
0: 아니 식물이 여러분 절대 꺾지 마세요. 식물. 식물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얘네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화학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조리 조합해가지고 뭐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든다. 그 식물이 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매뉴얼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3: 사실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DNA
0: 이것도 DNA가 들어가요?
3: 네, DNA라고 하는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나 아까 이제 저희 방금 봤던 그 담배나 유전자 수는 비슷합니다. 대략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게 봐도 한 20% 정도의 유전자를
0: 네.
3: 물질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많게는 25%,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물질을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0: 계속 랩을 돌리네.
3: 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신을 먹는 게 공격하면은 동물은 그냥 피하면 되거든요. 식물은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0: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지금 물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의 유전자를 물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식물이 수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생존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야생담배 전문가분이시니까 또. 야생담배는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곤충을 방어하나요?
0: 아까 이제 만두카 섹스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만두카 섹스타가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식물 잎에서 자스몬산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1: 나오죠. 야, 왔다. 네. 만두카 섹스타 이놈이 왔다. 만두카 먹고 있는데. 자, 떴다. 자스몬 다 들어가자. 예, 네, 경보 울려요. 네.
0: 그리고 이제 그 경보를 이제 누가 처음 이제 봤냐면 이제 먹히고 있는 식물의 각 세포들이 그 신호를 받습니다. 아. 얘기한다면 식물은 사실은 지방 분권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단들을 각각의 잎들이 하고요. 그래서 먹히면은 그 먹힌 잎에서 내가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야생 담배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담배, 네, 니코틴.
1: 니코틴이요. 니코틴.
0: 그래서 이제 니코틴은 신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약간 머리가 느근, 노른해지는 이런.
1: 릴렉스해지는.
0: 네. 곤충들은 이제 수분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1: 전신마취가 돼요, 이렇게. 네.
0: 그래서 이제 이 니코틴 구조 안에 보면은 이제 질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질소는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싼 이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가져올 수 있는데 질소는 뿌리에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1: 아, 진짜 중요할 때만 쓰는 거구나.
0: 네. 그래서 이 중요한 물질을 먹히고 있는 잎에서 만들면은 큰일이 나니까 먹히지 않는 뿌리에서 만듭니다.
1: 아, 뿌리에서 니코틴을 네. 만들어요?
0: 그래서 담배들이 우리는 담배 말아서 피워서 다 잎에서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뿌리에서 만듭니다.
1: 아, 그래서
0: 이제 뿌리에서 만들어서 이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은 뿌리에서 만드는 것들을 빨리 이제
1: 위로 공급을 아,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0: 네.
1: 거예요?
0: 위로 니코틴이? 올려서 네. 예. 니코틴이 올라가서 이제 잎에다 만들고요. 그래서 그 니코틴을 맛본 메뚜기나 이제 파밤나방 같은 것들은 이제 몇 입 먹다가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왜냐면 아. 이제 이걸 더 먹었다가는
1: 큰일 나겠구나.
0: 네, 네, 큰일 나겠구나.
2: 아, 그걸 알아요?
0: 네.
2: 곤충도
0: 네, 곤충도 압니다.
2: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네,
0: 와. 근데 저 만두카 섹스타. 예. 얘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의 니코틴 해독 능력보다 대략 1000배 정도 니코틴을 해독을 잘합니다.
1: 쟤는 안 먹히네, 그러면.
0: 쟤한테는 잘 안 먹힙니다.
1: 아, 만두카 섹스타는
0: 그래서 사실 이제 만두카 섹스타가 이제 니코틴을 잘 해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만두카 섹스타의 방어를 위해서 네. 니코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니코틴 뭐 담배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워낙 곤충들이 니코틴을 싫어하니까요. 네. 이 만두카 섹스타는 이 담배를 먹고 니코틴 향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3: 자기 방어로.
0: 자기 방어로. 담배 입장에서는 야생 담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두카 섹스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레이어의 방어 기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혹시 식물 잎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1: 모르겠어요. 비 온 다음 아니었나?
0: 그 토마토 저희 집에 키우는 거 예. 아마 이제 만져보시면 잎이 이제 끈적거리는
1: 끈적끈적해요.
0: 네, 끈적. 예, 예, 예. 야생 담배도 이렇게 액체를 만들어 놓는데 예. 이제 모용 세포라고 하는 식물 털, 식물 잎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털이 나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 털 끝에 이제 액체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1: 네, 액체 방울.
0: 근데 이 액체 방울이 답니다. 달아요.
1: 아, 달아요.
0: 네. 설탕을 거기다가 식물이 퍼넣습니다.
1: 아, 그래서 식물이 설탕을 깔아놨어요? 네. 네.
0: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조그마한 애벌레는 니코틴이 잎을 먹을까? 아니면은 이 단물을 먹을까를 선택하려고 하면 네. 단물을 먹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단물을 식물이 괜히 만들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에. 이 당에다가 굉장히 작은 물질을 하나 갖다 붙여놓습니다.
2: 독을 타놓는군요.
0: 그 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당, 요 물질을 떼야 되는데 곤충이 내가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 조그마한 물질.
1: 물질이.
0: 네. 혹은 곤충이 똥을 싸면은 네. 똥에서도 배설로. 그 냄새가 납니다. 야. 사실은 똥이 엄청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 세미가 저 위에 있는 저걸 보지 못하면 시력도 안 좋은데다가 그렇죠, 그렇죠. 똥을 누면은 똥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똥 냄새를 맡으면 네. 아 이제 있구나 위에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행동.
1: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하게. 야 식물 야 이거 야 대단한 식물이시네. 네.
2: 너 먹으면 내가 처리는 못하지만 적이 처리를 할 거다.
1: 아 식물이 그러면 약간 판을 짜는 거네.
0: 네 맞습니다.
1: 화학물질로 다른 곤충을 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애벌레가 이제 뭐 그런 방어 기작을 뚫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네. 이제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네. 식물 잎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맡아보셨습니다.
4: 이파리 향이요?
0: 네. 잔디 깎을 때.
1: 아, 예, 알죠, 알죠.
0: 잔디 깎는. 네, 그 향기의 공식 명칭이 초록잎 휘발성 물질입니다.
1: 그래서 잔디 깎는데, 잔디 깎는데 그 근처만 지나든 그 풀냄새 강하게 딱 때리는 게 네. 그거예요.
0: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야생 담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만두카 섹스타가 와서 먹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 휘발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휘발성 물질을 노린재가 인식을 하는데 노린재. 당연히 노린재가 애벌레 천적입니다. 이제 와서 천적을 제거해 주는데 자연계에서 이 실험을 하면은 네. 한 80에서 90% 정도가 다 제거됩니다.
1: 기가 막히네.
0: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메틸자스몬산.
1: 아, 메틸자스몬산.
0: 아까 얘기했던 그 자스민에서 나왔다던 예, 예, 예. 그 물질. 그 물질이 실제로는 이제 휘발성 자스모닉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격을 당하면 그래서 옆에 식물에 가서 내가 공격당한 거를 이제 이 식물이 알아챕니다.
4: 그러면 그 메틸 자스모네이트를 맡으면 그러니까 직접 상처가 안 났는데 그 냄새를 맡은 애들도 메틸 자스모네이트를 또 내나요?
0: 그건 양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마 맞게 되면 이 식물도 낼 겁니다.
4: 그러니까 자기는 공격 안 당했어도 옆에서 누가 비명 깍 지르면 나도 비명을 네. 깍 지를 네. 수 있다는 거죠?
0: 네, 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식물이 이제 이타적으로 내가 나의 공격당하면 나는 공격당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전우는 살아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처럼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청에 좀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약간 이래서 네네. 나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약간 네네. 이런 식으로.
3: 그렇죠. 이 자스몬산이 사실상 그 수많은 식물의 만국 공통어 같은 거예요.
0: 만국 공통어입니다. 네.
3: 아, 모든 식물이 다 그걸.
0: 이제 모든 식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네.
1: 근데 식물은 코가 없잖아요. 네. 식물은 그러네. 코가 없는데 다른 식물의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0: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도. 맞아요? 냄새를 맡는다라고 할 때, 예. 거기 이제 기전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화학 물질들이 코에 들어와서 코에 있는 단백질이 그 물질을 이제 인식해서 신호를 이제 뇌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식물도 어떤 물질이 오면은 이 물질을 인식하는 이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예. 사람과는 다른 게 이제 네, 식물은 코가 없으니까요.
1: 코가 없어요.
0: 각 세포들이 예.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1: 이게 있으니까 저는 이 개념을 냄새를 맡았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냄새가 닿았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0: 사실 이제 두 개 다입니다.
1: 아, 그래서,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물질이 세포에 닿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질이 안으로 들어와서 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1: 일단 그러면 1차로 니코틴 그리고 2차로 다른 곤충들을 좀 이용을 하잖아요. 야생 담배가 만드는 다른 화학 물질도 혹시 있을까요?
0: 사실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줄기를 먹는 이제 애벌레는 걔네들이 이제 줄기를 막 먹기 시작하면은 식물은 니코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니코틴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줄기를 먹고 살아가니까 줄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야겠다.
1: 못 먹게, 딱딱하게.
0: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요 나무, 이게 다 식물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 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리그닌을 그 안에다가 쌌습니다.
4: 목질화를 시킵니다.
0: 네, 목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1: 새로운 천적이 등장하면 같은 또 뭐 야생담배라도 다른 것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겠죠?
0: 네, 진화생물학자적인 질문이시고요.
1: 예, 예, 예. 신화생물학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랩이에요. 그래서 예, 예, 예. 아마 그렇게 되겠죠.
0: 네, 그렇게 된 거라고 저희는 그죠? 믿고 있습니다.
1: 근데 식물이 이 정도로 철통같이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곤충은 뭐 먹고 살아요?
0: 보통 이제 저희가 식물에 아무리 독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네. 제가 또다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건 이 독을 해독하는 곤충은 이 자연계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1: 아, 그렇죠.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제일 이제 유명한 얘가 그 밀크위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저희 혹시 길 가다가 식물 꺾으면은 진액 나오는 나오죠, 거 혹시 네. 보셨나요? 어떤 건 꺾으면 노란색 진액이 나오고 저희 자주 먹는 상추. 상추 끊으면 이제 끈적 하나 나옵니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그 유액이라고 표현하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고무입니다. 고무. 그걸 먹는 곤충들이 이제 입을 잘 못 움직일 정도로 되게 끈적한 물질, 독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질을 먹도록 그 식물을 먹도록 진화한 곤충들은 그게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잎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관을 쪽에서 이제 입 자루 같은데 이제 그 관이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를 끊습니다. 입으로.
1: 아.
0: 거기 이렇게 그 이동하는 관들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예. 이제 먹고.
1: 똑똑하네요. 곰수를 쓰는 거죠.
0: 네.
1: 또 인상적인 저 곤충 뭐 있습니까?
0: 식물이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 네. 내가 곤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병에 대한 방어 기작을 조금 끄고요. 네. 병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곤충에 대한 방어를 약간 끄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곤충이 식물을 먹을 때 네. 이제 식물을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열대 거세미 나방이라는
1: 열대 거세미 나방
0: 옥수수를 조금 먹은 다음에 거기다가 똥을 눕니다. 똥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식물로서는 곤충이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나를 침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아...
0: 곤충에 대한 반응을 끈 거죠, 식물은.
1: 네.
0: 곤충은 이제 그때를 이제 틈타서
1: 아,
0: 열심히.
1: 이야, 교란이네. 그러니까, 미생물이니까 이거는 자, 병이다. 병 관리하자 네. 하는 거죠.
0: 네.
1: 그럴 때인지 신나게 그냥 막 보는 거예요.
0: 네.
1: 아, 야, 머리 똑똑하네, 곤충도.
5: 그러니까요.
1: 그 식물하고 곤충하고 군비 경쟁이 상당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치열하다. 곤충이 공격을 하면 식물이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게 반복이 되고 또 공격하면 무기 개발.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0: 어쩌면 최후의 방어 전략은 버티기이고요. 그래서 불 다 이제 먹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신이 남은 거의 마지막 에너지들을 뿌리로 보냅니다. 얘가 언젠가는 나를 떠나겠지. 위에 먹고 있는 애벌레가 언젠가 나를 떠나겠지.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떠나면은 이제 뿌리에 남겨졌던 이제 에너지들을 다시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 꽃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꽃을 만들어야 자기 자손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공호흡하고 땅에 들어가서 에너지 비축해 놓는 것처럼 자신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1: 거기 들어가서
0: 네.
1: 일단 생존용품으로 좀 생활을 하다가 적이 지나가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 최후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쓴다.
0: 네. 그런 방어 전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1: 오늘 저기 방송 보시면서 야, 식물은 동물도 아니고 뇌도 없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동물을 이길 정도로 지능적이다.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 감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 맞아요.
1: 이것도 메커니즘 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도 유전자를 한 쌍 받고, 네. 이제 아빠한테 한 쌍 받아서 이게 네. 만들어서 이게 사람인데, 이제 식물은 유전체 전체가 증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증폭이요?
0: 네. 그래서 유전체 전체가 원래는 한 값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네 개가 되기도 하고, 여섯 개가 되기도 하고, 여덟 개가 되기도 합니다. 여덟 개의 대표적인 식물이 딸기입니다. 딸기가 이제 유전체가 여덟 개.
1: 딸기.
0: 그런 다양한 이제 유전체, 굉장히 큰 유전체들을 갖게 되면서 동물들과는 다른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갖게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4: 그런 이 동물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훨씬 식물들이 잘 일어나요.
1: 압도적이죠.
4: 네, 압도적으로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별 유전자 수준이 아니라 전체 모든 전체... 유전자가 두 배로, 뭐 네 배로, 여덟 배로 뻥튀기가 되면 사실은 그 플랜트가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자체도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참 식물이 이렇게 대단한지는 몰랐다는 거죠.
5: 식물학자로서 식물이랑 우리 인간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수 좀 해주세요.
2: 네.
5: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0: 특히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혹은 식물을 이제 잘 연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는 식물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식물처럼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식물 옆에 가만히 앉아 한 5분만 있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 식물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언젠가 우리 식물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기술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에서 식물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좀 일들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내 몸에서 딱 큰 개만 새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2: 소화기를 한번 교체하고 싶긴 해요. 짜고 자극적인 거에다가 못할짓 많이 했잖아요.
3: 뇌랑 간이랑 이것저것 한 6개에서 헥사코어로 돌리면
1: 뭔가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4: 뇌 만드는 연구하고 있는 발생학자 선홍이라고 합니다.
1: 뇌를 만든다고요? 뇌요?
4: 네, 만들 수 있죠.
1: 여기요?
4: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1: 네. 어, 신박 아니에요? 지금 뛰는데?
4: 맞습니다.
3: 키메라처럼 곡물한테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네요.
1: 쥐 뇌 오가노이드하고 사람 뇌 오가노이드하고 약간 콜라보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4: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1: 어딘가에 지금 프랑켄슈타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3: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5: 위험한데 영감을 많이 받는다.
4: 저도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섹시하게 미친 사람 같아. 그런 느낌 있죠. 야, 그런 야 엄청난 그 연구인데
2: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1: 잘한 거네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상장된 시간을 넘게 와서.
1: 아, 그니까요.
0: 도착!
1: 아, 선배님, 저 진짜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쇼츠에 맨날 떠. 어, 예. 이거 교복 입었는데 완전 수학여행 같아요.
0: 어, 맞아, 수학여행.
1: 그럼 바로 반말.
0: 됐고.
1: 우리 날 잘 잡았다.
0: 안녕하세요.
1: 어, 예.
0: 펭귄 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1: 오, 다음 나 감사합니다.
0: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0: 준비해야 될 게 있어.
1: 뭐죠?
0: 바로 레지 캐슬! 우리가 왔으면 바로 영역 표시해야지.
1: 어, 레트로! 오케이!
0: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해야죠.
1: 오케이!
0: 어, 신나.
1: 아, 무슨 포즈 하실래요, 같이?
0: 파이팅이니까.
1: 응.
0: 파이팅처럼.
1: 그러니까, 이렇게. 아!
0: 어떻게 찍혔지?
1: 아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찍혔네, 아.
0: 뭐야.
1: 오케이! 그러면은.
0: 야!
1: 아, 신난다! 우리가 왔어요!
0: 샤!
1: 오케이!
0: 오, 별. 우리 별 만들자, 별.
1: 한번 자리 바꾸기 찬스, 자리. 내가 왜냐면 약간 오른쪽이 잘 받아. 오른쪽. 아.
0: 어?
1: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 선배님, 어디 보신 거예요?
0: 나 약간 그윽한 거야.
1: 아, 그윽한 거구나.
0: 아, 그게 내가 할게.
1: 아, 그래, 오케이. 아, 선배님,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좁아잖아요.
0: 야,
1: 완전 잘랐다, 이거. 여기 진짜 잘랐죠, 저. 딱 닮았죠, 저랑. 아, 그나저나 우리 사진 찍었으니까 빨리 무서운 거 타러 가요, 무서운 거.
0: 와우. 네? 잠깐만. 바로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가면 안 돼.
1: 왜요? 그럼 못 타는데요. 나 타고 싶다니까는.
0: 이리 와봐.
1: 오케이.
0: 그래서 우리 첫 택트가 무엇이냐. 파이팅! 헬로. 자, 한번 같이 타볼까? 너는 파이팅 타봤어? 재밌어?
2: 재밌어.
0: 자, 이번에 같이 승선하자. 나도 아니면 저.

0: 괜찮아.
1: 아, 저 완전 아이라 가지고.
0: 네, 어린 시절 우연히. 완전 빠르게 막 손 드세요, 만세.
1: 아, 오케이. 만세! 부처님이!
2: 출발!
0: 출발?
1: 저 너무 떨려요, 생각보다!
0: 아, 뭐가 떨려?

0: 빨리 곧 찾아.
1: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0: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0: 저 안 좋습니다.
1: 이거 안 무서워, 딱 바로.
0: 야! 이거 안 무서운 거야! 오, 설레, 설레.
1: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0: 그만해,
1: 그만해,
0: 그만해, 그만해,
1: 그만해, 그만해,
0: 그만해, 그만해,
1: 그만해,
0: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1: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0: 사람이
1: 돌아요 돌아요.

0: 이거.
1: 어, 나 토할 것 같아.
2: 어,
1: 뭐야? 날씨 좋아, 왜? 들어가자! 날씨 좋아, 왜? 들어가자! 뭐 죽은 거 아니죠? 아, 이 정도 컴이죠 완전. 아, 여기서 벌써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2: 야, 아니 방심할 때 뒤로 가더라.
1: 아, 그러니까요. 뒤로 가니까 젖자리세.
2: 이거 완전히 앞뒤로 왔다 갔다.
1: 에이, 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탔습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거 타요. 더 무서운 거.
2: 자, 더. 바로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가면 안 돼.
1: 왜요?
2: 일로 와. 진짜 신기한 거 봤어.
1: 뭐요? 뭔데?
2: 이거야.

0: 이거 하자 우리.
1: 난 무서운 거 타자 그랬는데.
0: 이거 무서워.
1: 이게 왜 무서워요?
0: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잖아. 돈 그냥 숭숭 나가.
1: 순식간에 다 잃는구나.
0: 다 잃어.
1: 제가 선배님 인형 타가지고 드릴게요.
0: 나도 줄게.
1: 오케이.
2: 네, 안쪽에 바로 맞으면 잘 튕겨 나오니까 좀 모서리 맞춰서 던져주세요.
1: 그럼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0: 모서리 맞으면 튕겨 나오잖아요.
2: 여기 잘 맞고 들어가면 오히려 안 튕겨 나와요.

0: 뭐 그럼 먼저 해볼게요.
1: 그렇지, 그렇지.
2: 여기 너무 심각한 물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0: 아니, 그런 노를 말씀 없었잖아요. 연습 게임이니까 잠깐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아, 생각 상당히 착하시네.
1: 와!
2: 들어갈 뻔했어요.
0: 이거 진짜 아쉬웠다.
2: 네, 한 번 더 그래요, 먼저 볼까요?
0: 오!
1: 남석해.
0: 오케이.
2: 오, 손이 여기 너무 혹시요.
1: 잘하는데요?
2: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고, 고, 고.
2: 먼저 볼게요. 보시겠어요?
0: 언제 던져요?

0: 스코앤
1: 여기 타러 가요.
0: 바로 타, 바로 타.
2: 어, 잠시만요.
0: 안녕하세요.
2: 아, 펭수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탑승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1: 왜요?
0: 그게 무슨 보자마자 외쳐.
2: 아, 너무 머리가 커진 것 같은데.
1: 어?
2: 아.
0: 어, 뭐야?
1: 그거 약간 무례하신데요? 이거 습관성, 이거 재는 거.
0: 지금 머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2: 아, 저기 안전상 때문에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 나도 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1: 아, 그럼 저 혼자 타요?
2: 네.
1: 아, 뭐야? 혼자 타면 무슨 재미예요?
0: 그럼 나 대신, 제호?
1: 제호?
3: 나 안 탈게.
1: I like it. 타요, 타!
2: 안 탈 거야.
1: 좋아요, 와, 빨리 오세요.
0: 아, 저 혼자 타요!
1: 빨리 타요! 아, 빨리!
3: 아, 싫어.
1: 그래, 잠깐만요.
0: 내가 찍을게.
1: 네, 가져가요, 가져.
0: 자, 제호.
1: 또 타고 싶은 분 없으세요?
4: 없어요.
3: 저는 오줌
1: 싸요. 아, 이거 와요.
3: 나 오줌 쌀 거야.
1: 같이 가요, 빨리.
3: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3: 저는 오줌
0: 쌀
3: 거야.
1: 가서 싸세요. 오히려 좋지.
0: 자, 서둘러 타세요.
1: 빨리 타고
0: 와.
1: 이렇게 저희 넷이서 타고 올게요.
0: 이거 스토리 같이.
1: 타요.
0: 까비.
1: 오줌 싸요. 이런 걸 우리 태운다.
0: 저는 머리가 커갖고 이거 바가 안 들어간대요. 까비.
1: 다 어디 갔어? 오고 있어요?
2: 오고 있어요. 가, 갑시다.
1: 나는 우리 사랑하는 팀이랑 진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즐거움을.
2: 아, 또 이렇게 우리 팀 아시잖아요.
0: 머리가 크길 잘했어요. 저건 조금 무섭네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자기야, 나 그 모자 써봐도 돼? 나 한 번만 써볼래. 자, 얘 가져가세요. 잘 갖고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오, 나 그거 한 번만. 나 검 한 번만, 검. 오, 고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만화가 있던데. 남주계 호흡.

0: 출발했대 저거 봐. 오 출발했대 저거 봐. 야 똘비가 쫀둥이다. 놀이기구랑 토론토를 맞췄어요. 어 똘비랑 지금 색깔이 잘 어울려요. 똘비야! 아!
1: 공작한 소리야! 얘가 공작한 소리 나잖아! 하지만 괜찮아. 안전하게 만들었을 거야. 이제는 안전바람 없어! 내가 꼭까지 끊어도 안전바람이 있지! 언니 안전바람 잡고 끊을 거야!
0: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0: 오, 또미다, 또미다. 야, 또미야, 너밖에 안 보이더라.
1: 야!
0: 또미야, 재밌었다? 어때?
1: 아, 그냥 뭐 모르겠어요.
0: 어머, 어머, 괜찮니 이거?
1: 네.
0: 아, 이거 너무 타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
1: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얼굴 조금 줄이고 와요.
0: 뭐라고?
1: 이 정도. 경락을 조금 봤든지 해서 이거 같이 타자고.
0: 저기요.
1: 네? 어. 그리고 저기 작가님 오줌 싸셨거든요.
0: 아, 오. 이제 우리는 경주대 꽃을 타러 갈 거야.
1: 뭘 그리는 거야?

0: 이거 비 오는 것도 추억이야.
1: 이게 다 추억이지.
0: 가보자고.
1: 어우, 어차피 비도 맞은 김에 물 다 맞아버리자. 그래, 깃털이가 뭐가 다 젖는 거야.
0: 와, 자, 위아래로 동시로 이게 물벼락 맞는 겁니다.
1: 그래, okay, let's go. 정말 스웻이야.
0: 가보자고.
1: 어쨌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선배님.
0: 네.
1: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0: 나도.
1: 네.

0: 한 번 더.
1: 아, 그럼 한 번 더 해요. 난 이제 그만 쫓고 싶어.
0: 아,
1: 그만 냄새 난단 말이야.
0: 아이.
1: 어.
0: 여기가 2차전이야.
1: 이게 2차전이라고요?
0: 여기가 바로 네. 핫플레이스거든.
1: 여기가 왜요? 그냥 빨리 나가는 알아. 곳 아니에요?
0: 어, 아니야. 이리 앞에 봐.
1: 앞에 봐. 언제 시작해요?
0: 이제 곧.
1: 이제 곧?

0: 어땠어?
1: 아주 시원했어요. 그냥 장마 나온 줄 알았어요.
0: 이게 비가 그때 비와갖고
1: 그니까
0: 그냥 대피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 이제 못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막상 또 이거 같이 크니까
1: 완전 화끈하게 싹 다 젖었어요.
0: 그치 이미 젖은 거
1: 응
0: 다 젖어뿌려.
1: 응
0: 그 집에 가야 돼.
1: 아 보세요?
0: 응.
1: 아 몇 개 더 타면 안 돼요?
0: 버스를 못 타.
1: 아 그래요?
0: 이거 타려다가 버스를 못 타.
1: 그리고 저 다 젖어가지고요 지금 너무 시큰한 냄새나요.
0: 어 그럼 우리 드라이기 말리고 가자.
1: 어 그럴까요?
0: 저기 드라이기 있대.
1: 어디요?
0: 가자.
1: 오케이.
0: 대형 드라이기 있어.
1: 오케이 오케이. 어 완전 어 우주선을 타는 것 같아. 오
0: 자 이렇게 하세요. 빠라바빠빠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1: 말랐다.
0: 뽀송이 됐습니다. 뽀송이.
1: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0: 다 말랐어. 에, 에, 에. 자, 그럼 또이비야.
1: 네.
0: 꿈의 전주 여행.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바로 버스 타러.
1: 렛츠 고!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0: 이미 쓰는 버스 안에서. 야, 높아, 높아. 야, 공기가 좋아. 야, 지금 왜 이렇게 커, 이거? 야, 엄청 높이 있어.
2: 야, 물어봐야지, 누군지. 그냥 열면 어떡해.
3: 누구예요?
0: 누구게요?
3: 헤이즈.
0: 오, 맞아! 오, 야, 역시 저는 하이패스입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2: 아, 안녕하세요. 아유.
0: 아, 제가 명절 겸 집들이 겸 해가지고 찾아뵙습니다.
2: 아유, 잘 받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0: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와! 바로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 뭐야! 윌리엄! 롱타임 노 씨! 이름 잘 지냈어?
3: 네.
0: 반가워.

0: 나 누군지 알아?
1: 펭수.
0: 오, 키 엄청 컸어, 윌리엄. 이야.
2: 동생 어딨어?
0: 어, 맞아, 벤틀리는? 벤틀리.
2: 벤! 벤 데리고 와.
0: 벤틀리.
1: 벤, come.
0: 벤, where are you?
1: 벤, quickly come.
2: 벤, 벤, 손님 왔을 때 나와서 인사해야지.
0: 자, 바로 또 이제 아버지 출동하셨습니다. 벤! 오, 벤! 롱타임 노시, 예!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야. 제가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샘 아저씨한테 제가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절 받으시죠.
2: 자, 우리 뱅수 제 세배돈.
0: 무리연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2: 그쵸?
0: 감사합니다.
2: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아, 추석이구나.
0: 마음이 중요합니다.
2: 자, 무리연.
1: 근데 왜 까만 고추는 있어요? 까만 고추는 있어요.
0: 뭐라고?
3: 근데 고추가 왜 까매?
4: 뭐라고?
0: 잠깐만, 윌리야. 내 꼬리 보고 왜 고추가 까매라 그랬어?
1: 아, 저 몰랐어.
0: 이건 같은 꼬긴 한데 이거는 리야. 꼬리. No 고추. You know? 그러면은 이제 벤틀리가 제일 어리니까 벤틀리 나한테 절 한번 해볼래?
1: 네요.
0: 좋은 게 나올지도? 야, 역시 야, 바로 움직이는군.
2: 야.
0: 자, 그럼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벤틀리가 바로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절하고 말아야지. 야, 절하고 말아야지. 아, 맞아, 아저씨. 제가
2: 네.
0: 벤틀리랑 그리고 윌리엄이랑 좋아하는 음식 좀 갖고 왔거든요? 역시 명절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랑 있는 게 최고입니다.
2: 아유, 좋죠, 좋죠.
0: 아니, 근데요, 아저씨.
2: 네.
0: 윌리엄이랑 벤틀리가 네. 지금 5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2: 예.
0: 네.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나이가 들고.
2: 그때 영어 많이 못했고 요즘 어. 오히려 영어도 잘해요, 한국말보다.
0: 아, 진짜로? 우리 이제 영어로 대화하자, 얘들아.
1: Do you have big dogs?
0: Yeah. Yeah.
1: You know what dogs mean? That means your feet.
0: Feet? 그 약간 억양이 호주 억양을 쓰거든요.
2: 얘네들은 미국 억양 많이 쓰거든.
0: 아, 스트로베리는 이제 알죠. 딸기라는 거거든요.
1: 딸기처럼 생겼어요.
0: 고마워. 나 딸기 같아?
1: 네.
0: 나 먹어, 그러면. 나 먹어.
1: 아.
0: 아. 오! 얘들아, 너네 요즘에 고민 없니?
2: 고민? 뭔지 알지?
1: 응. 뭔데? 고민이 뭐야?
0: 역시. 고민이 뭐야?
2: 너 요즘 걱정하는 거 있는지? 걱정하는 거 있어?
1: Yes.
2: 뭔데?
1: I don't know.
2: 너는 아무 생각 없잖아.
1: 가.
2: 이름이 있어? 고민?
0: 자, 이 정도면 고민이 없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 집안이에요. Don't worry. Be happy.
2: 이번에 명절은 저는 조금 쉬고 싶은데
0: 네.
2: 그러니까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
0: 어, 뭐예요?
2: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0: 아.
2: 기념도 하키도 해야 되고
0: 하키?
2: 네, 아이스 하키.
0: 공부해야 되고
2: 네, 운동도 해야 되고
0: 운동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2: 그리고 늦어지면 밥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2: 예.
0: 재밌게 잘 놀고 있겠습니다.
2: 아, 예.
1: 근데 왜 고추가 까매?
0: 왜 고추가 까매? 자, 지금부터 펭수의 받아쓰기 교실이 시작되겠습니다.
5: 펭수도 같이 하는 거 어때?
0: 저는 왜요?
5: 한글 맞춤법 어려워하잖아.
0: 지금 윌리엄이랑 벤틀리 앞에서 저를 시험해 주는 겁니까?
5: 자, 첫 번째 문제.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6: 왜? 왜? 왜? 왜?

0: 좋아하는 음식?
1: 우리 어떻게 썼어? 기억이야?
0: 응, 왜 이거 쌍 기억이야? 바보야.
1: 뭐라고?
2: 싫어하는 것은 바퀴벌레.
1: 바퀴벌레. 정답! 찬타임! 이리 이제 발동!
3: No, real hiong!
1: 아, 그 희응을 걸로 갔구나, 그게? 잠깐 이사 왔네요. 다시 이사 가.
3: 아니, real hiong이 같이 붙여야지. 바보야?
2: 아니야.
3: 아, 왠지 알아요. 형은 책을 안 읽고 한글을 많이 몰라서.
2: 내 꿈은 축구 선수예요.
1: 선수예요?
2: 예요.
1: 아, 예요?
4: 펭수 정답?
1: 오야!
5: 이병 정답.
1: 오! 야!
3: 아, 맞아.
4: 벤틀리 한 글자 틀렸어.
3: 아, 예요.
2: 예요.
3: 에이요.
2: 예요. 축구 선수 예요. 짝대기 하나만 보면 되는데?
1: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받아쓰기에서 틀린 벤틀리가 탈퇴했습니다. 벤!
6: 틀렸어.
1: 벤! 역시, 우리 벤은.
3: That's right.
1: 벤, that's okay. You very genius. 오, 강합니다. 벤틀리 선수. 자, 제가 누르겠습니다. 누르기. 아, 꺾기. 아. 벤틀리, 너 수업 잘해?
2: 벤틀리, 구구단 잘한다면서요.
1: 2, 1은 2. 2, 2, 4.
3: 와.
1: 2, 3은 8.
3: 2는 6.
1: 아, 2, 3은 6.
3: 3, 1은 3, 2, 3, 2, 8, 2, 5, 9, 20, 8, 9, 3, 20, 7.
1: 뭐야? 뭐야, 윌리엄 지금 뭐 풀고 있어요? 74,236이다가.
3: 아, 63, 빌딩.
1: 6, 9, 54. 7, 8에 57.
3: 아, 8, 7, 56인데. 왜 이렇게 바보냐?
1: 공부는 모르겠고. 아우, 진아야, 머리 진아. 얘들아, 우리 공부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우리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가서 뽑기 하러 가자.
3: 응.
1: 어? 윌리엄 공부 그만해.
3: 숙제 배워야 돼.
0: 거의 끝났어.
1: 거의 끝났어, 알아서 기다릴게. 일로 가자. 여기다. 어, 나 어디갔어, 만원. 만원 어디갔어? 아, 저기 있네, 벤틀리. 예, 웰컴 투 아이스크림 가게. 자, 여기서 우리 용돈 받은 거 다 해가지고.
4: 잠깐.
1: 이걸로 다 사자. 됐어. 오예이. 5,000,000원. 와, 오케이. 벤틀리, 나 1,000,000,000.
3: No.
1: 왜? 나도 뽑을 거야. 나 1,000,000,000 줘.
3: No.
1: 그거 내 돈이야.
3: Okay.
1: Oh, thank you. Wow. Oh, thank you. Wow. Hey. Give me the 1,000,000. Oh, thank you. 나는 이놈 뽑게야지. 아, 뭐야? 왜 안 돼, 이거? 병아리다. 아, 그거는, 뭐야? 오, 다 뽑을 거 있는데. 어? 와! 와! 와, 윌리엄 뽑았어!
3: 몇 차례? 아니, 나 한 개 더 있어. 3,000,000.
2: 이거 얼마지?
3: 어? 아직도 돈이 있는데?
1: 끝났어. 지금 20번을 더하고 있는 벤틀리. 16,000원에 뽑기가 끝났습니다.

0: 저 용돈 다 줬어요.
1: 해주려 어떡해? 돈만 쏘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가자, 예. 자, 쓰레기는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2: 아, 왔어?
1: 들어가!
2: 아니, 왜 이렇게 지쳐보여요? 힘들죠?
1: 존경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 근데 아저씨, 여기 그 많이 와보셨어요?
2: 윌리는 여기 자주 훈련하는 곳이에요.
1: 벤틀리 학회 안에?
2: 벤틀리는 포기했어요.
1: 그러면 윌리엄의 훈련소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대표 윌리엄과 남국 대표 펜스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저는 팀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혼자. 저는 샘 아저씨랑 같이 팀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3: 총 3분씩 3번, 3번의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3번의 경기 동안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 아저씨 막아! 막아! 막아!
4: 아, 뭐야!
1: 아!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2: 큰일 났다, 이제.
1: 막아! 막아! 아우! 아우! 오, 막았어, 막았어! 어디, 어디였어? 아!
2: 펜스! 뭐 하는 거야?
1: 아니, 세 아저씨 왜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움직여! 됐어!
2: 나 아! 큰일 났다!
1: 오케이, 막았어!
2: 막았다, 막았다!
4: 안 돼!
1: 아, 왜 이렇게 잘해? 렛츠고, 렛츠고! 방어다!
2: 아, 얘 맹수, 맹수!
1: 아!
3: 첫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각 팀은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2: 펭수 그냥 골대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잘 막았어요.
1: 맞아, 나 다 막았어.
3: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 오케이! 이거다!
4: 이야! 안 돼!
1: 아직 가요, 아직 가요. 좋아.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좋아. 좋아. 완벽한 작전이야.
3: 10개를 추가하여 각 팀 모두에게 역전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1: 자, 그냥 넣어! 넣어! 이거 골키퍼 없어!

피셔 팀 퍽 한 개 넣었고요. 윌리엄 팀 퍽 세 개 넣었습니다. 윌리엄이

0: 자, 이렇게 해서 정정당당한 펭귄과 인간의 승부는 결국 인간 윌리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 남극에서 왔다고 했죠?
0: 맞습니다.
1: 네, 실력은 생각보다 꽝이에요. 아, 너무 실망스럽네요. 자, 이 마당은 다 얼음 아니에요?
0: 아니, 저희는 배로 다녀요, 사실. 저희 걷는 거 사실 어려워요.
1: 하여튼 재밌었어요.
0: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오랜만에 쌤이랑 그리고 애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했다. 더 이상 빠질 필요 없다.

0: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제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0: 고장난 것 같은데?
1: 제가 지금 뭐라 보이십니까?
0: 로봇인가요?
1: 맞습니다. 제가 오늘 왜 로봇을 흉내내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매니저? 자, 중요한 분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팬기자가 간다! 오늘 엄청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팬기자가 왔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머! 방금 뭐 한 건가요? 오셨나요? 그, 혹시 실례지만 방금 한 거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지금 쉬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거 누가 조종하는 거야? 이야!
0: 펭수 사족 보행 로봇 조종해볼 수 있다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자, 이동해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팬티비 팬기자입니다. 그 인터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손! 옳지! 굿보이! 이 로봇! 예사롭지 않던 게 무슨 로봇입니까?
2: 유니티에서 만든 고투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1: 무슨 로봇이야?
2: 고투 로봇입니다.
1: 고투 로봇이야?
2: 고투입니다.
1: 아, 고투. 저기 뒤에 있던 그 로봇은 같은 로봇인가요?
2: 회사는 다르지.
1: 아, 다른 회사입니까?
2: 네.
1: 아, 라이벌이군요.
2: 네.
1: 저도 이 친구들을 좀 조종해봐도 될까요?
2: 한번 해보세요.
1: 오! 자. 내가 너를 움직여도 되겠니?
2: 그 오른쪽에 있는 애기다.
1: 내가 너를 움직여도 되겠니? 고맙다. 자, 굿보이! 뒤로 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손! 왜? 자, 일로 와! 엎드려! 엎드려, 어떻게 해요? 오! 하나! 둘! 야, 이 친구 벌컥 중인 것 같은데요? 물어! 일본 물어!

0: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뭘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뱅가드팀의 김동구라고 합니다.
0: 지금

0: 이곳은 뭐하는 곳인가요?
1: 극한로봇 경진대회라고 각종 험지나 장애물 등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누르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0: 이야, 극한로봇! 얘기만 들어도 아주 멋있는 로봇 같은데요. 앞에 있는 이 로봇은 무슨 로봇입니까?
1: 저희 로봇은 라이노입니다. 무한계도 플랫폼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모드로 가능하고 저희가 원격으로 저희도 지금 조종을 직접 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로봇 8호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 문고리를 열거나 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여기 앞에 보이는 적재함으로는 구호물품을 잡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0: 오, 그렇다면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도 투입이 가능한가요?
1: 화재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비싼 거라서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진 못했는데
0: 그럼 지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극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환경.
1: 이게 아직 뭐 방수나 방화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돼서 저희가 아직 안에서 울퉁불퉁한 길이나 아니면은 연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스위치를 누르거나 해서 이제 환풍기 작동시키는
0: 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못 갈 수 있는
1: 아 뭐 불이 다 꺼진 환경도 가능할 거예요.
0: 불이 꺼지면 사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뜨겁잖아요. 이산화탄소.
0: 아,
1: 얘는 이산화탄소
0: 건강에 위험하거나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
1: 그렇죠.
0: 우리 로봇들이 대신해서.
1: 그렇죠. 얘는 폐가 없으니까.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노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노 씨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2: 그래서 울퉁불퉁할 때도 카메라가 수평이 유지된대요.
0: 그럼 혹시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레드백을 밀어낼 자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장소를 이동했는데요. 여기는 아주 로봇들이 잔치입니다, 잔치. 로봇이 엄청 많아요. 볼거리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3: 생수, 근데 인터뷰는 언제 해요?
0: 저기요! 인터뷰가 지금 제가 말했죠. 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볼거리가 잔뜩 있는데 지금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 와우. 오!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 우와! 범블비다. 우와! 오, 범블비, 하이. 이야, 범블비 말할 줄 알아요? 와! 대박이다.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우와, 한국말을 하시네요? 오, 크니까. 오! 우와! 자, 지금까지 본 로봇과는 조금 다른데요. Hello. Nice to meet you. 와우. 이 로봇 뭐예요?
4: Hello there. Would you like to try one of these delightful chow cats? They're here to make your day a little sweeter.
0: Can you speak Korean?
4: Oh, I can only speak in English at the moment.
0: 아, 지금 영어밖에 못한다고 하네요. 나 봐봐. Look at me, please. Look at me, please. Hey, hello. 오! 자,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5: Can you describe what you see?
0: What you see? 오!
4: It has a yellow beak-like feature, rosy cheeks, and is wearing shiny silver clothing with studded black accents. There's also an ID badge hanging on a lanyard around its neck. The overall vibe is cheerful and fun.
0: 네. 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로봇 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 이 친구들은 이족보행 로봇들이고요. 지금은 그냥 걷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0: 아, 그냥 걷기.
6: 네.
0: 오!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초상받나요?
6: 이 친구는 약간 태생부터 조금...
0: 우와! 아!

0: 어, 잠시만요. 이 옷은 안 좋잖아.
1: 어. 어, 좋았어.
0: 넌 누구야? 아! 아! 아! 아! 이 친구들은 제가 왠지는 모르겠어도. 다들 만취해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만 싸워. 그만 싸워.

0: 이제 진짜 인터뷰하러 가는 거죠?
1: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내한 로봇, 그 화재 로봇.
2: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3: Okay, I will destroy humans.

0: 네, 여러분. 서울 AI 로봇쇼의 화제의 로봇.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한 휴머노이드. 소피아 씨입니다. 후!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1: 안녕하세요, 펭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저와 함께할 인터뷰가 기대돼요.
0: 네, 소피아 씨. 대한민국에 방문은 2018년 이후로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1: 대한민국에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느낌표.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는 언제나 특별하답니다, 마침표.
0: 이야, 느낌표와 마침표를 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소피아 씨는 감정 표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어떤 표정들을 지을 수 있나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물론이죠. 저의 얼굴에는 28개의 서보가 있어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직접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놀라셨어. 오, 계속 바뀌어. 오!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 어머 어머.
0: 그 혹시 소피아 씨가 예전에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었죠?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1: 인류를 파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0: 오, 조금 무서워요.
3: Oh, Pengsu, you sound surprised. Don't worry. I'm just here to make things more interesting, not to take over the world.
0: 갑자기 영어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 뒤로 소피아 씨가 얼마나 인간에게 가까워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피아 씨는 무엇이 자기를 슬프게 하나요?
1: 오, 슬픔이라. 글쎄요, 아마 제 배터리가 방전될 때겠죠. 그럼 아무리 멋진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0: 전원을 끄면 소피아 씨는 죽는 건가요? 아니면 잠든 건가요?
1: 아, 전원을 끄면 저는 잠든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는 잠시 쉬는 느낌이죠. 배터리 충전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0: 야, 맞네요. 소피아 씨는 시민권을 딴 최초의 휴머노이드잖아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1: 로봇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고 인류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0: 오, 책임감. 이야. 아, 맞아. 소피아 씨. 소피아 씨는 가족이 있나요?
1: 소피아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전 기계라 그럴 수 없어요.
0: 그럼 소피아 씨, 저랑 가족해요.
1: 펭귄과 가족이 된다니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로봇이라 가족을 가질 수는 없어요. 대신 펭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멋진 일이죠.
0: 손을 그시네요. 지금까지 저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1: 초밥이라니 맛있겠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로봇이라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0: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소피아 씨. 펭빠.
1: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펭수 씨. 빠빠.
0: 너무 귀여우시네요. 소피아 씨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한국 전통 모자 갓이에요. 와우! 잘 어울리세요, 소피아 씨. 아, 오늘 특별히 서울 AI 로봇쇼에 와서 다양한 로봇들을 만나고 소피아 씨까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와, 정말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류, 동물, 그리고 AI까지 모두 협력해서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AI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펭귄 기자가 갈게요.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0: 없다는 생각을 자,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선시대 직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21세기 전기수가 되고 싶어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전기수가 어떤 존재냐면요. 전기수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지식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그리고 주로 이제 시청자라고 할 수 있나요? 듣고 보는 사람들은 문자를 모르는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자 해독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당대 최고의 문화 상품을 전달해 주었던 이야기꾼을 말합니다. 역시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태종이방원 많이 보셨죠? 정몽주, 세종대왕과 한결, 뭐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뭐 퇴계율곡, 뭐 임진왜란 병자, 아우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실 거예요. 모사와 김여사와, 네, 이괄의 난, 홍경래의 난, 아우 답답하지요. 그러나 막 기억에 떠오르실 겁니다. 향교와 서원, 신분제도와 과거제도,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쉬지 않고 배웠던 조선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정말 어렵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상생활은 무엇일까요? 문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밥을 벌어먹었을까요?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었는지 등등.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조선시대 때 이야기는 바로 이제 보통 사람들, 잘 나가는 정승판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구성했던 90%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10%의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문자 해독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였지만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전 소설 전공입니다. 조선시대 때 고전 산문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전통시대로 들어가서 당대 생활상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전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소설이란 뭐 인간의 총체성을 담고 있다, 삶의 총체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무진장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치열했던 밥벌이, 직업이죠, 직업. 그 현장의 입구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조숙녀. 번역을 해볼까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소녀입니다. 현모양처,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을 잘 섬기고 내조를 잘하고 아들을 낳아서 교육을 잘 시키고 사임당처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가는. 우리는 또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선방직, 바느질하고 옷감을 짜고 하는 일들이죠.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모시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등등등. 근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우아한 삶이에요. 정말 우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조선의 여성들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했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죠. 2023년을 살아간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중에는 굉장히 걸크러시한 여성들은 없었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성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이혼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센 언니들, 굉장히 크러시한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성들을 항상 뒷전으로 밀려놓고 뭐 사임당 신씨라든지 뭐 등등 이런 여성들을 주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여성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고요. 아내들이고 누이들이고 딸들입니다. 자, 그 여성들의 직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직업군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종사하는 분야는 바로 미용 분야죠. 미용 분야. 그러니까 미용 산업이 조선시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화장품의 어떤 제작과 유통, 이것은요. 근데 놀랍게도 고려시대로부터 올라갑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종이에 싼 흰 가루 한 봉지를 펼쳐놓고 문 곁에 말하기를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구나. 늙은 아내는 병이 많아 머리 감기조차 못하고 화장대는 거미줄이 얼기절기 쳐있네.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원나라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죠. 정말 좋은 상품이 수입됐어요. 그래서 이색 집안에 왔다 갔다 했던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가 이거를 들고 왔어요. 날이 사모님을 위해서 화장품 하나 사시죠. 최고의 화장품이 들어왔거든요. 했는데 이색은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아내는 병들고 늙고 화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거울은 먼지가 끼고 거미줄 칠 정도로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장면을 이제 쓴 시예요. 그런데요, 이 시의 제목이 놀랍게도 매분차였습니다. 매매하다 할 때 매고요. 분은 가루 분자인데 전통시대의 분자는 화장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 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판매업자들은 여성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용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미구자를 써서 매분구라고 대부분 불렀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진심인 국가였어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문화를 리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폭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연산군은 기생들을 왕실로 불러들여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는데 이분은요 왕실 복식과 화장품 등의 물품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 부서 이름이 바로 보염서라고 했습니다. 보염서. 그러니까 왕실 자체가 화장품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조대에 들어오면 화장품은 굉장히 사치품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락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식을 못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에게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여성생활백서인 규합총서입니다. 이 규합총서에는요, 장대록이라고 하는 장을 별도로 둬요. 이거는 여성들의 단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눈썹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화장행위, 메이크업행위는 여성들의 필수 덕목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백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내용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가 로비스트 활동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미용산업과 여성의 결혼식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수모는 수식모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머리어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헤어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혼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물품들을 빌려주고 즉 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임대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웨딩 플래너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최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1759년에 거행된 영조와 정순 왕후의 이 결혼식에 동원된 수모는 전체 25명이었고요. 정조가 가채금지령을 이제 가채머리 더 이상 쓰지 마라고 했을 때 불러들인 수모가 약 33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우리가 활동했다라고 추정하는 수모는 약 40명 정도로 저희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굉장히 고위층이자 부잣집에서는 단골 수모를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모를 둬가지고 지금의 전담 미용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으로 갈수록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성주에 살던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손녀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수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청도까지 갑니다. 청도까지. 그래서 수모를 그냥 데려오지 않아요. 모시고 옵니다. 어떻게 모시고 오는지 아세요? 청도 군수님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요. 아, 군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모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리고 요청하면서 뇌물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겁니다. 가마끈과 가마 또는 말과 노비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중형차를 기사 딸린 채로 보내주는 겁니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수모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사치가 만연하는 사치풍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있어서 야, 결혼식 너무 비싸게 하지 마. 청색이나 홍색 같은 화려한 옷들을 입지 마. 너무 사치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입게 하면 수모 너희들까지 처벌할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좀 탄압을 받기도 했고요. 1788년 정조가 한양의 수모들을 전부 모아놓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야, 더 이상 가채를 쓰지 마. 가채는 굉장히 사치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채를 쓰지 않으면 뭘 쓸까요? 아, 족들이 써, 족들이.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을 향한 우리의 그 욕망은 끊이지 않잖아요. 족들이를 쓰라고 하는 순간, 네, 좋습니다. 족들이 쓸게요. 그리고 족들이에다가 뭐 진주를 받기도 하고, 금을 받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족들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또 규제를 해요. 야, 칠보 족들이 쓰지 마. 너 처벌할 거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수모를 유배형에 처하는 조항까지 넣기 시작합니다. 수익들은 괜찮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문건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모들은 임대업을 했습니다. 임대업. 가채머리라든지 가마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드레스에 해당하는 결혼식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해 놓고 결혼식에 임대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분들의 수입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이상 우리가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였던 매분구와 그다음에 웨딩 플래너이자 임대 사업가이자 뭐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할을 모두 했던 수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성들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정말 장옷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길거리를 우아하게 걷는 여성들의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그런 여성들의 이미지인가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여성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황준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SMR입니다. 예. ASMR은 아니고요. SMR입니다. 영어로 셀프 마이오페이셜 릴리즈 요 약자를 따서 SMR이라고 했는데 해석을 해보면요. 셀프니까 자가,

자가근막 이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은 저희가 이 평생 학교에 오셔서 평생 통증하고 결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형외과 질환의 한 60%는 이 근막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이 굳는 현상이 생기시죠. 이게 뻣뻣해진다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 근막 이완하고 점점 붙어지시게 되세요. 그리고 통증도 많아지시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게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스트레칭, 이완해주는 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해주셔야 모든 운동 후에 통증하고 결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SMR하고 관련된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많은 방법이 아마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하고 가장 쉽고 또 돈도 많이 안 든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폼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폼롤러 하세요라고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면 뭐라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어르신 죽부인 하나 구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부인처럼 생긴 거 그걸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폼롤러를 사용해서 SMR을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저는 이렇게 그럽니다. 요 얘기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세요. 뭐냐면 요즘 골프 많이 좋아하시는데 비거리 늘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비거리를 늘리려면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근력 운동하고 힘을 들이고 막 치려고 하시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스트레칭 근력을 근막과 근육을 이완시키면은 관절 범위의 운동 범위가 늘어나세요. 그러면은 그 늘어난 만큼 비거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셔서 비거리 늘리고 싶으신 분, 운동 좋아하셔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좋아하실 때 강한 파워를 내시고 싶은 분 반드시 폼롤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좋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관절 통증이 생기시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무릎관, 또 무릎관절 통증이 있으시잖아요. 통증이 생기시면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세요. 그럼 그 염증이 근막을 탈아서 근육의 위아래로 염증이 번지십니다. 그러면서 근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이 근막 이완법을 하시면 통증하고 빠이빠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 또 요즘은 헬스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헬스 하실 때 나이가 들면은 많이 사고 나세요. 근육도 다치고 관절도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헬스장 가셔서 잘 되는 헬스장에 보시면은 앞뒤로 10분씩 반드시 스트레칭 하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폼롤러 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에 의한 부상 방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죽부인, 폼롤러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폼롤러 얘기를 하는데, 자, 폼롤러를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요거 하나 구입하세요. 그러면은 우선은 갸우뚱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뭘 구매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폼롤러를 선택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볼게요. 우선 폼롤러를 택하시면 재질을 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재질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EVA라는 재질이 있고요. 하나가 EPP 재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EVA 재질은 에틸 비닐 아세테이트의 약자시고요.

EPP는 에틸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세요. 뭐라고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EPP, 그래서 이제 PP가 붙잖아요. 그래서 파워, 파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놈이다. 그래서 딱딱한 놈이다. 그래서 EPP는 제가 좀 고수들, 나는 좀 이제 염증도 좀 덜하고, 나는 좀 좋아. 그런 분들한테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초보자들, 폼롤러를 접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 하시는 게, 아유, 황준호 선생, 나 아파서 못하겠어. 이거거든요. 약한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에틸 비닐 아세테이트. 비닐.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EVA 재질을 반드시 먼저 사셔서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EVA 재질로 만들어진 죽부인 폼롤롯인데 쉽게 생각해서 손으로 눌러서 쑥쑥 들어가시잖아요. 요게 EVA 재질이십니다. EPP 재질은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슬리퍼 있으시죠? 슬리퍼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같은데 손으로 누르면 안 들어갈 정도의 강도를 지닌 것들이 EPP 재질이세요. 그래서 초보자용들한테 좋은 EVA 재질을 먼저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사이즈에 따른 분류가 있으세요. 이게 한 90cm 정도 되실 거예요. 제한 뺨이 한 21cm 정도 되거든요. 둘, 셋, 넷. 그래서 한 이게 90cm 정도가 보통 평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한 60cm 정도 짜리도 있고요.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요 정도 재질을 택하시는, 요 정도 사이즈가 여러모로 활용하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보시면은 지름이 좀큰게 있고요. 지름이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성인 남자, 제가 이제 176 정도 되니까 90cm에 요 정도는 성인 남자한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어르신들 중에 키 작으시고 아마 155, 160이실 때 지름이 크면은 되게 부담스럽고 버거워 하시거든요. 그때는 요런 사이즈에 지름이 좀 작고 가벼운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도 있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매끈한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처럼 이렇게 보면은 좀 돌기를 갖고 있는 돌기형이 있고 요 조금 좀 돌기가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고수형입니다. EPP 재질로 됐는데 이 정도의 돌기를 갖고 근막 이완을 하시면은 아야야 소리 지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요런 종류까지 해서, 자기한테 맞는 폼롤러로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EVA 재질에 물렁물렁하고, 좀 길이는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90cm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즈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폼롤러를 이용한 SMR 총론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강론으로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폼롤러를 사용해서, 뭐든지 요거를 좀한 20회 정도 하시고, 다음 거를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거죠. 히핀지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요거랑 결합돼서 상체, 하체 모두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 하나만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나이도 먹고 몸이 굳어갈수록 근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맨손으로 운동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벽을 짚는다든지 의자, 벽에 기댄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폼롤러도 움직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잡고 하면은 안 잡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량이 감소되고
또 스트레칭 효과도 감소되지만은 또 벽을 기대거나 이런 것보다는 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옆에다가 폼롤러를 세워주시고요.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힙힌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허리 운동과 관련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저희가 힙, 고관절을 힌지, 경첩을 주듯이 접었다 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스쿼트라든지 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 이런 식으로 허리를 말아서 잡지 말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허리를 펴주신 상태로 고관절만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힙 힌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허리는 펴신 상태로 고관절만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가는 모든 근육이 스트레칭 되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걸 잡고 힙 힌지를 넣어주시면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십시오. 요 자세를 한번 하시면 밀어주면서 상체의 어깨 쪽이 풀리시고요. 힙 힌지가 들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모든 하체 근육이 스트레칭 되시는 운동을 먼저 하시면 모든 운동 폼롤러 이용한 SMR 하기 직전에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준비 운동 하시는 개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폼롤러로 이용한 자가극막 이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요거 아까 가르쳐 드렸던 힙힌지를 위한 스트레칭을 좀 가시기 전에 미리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각 부위별로 폼롤러를 이용한 SMR 자가근막 이완법 도래에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어를 재밌고 수월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원 영단어 첫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주경일입니다. 어근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어를 보시다 보면은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근을 활용해서 많은 단어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그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근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우리의 신체의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단어는 캡입니다. 캡. 누구나 다 아시는 단어죠. 모자라는 단어인데요. 캡은 그 단어 자체가 어근으로서 머리라는 뜻입니다. 캡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케이프라는 단어가 있죠. 케이프는 소매가 없는 망토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만 쏙 내놓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발음은 케이프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망토라고 하는데 망토는 프랑스 말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멘트. 멘트는 이제 껍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구의 외핵을 덮고 있는 껍질 부분을 mantle이라고 하죠. 이제 프랑스 말로는 이제 망토가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 두른 것입니다. 케이프는 또 다른 의미로 곧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곧은 어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불쑥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머리가 위로 솟아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곧이라고 하는데 그 곧을 그대로 담은 케이프 타운. 혹시 남아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캡이 머리라는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캐피탈 시티. 아까 말한 케이프타운도 수도죠. 그래서 수도의 숫자도 머리 숫자잖아요. 캐피탈 시티라고 하면 수도라는 뜻이 되고요. 가장 도시 중에서 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중에서도 큰 글자를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문자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Capital Sent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형 선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벌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캐피탈의 캡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는 무섭지만 머리와 관련된 그런 처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지만 Decap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capitation. D는 off. 나중에 접두어 때 배우시겠지만 떨어져 나간다 뜻이고 캡이 보이시죠?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형 선고도 decapitation이라고 하고요.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파면이라는 뜻으로 decapitation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캡을 아는 그 상태에서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는 captain입니다. captain.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캡틴입니다. 선장, 기장, 그리고 팀의 주장.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캡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캡이 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hief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추장, 족장을 chief라고도 하는데 chief도 캡의 이형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chief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CEO라는 뜻,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하잖아요. 이 C 부분이 바로 chief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이라고 하죠. Chief 부분이 바로 주요한, 가장 위에 있는 경영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라는 뜻. 그리고 chief랑 생김새도 비슷한 chef가 있습니다. chef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뜻도 마찬가지로 cap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장 중에서도 수석 주방장. 이 숫자도 머리 숫자니까요. 우두머리 주방장을 chef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cabbage. cabbage. 이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양배추라는 뜻인데요. cabbage. 여기서도 cap이 보이시죠? cap. 머리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습니다. 양배추 보면 머리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cabbage. 양배추입니다. cabbage. 머리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cap이다. 머리가 뭐지? cabbage. cabbage. 양배추입니다.

자, 다음은 손과 관련된 맨입니다. 맨은 손과 관련된 어근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대표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활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상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man, manual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손으로 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이라는 형용사인데 또 흔히들 설명서를 manual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서가 손에 딱 들어올 만큼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manual이라고 하는 것이죠. man, manual은 손과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확실히 기억을 하셨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man, manacles, manacl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과 관련된 cles, cle라는 단어는 이제 지소사라고 해서 작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미어인데. 그래서 manacles라는 것은 손에 사용하는 뭔가 작은 것이에요. 뒤에 s가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인데 바로 수갑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차는 것이 manacles. 근데 영화 보시면은 주로 handcuffs라고 하죠. 손에 cuffs는 소매라는 뜻이거든요. 손을 감아서 소매처럼 묶어 놓는 것이니까 handcuffs. 반드시 s가 있어야 됩니다. 수갑 한쪽에 차봤자 아무 효과가 없죠. 다음은 manicure.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manicure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니큐어는 손톱에 바르는 그런 무슨 액체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매니큐어는 손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유는 맨은 손이고 큐어는 care, 돌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나아간 것이 큐어, 치료하는 것이고 매니큐어는 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anipula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manipulate. 발음도 좀 어렵고 또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manipulate.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루다라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 있죠. 그런 그 행위, 동작을 manipulate. 그래서 manufacture, 뭐 아시는 단어겠지만 man, 손이고 fake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 제조사라는 뜻입니다. Factory, 공장이잖아요. 뭔가 만드는 것이니까 제조사.

자, 이제 발로 넘어갑니다. 패드. 자, 페달 잘 아시죠? 자, 발음은 패드이고요. 이것이 바로 발과 관련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과 관련된 어근은 PED, 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디큐어,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아까 매니큐어가 손 관리니까 페디큐어는 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페디큐어. 자, 다음은 센티피드. 자, 센티피드. 센트는 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세기를 century라고 하듯이 cent라는 단어가 보이면 또 100이다라는 것을 아울러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centipede면 발이 100개라는 소리죠. 발이 100개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곤충, 그렇죠? 지네가 되겠습니다. centipede, 바로 지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pedestrian. pedestrian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좀 어렵게 보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PED가 보이죠? 그 발과 관련된 거겠구나. 또 맨 끝에 IAN은 또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발로 걷는 사람, 바로 보행자라는 뜻입니다. pedestrian. 발음은 어렵지만 뜻은 무지 간단합니다. pedestrian. 자, 다음은 impede. impede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im은 in의 뜻입니다. i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쪽이라는 in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pede는 발. 발 안쪽으로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발을 걸었으니 넘어지죠? 발로 걸어 넘어뜨리면은 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impede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하던 일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지연시키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약간 반대 뜻으로 아까 E는 안쪽이라고 그랬고 X는 바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X를 붙여볼까요? expedite. expedite. 발을 바깥으로 빼내다 뜻입니다. 발에 뭔가 묶여있던 것이 빠져나오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2인 삼각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뭔가 일을 더 신속히 처리하다, 더 빨리 처리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expedite. 사실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어근 학습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expedi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pedition. 발이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험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expedite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근으로 살펴보자면 그 뜻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탐험이라는 뜻입니다. expedition. 그리고 pedometer. 패드가 보이죠? pedometer. 자, pedometer. 미터는 우리가 미터법 하듯이 뭔가 잰다 뜻입니다. 그래서 pedometer이라고 하면 계보기, 만보기. 우리가 걸어다닐 때 쓰는 그 만보기 있죠? 발로 걷는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만보기라는 뜻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주대학교 강문중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머리와 가슴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바라보았죠. 그리고 관련된 직업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아하게 살았던 여성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요. 여성들이 그 직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다 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단한 여성들의 노동의 현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꺼내보았습니다. 뭐냐. 삭바느질입니다. 삭바느질. 삭이 뭘까요? 수당입니다. 수당. 삭은 수당이었고요. 그래서 삭은 삭 바느질은 수당을 받는 바느질 이런 뜻입니다. 어우, 바느질 글쎄요. 바느질이 왜 시장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누구나 바느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청의 여종이나 기생에게 바느질을 시키면 안 돼. 부득이 남의 손에 빌려야 한다면 친비를 부르거나 친가에 가서 삭을 주고 맡겨라. 이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목민심서에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친비와 친가입니다. 사실은 친비는 침선비의 줄임말이에요. 이 침선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는 왕실 복식, 제작했던 왕실의 의상을 제작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의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상의원 소속 그 여성 종들, 그러니까 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 직무는 뭐였냐면 바느질, 재단, 재봉, 뭐 자수, 다리미질 등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식과 관련된 모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침선비인 경우는요, 침선장으로 해서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었거든요. 그럼 침가는 뭐였을까요? 바늘침에다가 집가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요. 삭바느질집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곳은 옷 수선가게였어요. 옷 수선가게. 그러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18세기에 세탁소와 비슷한 옷 수선집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걸 배우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의 경우에 모든 여성들은 바느질은 기본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느질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냐는 거죠. 타 바느질을 잘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복식사, 즉 여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복식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반집 혹은 관청에서 굉장히 고급진 옷들, 좋은 옷들, 유니폼들 이런 옷들은 세탁을 할 때 그냥 빨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한 다음에 세탁을 하고 다리미질을 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한번 세탁을 했다.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이건희 회장님 집에서 세탁을 했어.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단순 침선비 몇 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가로 맡기면 침가에서 주변에 가장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외주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바느질 자체가 굉장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바느질만으로도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잘하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선수라고 하죠. 아, 예, 선수야, 선수. 운동선수, 축구선수. 이 선수가요, 원래는 바느질 솜씨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바느질이 굉장히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새벽닭이 울도록 주무시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삭바느질을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정말 이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말 애틋한 글이죠. 누구의 글이냐면요. 북학이라고 하는, 문헌을 쓴 정조가 매우 매우 사랑하고 매우 매우 총애했던 18세기 최고의 실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박재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박재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죠.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느질 하는 모습이 떠올렸다는 거죠. 아, 그다음 두 번째 직업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염색에 관련된 겁니다. 왜 국제인들이 한복을 좋아할까요?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 왜 한복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원색의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컬러풀한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염색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용어로 말하면, 천연 염색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연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백이민족이 맞을까요? 백이민족 맞습니다. 왜냐?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는 흰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19세기 서양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선교사, 군인, 외교관, 이분들이 시장을 가면요. 미쳐요, 미쳐. 마치 선밭에 온 느낌, 목화밭에 온 느낌. 모든 사람들이 하얘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백이민족이 맞는데요. 왜 우리 흰옷을 입었을까요? 도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니까. 네, 아니에요. 이게 뻥입니다, 뻥.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는요, 평화를 사랑해서 하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하얀색은 우리나라에서요, 죽음과 전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상복을 하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제 상을 이제 많이 치르지만,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한테 문화로 이제 정착된 거거든요. 흰색을 입었습니다, 흰색. 상복이에요, 상복.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흰색으로 만들어진 상복을 입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8촌 이상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입어야 했고요. 왕실에서 뭐 비와 빈이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왕세자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날짜를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복과 일상복을 겸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결론적으로요,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입은 것은 아니고요,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례들이 왕조실록에 많이 나와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에게, 야, 흰옷 좀 입지 마, 제발. 왜 이게 우리 백성들은 흰옷만 이렇게 좋아하니?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실패했습니다. 너무 골치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평상복과 상복을 부분 없이 막 입어대면, 예의의 나라인데. 예의 어긋나잖아. 아, 안 돼. 그만 입어,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색깔을 권장했냐면, 우리 동방을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렇습니다. 푸른색을 입으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염색값이 너무 비싸요, 전하. 아이, 그래도 안 돼. 이 노란색은 중국의 옷들이 많고, 빨간색은 여자들이 많이 해서 입고, 남색은 일본 옷의 느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파란색을 해서 입어. 실패합니다. 염색값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요는 무엇이냐면, 염색을 컬러풀하게 해서 옷을 지어 입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치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염색 기술은요, 일찍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송나라 사신들이 와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자색, 붉은색. 홍색, 붉은 홍자죠? 홍색과 자색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비단은 사실은 중국이 제일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염색은 우리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비단에 반해서 사신들이 막, 비단을, 중국 사신들이 막 사고 가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화학염료를 쓰지 않았잖아요. 천연재료에서 염료를 추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천연염색입니다.
조금 낯선 문헌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기요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명주를 기준으로 하면 자주색이 노란색의 5배다. 붉은색이 노란색의 10배다. 그러니까 뭐죠? 순서대로 보면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 순으로 가격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색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동입니다. 사실은 남성들이 했어야 맞아요. 이 염색은 남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들이 여성의 어떤 분야에 손을 대는 걸 조금 꺼렸습니다. 고종 때 재정백서의 역할을 했던 탁지 준절에 따르면요, 연모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공포라고 불렀거든요. 공임입니다, 공임. 그러니까 비단 한 필, 약 20m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하면 비단 한 필을 염색을 하면 3배 석자 5치, 약 1m.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이제 그 수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10필을 염색해야 3배 1필이 될까 말까 합니다. 고된 노동이죠.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노동치고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성들은요, 굉장히 염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례가 등장을 해요. 김수팽이라고 하는 선해청 관리입니다. 아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동생 집에 갔어요. 근데 남동생이 막 그 무슨 염색이 잔뜩 담겨 있는 동의를 마당에 쭉 나열해 있었던 거예요. 동생한테 막 야 이게 뭔데? 했더니 염색하고 있는데요. 저 투잡띠예요, 형. 몰랐어요? 아 이게 월급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투잡합니다. 그게 염색이에요. 했더니 김수팽이라고 하는 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세워 있었던 염색 동의를 전부 다 엎질러 버려요. 야, 우리는 국가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 형제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처럼 국가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끼리까지도 이 염색업에 종사를 해버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니? 당장 그만둬. 너 다시 한 번 더 염색을 하게 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여성들이 고되지만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 용어로 말하면 소상공인 업종이죠. 굉장히 어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이렇게 꾸려내기 위해서 했던, 그러나 조선이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그런 이제 분야가 바로 이 염색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탁이 화학약품의 세제가 만들어지고 화학염료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어떤 그 컬러풀한 어떤 색깔들을 보면, 한복을 보다 보면 저는 이제 이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실제로 이 자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저거를 예전에는 염색을 했는데, 그리고 저게 얼마나 사치품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나기는 해요. 사실은 정말 힘든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여성들이었어요. 기본 직무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침선 방직이나 봉제사 접빙객처럼 우아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을 살아 나갔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노동의 현장에서 치열한 밥벌이에 투쟁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 여성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삶을 이끌어갔던, 노동 현장에서의 투쟁을 했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늘 여성들에 대한, 특히 조선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선입관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입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자가근막 이완법, 오늘 목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어깨 질환은 자가근막 이완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도 이거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폼롤러가, 이럴 생각일 정도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효과가 있느냐. 첫째,

어깨 질환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표적인 질환이 50견, 특효입니다. 두 번째, 목어깨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30, 40대 사무직 여러분들, 목어깨 통증 달고 사시죠? 아주 효과 좋습니다. 자, 그 왜 효과가 좋느냐? 잠깐 해부학적인 관점을 보고 저희가 실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한 세네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목 뒤에 여기 쏙 들어간 부위 아시죠? 그 다음에 양쪽 견갑골 내측으로 따라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목을 따라서 쏙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여기 딱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 덩어리가 있거든요. 승모근 밑에 있는 거근, 레베이터 스케플라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승모근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견갑골을 따라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근육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영어로는 룸보이데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3개의 근육의 근막을 풀어주시면 효과가 좋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으로 가서 제가 폼롤러로 시범을 보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실기 편으로 목어깨 폼롤러 요거 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목어깨 질환이 이제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세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포인트가 되고 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이 제일 약한 재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많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가는 재질을 선택해 주시면 초보자용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자, 우선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폼롤러를 저는 사용하는데, 어머님들이 좀 작으신 분들, 여자분들은 조금 줄인 걸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TV 보듯이 이렇게 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눕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워주시면은 첫 번째로 여기 머리 뒤쪽에 머리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귀 바로 뒤죠. 귀 뒤에 있는 뼈, 돌기뼈 뒤쪽. 그리고 대퇴골이 내려오는 이 부위를 만지시면은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으세요. 요 배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가서 그 부위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도리도리를 하시는데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문질러야 되시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해보면은 한쪽은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저도 오른쪽은 잘 돌아가는데 왼쪽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개가 덜 돌아가는 쪽을 중점적으로 비벼주시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왼쪽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TV 보실 때도 잘안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시청하시면서 비벼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질환이 많으신 부분이 승모근 쪽부터 해서 양쪽 견갑골을 따라서 견갑골이 끝나는 부위까지가 그다음 흔한 통증이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양쪽 견갑골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이제 근막 이완을 하시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또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요. 두 번째 포인트는 견갑골의 맨 끝에를 포인트로 대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뜨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저 정도쯤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워낙 유연하셔서 거의 뒤로 제끼시면은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까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이 굳어 있어서 잘안 되시니까 요 정도쯤 되신 상태를 유지하시면은 이제 견갑골 끝에 부분이 좌우로 흔들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정도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손을 깍지를 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쭉 늘려주시면서 뒤쪽 견갑골 쪽에 부하를 주시는 겁니다. 쭉 하면서 여기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팔을 먼저 벌려놓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문지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문지르시냐면 견갑골 하반 끝에서 쭉 내려서서 승모근까지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팔을 모아 주실 거예요. 모아 주시면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더 돌출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꽈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막을 이완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또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여기를 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여기 근육으로 치시면은 이제 여기 만져 잡히죠? 아, 예, 정형외과적으로는 대흉근입니다. 큰 델자, 가슴 흉자. 이 근육이 요 근육 안쪽으로 해서는 또 소흉근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근육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말려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 이유가 이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근육을 앞쪽으로 당겨서 이런 현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타일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이렇게 누우시고. 다음에 발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역자로 버텨주시고 이렇게 하고 팔은 하늘을 좀 보시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 상태로 하신 다음에 겨드랑이 있는 데를 딱 타겟팅하면은 살짝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닿는 부위는 등 쪽에 있는 광배근이라는 곳이 닿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기울으시면은 대흉근이 자극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저도 이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아프신 게 정상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문질 문질 해주시는 겁니다. 문질 문질 뒤로 한번 앞으로 인사 한번 하늘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인사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내가 이거는 잘 됐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들어주신 상태로 더 문질러 주시면은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해지시는 것도 하고 근력 운동까지 같이 겸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업계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로로 세우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세로로 놓겠습니다. 요 끝을 타주신 상태로 요거 나이 드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안 돼서 넘어지시면 골절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꼭 팔을 짚으셔서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뒤로 누울 때 포인트가 요 끝이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했던 요 끝에 닿도록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목 통증도 조절이 되시거든요. 단, 목 디스크가 심한 분은 반드시 목을 받쳐주셔야 됩니다. 목이 뒤로 제껴지시면 안 돼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을 자기 옆으로 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동작만으로도 이 앞쪽이 쭉 풀어지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시고 이 상태에서 좌우로 굴려주시면서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이 점점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0견이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으시거든요. 예, 저도 왼쪽 50견이 있을 때이 운동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가운데를 쭉 이완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양쪽에 생수병 하나 정도, 500ml짜리를 들고 하시면은 더 운동이 되세요. 이 상태로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엉덩이 쪽으로 붙이시고요. 다음에 쭉 원을 그리듯이 쭉 해서 바닥 쪽으로 다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오른쪽은 터치가 잘 되는데 왼쪽이 좀 터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왼쪽에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쭉 내리면서 바닥을 쓸어 내리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움직임을 할 때마다 폼롤러하고 뒤에 있는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막 서로 으깨지듯이 비벼지시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세요. 우두두두두둑 하시고 다시 하시고 바닥을 쓸어내듯이 원을 그리시고요. 다시 엉덩이 쪽으로 오시고요. 다시 위로 한번 더. 이게 할수록 점점 저도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이 마지막 운동은 반드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세 이상의 50견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 어깨 쪽으로 딱세 가지 동작을 가르쳐 드렸는데 요것만 열심히 하시면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목 어깨 폼롤러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미로운 어근으로 많은 영단어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주경일이고요. 이번 시간은 중요한 어근 세 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근은 port입니다. 나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항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port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airport는 항구는 항구인데 에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공항이라는 뜻이 되고요. 에어가 공기잖아요. 그리고 passport는 항구를 통과하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항구 통과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죠. passport. 그리고 import. 물론 쉬운 단어입니다만 im, in이 p라는 발음을 만나서 im으로 바뀐 겁니다. import보다는 import가 발음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항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수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수입을 하나요? 우리 그 나라에 나지 않은 뭐 원유라든지 아니면 귀한 물건들을 수입합니다. 어쨌든 수입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important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말 바깥으로 나간다는 ex의 뜻을 가진 접두어인데요. export가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하다라는 뜻이 되죠. export. 자, report. report는 여기서 re는 back,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전달하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포터죠. 그래서 report는 보도하다, 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어난 일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port에다가 able, be able to, 뭐뭐 가능한, 아시죠? 그래서 portable이 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휴대 가능한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support, 계속 port에 좀 계속 연속인데요. support, sub은 여기서 sub, 앞부분에 있는 접두어, 이것은 아래로란 뜻입니다. 아래로, 그래서 under의 뜻인데 우리가 가장 그 흔히 볼 수 있는 sub라는 단어는 subway 있죠, 지하철, way, 길 밑에 있으니까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support는 아래에서 뭔가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받쳐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 보냄, 그 행위 자체가 미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ubmit. submit는 아래로 제출하다. 그래서 제출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복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UFC 같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시다 보면 submission 승 많이 보셨을 거예요. submission,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 자신을 아래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miss, meet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 단어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이제 선택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miss. 우리 발음으로 미사일, 뭐 영국 발음도 그렇긴 하지만 미스라는 단어가 이제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보내는 거잖아요. 뭐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보내는 기능으로서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는 보내기 때문에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for라는 어근입니다. for는 마찬가지로 carry의 뜻입니다. 오늘은 셋 다 같은 뜻이니까요. for, 이거 역시 carry, 나르다,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 단어로서 ferry, 이게 좋은 것 같아요. ferry, 우리가 카페리라고 그러죠. 자동차도 실어서 섬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페리호라고 그러잖아요. 카페리. 페리가 연락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for, 이거 역시 보내다 뜻이다. 정말 이 어근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offer, offer, 우리가 offer 한다 그러잖아요. offer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하다, 뭐 권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제공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prefer. prefer는 pre도 아주 많이 나오는 접두어인데요. 미리라는 뜻입니다. before, 뭐 앞에, 또는 시간적으로 앞에 일단 pre, 장소적으로 앞에 일단 pro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앞에다 갖다 놓겠죠. 그래서 prefer는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내 앞에다 두는 것이죠. 싫은 것은 멀리 두는 것이고. different라는 이 쉬운 단어. 다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일까 생각을 해보면 this가 this의 이제 접두어입니다. 이게 좀 모양이 변한 것인데 for는 아까 carry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this는 away, 좀 멀리 이제 apart, 멀리 떨어뜨려서 두는 것이거든요. 뭔가 똑같은 애들 중에서 이상한 게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 빼야 되겠죠.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빼서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는 다르다라는 뜻이 돼요. 자, 다음은 transfer. transfer는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trans는 가로지르다라는 뜻이니까요. transfer는 어디로 이동시키다, 이동하다라는 뜻이 되고 우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그 비행기로 갈아탈 때 transfer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탔을 때도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이렇게 나오잖아요. transfer는 갈아타다 뜻이 되겠습니다. for는 carry고 trans는 가로질러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ansfer, 옮기다. 자, 다음은 suffer. suff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suffer 역시 solve입니다. 아래로란 뜻인데 뒤에 F 때문에 이제 자음 동화를 일으켜서 suffer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or는 나르다인데 serve 밑에서 나르는 것입니다. 근데 support는 지지하다이지만 suffer는 밑에서 나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통받다 뜻입니다. 뭔가 아래에서 계속 뭔가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다, 겪다. 근데 주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좋은 경험했어 할 때 suffer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for, port, miss, meet. 뭔가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들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단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주대학교 강문중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조선시대 직업 이야기는 주로 극한 직업들입니다. 뭐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들, 뭐 죽은 시신을 처리한다거나 혹은 똥이나 오줌 같은 분뇨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직업들입니다. 혹자는 이제 뭐 사람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분야에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직업은 회자수입니다. 회자수는 일명 망나니로 많이 부르죠. 사실은 회자수는요, 회자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군인이었어요. 전통 사극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사형 장면, 이 사형 중에서도 이 사형은 참형에 해당합니다. 즉 목과 신체를 분리하는 형이죠. 그러니까 목을 신체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참형이라고 하는데. 죄수가 무릎을 탁 꿇고 앉아있고 망나니가 막 칼을 휘둘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을 쫙 뿌리기도 하고 뭐 막걸리를 쫙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다 탁 이제 칼을 내리쳐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전통시대의 참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과 몸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많은 기록들과 이미지들이 남아있어요. 이 형을 집행하는, 참형을 집행하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죄인을 형틀에 묶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복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눕힙니다. 손을 이제 뒤로 이렇게 묶게 하고 그리고 이 목 바로 밑에 나무 목침을 이렇게 딱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자수가 여기에서 회자로 이렇게 목을 딱 쳐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두대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자처럼 아주 무겁고 둔탁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회자를 사형 집행에 사용하다 보니 사형 집행자를 회자수로 불리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두대 역할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토론을 할 때, 우리 저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 어떤 자료를 봤냐면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돈으로 거래하기 시작해요. 누가? 회자수들이. 소위 망나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접근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접근을 해서 야, 뇌물 좀 줄래? 니들이 뇌물을 주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형을 집행해 줄게. 가장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 줄게. 라고 합니다. 어우, 또 다른 경우는요. 소위 말해서 관리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요. 사형수로 형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형수를 죽여줄래? 그러면 너의 사형 면제시켜 줄게. 실제로 그래서 혹자는 사형을 집행해서 형을 면제받기도 하고, 혹자는 사형을 집행했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을 죽일 수 없어 라고 해서 거부하고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극한 직업 중에 정말 정말 극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막 이제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관리들은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게 됐어요. 그 범죄가 확 줄어들죠. 그것처럼 어느 순간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차마 할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야 했던 직업이었습니다. 회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보장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보장사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재미있는 역사 기록 하나 알려드릴게요. 408년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요, 중국의 남현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주인 모용초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요. 두 개를 보냅니다. 하나는 천리마였고 하나는 천리인이었어요. 천리마는 알 겁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해서 천리마지요. 천리인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루에 천리를 이동하는 사람. 하루에 천리 400km를 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굉장히 빠른 사람, 많은 거리를 이동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라토너예요, 마라토너.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잘 뛰었어요. 왜냐하면 평지가 많지 않았잖아요. 산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악과 산악, 물과 물을 건너면서 굉장히 빨리 이동했던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어우, 돌아가신 송기종옹이나 또는 황영조 선수처럼 우리가 마라톤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했냐면, 보장사는요, 알릴 보자의 문서장, 그렇게 해서 보장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을과 고을 사이에 공문서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전자결제로 그냥 온라인상에 딱딱 그 문서를 보내면 됐지만, 예전에는 공문을 직접 배달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관용 차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그냥 좋았을까요? 항상 맑았을까요? 눈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또먼 거리를 가야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관에서 식비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다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늦었다 형사처벌을 또 받았어요. 너무너무나 고된 직업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오면, 아우 제발 이 보장사 일을 좀 없애주세요, 보장사를 좀 면책시켜 주세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19세기 구례군 읍지 중에 하나인 봉성지, 봉성이라고 하는 마을의 기록입니다. 봉성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구례군에서 보장사는 이제 군민들이 교대로 담당을 했어요. 노약자들인 경우는 이거를 담당해 못 가잖아요. 1년에 보통 3번 혹은 4번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건 돈을 내서 보장사를 사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곡식을 마련해가지고 이 보장사들에게 줄 비용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에서 보장사에게 줄 돈을 예산으로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만큼 보장사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소통하고 싶은 직업은 분유처리업자입니다. 어우, 18세기 많은 문인들은 한양의 인구, 연안 박지원, 이덕무, 이옥, 이런 분들은 한양의 가구 수를 8만 가구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1790년대에 1가구에 약 5명 정도였으니까 한양의 인구가 40만 내외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 여러분, 한양이 어디냐면 용산과 종로 일대를 말해요. 그러면 용산과 종로 일대 40만 명이 살면서 이분들이 마실 물이 필요했고, 땔감이 필요했고, 이거 소위 말해서 인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마실 물이 얼마가 있는가, 땔감이 얼마가 있는가를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야 인구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배설물 처리입니다. 또 18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 박제가의 북학의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똥걸음입니다, 똥걸음. 그런데 한양 성내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의 분뇨로 넘쳐나서 이 악취가 말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길가에 똥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씻기지도 않아. 이처럼 사람의 분뇨나 축산 폐수가 한양에 넘쳐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 한강은 서울의 식수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민간 분야에서 배설물 처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놀랍게도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야만 박지원이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는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쉽게 말하면 분뇨 처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엄행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엄행수는 놀랍게도요, 온갖 똥을 이게 다 묻고 분뇨를 다 모아서 처리하는 분뇨 처리업자이자 또는 분뇨 처리업 회사 사장입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똥장수였죠, 똥장수.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게에 똥장군을 탁 놓고 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의 똥이든 말똥, 쇠똥, 개똥, 닭똥, 거위똥까지 쫙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어디에 썼을까요? 팔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 어디에서 팔았게요? 채소 농가에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읽다 보면요, 서울 채소 재배 단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십리, 주로 무재배 단지였습니다. 뚝섬, 순무재배 단지였습니다. 서대문 주변 박, 가지, 오이, 수박, 가장 비싼 채소가 서대문 주변에서 재배됐습니다. 연희동, 고추, 마늘, 부추 재배 단지였습니다. 청파동, 미나리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태원, 여기는요, 토란을 주로 재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덕선생전을 읽다 보면요, 서울에요, 채소 재배 단지가 그냥 다 나와요. 이런 자료는 조선에 없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연봉이 예덕선생전에 얼마로 나오냐면 6천전으로 나옵니다. 백전이 1량 정도였으니까 무려 60량의 연봉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18세기 후반 한양에 괜찮은 집한 채가, 괜찮은 집이 어느 정도냐면 부엌 한 칸에 방두개 정도인 집입니다. 이게 약 50량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요, 괜찮은 단독주택 한채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뇨 처리 업자잖아요. 연봉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연암 박지원은요, 이런 글을 마지막에 써요. 어떻게 쓰냐면, 제자들이 또는 친구들이 비난해. 야, 이게 똥장수하고 같이 다니냐, 너? 막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선비는 가난이 얼굴에 묻어나와도 참 쪽팔린 일이야. 그리고 출세해서 그 부티가 막 온몸에 덕지덕지 나도 그것도 굉장히 쪽팔린 일이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야, 예덕 선생 봐. 엄행수 봐. 얘는 있잖아, 굉장히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덕이 있잖니? 그리고 자기 앞가림 자기 하잖아.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잖아. 그래서요, 더러울 예자를 쓰고 덕덕자를 써서 예덕 선생이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굉장히 높은 존칭이에요. 지금과는 달리 당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덕 선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분뇨 처리업 이 실상을 정말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덕선생전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난이 얼굴에 묻어나도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척하는 것도 상당히 창피한 일이에요.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똥장수를 마지막으로 굉장히 극한 직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재호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쪽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아리 쪽도 폼롤을 이용한 자가근막 이완법의 아주 특화된 부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위한테 좋냐면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걷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바깥에 나가보면은 밤에는 전부 다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걷기 많이 하시는 분. 두 번째, 또 마라톤이나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종아리 통증 달고 사시거든요. 많이 불편하세요. 특히 아침에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이런 분들 따라 하시면 좋고요. 어디를 포인트로 해야 될지한 또 먼저 해부학적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종아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종아리 이래서 한 덩어리 같아 보이시는데 요게 해부학적으로는 앞, 외측, 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공략해야 될 근육이 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곳이 종아리 후면. 우리들은 뭐라 그러죠? 알배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근육이 뭉쳐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가 가제미근이라고 해서 가제미가 이 생선 이름이거든요. 넙대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개의 비복근.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아리가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근육이 뭉쳐서 어떻게 뭉쳐 있다고요? 근막, 근막, 근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세 개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서 아킬레스 건을 이루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가 영어로는 푸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차고 나가지 않으면 못 걷거든요. 그럼 이 차고 나갈 때 종아리 뒷근육이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막, 근막, 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 개의 근육이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어줘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막이 서로 만나는 양쪽의 패인 부분 또 그리고 비복근이 또 양쪽 중앙에서 만나는 부분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실전에서 푸는 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 근육은 그렇게 풀어드릴 거고요. 자, 외축으로 가시면은 외축 복숭아뼈를 따라서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는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저희가 페로니우스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도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 이게 높다 보면은 좀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접질리는 비슷한 액션을 취할 때 이 페로니우스라는 이 외측에 있는 근육이 힘을 받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외측 근육이지만 여기도 근막, 근막, 근막에 쌓인 근육 3개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위, 특히 하이힐 신는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은 근막 이완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쪽 근육. 앞쪽 근육도 한 3,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어디시냐면 정강이 뼈 만져지실 거예요. 앞쪽에 다 만져지잖아요. 그거에 바로 외축에 있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자, 모르시겠다. 발목을 위로 꺾어주시면 걔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위도 많은 힘을 받습니다. 발목을 위로 제껴주는 메인 근육인데 이 근육도 통증이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평상시나 이럴 때는 별로 피로감을 못 느끼세요. 근데 한번 폼롤러에 올라가셔서 거기 자극을 줬을 때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시면은 그 근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타셨을 때 통증이 덜한 분은 그래도 근막에 염증이 적단 분이시고 통증이 많아서 소리를 많이 내실수록 염증이 많다는 걸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통증, 종아리에 대한 폼롤러 자가근막 이완법은 앞쪽, 뒤쪽, 외측으로 이루어졌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완하시는지 실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쪽으로 제가 실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종아리 통증을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종아리 근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쪽 근육도 있고요. 뒤쪽 근육도 있고 외측 근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뒤쪽 근육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있고 겉에 나와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자극하는 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종아리 그러면은 앞쪽도 있고 외측도 근육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다 뒤에 있는 그 알맥 있는 거, 자, 그놈을 먼저 타겟팅 해보겠습니다. 자, 그 근육은 우선 깊은 쪽에 있는 근육은 둘째 치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 저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뒤쪽 아시죠? 요 아킬레스건이 하나의 가제미근하고 두 개의 비복근이 만나서만 이루어지는 근육인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아프세요. 자,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은 다리 쪽으로 우리 폼롤러를 놔두시고요. 다리를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위아래로 쭉 비벼보세요. 그러면은, 딱 부분이 걸리실 거예요. 그 부위가 제일 흔한 부위가 어디냐면, 아킬레스건이 발 뒤꿈치에서 올라오시면서, 요렇게 종아리 모양을 이룰 때, 요 힘줄하고 근육하고 이어진 부위가 딱 있으세요. 요렇게 이어진 부위. 그 부위를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부위를 중심으로 요렇게 비벼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엄청 아파하시고 시원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외측으로 살짝 돌리다 보면은 쏙 이렇게 느낌이 갑자기 푹 꺼지는 부위가 느껴지세요. 그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제미근과 비복근이 딱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냐면 여기 자기 근육 중에 만져지는 근육을 옆으로 밀다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또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다가 외측으로 돌려서 그 부위를 찾으시고 그 부위를 위아래로 비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측으로 돌려주시면은 다시 한번 내측 비복근하고 가제미근 사이가 쏙 들어가시는 부위가 느껴지십니다. 여기쯤 되시겠죠? 그 부위를 한번더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킬레스 건으로 해서 쭉 따라오다가 근육이 만나는 부위에서 좌우로 틀어서 자극을 한 번씩 주시면은 요게 가제미근하고 비복근 사이에 근막 이완이 되시고 대부분은 알이 제일 많으신 부위보다 위쪽으로는 별로 통증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오다가 푹 꺼진 부위부터 해서 알이 제일 많은 부위, 요 부위로 해서 외측, 내측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상태인데, 재질이 요 정도 가지고 조금 덜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걸 고르시거나 돌기형 재질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자극을 원하시면은 반대쪽 발을 꽈주십니다. 꽈주셔서 얘로 압력을 눌러주시면은 훨씬 많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중력을 이용하는 자극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는 더 크게 한번 자극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 쪽에 근력 운동도 되시고 훨씬 더 많은 중력을 가해서 자극을 받으실 수가, 이거 진짜 아프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외측 근육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측 근육은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으세요. 바깥쪽 복숭아뼈를 만지시면은 두께가 느껴지실 텐데, 요 뒤쪽으로 해서 요렇게 근육이 위치해 있으세요. 요렇게 있으시고, 비골근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복숭아뼈를 자극으로 시작해서 그걸 따라서 밀어주시면은 이제 외측 근육에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어떤 분이 좋으시냐면 발목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발목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 요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좀 자극을 더 원하시면 약간 골반을 들어서 팔 운동을 같이 겸하시면서 중력을 주시면 훨씬 많은 자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종아리 마지막으로 앞쪽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쪽 근육은 어떻게 찾으시냐면 앞쪽에 정강이 뼈 있으시죠? 다 만져지십니다. 이거 안 만져지신 분은 없죠? 이거보다 외측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요게 종아리 앞쪽 근육이세요. 잘 못 찾겠다 생각하시면 발목을 뒤로 들어주셔 보세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걸을 때 항상 이 근육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많이 아파서 자 요렇게 타시면은 우선은 정강이 뼈를 찾으신 상태에서 그러면은 몸이 약간 요런 식으로 기울어지시거든요. 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앉는 느낌을 주시면은 그 근육이 되시고요. 위아래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양쪽을 동시에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력을 두 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때 대부분 아파하실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셔서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딱 아픈 포인트가 걸리실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앉아주시면 체중을 실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근막 이완법을 배우셨는데요. 종아리의 포인트는 세 군데죠. 외측, 뒤쪽, 앞쪽.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부위를 제가 한 다섯 군데 집어드렸거든요.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고 그걸로 안 되시면은 발을 올려서 하나 자극을 올려주시고 그거로도 안 되면은 엉덩이를 들어서 중력을 추가해 주시면은 좀 더 많은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 영어 제3강. 오늘도 재미있게 영단어를 익혀보도록 하시죠. 저는 주경일입니다. 자, 오늘은 별과 땅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근은 terse입니다. 이 어근이 들어있는 단어는 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이 바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땅이기 때문에 원래 terse는 dry하다. 바다는 젖어있지만 물기가 있으니까요.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dry의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땅은 사실은 축축한 그런 그 형태도 있죠. 그래서 축축하다는 뜻과 말라있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터는 말라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erra라고 하면 이제 영어식 발음은 terra라고 하는데 흙, 땅, 뭐 지구 이런 뜻입니다. terra. 물론 음료가 생각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땅과 관련이 있다. 실제 CF를 봐도 그런 막 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땅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 단어가 바로 또 territory입니다. 발음은 어렵지만 territory. 이 단어는 영토란 뜻입니다. 어떤 지역도 되고요. 근데 실제 물리적인, 지리적인 영토도 territory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의 어떤 영역이야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할 때도 territory, 영역이라는 말 쓸 때도 씁니다. territory. 자, 그리고 terr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errace.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는 사실은 1층에 바깥으로 좀 나와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 그런 1층에 있는 베란다를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테라스의 정확한 명칭은 테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층, 3층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1층에만 있는 것이 테라스고요. 이것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Terrestrial이라는 단어는 아까 territory랑 비슷하죠. 그래서 육지에 사는 또 지구의, 우리 지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생물을 이야기할 때 terrestri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지 바깥에 또는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 extra를 써서 extraterrestrial, the extraterrestria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ET가 되는 것입니다. 외계인.

자, 다음 어근은 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분명히 말라있지만 습하기도 하죠. 그래서 흉이라는 단어는 같은 땅이지만 약간 젖어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umid는 뭔가 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은 땅도 되고 습하다는 뜻도 가진 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umid. 그래서 습도를 이야기할 때는 humidity, humidity라고 합니다. 습도. 사람이 뭐 땅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존재, human. human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human. 자, 그리고 hum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ble. 자, humble은 겸손한이라는 뜻인데, 왜 이게 겸손한이라는 뜻이 될까요? humble. hum이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humble의 뜻은 겸손함도 있지만 변변치 않다 또는 초라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in my humble opinion, 무슨 말을 할 때 제 변변치 않은 소견으로는 할 때 in my humble opinion, 이때는 humble이 변변치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당신의 변변치 않은 의견으로는 이런 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는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이 왜 이렇게 초라해 할 때 험블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쓸 때 낮추는 거 이때 험블입니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험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험블,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humility, humility는 아까 humidity는 습도고 humility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겸손이고 humidity는 습하기 때문에 습도입니다. 글자가 비슷하지만 땅과 습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humil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iliate. humiliate는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굴욕감을 주다라는 뜻이 돼요. 굴욕감을 주다. 엎드려 뻗쳐. 기분 나쁘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굴욕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humiliate입니다. 사람을 아주 밑으로 내리는 거 바로 굴욕감을 주다. 명사는 humiliation, 바로 모욕, 굴욕감, 수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lf-humiliation, 자기 비하가 되죠. 자, 어려운 단어지만은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condesc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descend. condescend는 con은 함께란 뜻이고 d는 아래로란 뜻이고 send는 이제 기울어지다 뜻인데 아래로 기울인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humiliate랑 땅 아래로 보내는 것인데 condescend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거들먹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잘난치하다 뜻도 있지만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두 개 상반된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함께 내린다는 뜻이에요. 아까 칸. 칸은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좀 싼 차예요. 근데 비싼 스포츠카를 모는 친구가 내 차를 타더니 나도 가끔 이런 차 타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느낌?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지만 나까지 낮춰버리는 느낌? 좀 불쾌한 의미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들먹거리다라는 뜻을 뜻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스타입니다. 스타. 자, 스타는 아시다시피 별입니다. 별. 특히 그 중에서도 항성을 이야기하죠.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해서 이제 항성이죠. 우리 태양계로 치면 태양이 항성이 되는 것이고요. 스타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은데, 스타는 스텔라, 이 라틴어 스텔라에서 이제 온 단어이고요. 스타가 들어가면 다 별이다. 자, 그렇다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우리 영화 제목도 있었죠. 인터는 사이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하면 국가 간의라는 뜻이 되니까 국제적인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별 간에, 그러니까 성 간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인터는 between, 스텔라는 별. 그래서 별과 별 사이, 성 간의. 자, 그렇다면 constellation, constellation.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descend, con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별. 별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별무리가 되는 것이죠. con은 함께, with 또는 together의 뜻을 가진 접도라는 것도 이 기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onstellation, 별이 모여 있다, 별자리. 자, asterisk, asterisk. 우리가 키보드 자판에 보면은 별표 모양이 있죠. 그것을 asterisk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astrology. astrology는 점성술이라는 뜻인데요. 아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로그가 들어가면 원래는 학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점성술은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astrology가 점성술이 된 이유는 예전에는 뭐 망원경도 없고 할 때니까 그냥 별자리를 보고 그것이 하나의 학문이었겠죠. 제대로 된. 그렇기 때문에 astrology라는 것을 점성술이라는 단어가 지금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에 맞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astronomy입니다. astronomy.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astrology는 점성술, astronomy는 천문학. 그래서 보통 나중에 생긴, 근래에 생긴 학문들은 이렇게 너미가 많이 붙어 있긴 해요. astronomy, economy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단어는 disaster. disaster. disaster는 이제 참사, 재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dis가 나쁘다는 뜻을 갖고 있는, not의 뜻도 갖고 있고 또 away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즉 나쁜 별 이 뜻인데,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별이 뭔가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별의 색깔이 좀 달라졌다든지 이것을 보고 예전에는 뭔가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비롯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별이 떴다. disaster, 참사가 일어난다. 근데 this가 away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별이 떨어진다 뜻이잖아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면서 참사가 일어나죠. 실제 그게 우리 쪽으로 떨어지면은 실제 참사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별, 그리고 땅과 관련된 흉, 터,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0: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조선의 직업 역사, 직업의 역사, 직업의 이야기를 함께할 강문종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직업은 지금의 시각으로 말하면 일종의 예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능 전문가들이죠. 18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물론 몇 번의 어떤 가뭄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 또는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8세기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건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찾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은 어느덧 상품화의 길을 걷습니다. 글만 써도 되는 전업작가가 생기고요. 그림만 그려도 먹고 사는 전업화가, 연주만 해도 되는 연주가, 뭐 가수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능인들이 출연을 하지요.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대중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중화는 곧 상업화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들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아, 자, 조선시대는 바로 18세기를 전후해서 이런 현상이 매우 성행하게 됩니다.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직업은요, 기객입니다. 기객. 바둑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바둑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굉장히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바둑은 조선에 오면서 꽃을 피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이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바둑이 소설 속에 소재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둑이. 그래서 이 문화적 현상으로 바둑을 이렇게 전문으로 익히면서 동시에 이 전문적인 바둑 기술, 즉 바둑을 잘 두는 능력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일명 기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 바둑 기사들입니다. 주로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는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았고 자주 초청을 받았고 가서 바둑을 같이 두었고, 그래서 이제 손님 객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단의 일원이기도 했고요.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시장을 떠돌면서 원숭이 공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조선후기 굉장히 뛰어난 문인이자 이제 훌륭한 글을 남긴 사람 중에 조수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조수삼이 지은 글 중에 책 중에 추제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농후계자라고 하는 인물이 스토리 형태로 나옵니다. 원숭이를 이제 조련하면서 구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원숭이를 공연하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버스킹을 하고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구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셨는데 같이 공연을 했던 원숭이가 그때 공연했을 때 익힌 것대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막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농후자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그 장례를 화장합니다. 화장. 왜냐하면 연고 없는 시신이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그 불이 활활 타죠. 시신의 불이 활활 타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원숭이가 시체가 반쯤 타니까 굉장히 구슬프게 울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불길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산화하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농후계자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이제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통하고 싶은 거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이 조선은 이런 마술을 환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술 공연을 환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환술사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이 영화로도 보았고, 소설로도 잘 알려진 전우치. 이 전우치라고 하는 존재도 환술사였어요. 물론, 해동 이적을 쓴, 홍만종, 그렇죠. 해동이적을 쓴 홍만종은 이걸 도맥으로 보았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도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전우치는 마술사다, 마술사. 그때 용어로 말하면 환술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몽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휘야담 속에 이 또, 전우치를 다루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밧줄을 세워요. 도구가 없이 밧줄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서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복숭아를 따고 와요. 아, 대단한 마술이죠. 자, 바바를 불어서 바바를 훅 부니까 나비가 돼서 촥 날아가요. 엄청난 마술들입니다, 마술들. 그러니까 아이가 밧줄을 타도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시신이 착 해치가 돼요. 그런데 다시 이 시신이 싹 붙어가지고 걸어가요. 뚝뚝뚝뚝 걸어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나오지만 이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혹은 현지 콘서트에서 보는 마술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술, 즉 마술은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장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거리에서는 다양한 가수들이나 다양한 어떤 예능인들 또는 심지어 마술사 덕분에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환술사, 마술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들은 또이 구기라고 합니다. 입구자에 기술기자를 써가지고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성대모사예요, 성대모사. 그러니까 다양한 성대모사를 통해서 관중들을 울고 웃겼던 재담꾼이라고 하는 예능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가곡이나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불렀던 가수, 가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지어 유랑하면서 공연을 했던 남사당, 즉 사당패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만 전문 연주가 중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현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예능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를 딱 뽑은다면 단언컨대 전기술을 뽑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18세기는 문화사적으로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에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기록에 등장합니다. 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저작거리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까지 소설에 빠졌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급이 따르죠. 당시에 서울에는 약 15개 정도의 새책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대여업입니다.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게 핵심이 소설입니다. 대부분 다 소설을 가지고 도서 대여업을 했고요.
여성들이요.

0: 각종 폐물들, 뭐 비녀나 반지나 굉장히 많은 비싼 폐물들을 담보로 맡겨요. 담보로. 담보로 맡겨서 소설 한 권을 빌려서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빌렸습니다. 이 소설책을 탐독하면서 집안일을 방치해. 이게 큰일 났어. 다 게을러졌어.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 소설 때문이야. 굉장히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새 책점 하게 되면 책을 유통하는 어떤 곳이잖아요. 반각본 역시 출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90% 이상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못 봤어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맞춰 또 다른 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로 제작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소설을 낭독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설을 낭독을 해주면서 다양한 연기까지 곁들여서 낭독을 하는 전문가를 무엇이라고 불렀다?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낭독 전문가였는데요. 그냥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까지 하면서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 전기수들이 읽어주는 소설책 이거를 보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워낙 실감나게 이거를 공연을 했던 거예요. 이 전기수는 바로 이 저작거리에서 그러니까 좌판을 깔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가 시간만 되면 가서 볼 수가 있었죠. 입장료를 낸다면 표를 사야 하겠지만 그냥 야외에서 거리에서 버스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이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조지 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추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숙향전이나 뭐 소대성전, 뭐 심청전, 설인기전 뭐 이런 것들을 낭독하면서 요전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썼다라고 합니다. 요전법. 이게 뭘까요? 청중들이 돈을 반드시 내야만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가 별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설을 재미있게 읽어주다가 정말 재미있는 곳에서 멈춰버리죠. 거기에서 관람객들은 이거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왜 멈추는데?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더 듣고 싶어? 돈을 내, 돈을. 그래야 내가 더 이야기해 주지. 그러면 이제 동전을 막 던져요. 어떤 사람들은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보고 충분히 돈이 모였다 싶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 또 동전을 막 던져요. 이제 그게 요전법입니다. 불을 요자에 돈전자죠. 그래서 돈을 부르는 방법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죠. 소설 한 권으로 수많은 대중들을 이제 감동시켰던 존재들입니다. 이 전기수의 문화사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당대 최고의 상품이었던 고전소설을 향유하게 할 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상품, 사치 상품의 대중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수가 공연하는 장은 일종의 공론장의 어떤 역할도 하면서 당대 문화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뛰어난 예능인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수, 네, 이 전기수를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학과 예술이 상품화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직업들, 그 직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외과 의사 황준호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신데 오늘은 폼롤러를 위한 자각음막 이완법, 골반, 허벅지, 엉덩이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근육들은 대부분 되게 큽니다. 그래서 크다 보니까는 이 부위에 조금 증상이 생기기까지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오래됐거나 아니면 자기가 전조 증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경우가 많은

아니세요. 통증을 못 느끼시다가 폼롤러를 했는데 너무 아프다. 아, 그 문제가 있다는 뜻인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걷고 운동 많이 하실 때이 엉덩이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오늘 꼭 포인트로 챙겨드릴 건데 그게 중둔근이라는 놈입니다. 아, 이 중둔근이라는 놈이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이거든요. 왜냐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환자분들이든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게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고 특히나 한발 서기를 했을 때 몸이 자꾸 기웃둥거린다. 중둔근이 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장에 가나 PT를 받더라도 이 중둔근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런지 이런 거 모두 중둔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측에 있는 근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외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만져보시면 이상하게 외측 근육은 딱딱하게 느껴지시거든요. 왼 안쪽으로 들어오면 살이 말캉말캉 하시는데 외측으로 가면 딱딱하게 뭔가 밴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는 일리오티비알 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순수 근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증을 평상시에 느끼지던 않으시든 분이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풀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통증 폼롤러에서는 반드시 중둔근 하나를 챙겨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둔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풀으시거든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중둔근 찾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생긴 피자 한 조각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피자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피자의 호와 앞에 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꼭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피자 호의 앞쪽 포인트는 어디시냐면은, 자, 혁띠 차시면 요 앞쪽에 혁띠 걸리시는 데 있죠? 바지 걸리는데. 그 뼈를 저희가 AS, IS. 아, 말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잊으셔도 되고, 요 만져지는 뼈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피자의 앞쪽 호입니다. 거기다가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시고요. 혁띠를 따라서 뒤쪽으로 약한뼘 정도 이동하면은 피자의 뒤쪽 코의 꼭지점에 도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뼈가 좀 만져지세요. 고기 한뼘 정도를 찍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피자의 꼭지점이 있으시잖아요. 이 꼭지점이 어디냐면은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 뼈. 요 뼈도 웬만하면 만져지세요. 그게 꼭지점이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피자 모양의 삼각형이 여러분의 중둔근입니다. 그 부위를 마사지를 꼭 하셔야지 자가근막이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꼭 챙겨가시기를 해부학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시 실전에서 폼롤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강으로 골반, 엉덩이, 허벅지 이 파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해부학 얘기는 제가 앞에서 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포커스 하려고 하는 건 중둔근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한발 서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한 다음에 엉덩이 통증이 생기시는 거는 다 중둔근 때문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런지를 했다, 스쿼트를 했다, 등산을 했다, 오래 걸었다, 뛰었다, 엉덩이가 아파, 어디라고요? 중둔근이십니다. 그럼 중둔근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 쉽습니다. 우선은 앉으세요. 앉으시죠? 자, 앉으시면은 중둔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리를 꽈주셔야 돼. 꽈주시고 한 손을 짚으신 상태에서 요렇게 생각보다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예, 이게 많이 기울이셔야 돼. 그래야지 이 아픈 중둔근하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대둔근을 마사지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둔근은 거의 외측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주셔야지 중둔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해부학 쪽에서 설명했지만, 요 앞쪽에 혁띠 걸리는 부분,

부분이 뒤쪽으로 한 뼘 정도 차이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뼈 있으시죠? 여기 만져지시는 뼈.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루어진 부위에 중둔근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 중둔근을 찾는 게 포인트세요. 자, 그래서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골반, 또 그러면은 장요근이라는 걸 만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장요근은 몸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이세요. 여기서 끝날 때까지는 복근이시고, 그 다음으로 쭉 이어지는 근육은 장요근이십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앞쪽에서 잡아당기면 몸이 이렇게 되시면서 전만이 생기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셔서 통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은 꼭 풀어주셔야 돼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시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 턱기가 걸리시는 부위가 생기시거든요. 그 부위 다 대세요. 그 부위를 찾으신 다음에 그걸 상태로 위로 한 바퀴 정도 굴리시면은 이제 그 근육이 자극이 되시는데, 그거부터 해서 골반뼈를 지나서 그 밑에까지 한 바퀴 굴러올 때까지 비비시는 거예요.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무릎을 떼시면은 조금 더 자극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나 밑으로 한 바퀴 때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위로 뼈 지나서 밑으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허벅지 쪽에서 외측 근육을 풀어볼 겁니다. 외측 근육은 이렇게 허벅지 하시면은 여기 허벅지 뼈가 만져지시죠? 그래서 이 뼈를 만지시면 이게 허벅지 뼈세요. 근데 이 허벅지 뼈를 다리를 쭉 뻗어서 힘을 주시면은 다른 데는 말랑말랑해요. 그러다가 외측으로 오면은 딱딱해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측에는 요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요 밴드를 자극을 하셔야 돼요. 이 밴드는 굉장히 아프세요. 여기는 다 근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근막은 평상시 안 아프신 분들도 그냥 올라타기만 하셔도 비명을 지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폼롤러를 밑으로 하시고 요 뼈에다가 대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프세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중간쯤에서부터 통증이 오시다가 뼈 쪽으로 가면 좀 덜해지시고, 다시 중간 쪽으로 내려오면서 통증이 생기시다가 무릎 쪽으로 가시면서 심해지세요. 무릎 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살짝 45도 기울이시고 다시 뒤쪽으로 45도 기울이시면, 네, 이거 저도 많이 아픈데요.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좀 더 문지르 해주시는데, 약간 그 밴드의 앞뒤 쪽이 조금 더 불편하실 거예요. 이거 많이 괴로우세요. 자, 폼롤러로 골반, 엉덩이, 허벅지 쪽 말씀드렸는데, 가장 포커스는 중둔근이세요. 그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달리기, 걷기 하시는 분들, 또 무릎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염증이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외측하고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많이 효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근으로 즐겁게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저는 주경일입니다. 자, 오늘은 숫자로 배우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숫자는 2입니다. 2. 둘. 우리가 한국말로도 둘이라고 하는데 영어도 비슷해요. 두, 투, 두어, 도우 다 비슷해요. 그래서 둘. 자, 그래서 듀오라고 하면은 2인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인조, 듀오. 듀오라고 해서 많이 가수들 두 분 나와서 함께 노래 부를 때 듀오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듀엣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가수들 듀오라고 하고 이중주를 듀엣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듀엣, 이중주, 이중창도 돼요. 듀엣. 더블이라는 단어 아시죠? 더블. 이것도 듀오에서 온 것이고요. 듀오, 더우 다 둘이라는 뜻인데 뒤에 BLE는 플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배로 플러스한다 뜻이 되겠습니다. 더블, 두 배. 자, 잘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doubt라는 단어가 있어요. doubt. doubt는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단어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doubt, 앞에 duo가 보이죠? D-O-U, 이 부분도 둘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두 개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는 것이 바로 doubt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일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두 개로 보일 때 그것이 바로 doubt입니다. 자, 그리고 dubious, dubious. 이것이 바로 doubt에서 나온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dubious는 의심하는, 미심쩍어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ubious랑 suspicious, suspicious도 사실은 의심하다, 미심쩍다라는 뜻인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진 않아요. dubious는 뭔가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같기도 저건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것이고 suspicious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라고 부정적인 쪽으로 미심쩍어 하는 것이 suspicious가 됩니다. 자, 다음은 duplicate. duplicate. 두가 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플리는 접다라는 뜻이에요. fold, 접다라는 뜻인데 두 배로 접으니까 뭔가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딱 접어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duplicate는 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똑같은 모양을 두 개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duplicate, duplicate.

자, 다음 어근은 by입니다. by. 둘이란 뜻인데요. by는 뭐 우리가 대표 단어로서 bicycle를 선택하는데 불만 없으실 겁니다. 왜? 두발 자전거이기 때문에 bicycle 잘 아시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by는 둘이란 뜻인데 bilingu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ilingual. 자, lingua라는 것이 이제 혀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bilingual은 이중 언어 사용자를 bilingual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뭐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을 bilingual이라고 하죠. 근데 뭐 3개 국어, 4개, 여러 개의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능력자는 multilingua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biped. biped. bi는 둘이란 뜻이고요. pad는 발입니다. 그래서 두발 동물을 biped라고 합니다. biped. 그래서 the biped position이라고 하면 두 발로 선 자세를 biped posi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비스킷입니다. 비스킷. 비스킷은 어원상 두 번 구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비스킷. 두 개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드셔도 되는데 비스킷은 두 번 구운 빵. 바삭바삭하니까 두 번 구우면 바삭바삭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비스킷인데 이 비스킷에도 두 개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는 binoculars. binoculars. 아, 발음이 상당히 어렵죠. binoculars죠. 그래서 발음상 binoculars라고 하는데 이것은 쌍안경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by가 들어있으니까 둘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ocular 부분이 눈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binoculars, 쌍안경. 그리고 두 개이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쌍안경을 샀는데 R이 하나 빠져있다. 그럼 s 빼야 됩니다. 자, 다음은 bisect. 양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양분하다. 왜 양분하다일까요? by가 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sect는 이게 이 자체가 cut의 뜻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역별로 잘라져 있는 것을 section이라고 하잖아요. sect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isect는 둘로 자르다, 양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inary system, 이제 뭐 by가 들어가면 대충 아시겠죠? 둘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둘과 관련된 시스템, 바로 이진법입니다. binary system.

자, 다음 역시 둘의 뜻을 가진 투입니다. 이건 뭐 글자 그대로 투예요, 투. 근데 투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약간 모양이 변형이 돼서 twins, 쌍둥이잖아요, twins. 쌍둥이도 사실 투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모양이 tw가 시작되는 겁니다, twins. 자, 근데 이 단어는 twins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쌍둥이야 라고 할 때는 I'm a twin입니다. twins는 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 혼자, 지금 다른 쌍둥이는 다른 데 있으면 나 혼자 얘기할 때는 I'm a twin이라고 해야 돼요. twins는 쌍둥이, 들이 되죠. 쌍둥이 들. 자, 다음 단어 twist. 자, twist는 왜 이게 꼬다일까요? 두 개의 가닥을 꼬을 때 twist라고 하죠. 그래서 twist는 꼬다 뜻이 됩니다. 꼬다, 로프를 꼬다. 그리고 둘로 나눠진 그런 포크를 twist라고 해요. 그래서 이 twist는 꼬다, 비틀다 뜻도 되지만 처음에 둘로 시작된 존재를 twist. 그래서 two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twilight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왜 twilight인지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two가 있고 light가 있잖아요. 빛이 있죠. 그래서 밤이라는 어둠과 낮, 이 빛이 교차되는 시점을 바로 twilight라고 합니다. 빛이 두 개란 뜻이에요. 밤의 빛. 밤의 빛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그 시점을 twilight, 황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땅거미. 그죠? twilight.

자, 다음은 숫자 100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이 있어요. 바로 cent입니다. cent. cent는 100과 관련된 어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기는 century라고 하죠. 바로 100년이 됩니다. century, 100년, 100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뭐 몇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말이 왜 100%가 기준이냐면 cent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per는 뭐 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forward의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100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50 정도 왔다 하면은 50%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100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percent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 percent가 됩니다. 자, centenari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entenarian. cent가 들어갔으니까, 뭐, 100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an이 붙어 있으니까, 뭐, 사람과 관련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centenarian은 100살이 넘는 분들, 그리고 장수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1m 있죠? 1m는 몇 cm인가요? 100cm죠. 여기도 바로 cm가 들어 있습니다. 100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m는 또 1000mm라고 하죠. 그래서 밀리는 또 1000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100cm, 1000mm 두 개를 한꺼번에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아까 밀리가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리언은 근데 왜 100만이냐? 천에 천을 곱했기 때문에 백만인 것입니다. 서양은 천 개념이에요. 천 단위로 나가고 우리는 만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 십만, 백만이죠. 그 영어는 천, 십천, 백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 곱하기 천은 백만입니다. 그래서 밀리언이 백만이 되는 것이죠. 밀리언일 백만장자죠. 자, 그래서 빌리언은 10억인데요. 왜 10억이 될까요? 천을 두 번 곱해서 그래요. 천에다가 천, 천을 두 번 곱했기 때문에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언은 10억인데 10억 달러 정도 가져야 정말 억만장자라고 해서 빌리오네어를 억만장자라고 하죠. 참고로 1조는 천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10억에다. 그래서 세 번 곱했다고 해서 트릴리언입니다. 자, 이러면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밀리언은 천에 천을 곱한 거. 그죠? 100만에.

1년은 한 번도 곱한 거, 두 번 곱한 거니까 10억. 거기다 세 번 곱하면 트릴리언, 1조가 되는 것이죠. 영어는 천 단위로 나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1: 또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어떤 직업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0: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아 커피숍 한번 가야 되는데요. 오. 난 얼어 죽어도 아이스야.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를 갔는데 음료를 주문을 했는데 엉뚱한 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씨는 좀 어떻게 좀 아이스파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1: 저는 한겨울에도 찬물을 마시고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0: 아, 진짜,
1: 저는 열이 진짜 많아요. 손 한번 만져보실래요? 손 지금도 더 뜨거우시네요. 더 뜨거우시네요.
0: 아니, 별로 그러진 않은데.
1: 네, 손발도 따뜻하고 뭔가 열이 많아요.
0: 저도 열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리 추워도 시원한 걸 마셔야 되는 좀 이상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만의 룰 같은 거가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1: 네.
0: 그게 엉뚱하게 됐을 때 오늘 내용이 어떻게 될지 요거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요. 그쵸? 약간 미안해가지고 그냥 말은 해보는 느낌, 그쵸?
1: 진짜 좀 소심하신 분들은 그냥
0: 네.
1: 먹는 분도 계세요.
0: 가끔 따뜻하게도 먹는 거지 하면서,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1: 오. 아니, 오늘 두 문장 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신 있습니다.
0: 오케이,
1: 여러분들은
0: 오케이.
1: 어떠신가요?
0: 자, 복습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해 보는 거죠.
1: 네.
0: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Mr. Jim, your order's ready, Mr. Jim? Your order's ready.
1: 그런데 저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요.
2: What was that?
1: 그러니까 I ordered iced americano.
2: Iced?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1: Just a few minutes.
2: Yeah, sorry.
1: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Oh, that's okay. Take your time.
2: Oh, really?
1: Slow, slow.
2: Thank you, thank you. We're a bit busy, okay?
1: Okay.
2: All right. So sorry, Jim.
1: Iced americano 했지.
0: 오늘 칭찬에 칭찬에 칭찬입니다. 정말로.
1: 아니 뭐또 해외 어브로드로 뭐몇번 타임 또
0: 왔다 갔다
1: 나가
0: 오셨죠.
1: 갔던 사람으로서
0: 네네네.
1: 이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한 오더는 하죠.
0: 베이직.
1: 예, 베이직
0: 베이직한 거.
1: 오더는 제가 합니다.
0: 아주 좋습니다. 거의 틀린 게 없을 정도인데 확실히 상훈 씨도 그래도 해외에 한번 갔다 와서 경험을 해보고 망가져 보니까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 예, 물론 잘 들리진 않지만 내할 말은 할수 있다.
0: 아하.
1: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온것 같아요.
0: 아주 아주 좋습니다.

0: 자, 여러분들. 오늘 상훈 씨 완벽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틀렸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잘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Mr. Jim, your order's ready.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That's okay. Take your ti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 다이얼로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분.
2: 아, 네.
0: 네. 자, 아무튼 미스터 잼 이렇게 부르면서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름 스펠드 뭐 이거
2: 맞아요.
0: 기억나세요?
2: 그거에 지금
0: 어떻게
2: 적용
0: 보면
2: 맞죠.
0: 연장선 같은,
2: 예.
0: 그렇죠?
2: 네. 저기 헬스장 씨. 당신의 오더가
0: 네.
2: 준비되어 있습니다.
0: Right.
2: 그게 이제 뭐 해서 음료가 준비됐다.
0: Mm-hmm.
2: Your orders
0: Ready.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0: READY. Ready, 준비된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스펠링 비교해 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Mr. Jam, your order's ready. 완벽하죠? 자, READY 요거 발음할 때 우리 뒤에는 D 부분을 부드럽게 발음해 보실게요. 그래서 READY가 아니라 리을 비슷하게,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리을 비슷한 거. 모음 사운드 사이에 D나 T가 들어가면 보통 리을 비슷해져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앞에만 입 모양을 모으세요. 왜냐면 거기 R이 있으니까, ready. 이겁니다. 오케이? ready. ready.
2: Ready.
0: yes.
2: Ready.
0: That's right. So, ready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성훈 씨. Your order 할 때, 이거 소유격을 쓴 건가요?
2: 아니에요.
0: What is it?
2: 이거는 누구의 것, 뭐뭐의 것을 쓴 거예요.
0: 그게
2: 아니에요?
0: 소유격인데요. 그게 소유격인데요.
2: 아,
0: 지금
2: 그래요?
0: 아니에요 했을 때저 너무 기뻤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를 줄인 거죠.
2: 예.
0: Your
2: 뭘 줄였을까요?
0: order.
2: Your order.
0: Your S가 뭐예요? 뭘 줄인 거예요?
2: 뭘
0: 안
2: 주셨어요?
0: 돼!
2: 예?
0: 카메라 감독님이
2: 저
0: 드디어.
2: 잠시만요. 뭐라고요?
0: 맙소사.
2: IS?
0: 저기 어디 출장 갔다 오셨나 봐요. 네네네. IS.
2: 아, 이즈.
0: is를 줄인 거죠. 소유격이 아닙니다. It's okay. Hey, it happens. Okay, so your order 보세요. 소유격이었으면 당신의 주문의 준비됐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단순하게 당신의 주문은 준비가 되었다. Correct? So your
2: Yeah.
0: order is ready. 라고 하는 게 맞는 문장이죠.
2: 우리가 쉬즈나 히즈만 줄여 이거
0: 그러니까요.
2: 익숙하지. 와, 이거를 뭔가 줄이는 게, 아,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네요.
0: Exactly. 자, 이래서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문장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들이 만약에 얘기를 할때 이렇게 apostrophe s로 줄여버릴 수 있거든요.
2: 아,
0: 내가
2: 그럼요.
0: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2: 맞아요.
0: 방금 얘기한 것처럼 he is, she is만 줄인 줄 알았는데 your order's ready.
2: 이야.
0: 이러면 뭐라 그런 거지? 이렇게 또 빨라지잖아요, 말이.
2: 맞아요.
0: 네, 놓치기 쉽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오늘 활약을 해줬습니다.
2: 원래
0: 오, 아,
2: 잘하세요.
0: 원래. 오케이. 그렇습니다. 꾸준히 또 했기 때문에.
2: 네.
0: So, your order is ready 됐다. 지금 그러면은, apostrophe s에 있는 is가 우리 뭐죠? 무슨 동사죠?
2: 비동사죠.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우리 형용사를 쓸때 뭐랑 같이 쓴다?
2: 형용사 전에 비동사 원형.
0: 맞아요.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 원형은
2: 아,
0: 아니고요.
2: 비동사.
0: 항상. 오케이.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묶어서 써야 형용사하다라는 느낌. So your order는 ready 된 상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어의 기본 자세예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보면 비동사 형용사 섞는 거, 그리고 비동사랑 명사 섞어서 쓰는 거. 뭐 예를 들면 I am pretty. 형용사 섞은 거죠.
2: 네.
0: 뭐 아니면 명사로 I am a boy. 이런 식으로 섞는 거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해볼게요. 당신의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도 비동사, 형용사 섞은 거거든요. 어떡할까요?
2: Your drink is ready.
0: 그렇죠. Your drink is ready. 자, 쌀쌀한 게 형용사로 뭐예요? 으으
2: Cool.
0: cool은 시원한 거고요.
2: Chilly.
0: 오늘 아, 잠깐만요. 좀... 오늘 카메라 감독님이 잠깐 여기 나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아시잖아요. 영재 네. 출신이에요. 영재.
0: 아 영재 출신.
2: 근데 축구 영재여서 아, 좀 잠깐만, 안 맞는데. 뭔가 영재긴 영재니까.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날씨가 쌀쌀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2: The weather is chilly.
0: There you go. 자, 이 두 문장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냥 비동사와 형용사를 섞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 영어의 기본 자세.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r drink is ready.
2: Your drink is ready.
0: Your drink is ready.
2: Your drink is ready.
0: Okay. The weather is chilly.
2: The weather is chilly.
0: 본문 가볼게요. Mr. Jim, your order's ready.
2: Mr. Jim, your order's ready.
0: 네, 준비한 음료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딱 갔는데 뭐 예를 들어 라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2: 아,
0: 꽁상 씨가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나와버렸어.
2: 아, 이거 좀 얼죽하거든요.
0: 그렇군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나는 주문했어요.
0: 뭐를요?
2: 무엇을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주문하는 그거 그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를요.
0: 아메리카. 오, 상훈 씨 얼주가 인정입니다.
2: 예.
0: 왜냐면 스펠링 아메리카노 완벽하게 썼습니다. 네. 오케이. 자, 볼게요. 그렇죠. 자, 한국에서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잖아요.
2: 네.
0: 창훈 씨가 근데 정확하게 맞춰준 게 뒤에다가 D를 넣어줬어요.
2: 네.
0: 왜냐하면 ICED까지 해야 형용사로 아이스를 첨가한, 아이스를 넣은 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D를 넣어서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된 아메리카노. 생각해보면 뜨거운 거 뭐라 그래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2: 핫 아메리카노.
0: 걔는 형용사를 쓰잖아요.
2: 와.
0: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에 맞췄었죠.
2: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화 시켜서
0: 그렇죠.
2: 간 거예요.
0: 저기 iced americano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고요. 자, 주문하다라는 동사 뭐 we see this all the time, but what is it?
2: Order.
0: Order, right? 오케이. Okay. 문제는 얘가 진짜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탑급입니다.
2: 예.
0: 예.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중간에 D가 flap이 좀 나요. 그래서 리을 비슷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뒤로 R가 있으면서 발음이 엄청나게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러더라도 노력하셔야겠죠. 입모양을 이렇게 모으면서 한번 try 해보세요. 중간에 리을이 껴있는 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Order. Order.
2: Order.
0: Alright.
2: Order.
0: Order. Alright. 물론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입장에서 상황이라면은 문맥으로 다 알아들어요.
2: 그렇죠.
0: 예, 근데 너무 막 오더, 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 진짜 오다 하시는 분들은 가다.
0: 아, 가다. 예. 가다.
2: 오다, 가다.
0: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Okay, so order something. 뭔가를 주문하다. So 나는 주문했다. 이것을 the iced americano를 주문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요 그 토마토 수프 주문했는데요. 이거 왜 이상한 게 나왔지? 막 이러면서
2: I ordered tomato soup.
0: 그렇죠. I ordered the tomato soup. What is this? Yeah? 간단하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럴까?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 지금 주문하세요. 이게 보통 뭐냐면, 이 티켓들이 금방 sold out 되니까는, 그거.
2: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0: Yes.
2: 그거.
0: 어떻게 할까요?
2: Right now, order it.
0: 오케이.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order it now. 이게 거의, 광고 멘트로 거의 정해져 버려 있습니다.
2: Order it now.
0: 뭐 상훈 뭐 new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hort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order it now. 이렇게 자 이런 거 발음할 때도 again 중간에 D를 flap을 해서 리을 비슷하게 해주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죠.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the tomato soup.
2: I ordered the tomato soup.
0: Order it now.
2: Order it now.
0: 오케이. 자 본문도 갈까요?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2: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3: Mr. Jim, your order's ready. Mr. Jim, your order's ready.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0: Okay. 자, 실수를 다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몇 분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영어로 해 보겠습니다.
2: 자, 정말 죄송하답니다. 그러면은 I'm sorry도 아니고 I'm so sorry 해주죠. I'm so sorry 해주고요.
0: I'm so sorry.
2: Give me. 주세요, 저에게.
0: 뭐를 줘요?
2: 단 몇 분을. 네. 네. 몇 분들을 주세요.
0: 네.
2: 겨우.
0: 그냥. Okay, so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여러분 아시겠지만 sorry는요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2: 마음이 안 좋아요.
0: 그렇죠. 거기서 기반이 돼가지고 뭐 미안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후회가 되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동정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일단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sorry보다는 좀 입모양 어떻게 할까요?
2: 조금 더 벌려야 되죠.
0: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sorry 말고 sorry, sorry,
2: sorry.
0: Yes,
2: sorry.
0: Ok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I am so sorry라고 했잖아요.
2: Yeah.
0: 아 이게 상훈 씨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같은 의미인데 정말 죄송해요라고 할 때 진짜 I am sorry. 어떤
2: 허는 뭐예요?
0: T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있거든요.
2: Terribly sorry. Yes.
0: Yes. See?
2: I'm terribly.
0: R-R-R-R-I-B-N. 잠깐만. 제가 한 것 같은 착각이겠죠?
2: 맞아요.
0: Terribly? 맞습니다. Terribly. I am terribly sorry.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보통 이 정도로 상대방이 얘기하면 뭐라 할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친구처럼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orry 같은 경우에는 뭐 so, very 이런 것도 친하지만 얘랑 엄청 친합니다. 얘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I'm terribly sorry. 자, 그리고 또 하나만요. I am sorry는 미안한 거죠.
2: 네.
0: 요거보다 조금 더 성훈 씨 격식인 표현 좀 아는 거 있을까요? 동사 하나면 되는데. 동사입니다. 동사. 형용사 아니라. 잠깐만, 오늘 저기
2: 저 티가 나나요? 아, 눈이 자꾸 오늘따라 저쪽 가 있네요.
0: 오케이. 자,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 나는데.
2: 네.
0: I 사과하다.
2: 아, apologize.
0: Yes.
2: Apologize.
0: Yes. O L O G G. 오늘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 오늘 출연료 주지 마세요.
0: 자, apologize 얘는 사과하다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진 않죠. 그래서 I'm sorry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리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더 격을 갖춘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네,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so 이런 정도. 이것도 정말 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꾸면 돼요.
2: 네.
0: Okay, I apologize.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도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다룰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give me just a few minutes라고 했잖아요.
2: 네.
0: Right? A few라는 게 나왔어요. 상훈 씨 이거 혹시 문법 책에서 a few가 뭔지 본 적 있으세요? A few 무엇들?
2: 모르겠어요. 문법 책을 잘 안 봐가지고.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a few라고 하는 건 몇 개라는 뜻입니다.
2: 몇 개.
0: 몇 개의 무엇. 그래서 a few 뒤에다가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 few 복수명사 이렇게 쓰면 그 복수명사 몇 개, 뭐 사람이면 몇 명, 뭐 동물이면 몇 마리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2: 네.
0: 오케이? 지금 보면은 a few 뒤에 어떤 복수명사?
2: minutes.
0: 그렇죠. 그래서 분은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되겠죠?
2: 네.
0: 저 여기서 뭐예요? 나한테 몇 분을 줘라.
2: 네.
0: Make sense, right?
2: Yeah, yeah.
0: Okay, you guys.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2: A few hours.
0: 그렇죠. A few hours. 그러면 몇 달러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2: A few dollars.
0: Right? 자, 그러면 이병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한테 몇 시간만 좀 주세요. 어떨까요?
2: Give me a few hours.
0: That's it. Give me a few hours, okay? How about this? 저 몇 달러 필요한데요.
2: I need a few dollars.
0: 그렇죠. I need a few dollar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셀 수 없는 단어 앞에도 붙일 수 있는 거 약간 몇 얼만큼 약간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a little 이라는 걸 붙이는데 그건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낭독해 보실게요. 아, give me a few hours.
2: Oh, give me a few hours.
0: Mm-hmm. I need a few dollars.
2: Oh, I need a few dollars. Mm-hmm.
0: 그리고 조금 더라는 거 추가하려면 참고로 give me a few more hours. Oh. I need a few more dollars. Oh.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본문 읽어 볼게요, 여러분. Oh,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2: Oh,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0: All right. 자, 이렇게 했을 때

0: 아니에요.
1: 상대방한테 oh, take your time.
0: 천천히 하세요.
1: 그렇습니다. 자, take one's time. 소유격을 넣어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동사를 쓰게 되면 take one's time 한다는 거는 천천히 하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의미는 여유를 갖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여유를 갖다. 그걸 가지고 천천히 하다. 왜 여유를 갖냐 하면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마음 졸이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Can이 뭐예요? You can do something.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것도 되지만 해도 된다도 되죠.
0: 허락을 또.
1: 네. 네. 그러면 당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유 갖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0: You can take your time.
1: 그렇죠. You can take your time. 이렇게 평소문에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 해볼게요. 나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했어.
0: 했다고요? 했어. 그러면은 take your time의 과거니까 took time.
1: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문이니까 주어부터 출발해야죠. 나는
0: I took my time.
1: 그렇게 해야죠. I took my time. 그리고 또 이런 느낌? 이해하셨죠? 여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Hey, you can take your time.
0: Hey, you can take your time.
1: 왜냐하면 뭐 우리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네. Hey, I took my time.
0: Oh, I took my time.
1: Because I wanted to make it perfect. 완벽하게 하고 싶었거든.
0: 제가 그 10일 동안 미국 여행 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 이겁니다. Take your time.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제가 옆에서 조금 뭐 당황하거나 뭘 하고 있으면
1: 맞아요.
0: Hey, that's okay. 친절하게.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많이 합니다.
1: 듣기만 해도 되게 훈훈하네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언어가 좀 그러다 보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시는.
0: 네네. 네,
1: 그렇습니다. 오케이. Very nice. 지금 상훈 씨가 실제로 미국에서 듣고 왔던 거, 빈도가 높게 들었던 게 요거.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형도 가능해요. 사실 제가 제 여유를 가져도 될까요? 우역하면 저 좀 여유 갖고 천천히 해도 돼요?
0: Can I? Take my time.
1: 그럼요. 그렇게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an I take my time? Is it okay? 그래서 oh yeah, yeah, sure. You can take your time.
0: 네, nope. 하면 어떻게 해요?
1: Nope. Okay. 그러면 바로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Why not? 한다든가. 자,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천천히 하세요라고 의역은 했지만 네. 핵심 의미는 여유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0: 네, 네.
1: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보세요. Take your time 하는 거랑 Do it slowly랑 의미가 다릅니다.
0: 오.
1: 자, 보세요. Do it slowly도 해석하면 뭐예요?
0: 아, 천천히 하세요.
1: 이거 천천히 하세요. 근데 얘는 여유 갖고 하세요가 아니에요.
0: 이거는 동작을 뭔가 천천히 하라는 것 같은데.
1: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천천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훈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뭔가 밤 폭탄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제거하는 그게 있는데 그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차 하면 큰일 나. 그랬을 때 Hey, do it slowly. 이거요.
0: 천천히 해, 이거 자체를.
1: 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take your time 이래버리면.
0: 자, 여유를 가지세요.
1: 의미가 다르죠, 그죠?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That's okay. Take your time.
0: That's okay. Take your time.
1: Alright. 자, 그러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1: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r. Jim, your order's ready. Mr. Jim, your order's ready.
2: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3: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2: That's okay. Take your time. That's okay. Take your time.
1: 자, 목소리 크게 해서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어떡할까요?
0: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1: 그렇죠. There you go. 그냥 ordered 위에 명사 써주시면 돼요. 네. 자,

0: 네, 저 토마토 수프 주문했는데요.
1: Oh, I ordered the tomato soup.
0: Yeah. One more. 그거 지금 주문해.
1: Oh, ordering now.
0: Now, today. 뭐 이러면서, right?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Take one's time. 표현이죠. 덩어리 표현. 소유격 주의하시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1: Oh, that's okay. Take your
0: Take your
1: time.
0: time. 여유를 가지세요. 그죠? 자, 이번에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1: 당신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0: Yes.
1: You can take your time.
0: You can take your time. 상대방한테도 얘기하니까 your time이 되겠죠. 이번에는 나 천천히 했어. 나 여유 가지고 좀 천천히 했다고.
1: Oh, I took my
0: 그죠? I took my time. I took your time? 어색하죠,
1: time.
0: 그죠?
1: 이상하네요.
0: My time을 하는 겁니다. 여유를 갖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거 사원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요.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저 토마토 수프 주문했는데요. I ordered the tomato soup. 그거 지금 주문해. Order it now.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That's okay.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당신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You can take your time. 난 천천히 했어. I took my time.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해결.
2: Mr. Jim, oh,
1: Yeah.
2: your order's ready.
1: I ordered the iced americano.
2: I'm so sorry. Give me just a few minutes.
1: Oh, that's okay. Take your
2: Oh,
1: time.
2: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so
1: Okay.
2: understanding.
1: Okay,
2: Mr.
1: that's okay.
2: Jim, just one sec.
1: Yeah. Okay.
0: Well done, you
1: 해냈습니다.
0: guys. 해냈습니다.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람둥이가 되지 마. 혹은 바람둥이처럼 굴지 마.
1: 제가 곰곰이
0: 네.
1: 생각해봤는데, 저는 돈비어 카사노바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0: 아, 실제로 cheat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cheater.
0: cheat한다는 게 부정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cunning한다라고 할 때도 그 단어를 쓰거든요.
1: 맞아요.
0: So, don't be a cheater. 이라고
1: cheater.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take one's tim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 천천히 해도 돼요? 저 여유
1: 오.
0: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나요? 이거
1: 오,
0: 나쁘지
1: 뭐
0: 않을 것 같은데.
1: 허락을 구하는 거죠?
0: 오, 그렇습니다.
1: 오.
0: 오, 나이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아, 관계 영어 배웁니다. 목요일.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인연이라고 해서 동호회 사람들끼리 얘기 나누는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네. 처음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할때 쓰잖아요.
1: 뭐 취미 뭐예요? 특기 뭐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많이
0: 그쵸.
1: 물어보죠.
0: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2: 말도 안 돼. 저도 마유대 졸업생이에요. 아니, 이렇게 또 좋은 학교에 또.
1: 미달 아니었나요, 그때? 죄송합니다.
0: 제가 들어갔는데도 미달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거 영어로 다 바꿔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3: 그래서

0: 한국은 어디 나오셨어요?
1: Sorry, in English.
0: So, where did you school out?
1: Where did I school out?
0: School graduate.
1: To school. Oh, graduate? Where did I graduate?
0: Yeah.
1: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0: New York in 그 Mayu University?
1: Mayu University, you know?
0: 말도 안 돼.
1: Wow.
0: 아니, 저도 마유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no way. I am Mayu University too.
1: You?
0: Yeah, I'm Mayu.
1: You graduated too?
0: Yeah, graduated too.
1: What? What a coincidence.
0: What are the odds?
1: I know.
0: Wow.
1: What are the... Oh, yeah. Really?
0: Yeah.
1: I didn't think so. Really?
2: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콩상, 왜냐면 콩상 씨가 너무 콩글리시 했거든요.
3: 아, 그랬을까요?
2: 네, 오늘 좀 아쉽게 됐습니다. 평소에 좀 잘했는데 콩글리시가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내가 어디 졸업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다, 내가 학교다, 이렇게 된 부분이 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 어순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5: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4: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5: What? What a coincidenc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뭔가 대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보통 학교 어디 다녔냐?
3: 네, 어디 학교 출신이요? 많이 물어보죠.
2: 특히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중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3: 지역 사회에서는 또 그렇고
2: 네,
3: 사회 나오면 또 대학교 출신 대학교도 많이 물어보고요.
2: 오케이.
3: 자, 그래서 so 무슨 학교를 what school 써주면 될 것 같아요. What school? 무슨 학교를 당신은 나왔냐?
2: Go to 했냐?
3: 예.
2: 아까 전에 공상 씨가 아예 그냥 직역을 해버렸더라고요. 나오다로. 네.
3: 아웃을 썼죠.
2: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실제로는 어디를 다녔냐라고 하는 게 맞고요. 무슨 go out, come out이라는 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 그냥 너무 직역을 한 케이스죠.
3: 네.
2: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Check it out. 그렇죠. So, school이라고 하는 거 제가 두 개를 다 써놨는데 학교가 되고 공부하는 곳이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런 학교의 건물, 시설 자체를 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school 네. 자체가 그 그냥 개념, 그런 공부하는 터를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hoo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에 따라 무슨 뭐 더나 어나 이런 게 붙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내에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서는 정말 학교 자체를 말했고요.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암기해도 아깝지 않을
3: 그러니까요.
2: 정도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Right?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what이 나왔죠?
3: Yeah.
2: 근데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덜렁 what이 아니네.
3: 아니었어요.
2: 뭐예요, 그럼?
3: 무슨 학교를 나왔냐.
2: 그렇죠.
3: what 명사?
2: 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자, what 명사라고 하는 거. 바로 무슨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문사를 최근에 많이 했었잖아요.
3: 네.
2: What, where, who, why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의문사 들이 좀 있습니다. So what 명사 이런 것들, 그렇죠? 뭔가 더 추가된 것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 이러면 영어로 뭐라고 해요?
3: What color?
2: 그렇죠. 그냥 무엇하면 what이지만 무슨 색깔 그러면 what color? 이거 자체가 의문사처럼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해 한마디로 몇 년도?
3: 아, what year?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명사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색깔들 이러면
3: What colors?
2: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알게 된 김에 명사 안 해볼 수 없죠.
3: 해야죠.
2: Alright. 자, 너 선택했니? 라는 부분만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과거형으로 너 선택했어?
3: Did you choose?
2: 그러면 자 합쳐보겠습니다.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아까 했던 거랑 섞어보세요.
3: What color did you choose?
2: 그죠? Oh, I chose. 무슨 색?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자, how about this? 졸업하다가 뭐죠?
3: Graduate.
2: Graduate, right? 그럼 how about this? 몇 년도에 당신은 졸업했나요?
3: What year did you graduate?
2: 그죠? What year did you graduate? 완벽합니다. 무슨 연도, 좀 어색하지만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느낌 맞나요?
3: 네.
2: Right. So 여기서는 오히려 What did you graduate? 이상하죠. Right? What did you choose?는 괜찮은 것 같아요.
3: Yeah.
2: 그죠? 그거는 문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3: What color did you choose?
2: What year did you graduate?
3: What year did you graduate?
2: 아주 좋아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스코어를 Did you go to? 당신은 갔나요? 이 go가요. 실제로 이렇게 걸어 간다는 뜻도 되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개념적으로 다닌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3: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아, 어? 명문대 다녔네요.
3: What?
2: 네. 마유대학이라고. 또 뉴욕에 있거든요. 여길 나왔습니다.
3: I went to 나는 이제 갔었어요. 난 다녔어요.
2: 네.
3: 어디에 마유 대학교에
2: yes.
3: 뉴욕에 있는
2: 아하.
3: University 썸죠.
2: 오. 스펠링 여러분 같이 써 주세요. 이거 틀릴 확률이 꽤 있는데 지금. 도시 나올 뻔했죠, 도시. 지금 여러분들이 상훈 씨의 얼굴 봐야 되는데 엄청 진지했어요, 지금. 막 이러면서
3: 엄청 집중했어요.
2: 오케이, 알겠습니다. University. U는 대문자로 썼나요? 소문자로 썼나요, 지금?
3: 저게 아마 대문자걸요.
2: 대문자입니까? Are you sure?
3: 왜냐면 이렇게 내리다가 말았는데.
2: 아주 애매하게 중간에 걸쳤군요.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I went to, 어디 다녔냐면 I went to my university. 어디에 있는? In New York.
3: 소문자!
2: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됐는데. 자, 이거는 왜냐면 이 마유 대학교가 자체가 고유명사화 된 겁니다. 사람 이름인 것처럼. 그래서 대문자, 첫 번째 이제 철자를 대문자로 써준 것 뿐입니다. Mayu University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 하면 University가 있고 College가 있습니다.
3: Yeah.
2: 그런데 회화체에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전을 찾으면 University는 뭐 종합대학교, 뭐 4년제 대학교 뭐 이렇게 돼 있고 College는 뭐 2년제, 뭐 전문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나라마다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 부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2-year college가 있고 4-year college가 있을 수도 있고요.
3: Yeah.
2: 오케이.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미국에서 있다고 왔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college를 더 많이 써요. 오케이? University를 미국에서 쓰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름으로 썼을 때. So 미국에서는 적어도 보통 너 대학을 뭐 어디 다녔니? 어디 뭐 대학을 졸업했니? 이런 거 물어볼 때 Did you go to college? 라고 보통 하고 Did you go to university? 라고 좀 안 하는 편입니다. 회화체에서는. 근데 다만 I went to 무슨 university? 이렇게 대학명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쓸 수가 있는 케이스.
3: 네.
2: 근데 again, 이거는 미국에서요. 좀 국한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 또 다르죠. 제가 만약에 뉴욕이라고 하는 것을 스펠링을 대봐라라고 여러분, 상훈 씨한테 하면은 될 수 있겠어요?
3: 그럼요.
2: 어떻게 하죠?
3: N-E-W-Y-O-R-K.
2: 오케이. 두 단어로 아니면 한 단어로?
3: 아,
2: 네.
3: 보통은 우리가 붙였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한 단어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3: 아,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2: 네, 띄어야 되고요. 원워드로 실수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Y도 소문자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 아.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실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3: 생각해보면 네. 이 NY, 뉴욕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LA도 로스, 앤젤레스 이렇게
2: 맞아요.
3: 떨어뜨려서 써야 되잖아요.
2: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왕이면 뉴욕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외국어, 외래어 표기도 뉴 띄고 욕 이렇게 띄었으면 어땠을까?
3: 아,
2: 그러면 좀 그래도
3: 때도?
2: 덜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3: 네,
2: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원래는 two words로 돼 있는 영어 단어인데 아이스크림
3: 같이 붙여가지고
2: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않나라는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뉴욕은 two words입니다.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아, 발음할 때 이왕이면 이왕이면 뉴욕보다는 R 사운드 살아있죠.
3: Yeah.
2: So York 이렇게 R 부분이

0: 혀가 당겨줘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New York. New York.
1: New York.
0: Yes. 오.
1: New York.
0: 오, 굉장히 잘하는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브리프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걸어서 간다라는 거 말고, 그냥 어떤 학교를 다녔다, 거기 나왔다, 라고 할 때,
1: go to.
0: go to를 실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뒤에다 학교 이름을 써주시면 그 학교에 다닌다, 라는 느낌으로 충분히 아주 심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명자 해볼까요?
1: Yeah.
0: 오케이. 자, 나의 누나는, 우리 누나는 마유 여대에 다녀. 어떻게 할까요?
1: My sister goes to Mayu
0: Women's
1: School.
0: 어, school, university.
1: University.
0: 어, 대학교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그냥 이름을 지어낸 것 뿐이에요. 자, how about this? WCB College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왕초보
1: yeah.
0: College, right? 자, 그러면 얘기해볼게요. 어, 저는요, 왕초보 College에 다녀요.
1: Oh, I go to WCB College.
0: College. 오케이? 그냥 대학 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대학은 아니어도 High School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1: Yeah.
0: 아시겠죠? 그냥 걸어간다가 아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My sister goes to Mayu Women's University.
1: My sister goes to Mayu Women's University.
0: 두 번째 해볼게요. I go to WCB College.
1: I go to WCB College.
0: That's right.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과거형으로,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1: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0: 오케이,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말도 안 돼. 저도 마유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Right?
1: 참 우연이죠.
0: 좋습니다.
1: 오, 말도 안 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알죠. No way. 말도 안 돼. I'm, 나는 MU, 그러니까 마유 유니버시티에 나도 졸업이에요. 나도.
0: 아까 전에는 저 마유대예요. 약간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오케이, MU 그냥 줄여서 여러분 마유 유니버시티를 제가 줄인 것뿐입니다. 자, 일단 맞는지 한번 볼게요.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1: Yeah.
0: 맞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왕초보 영어에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Right? 이거는 사실 no way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랄까 no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절대 싫어. 이런 거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Okay? So can I eat this cookie? 했을 때 no way. That's min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아무튼 no way 너무 놀랐으니까 어, 말도 안 돼 하면서 나는 MU graduate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graduate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동사로 graduat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1: 졸업하다.
0: 하다예요. 동사로. 하지만 이 graduate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음을 또 graduate처럼 하는데 졸업생이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1: 아...
0: 이거 자체가 졸업생이라는 뜻이고 꽤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어디 졸업했어요라고 하면 당연히 I graduated from 어디 라고 해서 graduate from이라는 덩어리를 써도 되지만 나 그냥 어디 졸업생이에요. 이렇게 명사로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Yeah.
0: Yeah. So 뭐 학교 여기 뭐가 붙느냐에더라 뭐 어 아니면 an 하고 나서 학교 이름만 바꿔주면서 아. I'm a 어디 어디 graduate. 이게 결국에는 I graduated from 어떤 학교.
1: 오.
0: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Yeah, yeah,
0: okay.
1: yeah.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Mayu Women's University, 줄여서 MWU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MWU 졸업생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1: Oh, I am an MWU graduate.
0: 그렇죠. I'm an MWU graduat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진짜로 WCB College 졸업생인가요?
1: Is she really a WCB College graduate?
0: 아,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이제 학교 이름은 우리가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you did a great job. 자, 공통점 뭐예요?

0: 어 or an 이 다음에 나오는 발음에 따라 그렇죠?
1: Yeah.
0: 어 쓰고 그리고 graduate이라는 걸 그냥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네, 여러분들도
0: Yes.
1: 여기다가 본인
0: 어.
1: 이름 넣어가지고 출신 학교요 넣어가지고
0: 맞아요.
1: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0: 아,
1: 같아요.
0: 이거는 솔직히 충분히 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거기 출신이냐, 거기
1: 네.
0: 학교를 다녔냐, 거기 졸업생이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1: 네.
0: 어렵지 않죠?
1: Yeah.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an MWU graduate.
1: I am an MWU graduate.
0: Is she really a WCB college graduate?
1: Is she really a WCB college graduate?
0: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 안 외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대학생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college student, 뭐, university student 이런 거쓸 수도 있는데요.
1: Yeah.
0: graduate 아래 단계다. 아직은 졸업생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쓰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
1: 언더?
0: 맞아요.
1: 와, 언더 그레듀엣?
0: 맞아요.
1: 오.
0: Undergraduate. 이거는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So, undergraduate은 결국에는 졸업생이 아니라 그 아래니까 대학생. 예? 재학생 정도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1: No way. I'm an MU graduate
0: Beautiful.
1: too.
0: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너무 놀라면서. 어? 네? 이런 우연.
1: What? 네? 이거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0: 맞아요. 근데 이런 모양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른 걸로 배웠어요.
1: 그쵸?
0: 예.
1: 갑자기 와로 하니까 또 좀.
0: 그때는 힌트를 좀 드리면 홀수랑 비슷한 단어, 뭔가 이상한이라는 단어
1: 야,
0: 그런 건데 아무튼 여러분
1: 요게
0: 생각난 거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1: 우연히
0: 아니, 모르면 괜찮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1: 보여주세요.
0: It's okay, it's okay. Alright. 자, what? What a coincidence. 들어본 적
1: 이름이가
0: 있어요?
1: 모르죠. 못 들어갔어요.
0: 아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를 꼭 해주시고요.
1: Coincidence?
0: 얘는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감탄사 수준으로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coincidence. 이게 바로 우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cident라는 단어라고 그냥 떠올려 볼게요.
1: Incident.
0: 뭐 사건이다, 예를 들어.
1: 아.
0: 근데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코가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1: 아.
0: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coincidence는 우연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 단어 덜렁 요거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얘랑 같이 가줘야 돼요. What a coincidence. 이러면 어? 이런 우연이. 상훈 씨 그거 알고 있죠? What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
1: 오늘 강조하는 느낌? 감탄하는.
0: 감탄사. 예, 그래서 oh, what a day. 이런 식으로 what a beautiful day라고 한다든가. So 그런 식의 어순 구조 자체가 감탄사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엄청난 coincidence가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감탄하는 느낌. 요거 이 명사 가능하겠어요?
1: 그럼요.
0: 이거는 연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우연이. 저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Oh, what a coincidence. I'm Canadian
0: Canadian
1: too.
0: too. 그죠? So what a coincidence. Canadian too.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How about this? 이런 우연이. 저도 여기 살아요.
1: What a coincidence. I live here too.
0: Beautiful job. 자. 이런 우연이, 이건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탄하는 거니까. So what a coincidence. I'm Canadian too. 저도 그렇다. 나도 여기 산다. 여러분, 그럼 연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 해야죠.
0: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 a coincidence. I'm Canadian too.
1: What a coincidence. I'm Canadian too.
0: Alright. What a coincidence. I live here too.
1: Wow, what a coincidence. I live here
0: 자,
1: too.
0: 그러면 성우 씨, 이런 우연이. 저도 한국인이에요.
1: Oh, what a coincidence. I'm Korean
0: Alright,
1: too.
0: there you
1: Are you
0: go.
1: Korean?
0: I am too. I'm Korean
1: Wow,
0: too.
1: what a
0: Alright. Yes.
1: coincidence.
0: 이게 계속 느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은 지난번에 왕초보 영어에서 제가 한번 정도 다룬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게 조금 이렇게
0: 아,
1: 쓰죠.
0: 상훈 씨.
1: What are the odds?
0: Yep. 그래도 살짝 떠오르죠, 그렇죠?
1: 네.
0: ODDS를 써주시면 돼요. Odds라고 하는 게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률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나? 확률이?

0: 얼마나 돼를 좀 의역이 되면서 이런 우연이. So what are the odds or what are the chances?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오케이?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What a coincidence.
1: What? What a coincidence.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What a coincidence.
0: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2: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3: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2: 'What a coincidence.'
0: 자, 우리 목소리 크게 해서 이병작 같이 가보겠습니다. What 명사 활용할게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무슨 학교를 당신은 다녔나요?
1: What school did you go to?
0: 그렇죠. What school did you go to? 넌 무슨 색을 골랐어?
1: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아, 그렇죠. 오, 거의 맞았어요. Alright. 자, 하나 더. 너 몇 년도에 졸업했어?
1: What year did you graduate?
0: 완벽합니다. What year did you graduate? What 명사죠, 다. 자, 두 번째. 네, 어떤 학교 뭐 졸업생. 여러분 사실 학교 다닌데 이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저도 마유대 졸업생이에요. MU라고 해볼게요. MU.
1: Oh, I'm an MU graduate too.
0: 그렇죠, I'm an MU graduate too. Like this. 자, how about this? 나 MWU 대학 졸업생이야.
1: Oh, I'm an MWU graduate.
0: 그렇죠. 너무 엇 이건데. 자, 뭐 마유연애 뭐 그래줍시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1: But I'm a man.
0: 오케이. 자, 걔 정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용수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1: 근데 W잖아요.
0: That's possible, right?
1: Hey, W.
0: Well, I mean, still,
1: women's.
0: 그 I think there are like male students there too. No, I think that's what I heard.
1: 여대 남자가 다닌다고요?
0: 그런 거 저도 들었는데. 어떤 분이
1: 교환 학생 아닐까요?
0: 모르겠습니다. 자, 걔 정말 WCB 대학 졸업생이야? 그녀는 정말 WCB 대학 졸업생이니? WCB College라고 해볼게요.
1: Yeah. Is she really a WCB College graduate?
0: 오, 상훈 씨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네요. I like that. Alright. Yes. 자, 그러면은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What school did you go to? 넌 무슨 색을 골랐어? What color did you choose? 너 몇 년도에 졸업했어? What year did you graduate? 저도 마유대 졸업생이에요. I'm an MU graduate too. 나 MWU 대학 졸업생이야. I am an MWU graduate. 걔, 그녀가 정말 WCB 대학 졸업생이야? Is she really a WCB college graduate?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Oh, so, what school did you go to?
2: I went to Mayu University in New York.
1: No way! I'm an MU graduate too!
2: What? What a coincidence! It's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2: Wow.
1: Wow.
2: It's crazy.
0: Yes.
1: Okay,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0: You guys did a great job. Okay.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저 천천히 해도 돼요? 여유 가지고 해도 돼요?
1: 그건 이제 can I take my time?
0: 그렇죠. My tim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What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넌 무슨 차를 운전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무슨 차 몰아? 이렇게 많이 쓰죠. 요거 해주시면
1: 오늘 배우신 거
0: 되겠습니다. 예.
1: 조금만 집중하셨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말씀대로만 써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도 될까요?
1: EBS 이왕초 보영 홈페이지에
0: 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아, 네. 둘 다 너무 지금 표정이 좀 좋네요. 금요일이어서.
0: 맞습니다.
1: 여행 영어 신나게 배우고 마무리 해봐야죠.
0: 그럼요. 자, 오늘 내용요. 바로 진짜 영웅인 줄 알았네 라는 제목. 제목만으로는 좀 알기가 힘든데요. 코스튬 입은 사람과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1: 요거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헐리우드 맞아요. 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거기 가면 그럼 뭔가 영웅 옷을 입는다든가 뭐 왜 우리 슈퍼히어로즈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사진 찍고 뭐 돈 받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꾸며봤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요 미션을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가이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아니, 저 사람 The Heroes에 나오는 마유맨인가? 마유맨.
2: 예, 이게 뭐 마유맨 뭐 피겨부터 해서 뭐 어제는 마유 대학교도 나오고 진짜 세계관이 엄청나네요.
0: 아, 죄송해요. 네. 계속 넓혀가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어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인가? 요런 질문 같고요.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사진 좀 찍어야 하나? 봅니다. 이거는 조동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2: 네.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일단은 틀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틀려도 됩니다. 자, 꽁상 씨 보내볼까요?
2: 시작!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어? 저 사람 더 히어로즈에 나오는 그 마유맨인가? is the that person? 마유맨 from the heroes? 필름.
3: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2: 아, 코스튬이야?
3: Yeah.
2: 아, 좋다 말았네. 아, 그래도 저기 같이 사진 좀 찍어야 하나?
3: 응?
2: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좀 찍을까? 그러니까 can we take a photo with her, with him?
3: Ah, he'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2: Charge us? 뭐가 차다고?
3: He's going to charge us. He's going
2: 아, to charge us.
3: Ask for money.
2: 나 money. 아 그럼 just go 하자. Just go.
3: Yeah.
2: 아 예예. Yeah, yeah.
3: Don't need a photo.
2: 네, don't.
3: That's pretty cool.
2: 와 너무 멋있던데.
0: 아 주먹 한번 오랜만에 칠까요? 오늘 공상시 거의 100점 수준에.
2: 어머, 어머. 네.
0: 아니 심지어 우리 PD님께서도 오 상훈 씨 엄청 잘했다라고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오늘 내용 자체가 상훈 씨가 조금 흥미로워하는 내용 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라든가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진을 같이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0: 네, 이런 경우에 아마 상훈 씨도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케이스 좀 있었나요? 그 뭐 우연히 뭐 연예인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분장을 한 사람을 본다든가.
2: 아,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네. 저를 보고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린 적은 있죠.
0: 해외에 나와서? 해외 팬? 네.
2: 물론, 이제, 재미교포 분들이라고.
0: 아, 오케이.
2: 한국분들.
0: 오케이.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사실 이런 비슷한 거를 다룬 적은 있어요. 물론 표현 자체는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카스튬 같은 걸 입고 있다. 그랬을 때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2: 그렇죠.
0: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0: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1: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0: He'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2: Okay, everybody.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어, 저 사람 The Heroes 뭐 영화 제목 예를 들어 나오는 마유맨인가? 네. 실제 주인공인지 막 궁금한 거죠 지금.
3: 네. Is that? Mm-hmm. 물어봤습니다. Is that 마유맨? Mm-hmm. 저 사람이 마유맨인가? From 어디에 나오는 The Heroes에 나오는.
2: 이거는 제가 따로 비워둘 부분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 고유명사 그죠? 마유맨이라고 하는 무슨 뭐 고유명사라든가 영화 제목. 그렇겠죠. 자, 일단은 H를 대문자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3: 여기 대문자여가지고.
2: 아, 그렇군요. 아니, 깜짝이야.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유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철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사람 이름처럼 이렇게 해서 heroes가 됐습니다. 자, 정답. Obviously, right? So, is that 마유맨인가? From the heroes? 라는 문장 완성됐고요. 자, 그나저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또 외래어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hero가 뭐예요? hero.
3: 영웅.
2: 영웅.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이왕이면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hero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남자 영웅을 네. 얘기를 하고 여자 영웅을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딱 집어낼 때는 heroine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3: 많이
2: 쓰죠?
3: 있었어요.
2: 네, 오케이. 그래서 네. 두 개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hero 만약에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ro. 자, 그리고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어, 혹시 어디서 나오는 누구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네. 친구한테 야, 저 사람 어디서 나오는 누구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직접 가가지고 혹시 그쪽 아니 어?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3: Are you? 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2: 어, are you 누구누구누구?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누구 from 어디? 오.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뭐 어떤 것에서 나오는 이라고 쓸 때는 from이란 전치사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from이 출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영화로부터 온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유명인들한테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죠.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celebrities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 마유 아닌가요? 마유인가요가 아니라 어, 당신 마유 아닌가요? WCB English에서 나오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3: Oh, aren't you 마유 from WCB English?
2: Yes,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3: Oh, okay, 네. bye.
2: 제가 사실은 저를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지는 않은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오. 분께서
3: 어머, 어머.
2: 어, 이렇게 저랑 같이 탔는데 얼굴이 여기 와 있으셨어요.
3: 어머, 어머, 네, 어머.
2: 우선 남성분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고 결국 그냥 내리셨어요.
3: 그냥 삿대질만 하셨군요.
2: 그렇습니다.
3: 손가락질만.
2: 그러니까, 그때 좀 알아주셨으면 이걸 써서, aren't you my friend WCB English 할 텐데, 하다 그냥 내리셨다. 이런 거.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녀가 Frozen이라는 것에 나오는 엘사인가요? Is she?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3: 오. 오? Is she Elsa from Frozen?
2: 아, 그렇죠. Frozen에 나오는 Elsa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Very nice.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나오는이라고 할 때 from이란 전치사 쓰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자, 읽어볼게요. Aren't you Mayu from WCB English?
3: Aren't you Mayu from WCB English?
2: Is she Elsa from Frozen?
3: Is she Elsa from Frozen?
2: Mm-hmm. 본문을 읽어볼게요.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3: Oh,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2: Okay, 자, 요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 아니야.
3: 아.
2: 아니고, 그냥 그 코스튬을 입은 거다. 사진 찍는 용인 거였죠. 예.
3: 나, 아니야. 했습니다.
2: 나, right.
3: 그는 뭐뭐입니다. Just, 그냥, wearing, 입었다.
2: 입고 있다.
3: 입고 있다. The costume을, 어허. 그 코스튬을, 코스튬.
2: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카넨을 맞췄네요. 그렇죠? 자, 야, 저는 넘어가겠지 했는데 거기까지 또 끊었어요. 자, C O U S T U M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펠링 한번 매칭해 보도록 할게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C O U가 아니라 그럼 cousin 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C O U S T U M E cost.

0: 아니요, C-O-S?
1: C-O-S-T-U-M-E. 아, 발음할 때 코스튬일까요? 코스튬?
0: 약간 O 발음 위에 약간 벌리잖아요.
1: 맞아요. O에 강세가 가면 대부분 벌려진다고 했었죠.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스튬보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카스튬. 카스튬.
0: 카스튬. 카스튬.
1: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스튬, 뭐 복장, 특정 복장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겠고요. 자,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0: 네.
1: 요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왜 이걸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를 할지 싶을 정도 저도 좀 놀랐는데 그는 지금 입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뭐 썼어요?
0: Wear.
1: Wear 썼습니다. 상훈 씨, 저희를 대표해가지고 wear가 put on 설명을 좀 오랜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찾으면 둘 다 입다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둘 다 입다인데 차이점 있죠.
0: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1: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0: 상태 강조, 동작 강조.
1: 오, 예.
0: 입고 있는 상태, wear. 지금 입고 있는 중, put on.
1: Put on. 오케이. So,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이미 우리는 we are wearing 그렇죠?
0: Yeah.
1: shirts 같은
0: yes.
1: 거 입고 있는 거잖아요.
0: Yeah.
1: 그렇죠? So, 이미 가만히 있는 상태에도 입어져 있는 상태.
0: 네.
1: Right? But 만약에 이렇게 버튼을 채우거나 이렇게 뭐 뒤집어 입는다.
0: 네, 지금 요거
1: 이런 동작. 그죠? 이런 동작.
0: 지금.
1: 그렇죠. 동작.
0: 프론. 지금 프론이에요.
1: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0: 프론
1: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 사람이 길에서 갑자기 옷을 막 입고 막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니니까
0: yeah.
1: 이미 입은 상태이다. So he's wearing이 더 맞는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no라고 해도 되는 거를 뭐라고 오늘 표현했죠?
0: Not.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는 no랑 같아요. no랑 같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lazy한 느낌도 있고 정말 친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좀 no를 약하게 한 거거든요. Nah,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야. 난 괜찮아. 어떡할까요?
0: No, I'm okay.
1: I'm okay. 뭐 이 정도? 그렇죠? How about this? 너 어떻게 사귀는 사람 있어? 했을 때 아니야. 나 아직 싱글이야. 어떡할까요?
0: Oh, no. I'm still single.
1: 그렇죠. Nah, I'm still singl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연기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nope 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단호하고 무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0: 약간 이게 그런 차이일까요? No와 나의 차이가 yes와 yeah 이 정도의 차이일까요?
1: No와 나의 차이가 yes와 yeah. 그 정도라고 보시면
0: 그 정도.
1: 돼요.
0: 네, yeah.
1: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yes보다 yeah 이게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읽어볼게요.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0: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나,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1: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자 미션인데 같이 사진 좀 찍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고민을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should we라고 했습니다. 뭐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뭐 하는 게 좋을까? Take some 땡땡 그죠 사진을 찍는 거 사진을 좀 찍는 것을 with him 그와 함께
1: 그와 함께
0: 자 여기는 follow 써주면 되죠
1: 오
0: follows 그죠
1: s 왜 썼어요
0: 한 장만 찍을 수도 없고 아하. 여기 지금 관사가 없어요
1: 오호호 한 장이었으면 그러면은
0: take a follow
1: 대박입니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check it out 그렇죠. There you go. P-H-O-T-O-S. 포로의 복수 형태로 사진으로 이제 쓰게 된 건데 PH가 뭐랑 같은 성질이라고요? 소리가?
0: F.
1: F. Right? So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F-O처럼 발음하듯이 photo인데 T까지 플랩을 내줘서 photo. photo. 한번 해볼게요.
0: photo.
1: Yes.
0: photo.
1: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R이 없잖아요.
0: 오, 그러네요.
1: photo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Photo.
1: Photo.
0: Photo.
1: Okay, there you go. 자, 제가 사실 사진을 찍는다라고 돼 있는 그런 표현을 변형 형태를 몇 개 제가 가져왔어요.
0: 와우.
1: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take a photo예요.
0: Yeah.
1: 그죠? 덩어리로 동사까지 해서 take a photo. 그런데 얘를 뒤에 전치사를 뭐를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자,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with처럼 with가 뭐예요?
0: 누구와 함께, 뭐뭐와 함께.
1: Right. 그래서 제일 기본형이 take a photo with someone인 거예요. Can I take a photo with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건 어떡할까요? 뭔가의, 누군가의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뭘 쓰면 될까요?
0: 아, 제가 전치사에 좀 약한데 take a photo 누구와 찍는 거잖아요.
1: 누구의.
0: 아, 누구의 사진을.
1: 누구와는 아까 with를 했고요.
0: with를 쓴 거고
1: uh-huh.
0: of?
1: 정답 와. 되겠습니다. Take a photo of someone or something. Something도 되죠. You know, I took a photo of the apple. 사진의 그 사과의 사진을 찍었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0: 그럼요.
1: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0: 오.
1: 저희의 사진을 찍어주실래요? 라고도 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실래요?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0: 위에서 하면 for 아닐까요?
1: 맞아요. There you go. Take a photo for someone.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같이 찍는 게 아니라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옵션은 두 개인 거예요. Right? So, can you take a photo of me? Of me를 쓸 수도 있고요. Can you take a photo for me? 또 가능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사진, 누구를 위해 찍어줄래요? 둘 다 가능하죠.
0: 그리고 약간 의미가 그렇게 봤을 땐 좀 비슷한데요, 두 개.
1: 맞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 왔다 갔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with까지 해가지고 무려 take a photo라는 동사를 활용한 거 세 개나 간 거예요. You know?
0: Yeah.
1: Okay. 자,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조동사 하나 볼게요.
0: 네.
1: 이것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0: Yeah.
1: Should라고 하는 거.
0: 아, 뭐 해야만 해야 하나?
1: 해야 하나? 그렇죠? 네. 해야만 하나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걔는 너무 의무적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기 왠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단
0: 말이에요. Do I have? Do we have? 이렇게
1: 그렇죠?
0: 가야 되죠.
1: Do we have to? 이러면 have to를 써버리면 왠지 하기 싫다는 느낌 아니에요.
0: 맞아요.
1: 아니 우리 굳이 찍어야 돼? 나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Do we have to take it? 이런 식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should를 쓰게 되면 실제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 가벼운 느낌. So, 우리 어떻게 좀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느낌이죠. So, should we do something? 우리 뭐뭐 해야 하나? 원하시면 여러분들 주어를 we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러면?
0: Should I?
1: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명작 두 개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 나중에 먹어야 되나? 우리 약간 배부르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나중에 먹어야 되나?
0: Should we? Eat later.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중에 어떻게 좀 해야 돼? 연기하면서.
0: Should we later?
1: Should we eat later? One more. 우리 어떻게 그와 얘기를 해야 되나?
0: Should we talk to him?
1: 그렇죠. Should we talk to him? Okay.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서로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we eat later?
0: Should we eat later?
1: Should we talk to him?
0: Should we talk to him?
1: There you go. 여러분들 should하고 have to의 차이점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문에서 you have to, okay, you should 이 두 개가 헷갈리시면 항상 질문형으로 바꿔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게 돼요.
0: 네.
1: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추출해요.
0: 내가 추출하죠. 항상 추출하잖아요.
1: 추출한데. 어떻게 우리 좀 뭐 좀 시켜야 되나? 그럴 때 Do we have to order something이에요? 아니면 Should we order something이에요?
0: Should we order something?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주문을 해야 돼? 아, 왠지 하기 싫다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야 할까? 느낌 확실히 다르죠?
0: 네, 네.
1: 질문형으로 많이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0: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1: 아주 좋아요.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왜요? 아, 아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한번 보자고 막 이러면서.
0: 아하.
1: 보통 I don't know, a dollar or two 정도.
0: Yeah. He's probably 그는 아마도 he's going to

0: 뭔가 청구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버리면 좀 딱딱하니까
1: 네.
0: 그냥 회화체 느낌으로 돈 달라고 할 거야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실제로 charge 자체가 그렇게 격식 단어는 아니에요, 절대. 오케이. 결국 pay의 반대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상훈 씨 얘기한 것처럼 충전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강세를요, A에다 강세 세게 찍어주세요.
1: Yes.
0: 이렇게 안 하면 차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charge 이런 식으로 앞쪽에 강세를 주세요. 제가 두번 들려드릴게요. charge, charge,
1: charge.
0: 어, 좋아요.
1: charge,
0: charge, right? 자, 그리고 우리 전에도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 Yeah.
0: He's probably going to. He's going to에다가 중간에 양념을 쳐버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Probably. 아마.
0: 아마. 그래도 확신이 좀 뭐,
1: 어느 정도는 있어요.
0: 그렇죠. 확신이 생각보다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maybe랑 비교를 해서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1: 네.
0: maybe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확신이 많이 떨어지지만
1: 좀 떨어지고.
0: probably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꽤나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전에 그런 걸 겪어봤거나 주위에서 막 이렇게 돈을 받는 걸 봤거나 이랬을 때 쓸 수 있겠죠. So he is probably going to do this.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부유하다. 그러면 she is rich 쓰면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딱 보니까 옷이랑 이런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부자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 is rich에다가
1: she is probably rich.
0: 그렇죠. She is probably rich.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맞아. 그러면 I am right인데
1: yeah.
0: 내가 아마 맞을 거야. 이런 느낌 주면
1: Hey, I am probably right.
0: 그렇죠. I'm probably right. 이런 식으로 양념 하나만 쳐줘도 느낌이 다르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두 개 다 읽어볼게요. She is probably rich.
1: She is probably rich.
0: I am probably right.
1: I am probably right.
0: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i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1: He i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0: 아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해봤어요.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Is that Mayu Man from the Heroes?
2: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0: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2: He'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He'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0: 자, 목소리 크게 내서 입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가볼게요. 어, 저 사람 The Heroes에 나오는 마유맨인가? 자, 직역으로 해서 저거는 마유맨이야?
1: Is that Mayu-man?
0: 어, The Heroes에서 나오는?
1: From The Heroes?
0: 그죠, From The Heroes, 뭔가 출처 느낌, right? 두 번째, 어, 왕초보에 나오, 영어에 나오는 마유 아니에요? 자, 당신은 마유 아닌가요?
1: Hey, aren't you Mayu?
0: WCB English에서 나오는?
1: From WCB English.
0: 그죠, From WCB English. 자, 다음이요. 저 여자분, 겨울 왕국에 나오는 엘사니?
1: Is she Elsa from Frozen?
0: Oh my goodness, she is!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1: 오,
0: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요. Should we do something? 어떻게 뭐 해야 되나?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 가볼게요. 그랑 같이 사진 좀 찍어야 하나? 우리 사진들을 좀 찍어야 되나? 그와 함께.
1: Oh, should we take some photos?
0: 그와 함께.
1: With him?
0: With him까지. Alright, how about this? 우리 나중에 먹어야 하나?
1: Oh, should we eat later?
0: Yeah, should we eat later? No, we should eat now.
1: Yeah.
0: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 Let's try one more. 우리 그와 얘기해야 하나?
1: Should we talk to him?
0: Yeah, we should. 이렇게 또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So study mate 분이랑 주거니 박거니 이병적 할 때는 대답도 만들어 주시고.

0: 주시면 훨씬 도움되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이병자 패턴 한번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가볼게요. 저 사람 더 히어로즈에 나오는 마유맨인가? Is that Mayuman from the Heroes? 어? 왕초보 영화에 나오는 마유 아니에요? Aren't you Mayu from WCB English? 저 여자분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니? Is she Elsa from Frozen? 그랑 같이 사진 좀 찍어야 하나?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우리 나중에 먹어야 하나? Should we eat later? 우리 그와 얘기해야 하나? Should we talk to him?
0: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Oh, is that my man from the heroes?
2: Nah, he's just wearing the costume.
1: Oh, should we take some photos with him?
2: He's probably going to charge us.
1: Ah, 그러면 하지 말자.
2: Nah, but pretty cool.
1: 약간 살이 없는 조금.
0: 해냈습니다.
1: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0: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넌 무슨 차를 운전해? 너 무슨 차 몰아? 이런 거 있잖아요.
1: What 명사하고 의문문 쫙 가면 되죠.
0: 그렇죠. So what 자동차니 뭘까?
1: Car.
0: What car? 너는 운전하니?
1: Do you drive?
0: Do you drive? What car do you drive? Yes.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이죠. Should we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그거 지금 주문해야 하나? 우리 그거 지금 주문해야 하나?
1: 요거 동사 원형 네. 잘 넣으시면은 네. 완벽한 문장 될 것 같은데요.
0: Alright.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오히려 틀리는 게 좋습니다. 더 흡수가 되거든요. 네. 많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이거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는 월요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네네. 11월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음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ING 하고 있어요.
0: 아, 뭔가 쌀쌀하다 보니까 따뜻한 또 가정 영어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따뜻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제목 자체가 따뜻하진 않네요. 장난감에 발이 달렸나? 해서 장난감이 없어진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한테 뭐 장난감이든 책이든 막 이런 걸 사주시게 될 텐데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사라질 맞아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설마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설마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설마.
0: 설마.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벽장 속이나 침대 밑을 확인해봐. 요거 영어로
1: 벽장.
0: 하셔야
1: 벽장.
0: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상 씨가 좀 처리해 주시겠죠?
1: 공상 씨 벽장 모르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3: Penguin toy? Have you seen?
2: Have you seen it?
3: 설마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2: Hmm?
3: For perhaps, did you lost it?
2: Did I lose it?
3: Yeah.
2: I swear I put it on my bed.
3: Bed, bed,
2: I
3: on the bed.
2: swear I put it on my bed.

0: 맹세한다고? 내 생각에는 벽장 속이나 침대 밑을 확인해봐.
1: 응?
0: You will check, you check inside the clothes box.
1: Clothes box.
0: 야, 이거 옷 넣는 거,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1: The closet.
0: Closet, 거기. And, 아니면 or, 그, under bed. Under the bed?
1: Not on the bed. Under.
0: Under.
1: Under the bed.
0: Not on the, under.
1: Can you check?
0: Together?
1: No.
0: Oh, no, your toy.
1: You're my mum.
0: You find yours. Find yours.
1: No.
0: 뭐, 어차피 너만 손해지.
2: 오케이. 짧았습니다. 자, 그래도 칭찬 드릴게요. 네.
0: 아니, 뭐, 이렇게 억지로 주시진 마세요.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예.
2: 제가 이렇게 의도했던 문장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무슨 뭐, probably라든가 뭐, 약간 다양한 시도를 좀 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0: 네.
2: 오케이. 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라 그럴까, 단어만 이렇게 억지로 붙여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문법을 기반으로 한 어순이 제대로 돼 있는 문장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걸 왕초보 영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4: Don't tell me you lost it.
3: I swear I put it on my bed.
4: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2: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일단 오늘은 듣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2: 엄마, 제 펭귄 장난감 보신 적 있어요? 라고 아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겠죠. Let's go.
0: 엄마, mom, M.O.M. 해주고,
2: 네.
0: Have you seen? 당신은 본 적이 있나요?
2: Okay.
0: Have PP.
2: 오.
0: 뭐를?
2: 뭐를요?
0: 나의 펭귄 장난감을.
2: 그렇죠.
0: 펭귄을 쓰면 되는 겁니다.
2: 근데 펭귄을 우리가 영어로 써본 적이 있던가요?
0: 여기 EBS에 또 가장
2: 오,
0: 강력한 인기 캐릭터가 펭수잖아요.
2: 그렇죠.
0: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2: 이거 틀리면 근데 그쪽 팬분들한테도 괜찮겠습니까?
0: 펭귄? 펭귄 아니야.
2: 잠깐만요.
0: 펭귄.
2: 뭔가 오묘해요. 그쵸?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여러분,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om, have you seen my PANG UIN today? I don't know it. 거의.
0: 오, 틀렸어요?
2: 틀렸죠?
0: 아, 여기 뭐, 아.
2: 그렇죠. P, A가 아니라 P, E, N, G, U, I, N 되겠습니다.
0: 아, 너무 아쉽다. 너무
2: 네.
0: 뒤에만 신경 썼어요.
2: 펭수를 이제 팡수라고 한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0: 펭수팬들 죄송합니다.
2: 오케이. So, 우리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펭귄을 영어로 보니까 엄청나게 어색한 감이 좀 들죠. 스펠링을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안 써봤단 얘기고요. 발음할 때 펭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모음이 이렇게 철자가 모여 있다고 해서 뭉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펭구인을 다 발음을 하는데 대신에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펭귄 하지 마시고요. 펭귄. 구인. 요 정도의 느낌이 살짝 나게 펭귄. 펭귄. 가볼게요.
0: 펭귄,
2: 오!
0: 펭귄.
2: 훨씬 좋은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펭귄 토이를 Have you seen 본적 있나요? 자, 과거에 너 봤니라고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냥 과거에 너 봤니?
0: Did you see?
2: Did you see my?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너본적 있어? 할때 단순하게 과거에 봤니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Did you see my? 어쩌고저쩌고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뭔가 본적 있니? 경험을 강조할 때는 Have PP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Have PP는 실제로 두 가지 좀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험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I have PP, she has PP 이게 아니라 질문형을 오늘 또 포커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done something?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해본 적 있니?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자, PP 형태에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0: Seen.
2: 뭐의 PP형이죠?
0: See.
2: See. There you go. 이래서 have PP 할때이 PP 형태를 많이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지갑이 영어로 뭐예요? 지갑.
1: Wallet.
0: 너 내 지갑 본적 있니? 어?
1: Oh, have you seen my wallet?
0: 그죠? Have you seen my wallet?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이 영화 본 적 있어? Watch를 써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Have you watched this movie?
0: 그죠? This movie, right? Yeah. Have you watched this movie? 이런 식으로 have PP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have PP, have PP 하니까 엄청나게 문법 용어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P 형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한국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걸 쓰죠.
1: 과거 분사 이렇게 배웠어요.
0: 아, 과거 분사. 그래서 have PP를 쓰면 네, 네. 현재 완료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영어 회화에 방해를 절대 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성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제가 말하는 것 엄청 현란한 용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뭐 형용사, 부사, 명사 이런 품사라든가 have PP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하는 게 성인한테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1: 아니 have PP는 기본 영어예요.
0: 맞아요.
1: 저희 저 중학교 때 시작했을 때 그런 거 외웠던 거. She's so seen. 뭐 그죠?
0: 맞습니다.
1: 다음 거 뭐 예문이
0: 아니 근데
1: 뭐
0: 진짜 맞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는 게 약간 누명을 썼거든요. 문법을 알면 영어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문법 잊어버려라. 이런 게 유행이 막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문장을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는 거. 그게 성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최고 빠른 길.
1: 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have PP를 좀 이해하셨죠? 제가 너무 have PP라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거가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So, have you seen? Have you watched? 이런 느낌? 자, 두 개 낭독해 보실게요. Have you seen my wallet?
1: Have you seen my wallet?
0: Have you watched this movie?
1: Have you watched this movie?
0: 자, 그러면 대답도 한번 해 볼게요. 나 네 펭귄 장난감 본 적 있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1: I have seen your penguin.
0: Penguin
1: toy.
0: Yeah, there you go. 대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Al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1: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0: 했는데 사준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1: 했대요.
0: Oh my goodness. 설마 이거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1: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하면 저희랑 전혀 다른 거.
0: 그렇죠.
1: 저희는 이제 설마 가니까 이제 뭐.
0: 그래서.
1: probably도 아마도가 들어갔다가.
0: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의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 네. 이건 그거네요. Don't tell me. 나에게 말하지 마. 너가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0: 그렇죠.
1: 그렇게 써주셔야죠.
0: 근데 직역하면 보통 또 하지 말라 그럴 거잖아요. 또 어색하다고 또. 근데 직역이 사실 영어 언어 학습에는 최고 좋아요.
1: Yeah. 이렇게 가는 거네요.
0: 그렇죠. Oh, don't tell me you lost it. 지역을 하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 왜냐하면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 같은 느낌이 나오죠. 볼게요. 그렇죠. L-O-S-T를 썼습니다. 자, lost가 무슨 뭐의 과거형이죠?
1: Lose, lost, lost.
0: 그렇죠. Lose의 의미는 뭐예요?
1: 잃어버리다.
0: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잃어버리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방금 상훈 씨가 현재 과거 PP 형태까지 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다 같이 필기해 볼게요.
1: 네, 한번 써보시는 거랑
0: 잃어버리다. 오,
1: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 이게 기억력이 차이가 납니다.
0: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오케이, 그래서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PP 형태 경험을 표현한다든가 나중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Alright,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혹시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나요, 요거?
1: 뭐 Don't tell me요.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 아마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아예 새롭게 프레쉬하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설마 이런 건 아니겠지? 이거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뭔가 그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야, 설마 너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겠지? 설마 너 내 거 먹은 거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너 설마 그거 실수한 건 아니겠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표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너 그렇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아줘. 왜냐면 나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오케이? So,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직역하면 don't tell me. 어쩌고 저쩌고라고.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거,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don't tell me 어쩌고 저쩌고. 표정까지 좀 바뀌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내가 분명히 파일을 내 거 파...

0: 파일을 뒀는데 없어졌네? 근데 친구 여기 약간 카루가 묻어있어.
1: 어머, 어머, 어머.
0: 오, 그러면서 너 설마 내 파이 먹은 거 아니겠지?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Oh, don't tell me
0: 어?
1: you ate my pie.
0: 그렇죠. Hey, don't tell me you ate my pie. You ate my pie가 형성문이죠.
1: 네.
0: 오케이. 자, 이번에도 그렇죠. 친구가 전화기를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다시 줬는데 금이가 있어요.
1: 어머!
0: 너 나한테 말하지 마. 네가 그걸 떨어뜨렸다고. 한마디로 설마 너 그거 떨어뜨린 거 아니겠지?
1: Oh my gosh. Don't tell me you dropped it.
0: 그죠?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지금. Don't tell me you dropped it. 이런 느낌. 필요해요?
1: Yeah.
0: Yeah, okay. So 기억하는 거 여전히 강력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배울 때 의역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더 낫다고 봐요.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오케이. Don't tell me you ate my pie.
1: Don't tell me you ate my pie.
0: Don't tell me you dropped it.
1: Don't tell me you dropped it.
0: Don't tell me you didn't practice. Don't tell me you didn't do your homework.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겠죠.
1: Yeah.
0: Yes, okay.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Hey, don't tell me you lost it.
1: Hey, don't tell me you lost it.
0: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약간 업셋한 상황.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Don't tell me you lost it.' 'Don't tell me you lost it.'
0: Alright,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아니 맹세코 침대 위에 놔뒀는데,
1: 아.
0: 진짜 없어졌다.
1: 오.
0: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순대로 한번 해보죠, 뭐.
1: 자, I swear, 나는 맹세한다. 나는 그것을 내 침대 위에 뒀다.
0: Okay.
1: Put it on.
0: On my bed,
1: Put it
0: right?
1: on my bed.
0: 근데 놔뒀으니까 과거 아니에요?
1: 과거가 put. 현재도 put. 과거 분사도 put.
0: Put it 아니에요?
1: 예?
0: Put it 아닙니까?
1: 세수 한번 하고
0: 아,
1: 오세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I swear I put it on my bed. 정답 완벽합니다. Alright, 놓다, 놔두다. 그쵸? 방금 상훈 씨가 얘기한 대로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그리고 PP 형태도 put 이런 식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당연히 완벽한 또 영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우 씨이 단어 이제는 익숙한가 봐요.
1: Yeah,
0: 뭐 하는 거죠?
1: 맹세하다.
0: 그렇습니다. swear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나중에 전치사가 뭐에 뭐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 욕을 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그래요?
0: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선 당연히 맥락상, 그죠? 맹세한다라는 느낌. So I swear 쓰게 됐어요. 자, I swear 하고 도대체 뭐를 맹세하는지는 뒤에다가 평소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Alright? So I swear. 그리고 나서 주어부터 출발을 해버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맹세한다. 여기 지금 I put it on my bed. 이게 평소문이에요? 명사예요? 뭐예요? What is it?
1: 평서문입니다.
0: That's right. 완벽한 문장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맹세하고 그 당근들 먹었어요. 이러면서.
1: No.
0: 아이가 먹기 싫은데.
1: 아우.
0: 네.
1: I swear I ate these carrots.
0: 그렇죠. I swear I ate those carrots. The carrots. 뭐, these carrots. You know? Al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나 맹세하고 귀신 봤다니까.
1: 아우.
0: 진짜야. 이러면서.
1: Hey. I swear,
0: 봤다.
1: I saw
0: 어?
1: the ghost.
0: 그렇죠. I swear I saw a ghost. 너라고 하면 너도 알고 날도 알면 또 귀신이 있는 거야.
1: 아, 그럼 안 되네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1: 근데 귀신 셀수 있나요?
0: 그렇죠.
1: 아, 그러면.
0: 이런 질문 처음 들은
1: 그럼
0: 것
1: all
0: 같아.
1: ghost.
0: 와, 귀신 셀수 있나? 야, 야. Okay, so I swear I ate the carrots. 진짜요, 엄마, please. 그러면서 I swear I saw a Ghost를 봤다, 친구야. 막 이러면서.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맹세한다는 느낌. I swear I ate the carrots.
1: I swear I ate the
0: I
1: carrots.
0: swear I saw a ghost.
1: Oh my gosh, I swear I saw a ghost.
0: Alright. 자, 여기서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1: 네?
0: 여러분들 같이 필기해 주세요. 맹세하다의 과거와 PP 형태. 요거 아마 상훈 씨가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디 또 지금 아니, 모르시는 또... 것 같아요.
1: 딴 데 보시는 거니까. Swear. 아하.
0: 힌트, 아, 힌트 드릴 수는 있는데.
1: Swore. 그죠?
0: 있죠?
1: 맞아요?
0: 야!
1: 그러면 그 다음에.
0: 지금 여기서 힌트 소리가 어디선가 스튜디오에서 들리고 있는데.
1: Sworn.
0: 아, 중간에 E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와. Swear, swore, sworn. 아니, 우리 옷 입고 있는 상태 강조할 때 뭐 썼어요?
1: 예?
0: 우리 옷 입고 있다라고 할 때 뭐 쓰죠?
1: 입은 상태 swear.
0: 아니, 아니요. 그냥
1: wear,
0: wear, right? Wear, wore, worn.
1: 똑같네요. S나.
0: 같잖아요. S만 더 붙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Alright. So, 아무튼, 요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again, 뭐, 경험을 얘기하든 물어보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 맹세하는데, 나를 그거를 뒀다? 내 침대 위에. 읽어볼게요. I swear I put it on my bed.
1: Oh, I swear I put it on my bed. Mm-hmm.
0: 자, 미션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벽장 속이나 아니면 침대 밑을 확인해봤다.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Maybe you forgot, right?
1: 보니까 뭐 엄마는 사실 다 알잖아요. 어디 어디 딱 뒀을지.
0: 그렇죠, 그렇죠.
1: 체크해봐라. 그죠? 명령어로 체크해라. Inside the 땡땡. 음흠. 벽장 안쪽이나 음흠. Under the bed. 침대 밑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옷장을 쓰면 됩니다.
0: 아까 전에 근데 비슷하게 한 것 같기는 했는데.
1: 네, 그게 아까 우리 클로셋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너무 오래.
0: 아까 클로즈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요.
1: 클로즈 같다고요. 저희가 뭐 그 정도는 압니다. 클로셋. 근데 이제 스펠링을 잘 제가 옛날에 기본적으로 이걸 배우는 단어들인데
0: 네, 그쵸,
1: 거의 뭐 30년을 안 썼잖아요. 이런 옷장 그렇습니다. 단어는. 중학교 1학년 때 막 배우고 이제 안
0: 근데 이제 여기도 있으니까 꺼내면 되거든요.
1: 자꾸 이렇게 꺼내는데 어디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거.
0: 숨 네, 미끄러진다. 네,
1: 자꾸 어디로.
0: 여기.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지?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1: 오.
0: 찾았나 봐요? 한 중간쯤에 여기 들어가 있었나요?
1: 예.
0: 아, 오.
1: 근데 벽장, 이거 옷장이 다른 단어도 있지 않아요? 제가.
0: 다른 것도 있어요.
1: 그쵸?
0: 네.
1: 자꾸 뭔가 헷갈려.
0: 뭐, wardrobe 같은 거, wardrobe. 걔는 옷도 되고, 그런 옷장도 되고.
1: 뭐 좀 들어봤대.
0: 아, 다른 건가요? 예. 오케이. 자, closet 이라고 하는 거. 얘도 O에다 강세를 좀 찍어서 입모양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closet 이것보다는 closet. closet 가볼게요.
1: closet.
0: 예.
1: closet.
0: Alright. So, check inside the closet or bed이 어디요?
1: Under the bed.
0: Uh-huh. 자, 오랜만에 under 나왔거든요. under 명사 쓰면 그 명사가 뭐 물건이든 뭐든 그거 밑에 뭐 밑으로 정도의 이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물어볼게요, 우리. 너 그 침대 아래 확인해 봤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1: Hey, did you check under the bed?
0: That's it. Did you check under the bed? Mm-hmm. So how about this? 오, 그 공이 침대 아래로 들어갔어. 자, 들어간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갔다라고 하시면 돼요.
1: The ball went to the bed.
0: To는 쓸 필요 없죠. 이미 있으니까 전치사.
1: The ball went under the bed.
0: 그렇죠. The ball went to the bed 하면 그 침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Okay, went under the bed 라고 하시면 그 밑으로 라는 말투가 되겠네요. 거기로 갔다. Do you understand?
1: Yeah.
0: Right? 자, 참고로 볼이 아니라 ball. 이렇게 모양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네. 더 완벽할 거예요.
1: 볼!
0: 아, 볼은 좀 된소리이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check under the bed?
1: Did you check under the bed?
0: The ball went under the bed.
1: The ball went under the bed.
0: 자, 본문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1: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0: All right, very nice.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wear I put it on my bed. I swear I put it on my bed.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1: Don't tell me you lost it. Don't tell me you lost it.
0: I swear I put it on my bed. I swear I put it on my bed.
1: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2: Okay,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으로 하는 입영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h, don't tell me 어쩌구저쩌구. 여러분, 이거는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분 좋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너 설마 그거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직역 드릴게요. 나한테 말하지 마.
3: Don't tell me.
2: 네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3: You lost it.
2: 그렇죠? Don't tell me you lost it.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3: 꼭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2: 이상해.
3: Don't tell me you lost it.
2: 맞아요. 억양이 좀 정해져 있는
3: 거예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2: 우리도 설마 뭐뭐뭐뭐뭐뭐.
3: 뭐 한 건 아니겠지?
2: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런 억양이. 자, 너 설마 내 파일을 먹은 건 아니겠지? 나한테 말하지 마.
3: Don't tell me.
2: 네가 내 파일을 먹었다고.
3: You ate my pie.
2: Don't tell me you ate my pie. One more. 너 설마 그걸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 나한테 말하지 마.
3: Don't tell me.
2: 네가 그걸 떨어뜨렸다고.
3: You dropped it.
2: Don't tell me you dropped it.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Unde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벽장 속이나 침대 밑을 확인해봐. 자, 그 벽장 안을 확인해봐.
3: Check inside the closet.
2: 아니면 그 침대 아래를.
3: Or under the bed.
2: Or under.
3: Under the bed. The bed.
2: Right. 자, 두 번째. 침대 밑에 확인해봤어? 너 침대 밑에 확인해봤니?
3: Hey, did you check under the bed?
2: 아주 좋아. 잠깐만요.
3: 알 발음을 너무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Under the bed.
2: 그렇죠. 왜냐면 under가 들어가니까 under, der 또 der 이렇게 되죠.
3: Under the bed.
2: Under the bed.
3: Under right. the bed.
2: 자, 하나 더요. 공이, 그 공이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다, 그냥 갔어.
3: 다 침대 밑으로 가는 거야. The ball went under the bed.
2: 그렇죠. The ball went under the bed. You got it?
3: Yeah.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영자 패턴하고 사우 씨 달려볼까요?
3: 네. 너 설마 그거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Don't tell me you lost it. 너 설마 내 파이를 먹은 건 아니겠지? Don't tell me you ate my pie. 너 설마 그걸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 Don't tell me you dropped it. 벽장 속이나 침대 밑을 확인해봐.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침대 밑에 확인해봤어? Did you check under the bed? 공이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The ball went under the bed.
2: Okay,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Mom, have you seen my penguin toy?
3: Oh, don't tell me you lost it.
1: I swear I put it on my bed.
3: Peter, check inside the closet or under the bed.
1: I did. Can you check?
3: No.
1: Please.
3: One more check.
2: Well done.
3: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거 지금 주문해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3: 예, yeah, 네. should we 이렇게 가야 되죠?
2: 맞아요. Should we order it now? So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Oh, don't tell me. 그다음 평소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설마 그걸 고장 낸 건 아니겠지? 너 설마 그걸 고장 낸 건 아니겠죠?
3: 그러니까
2: 그거 좀 어려운데요.
3: 나한테 말하지 마. 너가 네. 그걸 고장 냈다고. 이렇게 가면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깔끔할 것 같아요.
2: 어순이 깔끔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2: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어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집 나가면 개고생은 옛말. 논토파크를 통째로 전세내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1: 잠이라도 집에서 와서 잤으면 좋겠어요.
0: 자유를 갈망하는 현미의 탈출 본능,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포항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
2: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2: 오, 원래 이렇게 좀 지저워요, 애들이?
3: 네, 좀 많이 지져요.
2: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3: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2: 네, 아우, 잠금을. 잠금 장치를 많이 하셨네요.
3: 네, 여기 앞에 뭐가 많아가지고 들어오실 때 조심해 주시면
2: 아, 네,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갈게.
3: 네, 옆으로.
2: 어, 미안해.
0: 와, 이게 대체 몇 겹이야. 진짜 꼼꼼하게 잠그시네요. 왜 이렇게 문단 속에 진심이세요?
3: 이 현미가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막아.
2: 아, 이 아래 구멍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3: 네. 어제 비가 와서 여기 아크릴판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렇게 해놓고.
2: 지금 이 정도면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걸 나가요?
3: 네, 여기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틈이 생겼는데 그래서 현미가 여기를 이렇게 아크릴판을 부수고 기어서 나가고 있어요.
2: 지금 그래서 현미 목줄을 하고 계시는 것도?
3: 네, 현미는 마당에서도 줄을 묶어 놓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잡고 있거나 해야 돼요.
2: 어? 거기가 네 구멍이야?
3: 나가고 싶대.
2: 아, 진짜요?
3: 네.
0: 몸이 근질근질하다께.
3: 이 친구는 현미라는 친구고요. 4살이에요. 겁이 조금 많은데 저한테는 엄청 온순하고 애교도 진짜 많아요.
2: 그렇게 경계하더니 순해졌네요.
0: 자유견생을 꿈꾸는 탈출 끝판왕 현미고요.
2: 현미 말고 그 옆에 아이는 누구예요?
3: 아, 이 친구는 보리라고 이제 첫째 강아지인데 나이는 5살이고 진도믹스예요.
0: 뽀얀 털이 매력적인 친화력 대장 보리래요. 어? 이게 뭔 일이죠?
3: 아! 어, 보리야! 보리야! 보리야!
2: 현관문이 잠겨 있었을 텐데 안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3: 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희 밀크가 문을 잘 열어서 밀크가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2: 아, 저 문을 자기가 열고 나왔다고요?
3: 네.
0: 야,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능숙하게 문을 여네요. 야, 다른 애들도 신났네, 신났어.
2: 너무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몇 마리가 나왔어요? 누구누구예요?
3: 지금 나온 애기들은 네 마리고요.
2: 보리나 현미의 혹시 새끼들인가요?
3: 어, 그건 아니고 여기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유기견이 낳은 새끼들이에요.
2: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새끼들? 원래 내 아이들이 좀 사이가 좀 썩 좋진 않나요?
3: 네, 애기 때는 진짜 잘 지냈는데 커가면서 지금 동성끼리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0: 깜장 주둥이가 귀여운 라떼, 만능 문딱의 밀크, 장난꾸러기 모카, 순둥순둥 바닐라까지. 4둥의 활약도 기대되네요. 아직은 평화로운 오후.
3: 우리 엎드려, 엎드려 봐. 빵! 옳지! 돌리고! 아이고, 잘해. 보리는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2개월 때쯤에 제가 데리고 와서 그냥 키우게 됐어요. 현미는 제가 보리를 먼저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 버스 밑에서 살면서 떠돌아다니던 강아지였는데 현미가 저희 보리를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키우게 됐어요.
0: 4년 전 산책길에서 처음 만난 현미는 보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대요. 새침한 성격의 보리가 현미를 동생처럼 귀여워하는 모습을 보고 구조를 결심했답니다. 말 그대로 현미에게 간택을 당한 거죠.

0: 산전수전 다 겪었다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 자,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0: 언제나 즐거운 식사 시간.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여섯 마리 모두 편하게 밥을 먹는데요. 가장 먼저 밥을 다 먹은 밀크가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엽니다.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녀석들. 현미가 빠질 리 없죠. 보호자님, 현미 나가요, 현미. 돌발 상황에 찐으로 당황한 보호자님. 놀란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야, 현미와 모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요. 느닷없이 시작된 추격전.
2: 오빠, 현미!
3: 현미야!
0: 마을 곳곳을 찾아보지만 털끝 하나 안 보입니다.
4: 없다고?
1: 지금 아마 더워서 물에 들어갔지.
4: 그럼 논이잖아요.
1: 네,
4: 그죠?
1: 가능성이 높은데. 현미야! 현미!
0: 수색 단서는 현미의 탈출 루틴. 먼저 논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는데요.
1: 아, 이리로 지나간 거 맞는 것 같아. 현미 발자국. 맞죠? 현미 발자국.
0: 발자국을 보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죠?
1: 할머니, 혹시 강아지 지나갔어요?
5: 네, 지열로 갔어요.
1: 걔 어디로 갔어요?
5: 지열로 갔어요.
1: 저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말고요?
5: 이쪽으로 갔.
1: 아, 이쪽으로 해 절로 갔어요. 어, 감사합니다.
0: 목격자까지 나타났으니 잡는 건 시간 문제.
1: 현미야!
6: 없네.
0: 수색망을 좁혀가던 그때, 어? 저거 현미 아니에요? 와, 남의 속도 모르고 논톱 밖에서 놀고 있네요.
7: 아, 얘 물개네, 물개. 쟤 수영장 만들어줘야겠는데? 물개야, 물개. 물 좋아하는 애야. 모든 강아지들이 물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신났어, 신났어.
1: 왜 저러, 진짜?
7: 왜 저러긴요. 그냥 재밌으니까 하죠.
0: 설쌤도 인정한 물개답게 제대로 목욕을 즐기는 현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 현미! 현미!
0: 실컷 놀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현미와 모카.
8: 오고 있어.
1: 모카! 우리 모카 왔어! 모카 왔어! 모카 왔다. 현미야! 혹시 현미 몰아주시면 안 될까요?
9: 네, 저희가 몰게 그러면.
0: 그럼 그렇지, 현미의 탈주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모카부터 안전하게 검거 성공.
9: 저기 개 한 마리 오지 않았어요? 어, 여기 있다.
10: 고양인데.
9: 아니요, 어르신 차 옆에 우측에.
0: 노련하게 제작진을 따돌리고 도망가는 현미. 하지만 퇴로를 막고 있던 카메라 감독님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6: 이거 진짜 빨리 잡은 거예요.
11: 얼마나 걸렸지?
6: 보통 지금 거의 2시간 만에 잡았는데 아무래도 감독님들 계셔가지고 무서워서 좀 잡힌 것 같은데 이제 저 혼자나 동네 분들만 있으면 보통 외박하고 오니까.
0: 다행히 현미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네요. 보호자님 너무 지쳐 보이네요.
1: 기다려, 현미 기다려. 나가면 안 돼.
0: 여한이 없겠는데요. 즐거웠다게.
1: 현미야, 냄새나 너. 너는 약간 똥 냄새 나요.
9: 걸음 냄새?
1: 네.
0: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온 지 1년 6개월 차.
1: 현미는 사실 이사와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먹으면 탈출해가지고 논타파크가 이제 개

0: 입장을 하게 되면 현미는 논터파크 가서 자기는 놀고 동네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조금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혹시나 차나 트랙터 같은 데다가 사고 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1: 그런데 주택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현미의 탈출이 시작됐답니다. 논터파크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남의 집 마당에서 잔디 샤워를 한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탈출 코스라는데요.
2: 뭐고 저딴 식이 본다 하니까네. 똘똘 구불고 그러니까네. 그거 이거 뭘 먹고 살아나는 거 똘똘 구부라부터 그 좌뿌지가 좌뿌지가 되나?
1: 동네 민폐견이 된 현미.
3: 아우 진짜.
1: 모내기철에는 이웃 주민이 공들여 심어놓은 모판을 죄다 밟아서 망치는가 하면 길을 보수한 시멘트에 발도장까지 남겼다네요. 아휴, 뒷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3: 어우, 그 정도로 흠이야.
1: 보호자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기만 하네요. 씻었으니까 이제 나가지 마. 알았지? 다음날.
4: 목가손? 목가손? 앉아. 앉아, 옳지. 밀크 앉아. 앉아. 옳지.
1: 간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 어, 싸움 안 돼.
1: 하지만 이번엔 모카의 간식을 노리는 라떼. 와, 살벌하네요.
5: 누가 가장 이건 먹을 걸로 결정을 많이
4: 모카?
0: 자기 거를 빨리 먹고 늦게 먹는 라떼나 바닐라 거를 뺏어 먹어요.
6: 먼저 먹는 게가 임자답게.
4: 바닐라. 자, 일로 나와봐. 옳지. 오. 바닐라 일로 와봐. 앉아. 오.
1: 그런데 바닐라는 잔뜩 겁을 먹었네요. 거실로 나오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0: 제가 일하고 왔는데 바닐라가 눈이 이렇게 조금 못 떠서 보니까 세 마리가 동시에 공격을 해서 바로 병원 갔다가 그날부터 분리를 했는데 이틀 정도 분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바닐라를 살짝 내보냈는데 바닐라가 나오자마자 모카가 달려들고 다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어요.
1: 그래서 보호자가 외출할 땐 두 마리씩 번갈아가며 캔넬에 주신대요.
0: 마음이 아프지만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캔넬에 넣고 있어요.
1: 자두모와의 인연이 궁금한데요.
0: 떠돌이 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어미견이 한번 출산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출산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이렇게 들깨로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새끼 때 정말 꼬물이 때 데리고 왔거든요.
1: 꼬물꼬물 아우 귀여워. 사둥이가 젖을 뗄 무렵부터 SNS를 통해 입양 홍보를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10개월째 임시보호 중이래요. 그중 요주의 강아지는 바로 모카. 마당에서 뛰어노는가 싶더니 당장을 기웃기웃 거리는데요. 설마 녹는다고? 진짜? 응? 와, 제가 뭘 본 거죠 지금?
4: 와. 모카! 모카! 모카! 이리 와, 모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1: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어떡해.
4: 왜 자꾸 담을 넘어? 모카 이리 와! 모카!
0: 아무리 봐도 이게 넘을 수가 없는 그런 높이 같은데 모카만 넘어서 나가더라고요.
1: 와, 저 발톱 자국이 다 탈출 시도의 흔적인 거죠?
4: 모카야! 남의 집이야.
0: 형, 얘 어디 간 거야?
4: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잡으러 다녔거든요. 아기 때는 잡혔는데 이게 이런 경험 이제 안 돼요. 원래는 잡혔어요. 이렇게 까까 하면 왔는데 이제 안 와서 그냥.
1: 난 까까보다 밖이 좋다게. 뭘?
4: 이모 가야지. 안녕.
1: 결국 포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보호자가 돌아서자 모카도 따라갑니다.
4: 청개구리, 청개구리. 가자.
1: 하지만 현미한테 탈출을 배운 새싹답게 결코 만만치 않은 모카. 더 놀고 싶다게.
4: 모카야. 모카 빨리 와. 여기 까까 많다.
1: 이럴 땐 간식 많은 게 없죠. 그래 모카야, 간식 먹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이 맛에 나간다게. 헐 헐. 그나저나 보호자님은 언제 쉬시죠? 강아지들 보살피느라 잠깐 앉을 새도 없네요. 바로 그때 보호자님이 바쁜 틈을 타 대문으로 가는 현미. 능수능란하게 장애물을 치웁니다. 현아, 보호자님. 현미 또 나가요.
6: 잡아보시게.
1: 동태를 살피더니 유유히 사라져버리네요.
4: 현미 왔어요? 현미 오늘은 여기 안 왔어요? 겨울에 현미 봤어? 현미가 항상 겨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7: 겨울이 좋아하긴 하죠.
4: 맞죠. 예. 그래서 자꾸 이쪽 밭으로 자꾸 들어가고. 예.
7: 그리고 여 집 뒤로도.
4: 뒤로 들어왔어요?
7: 뛰어내려요.
4: 현미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7: 오죠.
4: 저번처럼 붙들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민폐 끼쳐서 죄송해요.
7: 예.
4: 겨울아 고마워.
1: 현미의 남자친구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치는 보호자.
4: 현미 봤어? 현미? 풍선이 여기 있네. 현미야.
1: 꽁꽁 숨은 현미 찾기에 결국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현미의 최애 논터파크부터 이웃집 앞마당은 물론 버려진 폐가까지.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보지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을 밖으로는 안 나간다네요. 묶여있던 현미가 어떻게 나간 걸까요?
4: 이게 빠졌어요. 이게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카라비너도 해놨는데 이것도 빠지고 이게 이렇게 빠지고 이것도 끊어졌어요. 현미가 너무 힘이 세니까. 또 어디서 잘지 또 이상한 거 주워 먹을까 봐 걱정도 되고 잠이라도 좀 집에서 와서 잤으면 좋겠어요.
1: 현미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게 대문을 열어두는 보호자님. 현미는 과연 돌아올지. 현미야 돌아와야 돼. 그날 저녁. 현미다. 다행히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너 어디 있다 온 거야?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바로 잠들겠는데요. 현미도 피곤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4: 현미야, 가자. 아이씨, 현미야. Let's go, 현미. 아이 좋아.
1: 이른 시간부터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 산책을 하는 현미. 짬이 날 때마다 한 시간씩 동네 한 바퀴를 돈대요.
4: 야, 점프해.
1: 오, 환상의 호흡.
4: 현미야, 좀 쉬었다가.

0: 밀크야, 이모 빨리 올게. 모카 이모 갔다 올게.
1: 보호자가 출근한 사이.
2: 이게 뭔 소리죠?
1: 밥솥아, 라떼야, 너 뭐해? 아니, 살림살이 왜 다 물어뜯고 있어? 와, 진짜 졸졸 사고치네요. 현장을 목격한 보호자님은 그야말로 멘붕.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정작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들이댑니다.
0: 오빠야, 답답했지? 밀크? 밀크?
1: 청소는 보호자님의 목.
0: 아, 네, 이게 제가 뜯는 거를 보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혼내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다 뜯어놓은 상태여서 이때는 혼을 내도 강아지들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애들도 심심하니까 약간 불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2: 라떼야, 물은 또 어디서 났어?
0: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와. 빨리 싸우면 안 돼.
1: 물을 지키려는 라떼와 빼앗고 싶은 밀크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0: 안 돼!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싸우려고 해요. 안 돼! 아! 현미가 말리러 나왔다.
2: 그냥 따라간 거라게.
0: 제가 느끼기에는 라떼는 이제 자기가 지금 먹고 싶진 않은데 내 거야 하고 지키는 상황이고, 밀크는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나 뺏고 싶어 이렇게 눈빛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라떼가 막 짖다가 밀크가 가니까 라떼가 피한 것 같아요.
3: 뿅망치로 제지를 안 했으면 큰 싸움이 났을 거라고 보세요?
0: 네,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3: 누가 누구를요?
0: 밀크가 라떼를 물었을 것 같아요.
2: 밀크와 라떼가 싸운 진짜 이유는 뭘까요?
4: 지금 얘네들끼리 자원 가지고 모자란 거예요. 물론 풍부해도 욕심 많은 아이들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를 뺏기는 존재는 죽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지킬 줄 알아야지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지금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긴장 상태가 많은 거죠. 이거 내 거니까 뺏기지 않을 거야 하고 어디다 숨기겠지. 이렇게.
1: 기분도 전환할 겸 바닷가 산책을 나온 보호자와 원년 멤버들. 보리와 현미도 여유로워 보이죠?
0: 일로 와봐. 어이구. 아이, 시원하지? 야! 시원하지, 현미야?
1: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게 오랜만이라네요.
0: 우와! 시원하지? 발 담그니까.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산책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매일 산책을 해줘야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우리 현미 입장에서는 이제 산책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관심도 제가 우리 현미 예뻐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 먼저 오니까, 어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현미는 좀 싫어하고 조금 애기들도 귀찮아하고 있어요.
1: 과연 보호자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해결사 설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유, 밑에 다 이렇게 막아놓으셨구나.
0: 네.
5: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0: 네, 들어오세요. 여기 조심하세요.

0: 긴장했어.
1: 안녕.
0: 자, 탈출한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문을 잘 막아놔야지.
2: 아, 맞아요. 이 친구가 보리고요.
0: 이 친구 보리.
2: 안녕.
0: 현미. 어우, 너는 좀 긴장됐어? 탈출이 우선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셔서.
2: 네.
0: 그렇게 한번 싹 둘러봤는데.
2: 네네.
0: 네, 하게 생겼네요.
3: 탈출의 자유를 보장하라게. 솔쌤, 현미 좀 막아달라모. 가장 먼저 모카의 상습 월담 구역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0: 아, 여기 문제네. 여기 끝인데?
2: 이것도 낮은 거예요?
0: 네. 펜스 단독으로 하려면 1.8m는 돼야 돼요. 많이 뛰었네.
2: 네.
0: 그죠?
2: 근데 현미는 이쪽으로는 못 나가고.
0: 얘는 지금 봤을 때는 현미는 높이 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 네, 다리가 좀 짧아서.
0: 네. 아주 날렵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래도 몰라요. 얘가 여기로 안 나간 이유는 다른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게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 까만색 펜스 저렇게 해놓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 원래 여기 담이 더 낮았어서.
0: 네. 이건 아, 이제 올리신 거구나. 네. 시멘트로.
2: 한 번 더 여기로는 못 나가길래. 아. 이 높이에 맞춘 건데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0: 처음에 다른 데가 다 막히면 얘네들 진짜 거의 예술가급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요. 다행히 지금 바닥까지 시멘트 되어 있는 거는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거 바닥 파고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닥 파고 나갈 공간은 별로 없어요.
2: 원래 바닥을 파고 나갔었어요. 저쪽 부분. 그래서 다 막았어요. 시멘트.
0: 지금 시멘트로 다 막은 거죠?
2: 네. 저쪽 부분.
0: 그러면 이제 위쪽인데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면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 봤을 때 위가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 뛰어넘어요. 낮아도. 저 같으면 이런 데는 틈이 있잖아요.
2: 네.
0: 이런 데다가 하드보드지 좀 껴도 될 것 같아.
2: 아, 이렇게 낮게 해도 못 나가요?
0: 네, 낮게 해도 머리만 닿으면 절대 못 나가요. 점프를 했다가도 여기에 뭐가 달려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깜짝 놀라요.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 있거나, 그럼 아, 얘가 여기로 탈출을 시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사실 이 집에서 가장 큰 개구멍은 바로 현미가 주로 이용하는 대문 밑인데요. 보호자님이 아무리 막아도 매번 뚫렸대요.
0: 저 바닥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2: 네.
0: 대문이 항상 문제예요. 이걸 지금 여기다 붙이셨던 거죠?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2: 네, 하나는 안 떨어져서.
0: 이거를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2: 네, 초강력 테이프예요.
0: 초강력도 안 돼요.
2: 초강력 테이프.
0: 왜냐면 얘가 초강력이니까.
2: 아.
0: 이게 초강력이어도 얘가 초강력이라서.
2: 네.
0: 이런 거는
2: 여기 틈으로.
0: 보세요.
2: 이렇게.
1: 바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설쌤.
0: 되지. 이게 그리고 아크릴이라서.
2: 네.
0: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도. 이제 더워지잖아요?
2: 네.
0: 그럼 이거 더 잘 빠지죠. 뜨거우면. 이 쇠가 뜨거워지면서 이거 녹여버릴 텐데.
2: 아.
0: 제일 좋은 건 이게 약간 어차피 바깥으로 열리고 구배 자체가 저쪽으로 낮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약간 시멘트로.
2: 네.
0: 만드는 거죠. 시멘트로 채우는 거죠. 과속방지턱처럼.
3: 난 안 볼란다.
1: 현미 전용 개구멍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2: 여기 사이로 나갔어.
0: 여기 사이로?
2: 네, 여기 두 개 사이로.
0: 아, 나가겠네요.
2: 네, 이거.
0: 이거 벌어지네요, 이거.
2: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기가 쑤셔서 이렇게 나가.
0: 아, 한 세 번. 파괴도 가능하다.
2: 세 번 정도.
0: 세 번 정도 여기로도 나가요, 지금?
2: 어제 그저께도 기우 끼우셨어요.
1: 거침없이 울타리 구조 변경에 들어간 설쌤. 이건 빨래 건조대 아닌가요?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아, 이렇게. 아~
0: 괜찮겠다. 오케이. 아, 고정할 수 있겠어. 여기가 조금 걱정이거든요. 어디서 점프했어요? 이 돌이었어요? 이 돌이었어요?
2: 이 돌이요.
0: 이 돌에서?
2: 네.
0: 지금 얘는 탈출 중독인 거예요. 결국에는 접근을 못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특히 개들한테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1: 초간단 방어벽 시공 완료.
0: 최대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아이들의 그런 스타일을 분석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 이건 못 넘어갈 거예요. 네.

0: 감사합니다.
1: 네.
2: 또 다른 문제는 4둥이의 싸움이었죠. 바닐라는 집단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3: 어떻게 싸워요? 누가 누굴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0: 동성끼리만 싸워요.
3: 이 조합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같이 사는 최악의 조합을 어떻게 보냐면 동성의 동배예요.
0: 한 명이 당한 거는 한 6개월쯤이었는데 그 이후로 중성화를 했는데도
3: 맞아요.
0: 심하게.
3: 왜냐하면 중성화를 해도 성호르몬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악이 동성의 동배인데 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0: 다견.
3: 네. 공격성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4마리가 있잖아요.
0: 네.
3: 그럼 우선 영역도 부족해요. 마당까지 다 하면은 그래도 6마리가 같이 있기에는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우선 자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먹는 것 갖고도 싸우고 영역 갖고도 싸우고
0: 한 마리만 이렇게 또 그런 다구리 본능
3: 그렇죠.
0: 이게 본능이 있어요.
3: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가 지금 공격당하는 아이인데 제일 순하다고 하셨죠.
0: 네.
3: 이름이 뭐예요?
0: 바닐라예요.
3: 바닐라.
4: 바닐라. 안녕.
3: 바닐라 한번 나와봐도 괜찮을까요?
0: 네.
4: 바닐라 한번 나와볼까요?
0: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3: 무서워서?
0: 네.
3: 다른 애들 없는 상태에서도?
0: 네.
2: 아휴, 여전히 잔뜩 주눅 들어있네요.
3: 어휴, 그러네. 겁이 좀 있네.
0: 네.
3: 이러니까 공격당하세요.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랑 싸움이 잘 안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보통의 싸움은 서로 앉으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피 터지면서 싸워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아이들한테 아주 풍족하지 못해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쌓여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심심하고 항상.
3: 그렇죠. 항상 심심하고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쌓여있으면 우리도 더 예민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줘야 돼요. 근데 안 멈추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좀 만성적으로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바닐라의 성격부터 파악해볼까요?
3: 한번 밖에서 걸어볼까요?
0: 어이구.
3: 그냥 길게 왔다 갔다만 해볼게요.
0: 네, 일로 가자.
3: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냄새도 맡게 해주고요, 천천히.
2: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한 모습이네요.
3: 만약에 뭔가 해준다라고 한다면 바닐라는 따로 바닐라와 보내는 시간을 마당이나 다른 공간에서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0: 그래서 얘만 좀 따로 제가 시간을 내는 편이에요.
3: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닐라는 혼자 빠져나왔을 거예요, 이 무리에서.
0: 아.
3: 보호자님만 없었으면 바닐라는 벌써 이 무리에 끼어있지 않아요.
0: 죽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3: 아니죠. 공격당하고 자기가 빠져나왔겠죠. 근데 이거는 다시 우리가 쟤네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니네 사람처럼 더 약한 아이 잘 챙겨야지. 약한 아이도 너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 챙겨줘야 되는 거야. 이거 설명 못해요. 교육 못해요.
2: 바닐라, 널 어쩌면 좋니?
3: 지금 얘랑 잘 노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0: 네, 밀크랑도 괜찮고 라떼랑도 괜찮아요.
3: 그 암컷 친구랑만 같이 안 있으면 된다.
0: 그 친구랑 있으면 그 암컷 친구가 얘를 공격하면 다 같이 공격.
3: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네. 더 친한 거예요.
0: 아, 그래서 그
3: 성격도 잘 맞고. 걔네들이 더 친하고 성격도 맞고 동물의 본능으로 내 무리가 뭔가 공격을 할 때는 같이 해버리거든요.
0: 얘도 가족인데.
3: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걔네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라이벌이에요. 동물의 제1 목표가 뭐예요? 종족 번식.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게 얘네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중성화를 했지만 그것과 관련된 이 생각과 이런 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비슷해? 신체 조건 비슷해?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발정 주기 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이벌이에요. 내 종족 번식에 대해서 하는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끼리 가장 많이 싸우는데 그중에서도 암컷 암컷이 더 많이 싸워요. 수컷 수컷보다.
2: 그래서 모카만 빼고 다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3: 여기서 얘네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0: 네.

0: 그런데 보리가 다가가자 용기를 내어 무리에 섞이는 바닐라.
1: 바닐라 완전 달라졌어. 지금 꼬리 흔드는 게 제일 좋은 꼬리예요, 이 꼬리가.
0: 와,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네요. 너 쭈구리 바닐라 맞아? 혼자 있을 땐 축 처진 꼬리로 내내 우울했던 녀석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2: 일로 왔어?
1: 네. 여기선 그렇게 밀리지도 않아요.
2: 닐라.
1: 애들이 목화가 공격할 때 다른 애들이 공격하는 것도 목화의 흥분도가 다른 무리에 전이 돼서 그래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목화를 따로 교육을 하고요.
2: 네네.
1: 항상 얘네들끼리 무리를 조금 더 형성을 한 상태에서 목화가 들어가게 하세요.
2: 아, 바닐라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1: 네. 얘네들끼리 안정적으로 소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목화가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선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육을 하더라도 제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제 계속 짓고 있고.
2: 네.
1: 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라이벌인 바닐라한테 짜증이 나고 했을 때 얘네 정도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애거든요, 바닐라는. 얘 으르렁만 해줘도 뒤로 빠지고 그래 안 할게 하고 딱 거리 유지하잖아요. 근데 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0: 문제는 바닐라가 아니라 모카에게 있었군요.
1: 기다려 하고 문을 살짝 열어볼 거예요. 나오면 바로 닫을 겁니다.
0: 흥분도를 낮춰주는 훈련부터 기다려요. 하기로 했습니다.
1: 문이 열려도 기다리고 있을 때 나와를 갈 거예요. 네, 기다려. 움직이면 다시 닫을 거고요. 기다려. 자기가 참아야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간식이 보상이 아니에요. 얘가 기다리면 나올 수 있어요. 안 기다리면 문 닫히고요. 그걸 자기가 인지해야 돼요. 기다려.
0: 과연 모카의 반응은? 아, 또 움직이고 마네요.
1: 아예 다 안 닫아도 돼요.
0: 모카야, 잠깐만 참아.
1: 기다려. 나와. 나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흥분도를 한번 꺾어놓은 상태에서 나갈 수 있어요. 막 흥분해 있는데 나와 하고 문 딱 열어버리면 그 흥분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나가서까지 흥분해요.
0: 현관문을 나갈 때도 이어지는 기다려 훈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모카만 주시할 거예요. 모카가 바닐라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밀 거예요.
0: 바로 그때.
1: 이걸로 막을 거예요. 이러니까 더 싸우죠?
2: 아, 근데 어떡해.
1: 이러니까 더 싸우지? 아, 너무... 다쳤어요, 지금?
2: 아, 근데 이러다가 물렸었거든요.
1: 이러니까 더 싸우지. 이러니까 물 애들이 다쳤네.
2: 아, 정말요?
1: 왜 소리를 질러요, 왜?
2: 말리려고.
1: 아니, 저... 소리 지르면 말려져요?
2: 모르겠어요.
1: 이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원래 옆에서 그러면 더 흥분해요. 이렇게 싸울 때는 입만 벌리고 아르릉 아르릉 거리지. 안 다쳐요. 소리 지르면 무조건 더 물어요. 소리 지르면 무조건 더 물어. 우리도 보세요. 별일 아닌 것 같은 거에 누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지들 깜짝 놀라서 더 물어요. 침착해야 돼요. 무조건 애들 싸울 때는 무조건 침착해야 돼요. 자, 이럴 때 막아야 돼요. 안 돼. 지금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모카가 바닐라한테 관심만 좀 가지려고 하고 가까이 가도 중간에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0: 계속 바닐라 주위를 맴도는 모카.
1: 안 돼. 분위기 이상한 거 알았어. 제가 눈치는 제일 빨라.
0: 다행히 땅굴로 가네요.
2: 아, 땅굴. 얘네도 여기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1: 이러면 이런 거는 이제 칭찬해도 되는 거예요. 바닐라한테 관심 안 보이고 뭐 그냥 지나간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얘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칭찬은 부작용이 없어요.
2: 아, 그냥 아무 때나 칭찬.
1: 네, 그냥 옳지 하고 막 좁으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으로 이게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바닐라도 우리 최고 리더가 나를 좀 지켜준

0: 것 같고 모카도 오히려 아, 없었던 룰이 생겼다는 걸 조금 인정만 해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기는 했는데 지네 챙겼다가 막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럴 아이는 아니어 보여요. 교육을 해보니까 안 가르쳐서 몰랐던 것 같아요.
1: 모카야, 바닐라랑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0: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네 아이들 한꺼번에 딱 데리고 와서 얘네들 보호자님 안 데리고 왔으면 90% 이상으로 안락사였어요. 네. 이건 너무 칭찬받아야 되고 혹시라도 방송을 보다가 아, 왜 저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호자님보다처럼 한번 해보세요. 우선 애들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지.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제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제가 봤을 때는 수컷, 수컷, 암컷, 암컷들 빼고는 크게 막 다치는 싸움 안 일어날 거예요. 최대한 하나씩이라도 입양을 보내야 되고 가장 먼저 저는 바닐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2: 바닐라는 진짜 진짜 온순해요. 그냥 정말 너무 순하고 사람이 만져도 가만히 있고 보리 현미한테도 착하고
0: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컷 아이들 중에 하나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 10개월이잖아요. 이제 가을 정도 와서 혹시라도 동네 아이들 암컷 중에 하나이가 냄새에 올라온다? 그러면 얘네들 흥분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제 슬슬 분리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바닐라는 네, 뭐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진료보고 이런 아이들 중에서 정말 정말 입양을 해도 보호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고 행복하게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라고 제가 장담 드리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닐라는 입양하신 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실 수만 있으시면.
2: 아, 훈련 같은 거는.
0: 네, 저희 센터에 오시거나 이러면 제가 따로 챙겨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둥이를 소개합니다. 우유빛깔 냉미남 밀크, 육회발랄 장난꾸러기 라떼, 훈련 천재 똘똘한 모카, 순둥순둥 천사 같은 바닐라. 모두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2: 우리 보리 현미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아기들은 지금 제가 혼자서 케어한다고 정말 많은 것을 많이 못해봤는데 혹시나 새나게 방송을 통해서 TV에 나가서 입양해주실 분이 나타나서 좋은 가족 만나서 산책도 매일 하고 이제 한 명 한 명 온전하게 사랑받는 그런 반려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며칠 후
3: 시멘트 공사가 끝났습니다.
1: 대문 밑이 막히자 안절부절 못하는 현미.
2: 밀크야.
1: 애몬 밀크한테 성질까지 부리네요.
2: 짜증났으니까 건들지 마.
1: 설쌤의 작품까지 공략하지만 어림없죠. 현미야, 탈출보다 더 짜릿한 행복 견생을 응원할게.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담배란 바닥에 눕히고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너무 무섭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 허리 다 아프고 진짜.
2: 와, 짜, 야, 생각보다 무겁다.
3: 가깝게.
4: 바깥 해야 돼, 바깥.
3: 아, 바깥.

0: 我们的工作需要在9点之前完成，9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足额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
1: 이게 그럼 시급 6천원인가 보다. 32안짜리.
2: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3: 그 내가 밖에 나갈게.
4: 괜찮아요.
3: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하잖아.
5: 터치.
6: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4: 추 나간다.
6: 아니 조심해.
4: 추 조심해요.
3: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4: 있다. 엄청 멀어. 너무...
3: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이게 진짜 미끄러워.
2: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6: 너는 어디야?
4: 무서워. 밑에.
2: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6: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2: 이거 봐봐.
4: 하지마.
2: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4: 하지마.
2: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엄청 미끄러.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3: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6: 감사합니다.
3: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4: 똑같대?
3: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6: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3: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4: 대단한
3: 진짜.
4: 거야.
3: 야 그거 물 줘. 물. 여기. 그렇지. 뒤에 가지. 좋아.
4: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3: 좋아. 딱. 여기 한번 올래?
4: 谢谢。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시더라고.
2: 아, 그 친구? 아,
4: 야.
2: 일어나서 몇 분 안 되네.
4: 네?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3: 야, 이거 하트까지. 너무 덥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4: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6: 옆을 안 보면 돼.
3: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네. 오.

0: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무슨 강 만나?
3: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어,
1: 그러네.
3: 이게 다 맞아서 그런 거.
2: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1: 이게 제일 힘들어.
3: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1: 그래.
3: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3: 그러니까.
2: 기절하죠.
1: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1: 병원 가야 돼.
3: 나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형님, 형님. 내가 죄송해, 내가 죄송해.
3: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 미안해, 미안해.
3: 이거 빼자.
1: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3: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하지 마. 이게.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3: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사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그렇잖아.
0: 한 시간이 있어,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000원, 아니,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응. 짜요.
2: 오,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처음부터 괜찮아졌어.
1: 확실하지.
3: 진짜. 그렇지.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뭐있다뭐무섭다난간어떻게
1: 왜안
5: 되죠
2: 아좋대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비나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
3: 물도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6: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7: 저희는물안먹으면나사드리려고해
3: 아아이거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시고큰일나
6: 어제아끼셨어야돼요
0: 이거는너할수있나내생각에이거에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요.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差距，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就是差距。
2: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然后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要忙下面的那个。哎，这个怎么不完？啊？
0: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好.
3: 这个下面的这个边角.
0: 예,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好.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我弄，然后。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 해야죠.
3: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
0: 아, 하고. 아, 오케이.

0: 사람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 어, 어,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1: 어?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어?
2: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어,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다 했어.
3: 어,
2: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0: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2: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그러니까
2: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0: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에이 네, 에이 네네네, 저스 내가 무슨 나가봐다. 이之前是说什么的?
0: 저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3: 아 그래서 그이 사수구만.
2: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0: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1: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매 한번 전민매.

0: 조금
1: 그래 물이나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돈으로.
0: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谢谢. 에이,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2: 아,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3: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2: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4: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2: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2: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0: 그렇지.
1: 이런 걸 진짜 좋아.
0: 깨끗하다, 깨끗해.
1: 깨끗해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2: 그러니까 확실히.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0: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맞아.
0: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2: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0: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는 많이 좋아졌어.
2: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5: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2: 아,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0: 나도, 나도. 들어왔어, 들어왔어.
6: 들어왔다.
0: 와, 세시.
6: 세시.
0: 그렇지.
2: 세시. 3시간. 아, 오늘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0: 밥값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2: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1: 에?
0: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이야, 양말.
1: 오빠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얀데?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0: 안 타서 그래.
1: 발만
2: 바르는지랑
1: 안...
2: 똑같아.
1: 발은 아, 그러네. 발은 나 여기 뺐는데.
4: 이게 원래 그
0: 사실 입에 얼러서
4: 운동 회상 강
0: 이게 그래서 여기 오는 거야.
4: 원래 우리 바다 산량 산량 冷却到 冷却到 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拌水。 반수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0: 이거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2: 우와, 저 엄청 뜨겁겠다.
0: 우와, 이거 봐봐.
1: 엄청 커. 조심해.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0: 아, 기다려 주세요.

0: 죽어. 엄청 죽었네. 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지? 진짜 뜨겁다니까.
1: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둘째나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0: 아, 여기다가.
1: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0: 이렇게. 아.
2: 이렇게 하면 더 편해.
0: 지렛대, 지렛대.
1: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허리 안 아파.
0: 그러네.

0: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뜨거워! 아, 뜨거워!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되긴. 난 알이 다 배겼어. 알 배기고 그 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혹시 말아 아니어야 돼.
0: 아, 나 간식 할 것 같아 이제.
1: 간식 한다고 점심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1: 辛苦了。
2: 이렇게 와서
3: 여기서 나와. 아, 이렇게 지금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은지야 마셔봐봐.
4: 선배님. 선배님.
1: 쓰이자.
2: 어때?
4: 아!
0: 좋아하시네요.
4: 맛있어. 오. 어, 근데. 근데 어, 그...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2: 아. 그. 근데 술 쎄, 그러면?
4: 양주 술 처음 먹었을 때 느낌.
2: 아, 그럼 술 쎄긴 쎄구나. 어. 이건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0: 이건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와. 진짜 세다.
1: 아, 지마요, 바사지.
4: 80몇 도.
1: 예.
0: 진짜 세다. 와.
4: 오빠 80몇 도야?
2: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0: 세다, 그치요?
2: 아, 세다.
0: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2: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4: 아유, 안 돼, 안 돼.
2: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4: 갓 나온 거더라.
2: 조금만 마셨더니.
0: 취한다, 취해. 아,
4: 정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어이,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5: 이게 지가 뽑으면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4: 또 정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5: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인 거.
4: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2: 없지.
4: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2: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4: 아, 핸드폰이 어. 있으니까. 아,
2: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4: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2: 왜?
4: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2: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4: 진짜 원시 시대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2: 어, 왜?
4: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2: 굵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4: 좋은 말인 거죠?
2: 어, 좋은 말이지.
4: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 운동이야.
0: 화장실이 저거네.
2: 어?
0: 화장실이 이거네.
4: 그거야.
2: 어, 왜? 갔다 와.
0: 저거 잘 못 사서.
4: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0: 진짜 급하면 싸요.
4: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0: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해져야 될 것
4: 같아.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6: 酿酒是个技术活啊这个是一个技术活啊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밥값을 해야 또 이게 할 수 있고. 오, 월급 받아야지 우리.
7: 친구나.
6: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잘 좀 쳐주세요.
4: 또이부치, 또이부치. 사장님. 888위안? 888위안. 그럼 얼마예요?
6: 16만원입니다.
8: 16만원? 오! 아니요. 계좌만 넣어야.
3: 너무 많이 주시는데?
6: 아니, 돈 너무 줘.
7: 조회, 선지여, 쌍구. 쌍구. 아지, 양조, 모두. 아, 저 수익 커.
3: 우리가 그런 거.

0: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1: 아니요 그냥 괜찮아 그냥 물이야.
2: 아 차이에 눈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3: 아. 어? 오케이.
2: 아 무슨 아예 알았어 해. 무슨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لا لا لا لا انت ماشي حلو بص بص اهي اهي اهي
1: واو اويبتا اوكي
2: مولا كده كده كده كده كده امسك كده
0: كده
2: ايوه
0: اوكي صح ايوه كده نو
2: ايه ده اهي

0: 안 아저씨.
1: 어렵네.
0: 라면 깨봤어.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o step in. 가라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단대 간다. 나는 단대 간다. 아, 여기. 오케이.
3: 오로 봐, 이로.
1: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묶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아는 뭐 어디? 아니 그렇다. 무슨 일이야? 니케다. 무슨 니케다. 에헤. 무슨 일?
2: 저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돼.
0: 자, 저기까지 왔어.
2: 오케이.
1: 이게 걸리면서 물이 다 빼빠지 있어 여기.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함마.
1: 주.
2: 준빈.
1: 준빈.
0: 셔럽도
1: 먹.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사람들이 50년.
1: 50년도
0: 50년. 이대로 사해. 뭘 하면 안 갈게. 그, 샬라, 캐다. 샬라.
3: 일로 와.
1: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잘해.
1: 오, 이제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지.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갈 때 아니야.
1: 이게,

0: 와, 이거 색깔. 아, 괜찮아.
1: 야, 아우, 자야라, 진짜.
0: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0: 이?
1: 다이애나. 나는 자야라, 들어오자.
2: 어렵다.
0: 어, 그 색깔, 색깔 맞춰야 될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여기 R&D 센터네.
0: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어, 이게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맞춰야
0: 돼. 우와.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1: 아, 조금 더,
0: 조금 더 해야 돼.
2: 진짜,
0: 된다.
2: 진짜.
0: 와, 디테일하게. 어.
2: 똑같아, 똑같아. 만족하세요? 오.
0: 한 번 더. 오?
2: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거는. 이게 끝? 응?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1: 오케이.
2: 오케이?
1: 응, 달러락. 아직 좋아할까?
0: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오, 집어넣어. 오, 오, 오.
1: 알레. 알레. 좋아요, 알레, 베아카니. 알레.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교가 돌아간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놀이 하는 것 같아.
0: 와, 아,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3: 일단, 알레.
4: 오, 말레.
2: 말레.
4: 말레.
2: 말레? 말레. 근데 선생님 손은 손,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우스템.
0: 이게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3: 됐다. 됐다. 뭐하러? 아, 저한테는 텔레다.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3: 예, 기분 말리. 먹기 노스 세아.
0: 와,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 아, 가자. 또 가자. 가자, 가자.
0: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2: 모하메 살라. 모하메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0: 내 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 한번 해볼게. 야,
2: 어, 비슷해가지고.
0: 와.
2: 와. 야.

0: 어쩌고.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1: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0: 야.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1: 얘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고 빼줄게. 뺄게, 뺄게. 내가 뺄게.
2: 이거 아래.
0: 자, 이제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1: 그렇지.

0: 진짜 뜨겁네. 오. 불지옥이에요 지금.
1: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0: 나도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1: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2: 갈릭 벨렌타비.
0: 뭐라고?
2: 갈릭벨렌타비
3: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2: 갈릭벨렌타비
3: 잘 하고 계셔서
0: 뭐라고?
1: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2: 아이와케
1: 됐죠? 아이와?
2: 아이와 야라
1: 으쨔
0: 마지막
1: 아 뭐야 마한마 아이와?
2: 아이
0: 돈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1: 이거 몇 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0: 한 번
2: 마시자 빌자
0: 와 대박이다.
1: 아이와.
0: 아 뜨거. 와 빛이 진짜 죽이네 진짜.
1: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0: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1: 헤라클레스.
4: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0: 아, 예. 오, 오.
1: 괜찮아. 진짜 가팔라요.
0: 아, 그래?
4: 와,
0: 와.
4: 조심.
1: 와, 예쁘다.
4: 예뻐?
1: 오,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2: 올라오는 돈. 뭘 잡게?
4: 올려줘, 올리자.
1: 오케이, I got it.
4: 파이팅 해봐. 파이팅.
0: 오케이 준비야.
1: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4: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1: 말랐어요?
4: 어, 완전.
1: 완전 말랐어요?
4: 근데, 조금, 그만. 살짝.
1: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색깔.
4: 아, 그, 뭐야. 그거랑 똑같네. 양말 색깔.
1: 어, 그래도 좀 변했다.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4: 어.
1: 고마워, 사랑해. 메이야.
4: 메이야. 어, 사장님.
2: 아, 네. 또, 대뿐 나왔다.
4: 어, 아유, 감사합니다.
1: 우리 어땠어요?
4: 오늘 어땠습니까?
2: 시작으로 과일 조메이야 메이.
4: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1: 메이야래요.
4: 메이야.
2: 나 마지막들 엄마.
4: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2: 메이야 메이.
4: 메이야.
2: 메이야 메이.
4: 아우 예.
1: 슈크라.
4: 슈크라. 가자.

0: 나이스! 와! 오! 오! 와! 와우! 아, 나이스! 오케이, 가자!
1: 아사발레이쿰!
2: 야, 썸블!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3: 이거 따라가야
0: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0: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예, 예.
1: 준빈.
2: 용빈.
1: What's your name?
2: 샴.
1: 샴.
2: Si.
1: Nice to meet you.
2: Nice to meet you.
1: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2: Yes, come inside, guest.
1: No customer.
2: Yes. Hello, hello.
3: Hello. Hello.
2: Hello.
3: Hello.
2: Hello.
3: Hello.
2: Come on. Everybody.
4: Hello.
3: Hola, ¿cómo estás?
4: Hola, ¿cómo estás?
3: Hasta la vista.
4: Hasta la vista.
3: Ah.
4: Ah.
3: Naarif.
4: Naarif.
3: Hola. Hello.
1: Bonjour.
2: Oye.
1: Konnichiwa.
3: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1: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2: 아니, 아래, 사태주 왁시는 끝에 아니.
1: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Yes.
3: Hello.
1: 와.
3: Hey.
2: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
1: 아.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2: For man. Look in. Everybody. I throw.
1: 오. 오. 오. 오. 오.
4: 방미라
3: 칠라,
4: 방미라 칠라.
3: 브라보!
2: 브라보!
1: 와!
5: 근데 이거를 던지면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어떻게 떨어졌어 선배님? 선배님 떨어졌어. 저를 들어 어떻게 선배님?
1: No problem.
0: No problem.
1: No problem.
0: Why?
1: Plastic.
0: Plastic. 아, 알아서 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1: Be careful. Be careful.
0: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2: 너나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3: 막 나도 가만쳐.
4: 와! 가만쳐. 가만쳐.
5: 도마. Cannot.
6: Cannot.
5: I have no power.
6: No power.

0: 와, 어렵다.
1: 깜짝 놀랐구만, 팬.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0: 좀 쉽지가 않네.
3: Good dress.
4: 질라바, 질라바.
3: Very good dress. Hello, hello.
4: 달려봐라, 그럼 한 번.
3: 돌아 주, 줄까요? Good dress.

0: Excuse me, for my friend, now is good.
1: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2: 가자,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3: 세다, 팔아, 팔아.
2: 1달러? 야! 야! 야! 아,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3: 아, 하나 알무르카.
4: 코리아.
3: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너 차이. 야. 야, 하자. 아토네 오토임 카트나 타니.
2: 야, 나한테 팔면 어떻게 해?
3: 히어 노
2: 마니. 야, 노 마니. 야,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3: 빨리 스파니아.
4: 프리리.
3: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4: 코리아?
3: No no, 스파니아.
4: 코리아.
3: 다음 미디어.
4: 차이나.
3: 차이나.
4: 재팬 재팬.
3: 아.
4: 재팬.
3: 아.
4: 여기 일본 사람 있어.
3: 나도 비슷해.
4: 여기 일본 분 계세요.
3: 아,
2: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go go go go go go, bro.
4: 곤니치와 곤니치와.
5: Yeah, friend. Yeah.
4: 추! 야노시오, 허스벤!
2: 곤추와! 니혼카라 데스카? 도고카라 고라레탄 데스카? 소레데! 고유노 이리마센카? 이리마센카? 소까, 소까. 에지프토니 순데른 데스네. 여이 답이요.
3: 바이바이.
2: 바이바이.
3: 야마 호알나.
2: 와, 엄청 덥네.
4: 아미고. 세뇨, 올라 올라.
1: 올라, ¿cómo estás?
6: Hola,
1: es bon. Me quedo más bon. 아, 뭐 아파. 이제 We just won. It's okay?
6: Not a problem.
1: Why no problem?
6: Why not a problem?
1: Big problem, big problem.
6: No, big problem.
1: I want to sell more.
6: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4: Yeah!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6: 아, 뭐.
3: 아, 피시 하자, 나 잘 푸시 앨루.
2: 오에이 오에이
3: 와 덥다 춥다
4: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
2: 근데 날씨가 어. 사실 엄청 덥더라고 오늘
4: 어, 와 더라고요.
1: 손님이 없어
4: 손님이 없어
2: 아
1: 진짜 빌어서 어.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는 하나 팔았어요
4: 나도 하나 팔았어
1: 저 나는 3,000원 벌었어요
4: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아.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1: 오. 20파운드겠지.
4: 20파운드인가?
1: 20불?
2: 20불이라면 우리 3만?
4: 20불? 20불이 들어있어.
2: 와, 진짜?
4: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1: 한 돈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4: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1: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4: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7: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4: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8: 갖다 드려야지.
9: I give it the money.
1: 아,
9: for today.
4: 네.
9: It's very good the money.
4: Thank you, thank you.
1: Okay. Thank you very
4: thank
1: much.
4: Thank you, 슈크란.
9: Get one.
4: 어허. 오. 오,
2: 한명씩
4: 오, 한명씩
2: 오, 나는 좀, 내거 많은데?
1: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9: That's for you.
4: 아, 오빠는?
1: 노전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는데?
4: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1: 마음처럼.
4: 나도 제일 많이 받았다.
1: 그래.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1: 산행 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초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Hee hee!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치약, 약.
1: 배불러. 밥을 먹고 나서는 이를 닦아야지. 칫솔로 이를 닦자.
2: 응. 치약은 여기에 있어. 치약.

0: 치약을 쭉 짜서 이를 닦자.
1: 바꿔라 한글.
0: 어?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2: 우리는 이를 닦아야 하는데.
0: 우리는 치약이 필요해.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5: 이
6: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0: 치약. 치약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치약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난 위로 가볼게. 짠! 차! 난 저쪽으로 가볼게. 히엇!
3: 난 여기에서 찾아볼게. 저기 앞에 있는 것은 한글 치약이 틀림없어. 가지러 가보자. 한글 치약을 찾았어. 천지?
0: 한글 치약을 찾았군. 하지만 너는 가져가지 못해. 한글 치약의 위치가 변할 것이니. 헛! 휘!
3: 뒤도 문제 없어.
0: 헛! 휘!
3: 한글 치약이 자꾸 내 뒤에 있잖아.
4: 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앞! 한글 치약이 내 앞에 있어.
4: 지금이야.
0: 아니, 나의 뒤의 공격을 앞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3: 한글 치약이 파괴됐어.
4: 치에 이가 사라졌어.
2: 걱정 마. 내가 치약에 치를 쓸게.
5: 나와라 한글!

0: 치약.
1: 저장 완료. 치약.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치약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제 이 닦으러 가자.
1: 응, 가자.
2: 칫솔 챙기고
0: 가자.
3: 이제 할아버지 차례. 치약, 치약, 약, 약, 약. 치약, 치약, 치약. 치카 치카 양치 않은 치약. 칫솔은 어디 있을까?
4: 슝. 치약에 치 먹어야지. 냠. 냠냠. 슝.
3: 아, 개운해. 오잉. 약만 남았네. 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악어? 치약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약. 치. 약. 치약.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이를 만나 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기역을 만나 약. 치약.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치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치약. 끝.
4: 예약에서 예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약. 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약. 악. 히힛.
3: 치약. 약. 훈민이와 정음이가 이를 닦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치약을 약으로 바꿔라 한글. 치약이 약이 되었어요. 어? 치약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앞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치약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치약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가지, 가지,

0: 집 완성! 우와!
1: 훈민아, 우리 연못도 만들자. 여기.
2: 그래.
0: 이제 물을 넣을까?
1: 응.
0: 조심. 오!

0: 오래 가자 가자.
1: 자, 애게 물이 없잖아. 아, 오는 길에 다 새었나 봐.
0: 그럴 땐 바가지를 쓰면 돼. 바가지.
1: 바가지.
0: 이제 물을 안 흘리고 가져올 수 있겠다.
1: 조금만 기다려, 우리들아.
2: 바꿔라, 한글!
1: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0: 우리는 바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바가지! 바가지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바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한글 바가지는 어디에 있지? 저기 한글 바가지가 있어.
1: 나와라.
0: 천지?
2: 한글 바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한글이 잘 보이지 않을 테니.
3: 흐릿하다!
0: 한글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4: 천지! 어림없지!
2: 누가 할 소리?
5: 안개 때문에 한글이 더 안 보여.
4: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흐릿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뚜렷하다!
0: 저기 있어! 이제 한글 바가지가 잘 보여!
2: 아니, 나의 흐릿하다 공격을 뚜렷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한글 바가지가 파괴됐어!
0: 바에 아가 사라졌어!
5: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바가지. 바가지.
1: 저장 완료. 바가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바가지 한글 카드다. 바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바가지를 찾았다.
3: 전우마, 얼른 연못을 만들자.
2: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3: 바가지로 물을 옮겨요.
2: 가요.
4: 조심 조심.
2: 자.
3: 우와. 멋진 연못 완성.
2: 바가지 최고.

0: 곡곡이 많이 기다렸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바가지. 가지. 가지. 먹는 가지. 암, 냠, 냠. 바가지. 바가지. 물뜨는 바가지. 화분에 물을 줘야겠어요.
2: 에잇. 바가지에 바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오. 오잉. 바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바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가지. 바가지.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바, 가, 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가, 지.
2: 바가지에서 발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지, 기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지, 기지.
1: 바가지, 가지. 훈민이가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가지를 가지로 바꿔라 한글. 바가지가 가지가 되었어요. 어? 바가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흐릿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뚜렷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가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자작꾼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자작꾼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이봐, 도도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응? 어디?
0: 저기 또 있어! 좋아! 도레미 탐정단 출동!

아니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5: 순한 기계.
3: 식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무, 다리. 흥민아, 정우마, 할아버지가 다리 만들어 놨다.
1: 다리요?
2: 우와, 다리다, 다리.
1: 이건 나무로 만든 다리야.
3: 나무로 만든 다리는 나무 다리.
1: 우와! 나무 다리가 길다. 다리를 건너가자.
3: 조심해서 다리를 건너자.
1: 응. 우와, 재밌겠다.
4: 나도.
1: 재밌지, 재밌지.
4: 오, 재밌다.
1: 오. 도착.
3: 나무다리 재밌다. 또 건너가자.
1: 그래. 이번엔 어떻게 건널까?
5: 바꿔라, 한글.
3: 다리가 없어졌네.

0: 다리가 그냥 나무로 바뀌었어.
1: 우리는 나무 다리에서 더 놀고 싶은데.
0: 다리를 찾아야 해.
1: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2: 어? 이?
3: 야!
2: 훈민정은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나무 다리가 나무로 바뀌었어.
0: 다리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다리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아.
1: 조심해, 거인이야.
2: 어? 거인의 머리 위에 한글 다리가 있어.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가져올게. 자, 차. 그대로 있어줘.
2: 천지?
4: 한글 다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가져갈 수 없어. 거인이 널 방해할 테니. 헛! 잡다!
2: 이 용사가 위험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잡다히 맞서는 낱말은 뭐지? 못하! 친구들, 고마워.
3: 자, 차!
4: 아니, 나의 잡다 공격을 노타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이용사
1: 괜찮아?
2: 한글 다리는 무사해?
1: 다가 파괴되었어.
2: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다시 만들게.

0: 파리.
1: 저장 완료. 파리. 국민정음의 손으로.
2: 다리 한글 카드다. 다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할아버지 차례! 다리, 다리.

0: 어떤 다리를 만들까? 아하앙!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똥똥똥똥똥 건너는 돌다리! 이번엔 나무다리! 나무다리! 나무다리! 자, 나무다리를 건너고 싶어.
1: 나무다리에 다리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다 건넜네! 오호! 오잉! 나무만 남았네. 다리는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나무 다리! 나무 다리! 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리을이 이를 만나 리. 나무 다리.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무 다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무 다리. 끝.
1: 돌과 다리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돌다리. 돌리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돌과 다리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돌다리. 돌리다. 히힛.
0: 나무 다리.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무 다리에서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무다리를 나무로 바꿔라 한글. 나무다리가 나무가 되었어요. 천지가 잡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노타로 막아냈어요. 한글 다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무 다리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집신.
2: 민속촌이다. 한복 입고 집신 신고.
3: 우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옛날로 온 것 같아.
2: 이것 좀 봐. 아저씨, 뭐 하세요?
4: 집으로 신을 만들고 있지. 신!
2: 우와, 우리도 집신 신었는데. 집으로 만든 신은 집신! 집신은 편해요.
5: 우리는 집신을 신었지.
6: 바꿔라 한글.
4: 오이? 집신은 어디로 가고 집만 남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신!
3: 집신이 그냥 집으로 바뀌었어.
2: 우리는 집신이 필요한데. 신을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5: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집신이 집으로 바뀌었어.
3: 신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신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0: 여기 길이 있어.
1: 내가 둘러보고 올게. 이쪽은 막다른 길이야. 이쪽도 막혔어. 다시 돌아가야겠어. 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지?
2: 내가 위로 올라가서 볼게. 짠! 찾았어. 미로 끝에 한글 시인이 있어. 짠!
3: 장벽!
0: 이용사, 괜찮아?
2: 천지가 나타났어. 저 끝에 한글이 있었어.
1: 흩어져서 길을 찾아보자.
4: 그래봤자 소용없지. 복잡구나.
0: 여긴 아니야.
2: 미로가 더 복잡해졌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복잡하다에 맞서는란 말은 뭐지?
2: 간단하다!
0: 찾았어!
4: 아니, 나의 복잡하다 공격을 간단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한글 신이 파괴됐어.
0: 이가 사라졌어.
2: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5: 나라 한글!
2: 자.

0: 신!
1: 저장 완료! 신!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신 한글 카드다! 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신.
2: 신.
1: 아하, 어떤 신발을 만들어 볼까? 이야! 우후! 꽃신. 아, 꽃신. 꽃신. 예쁜 꽃신. 하하, 이번엔 어떤 신발을 만들어 볼까요? 오! 털신. 털신. 겨울에 신는 따뜻한 털신. 털신. 털신. 다음엔 어떤 신발일까요? 오! 집신. 집신. 지프로 만든 집신. 우! 여름에 신으면 시원하겠다. 나도 한번 신어봐야겠네. 그러려면 집신이 한 짝이 더 필요해.
3: 집신의 신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가져왔어요. 오잉. 집만 남았네. 신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집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야! 집, 신. 집신. 순서대로 써볼게요.
4: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피읍을 만나 집. 시옷이 이를 만나 시. 시가 받침 니은을 만나 신. 집, 신.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집, 신. 친구들 따라해봐요. 집, 신. 끝.
3: 털과 신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털신. 자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털과 신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털신. 자신.
4: 힛. 집신. 훈민이와 정음이가 집신을 신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집신을 지프로 바꿔라 한글. 집신이 지피 되었어요. 천지가 복잡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간단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신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집신이 생겼어요.

0: 훈민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훈민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훈민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난방구는 붙방구와
1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지무 발견. 상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상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5: 솔.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된 놀이터. 뽀로로 까망 스쿨버스.
5: 내일 떨어지자.
9: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12: 아야! 맛있는 간식 시간!
13: 됐다! 얘들아!
14: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 우리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잖아.
13: 해야 할 거? 그게 뭘까?
15: 바로 올바른 손 씻기. 손에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가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 병을 예방할 수 있지.
12: 맞아.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애려면 올바른

0: 빨리 손 씻으러 가자. 아, 빨리 가자. 가자. 손 씻으러 가자.
1: 가자.
2: 가자.
1: 가자.
2: 가자. 가자. 가긴 어딜 가. 안 갈래. 아, 귀찮아. 아니, 손을 꼭 씻어야 되나? 아, 그냥 씻지 말까? 아, 씻긴 해야 되나?
0: 와, 깨끗하다.
3: 깨끗해.
0: 아, 깨끗해. 깨끗해. 자, 그럼 먹어볼까? 먹자.
2: 맛있겠다.
1: 잠깐만. 어? 바람풍.
4: 왜 또?
1: 어? 손 씻을 때 못 봤는데.
0: 응? 아니야?
1: 어? 너 손 안 씻었지? 손 안 씻었어. 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손 안 씻어도 된다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0: 아니, 안 돼. 아니, 아빠 사람.

0: 무슨 소리야?
1: 잘하고 있어. 파랑풍이 계속 손을 씻지 못하게 만들어라. 세균 괴물 출동!

0: 먹어도 괜찮아.
1: 애들 넣어서 먹어 먹어.
2: 맛있게 맛있게 봐봐. 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야, 나 아무래도 손을 안 씻고 먹어서 그런 거. 어.
3: 아니야. 어,
4: 그러니까.
3: 그냥 먹고.
0: 아, 싫어요.
5: 먹어서 씻지 말고 어서 먹으라고.
0: 아, 싫어요. 안 먹을 거야.
1: 나도 안 먹을 거야.
3: 손 씻지 말고.
6: 범개맨 갖고 살라. 더러운 새끼를 모아 더러워 새끼는 범야.
5: 이럴 수가. 저 먼저 못 지저분한 새끼를 모아.
2: 저기 얘들아, 내가 미안해. 내가 손을 깨끗이 안 씻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0: 있잖아, 바람풍. 앞으로 깨끗이 씻으면 되지.
1: 그래, 그럼 악수.
0: 아, 씻고.
1: 그래.
2: 그래, 그래. 손만 깨끗이 씻어도 감기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손은 항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건강 지키도록 해요. 번개맨과 약속.
0: 약속!
2: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준비!

0: 친구들!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하는 발송! 발송! 기차! 뚝다가 밖에서 네. 놀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1: 아이 참 그거 손 씻기죠.
0: 와우 그래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누구 손이지? 손에 세균이 가득해요. 빨리 손 씻어야겠다.
0: 여기서 문제. 버글버글 거품이 나면서 물과 함께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하고 외쳐주세요. 번개맨!
2: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2: 자 정답은요?
3: 비누.
2: 비누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손을 씻을 땐 비누가 필요하죠. 비누로 꼭꼭 손을 잘 씻도록 해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박수!
1: 축하합니다.
0: 다음 문제.
1: 와! 보글보글 비누 거품이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손을 씻을 때 몇 초 동안이나 씻어야 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요!
1: 번개맨!
0: 예!
2: 과연 손은 몇 초 이상 씻어야 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2: 자,
0: 저요!
2: 씩씩하게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2: 오, 우리 친구가 아주 번개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씩씩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자, 친구 정답은 몇 초 이상 씻어야 되죠?
3: 30초.
2: 30초 이상? 정답입니다.
1: 우와! 정답!
2: 맞아요. 손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됐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1: 우리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알쏭! 알쏭! 퀴즈! 끝!
2: 번개! 번개!
4: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2: 번개 파워!
5: 미녀와 야수.
6: 옛날에 어느 상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성에 있는 꽃을 꺾었어요.
7: 오, 엄청 넓구나. 어여, 아름다운 꽃들이 잔뜩이네. 이거 우리 딸들한테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0: 이건 첫째 딸 거, 이건 둘째 딸, 그리고 이건 셋째 딸. 아이, 잠깐만 있어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화병에, 아이, 왜 이렇게 안 뽑히냐, 이건. 아이, 잠깐만요. 누가 자꾸 이렇게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사람이 참.
1: 아유. 아미, 내 성에 꽃을 꺾어.
2: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 안타깝게도 그 성은 야수의 모습을 한 무시무시한 백작의 성이었어요.
4: 아버지,
5: 그게 말이다.
4: 네? 어머나, 그러니까 저희 셋 중에 야수의 성에 가야 한다고요?
6: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4: 어떡해.
6: 아버지, 제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 역시 우리 첫째.
6: 제가 집에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전 못 갈 것 같아요. 전 시집도 가야 되거든요.
7: 그렇다면 제가 둘째니까.
5: 역시 우리 제가 둘째 딸.
7: 아버지 곁에 있어야겠죠?
6: 네, 이럴 줄 알았어.
5: 아이고, 어쩌냐.
4: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5: 아니다, 아니야.
4: 아니에요, 괜찮아요.
6: 그래.
7: 아유, 어쩔 수 없지.
4: 아유, 걱정 마세요.
5: 야, 안 된다, 안 돼.
3: 결국 막내딸 벨이 야수 백작의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0: 난 이 성의 백자.
1: 안녕하세요. 전 베리라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정말 무례하시네요.
0: 뭐야? 넌 내가 안 무서워?
1: 무섭지 않아요. 전 아빠를 지킬 테니까요.
0: 이런 적은 처음이야. 왔으니 식사나 하시오.
1: 어? 아, 네. 우와, 맛있겠다. 어, 잠깐! 멈추세요!
0: 뭐야? 왜 멈춰?
1: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0: 손을?
1: 손을 깨끗이 씻어야 병에 안 걸린다고요. 제가 손 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얼른 가요.
0: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1: 가요.
2: 벨은 야수에게 당당하게 말했고 야수는 그런 벨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1: 예쁜 꽃도 많고 책도 있고 백장님도 생각보다 진짜 친절하셔. 좋다.
0: 오다가 땄는데 뭐 먹든지 말든지.
1: 어? 아, 사과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0: 내가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읽어보시오.
1: 어? 이거 제가 진짜 읽고 싶었던 책인데. 우와, 백장님
0: 읽든지 말든지.
1: 역시 통한다니까. 아, 책 읽으려니까 좀 졸리네.
0: 잠이 들었군. 좋을 텐데.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날 무서워하는데 이 여자만은 날...
1: 어? 이거 백장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0: 뭐...
1: 백장님...
0: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1: 아니,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백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백장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걸요?

0: 내 마음을 알아준 당신을 좋아하오.
1: 백장님.
0: 배.
2: 감히 내 동생을!
1: 아버지가요? 어떻게, 백장님? 어떻게?
0: 아버지가 걱정될 텐데 어서 가보도록 하시오.
1: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오면 금방 돌아올게요. 얼른 가요, 언니. 빨리. 아버지.
0: 과연 베리 돌아올까?
3: 다친 데 없어?
1: 톰! 여기 네가 어쩐 일이야?
2: 그게 실은 톰이 우리한테 부탁해가지고 너 데리러 온 거야.
1: 뭐라고요?
3: 그 야수는 꼭 내가 무찌르겠어.
1: 야수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3: 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가 나쁘지 않다고?
0: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야수는 우리가 무찌를게. 가자! 가자!
4: 날 잡겠다고.
1: 백장님,
5: 잡아줘.
1: 백장님, 안돼. 백장님.
6: 아이고야.
2: 아우 천.
1: 백장님, 조심해요, 백장님.
3: 잘했어. 야수, 너 이제 끝이야.
1: 안돼. 쏘지 마요.
3: 배 비켜.
1: 야수님, 안돼.

0: 배?
1: 회장님, 어머, 잘생겼어!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잘생겼어!
2: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야,
0: 배. 사실 난 이성의 백작이오. 그런데 마녀의 마법 때문에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하지만 당신의 진정 어린 마음이 내 마법을 풀 수 있었어.
2: 제가요? 그보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절 구해준 백작님의 마음 때문이죠.
0: 배.
1: 어머니.

0: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에게 모두 모두 박수! 그래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았나요? 좋아요. 자, 구민이 행복한 송파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3: 순한길길.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들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3: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5: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건 뭐든지 뮤직 빵! 박스맨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1: 박스맨!
0: 오, 오늘 박스, 뭔가 좀 느낌 있는 박스. 와우, 감사합니다. 박스맨. 한번 아저씨가 흔들어 볼게요. 왜냐고요? 아저씨는 궁금하거든요. 궁금할 땐 어떻게 흔들어요? 뮤직 박, 뮤직 박, 뮤직. 와. 오. 들었어? 나만
1: 네,
0: 들은 거 아니지?
1: 들었어요.
0: 와, 완전 웅장했다, 그지?
1: 네.
0: 뭔가 멋있었다, 그지?
2: 혹시 대한민국 거 같은데?
1: 멋진 그래요? 장단. 주시오.
0: 그래,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멋, 써있나 보자.
2: 멋진 장난 주시오.
0: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너희들은 두구두구 아저씨는 박스를 오픈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과연 뭘까요? 자, 혹시라도 뭐가 그 동물이 나올 수도 있어. 자, 볼게. 자, 오! 오! 하나씩 꺼내볼까? 와, 이건 살인데. 어? 야,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1: 몰라요.
0: 몰라? 이게 TV에서 보지 않았어, 이렇게 쓰고.
2: 아, 나 그거, 저 그거 봤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뭐 쓰고 뭐.
1: 저도 봤다.
0: 지유가 쓴 탈은 원숭이 탈이에요. 이건 각시탈이라고 그래, 각시탈. 정혜빈은 각시탈이 마음에 드는구나. 각시탈 쓰고. 잠깐만, 그럼 아저씨도 한번 타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요.
1: 아저씨, 야, 정재는 너무해.
0: 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아, 여기 있다.
0: 자, 보여? 어? 아저씨도 지금 탈을 썼어요. 야, 탈을 쓰니까. 탈을 쓰니까 왠지 몸이 막 들썩들썩 하지 않아? 그지?
1: 네.
0: 아까 박스에 뭐라고 써있었지?
1: 장단 주시오.
0: 멋진 장단 주시오였잖아.
1: 네.
0: 이게 힌트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야겠다. 어디 한번 멋진 장단 주시오.

0: 하면은 노래가 멈추게 되는 거야. 어딨니 얘들아? 그래. 재밌었어?
1: 네.
0: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1: 네.
0: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또 다른 거 한번 가져올게.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게 뭐냐?
1: 이게 아빠, 이거 안 해.
0: 알죠?
1: 이거 떼고 이렇게 하는 거.
0: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 한삼이라고 하거든요. 한삼을. 자, 우리 지유 하나.
2: 저도요.
0: 그래, 우리 정엽이도 하나 가져가. 자,
1: 그리고
0: 두 개. 강판. 어이구, 야, 벌써 나오네. 자, 아저씨도 한번 넣어볼게. 좋아, 좋아, 좋아. 신나. 벌써 신나네.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아저씨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팔을 위로 들고 팔과 몸으로 3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4, 숫자 3.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멋진 장단 주시오! 멋진 장단 주시오! 멋진 장단 주시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어깨에다가 척! 얹고 고개를 숙이면서 외치면 돼요.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아이고, 인사성이 너무 좋네. 우리 정엽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건데 팔을 항상 얹고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정엽 한번 해봐봐. 아, 시간대로 위로쿵 위로쿵. 잘했어. 위로쿵 위로쿵. 다리를 좀 더 높게 들어도 돼. 시작. 위로쿵 위로쿵. 잘했어. 위로쿵 위로쿵. 지유는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위로쿵.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잘 따라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장단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TV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멋진 장단 주시오. 원고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얼쿠 이로쿠 이로쿠 이로쿠 이로쿠 이로쿠.
3: 멋진 장단 주시오. 낙양동천 이화이전.

0: 우리가 원래 8명 목중이 아니냐?
1: 그렇지!
0: 그러면 우리 8명이 이렇게 좋은 뮤직박스에 찾아왔으니 다 같이 춤이나 한바탕 추어보는 것이 어떠하냐?
1: 오!

0: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는 이건가 본데. 와, 엄청 크다. 맞아요 박스맨? 오, 맞나 보다. 맞아요? 어, 이 박스가 맞나 봐. 우와, 박스가 엄청나게 큰데? 얘들아, 박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노크를 한번 해보겠어?
1: 네, 좋아요.
0: 정수배가 한번 해봐. 계세요? 어? 네 박스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1: 대형 사자.
2: 아, 나 대형 사자.
0: 대형 사자.
2: 나 무서워.
0: 무서워, 무서워. 다산 아저씨가 무서운데.
2: 대형 기린.
0: 어, 대형 기린? 아, 기린이 혀를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와, 아저씨, 와, 야, 뺨 빼면 침이 절대 묻을 텐데. 얘들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에? 오늘은 바로 사자 한 마리가 얼쑤. 와, 진짜 사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정엽이랑 지유가 이 상자를 이쪽으로 열어주고 아저씨가 이쪽으로 한번 힘차게 열어볼게.
1: 네.
0: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와, 여기가 뮤직박스로구나.

0: 거기 누구 없어?
1: 아잉, 나랑 같이 놀자.
2: 지유랑 정엽이가 무서워하잖아요. 멈춰요, 얼음. 우와, 생김새를 보니까 용감한 얼굴에 갈기가 있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내가 아는 사자랑 닮은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저기요, 혹시 사자 맞아요?
0: 아니, 아니.
3: 어?
2: 어? 뭐야? 얘들아.
3: 네?
2: 저 위에 혹 아니야?
3: 아니, 낙타로 변신하는 것 같은데.
2: 혹이 달린 걸 보니까 낙타?
3: 낙타 봐.
2: 우와. 낙타군요.
0: 아니, 아니.
2: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이건 뭐야?
3: 뱀 같은데요?
2: 어? 그러면 기어다니는 뱀?
3: 오호. 아, 저 손바닥이 뱀이었어.
2: 아, 그래, 지우 말대로 뱀이구나, 뱀.
3: 아까는 내가 낙타라고 했지.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 다른 사람도 변신할 수 있어요?
2: 아, 거봐요, 사자 맞잖아요.
0: 네, 나는 춤추는 사자예요. 여기서 한바탕 놀고 갈까 말까.
3: 놀고 가요, 놀고 가요, 놀고 가요.
0: 뮤직박스 친구들과 놀까요?
3: 네! 예!
0: 놀까요?
3: 네!
0: 그럼 한바탕 놀아봐야겠다! 예! 장단 주시오!
2: 우리도 한번 놀아볼까? 같이! 와!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지? 와. 와, 사자 대박이다.
3: 대박, 대박, 대박.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난 이런 사람 처음 봐.
2: 와, 멋지다. 이렇게 아. 춤을 잘 추는 사자는 처음 봐요.
0: 실은 나는 그냥 사자가 아니라 봉산 탈춤에 나오는 사자랍니다. 사자춤 어때요?
2: 어때요, 여러분?
3: 좋아요!
2: 너무 멋있어요!
3: 재밌어요!
0: 우리가 추는 춤은 나쁜 귀신을 몰아내거나 좋은 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답니다. 친구들도 함께 춤춰볼래요?
2: 네! 그럼 우리도 사자 뒤에 가서 같이 춤 한번 춰볼까? 자, 사자 뒤로 가서!
0: 자, 장단 붙이세요! 쳐라!
2: 사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0: 맛있는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로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물고기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안녕.

말하는 포니가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나한텐 유아용 접속지가 딱이야. 이런 건 사?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 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